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 대사는 또 지난 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사과를 촉구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강경화 주미 대사의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는 발언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현지시간 13일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주미 대사는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의 원격 거점인 이른바 노트북 농장이 또 적발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텍사스 북부 연방지검은 텍사스 주 전역에서 진행된 합동작전을 통해 관련 주거지 40여 곳을 수색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무단 침투하는 데 악용된 노트북과 키보드, 영상장치 등 187대를 압수했습니다. 북한을 도운 미국 내 조력자들은 집에 있는 노트북에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깔아 북한 해커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이른바 노트북 농장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인공지능 AI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0.2%가 내린 12,208.8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락세는 메모리주에서 두드러져 마이크론 3.7%,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는 3.2%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K-뷰티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17,000여 명의 피부 데이터를 관련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8개국 17,000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가공한 데이터뱅크를 인공지능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로 전면 개편해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한산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전면 개방됩니다. 새롭게 열리는 북한산 남서측 구간은 청운동 방면으로 1.32km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영국 해사 무역기구 기록과 유럽 안보당국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난 11일까지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에서 이란 전쟁 개전 이후 가장 많은 24척의 선박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요일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6척이 공격당했는데 이 역시 하루 기준으로 개전 후 가장 많습니다. 신문은 이 중 3척은 정제유 운반 유조선이며 나머지는 중국 뉴 트레저 쉬핑과 한국 장금상선의 원유 운반 유조선 그리고 인도 컨테이너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미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후티 반군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2도입니다. KBS 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0: 누르면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클리커. 누르면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차오르는 말랑이. 움켜쥐는 순간 바삭 깨지는 왁부볼. 1,000원, 2,000원, 몇천원짜리 장난감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열심히 만지작거립니다. 이들 장난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응답이 빠르다는 것. 누르는 순간 1초도 걸리지 않고 소리와 감촉이 손끝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일들은 대개 그 반대입니다. 단어를 외워도, 운동을 해도, 매달 적금을 부어도 한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티끌 모아서 어떻게 태산이 된다는 건지 속담이 의심스럽기까지 하죠. 사람의 뇌는요, 먼 보상보다 가까운 보상에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년짜리 적금, 5년짜리 투자 상품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난감에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렇죠. 다만 기억해야 할 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내리는 족족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아도 그게 쌓인 것을 확인하려면 자고 일어나 봐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일종의 항로인데요. 그 8월 22일에 부산항을 출발했던 컨테이너선 펜스타 아크로호가요, 유럽에다가 화물을 운송하고 지난 일요일에 돌아왔습니다. 한 50일 걸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투입해서 이 길로, 이 항로로 유럽을 다녀온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걸린 시간이 한 22일 정도인데요. 기존에 스웨즈 운하를 경유한 항로보다 그 편도 운항 기간을 열흘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음을 헤치고 지나가야 하는 길이죠. 또 보험료, 추가 운항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져봐야 해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항로일까요? 지구 북쪽 극지대, 북쪽 극지대의 얼음바다를 통과하는 항로입니다. 요걸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 오프닝 내용이 이제 즉각적인 반응과 뭔가 또 이제 기다림 쌓아가는 지혜였는데, 0723님이 저에게 즉각적인 반응 커피 쿠폰 주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예, 0723님 고맙습니다. 정답도 맞추셨어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선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고란 기자부터요.
2: 네,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만은 어제 급락했던 우리 증시 원인을 살펴보고요. 네. 이 세무조사가 청와대 요청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는 의혹 과 가상자산 세금 관련돼서 국세청의 국정감사 내용 훑어보겠습니다.
0: 백상경 기자는요.
3: 네, 수도권 행정기관을 이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세부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나온 김영훈 장관의 정년 연장 그리고 주 52시간 예외 발언들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장중에 코스피 6천선 깨지기도 했었잖아요. 아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네요.
2: 네, 뭐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제 하락의 여파를 딛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 하락에 비하면 오늘 반등이 소소합니다. 2% 가까이 오르고 있긴 한데요. 상승폭을 늘려간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아시아 증시 반도체 약세 여파로 하락 마감했지만요. 다우 0.35, S&P 500 0.0이 나스닥 0.15% 등 우리의 낙폭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46% 급락한 6,035에 네. 마감했거든요. 다행히 6,000선은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락할 때 이 대만 지수 같은 경우에 1.95%,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2% 하락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낙폭이 훨씬 적죠. 7월 이후로 보자면요. 코스피가 28% 하락할 때 대만 지수는 오히려 올랐고요. 일본 지수 낙폭도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7월 이후에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요. 사실 연초 이후에 우리 증시가 압도적인 상승률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 누적 상승률마저 대만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 폭락의 직접적인 기폭제는 뭐다. 창신 메모리발 메모리 반도체 기술 추격 공포입니다. 사실 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뭐 한 1년, 2년은 뒤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오칸이 CXMT 창신 메모리 사장이 한 컨퍼런스에 나가서 올해 말까지 독자 디램 아키텍처 4F 스퀘어를 적용한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제품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모리 집적도를 높인 첨단 기술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이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년까지 도입해서 양산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창신 메모리가 연내 출시 목표를 달성한다면 삼성전자보다 2년가량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중국 업체들이 우리 한국이 진출했던 산업을 황폐화시켰던 사례가 앞서서 많잖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대외 거시경제 충격인데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겹치면서 국제유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WTI 선물 가격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9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인플레이션 핵심 변수인 유가에 극도로 반응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사실 중국의 CXMT가 새로운 기술을 뭐 연내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특허 많이 내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호황 사이클에서 공정 자체를 다 엎어서 과정을 다 바꿔버리는 것보다는 시장성이 지금은 당장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년 뒤를 목표로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너무 좀 마케팅 수단에 우리 증시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어제 하루에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웬만한 반도체 회사를 차릴 정도의 시총이 하루 만에 날아간 건데.
2: 아니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양산을 진짜로 해서 수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연내 출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0: 우리 시장이 참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네. 그럴까요?
2: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 우리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가 반도체 산업 내 사업 구조 대표 지수의 기형적인 구성에서 비롯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전닉스 합치면 시가총액 코스피 절반 정도 되잖아요. 여기다 S7이라고 해서 여기랑 이제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뭐 SK 스퀘어니 삼성 선삼전자 우선주니 뭐 삼성물산이니. 이게 70% 정도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삼전닉스 밀리면 그냥 다 같이 밀리는 구조입니다. 그럼 타이완도 TSMC 원툴 아니냐라는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타이완도 TSMC가 그 대만 지수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TSMC는 사실 사업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AI 반도체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서 그 CXMT와는 경쟁 상대가 아니죠. TSMC 주가도 어제 떨어지긴 했는데 한 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중국 업체 추격을 받는 건 사실 우리나라 D램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크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수 자체를 놓고 보자 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반도체주는 하락하긴 했는데 일본은 반도체주 말고 다른 업종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줄 우리 매수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미국의 고금리 부담 등 때문에 사실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우리 증시를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4조 5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좋죠. 환차손이 없고 오히려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죠.
2: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또 오르려고 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고 조건이 많습니다.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너무 조건이 많나요?
0: 그래서 투자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또 이제 수급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사실은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등등에서 물린 돈이 많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해서 나가고 있고 사줄 수급이 없다 이런 지적도 많고 또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2: 시장 어려우면 국민연금이 항상 등판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급락하면 나중에 그날 증시 마감하고 투자 주체별 뭐 순매수 현황 살펴보면 항상 그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0: 좀 빠질 때 사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유럽발 재정위기 때 항상 구원투수로 등판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국민연금 자체가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 할 때 이 구분이 투자 주체 구분이 국민연금이 따로 나온 건 아니고요. 연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연기금을 봤는데 순매수 규모가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날에도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파는데요. 연기금 순매수 규모는 1,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 매수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연금이 들고 있던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중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5월에 국내 주식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 투자 비중을 목표 비중에서 벗어나서 더 살 수가 있게 되는, 더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보유 가능 비중이 28.8%로 높아진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비쌀 때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아예 비중 자체를 허용 비중 자체를 늘려버리니까 안 팔고 계속 들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4월 말 419조에서 6월 말 543조로 늘었고요. 같은 기간 국민연금 그 기금 규모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9%로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국내 주식 평가액이 7월 말 기준으로 418조로 한 달 전보다 124조가 줄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도 24%로 낮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올해 목표 비중 웃돌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매도 부담 덜어준 조치가 결과적으로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하는데 제약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펀드 운용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 자기 자산 운용도 그렇고 중요한 게 원칙이라는 거죠. 애초에 설계해놓은 원칙대로만 움직여도 후회를 잘못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3: 네.
0: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세부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3: 네, 이 수도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외교, 안보, 금융 기능들인데요. 요걸 옮겨서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겠다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서 이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발표를 한 거고요.
0: 네.
3: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만 명 정도가 되는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첫 해에는 별도의 청사가 필요 없는 기관 27곳을 세종 지역 민간 공간을 임차해서 먼저 이전을 하는데요. 상반기 내년 상반 2027년 상반기에는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그리고 원자력 안전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교육 위원회, 재외 동포청 이렇게 6곳의 이전을 먼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금융 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 기관과 각종 자문 위원회 이렇게 19개 기관을 옮깁니다.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는요. 행복도시법에 지금 예외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수사, 보안, 관제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게 17곳입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별도로 청사를 신축해서 순차 이전을 하고요.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뭐 이렇게 형사사법기관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같은 외교안보부처도 포함되고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같은 소속기관들도 이전을 합니다.
0: 그럼 이제 뭐 한 2030년대 되면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나 네. 공공기관 수가 거의 이제 뭐 별로 없겠네요.
3: 네.
0: 근데 뭐 신축 이야기도 나왔고 이전에 드는 비용이 또 상당할 것 같아요.
3: 네. 이게 당장 내년에 이전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청사 임차, 조성, 운영비와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 지원비 이런 것들을 합쳐서
0: 네.
3: 한 897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청사 같은 이런 청사 건립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요. 이게 한 3조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조 3조 원 넘게 들어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들이고 청사 설계 그리고 공사 기간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길어진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예산을 좀 적시에 확

0: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 그 국회 논의 이런 것들도 지금 빨리 따라와줘야 가능한 이야기들이고요. 이전 기관 공무원과 가족들이 좀 세종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비나 초기 이주 지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주택 마련, 뭐 학기 종료, 자녀 학기 종료 이런 것들 때문에 즉시 이주가 좀 어려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요. 한시적으로 교통편 지원에서 통근을 하는 어떤 방안들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이전 대상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 기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좀 예상보다 빠른 일정들 그래서 좀 당혹감 표현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는요. 서울을 벗어나서 세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출이나 퇴직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요. 각 기관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부처 이전은 31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근데 국회 세종 의사당은 2033년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기관별로 이전의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요.
1: 어쩔 수 없죠. 네. 사실은.
0: 그래서 좀 이게 결국은 또 이원화가 유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 중심의 보고나 회의 관행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시간도 걸릴 테고 비용도 들 테고 그리고 또 기존에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로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 그런 선호도가 엇갈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 같이 내려가게 되면 그 안에서 큰 뭐 차별점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코랑 기자 통해서 국감 소식 몇 개 좀 들어볼게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있었는데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좀 나왔어요.
2: 네. 그 야당 쪽에서 나온 의혹인데요. 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리대, 라면, 금융기관, 부동산 등 구체적인 품목과 업종을 거론하면 짧게는 몇 주 뒤에 바로 국세청 조치가 나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감장에 나온 임강현 국세청장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다른 부처나 청와대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 없다.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 할 순 없다. 폭리를 취하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무조사는 사실 문제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은 그 국세청에 본연의 업무를 다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서 이 대통령이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해온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이게 파는 과정에서 새로 집을 산 사람한테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그 대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사인간 대출.
2: 네.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 편법 꼼수다라는 비판이 이제 야권에서 나왔거든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세청장한테 요거 이제 세금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항상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국세청장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1: 모르겠네요. 그 사인간의 일종의 대출이고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한 데 따른 뭐 양도세라도 물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일각의 지적은 있는데 그 국세청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고 또 요걸 이제 다른 일반인들도 많이 따라한다는 어찌됐든 간에 뭐 설례가 또 되고 있고 또 가상자산 세금. 사실 몇 번째 유예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2: 뭐 세 차례 유예가 됐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전문가나 아니면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 이거 제대로 준비된 거 맞냐? 더 유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국세청장에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임강현 국세청장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규모와 예상 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 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모호한 분야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 있다라면서 올해 11월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시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임 청장은 사실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 코리아 관련돼서 1540억 원, 메타 관련해서 2000억 원 규모 국세청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졌어요. 관련돼서 야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 청장은 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글로벌 네. 기업들이 법인세를 안 내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 주권 차원에서 간주 고정 사업장 등 여러 논리로 과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국세청의 논리와 다른 법원의 논리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 통해서 고용부 국감에서는 인력 문제, 뭐 52시간 비롯해서 호남 그 메가특구의 인력 문제도 또 쟁점이 됐네요.
0: 네, 이 호남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김영훈 장관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 정해놓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좀 주안점을 두는 네. 모습들을 보였는데 호남의 메가특구에서는 조금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인 상황이고요. 네. 또 여기에 고소득 관리자와 뭐 R&D 인력 같은 것들을 좀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노사가 합의를 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이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확대 이런 특례들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고란 기자. 대입 수시시험장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려던 사람이 적발됐어요.
2: 네.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논술 시험 중인데요. 이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부정행위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수험생 안경을 일일이 감독관이 써봅니다.
1: 아 벗어보고?
2: 네. 써봐요.
1: 감독관이 본인이. 써보고?
2: 이게 스마트 안경인지 아닌지.
1: 딱 보면 알죠.
2: 근데 걸린 애가 어떻게 걸렸냐면 이 수험생이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진짜 자기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볼 때 스마트 안경으로 싹 갈아낀 겁니다.
1: 그 사이에 안경을 네. 갈아 썼다?
2: 네. 그래서 걸렸어요.
1: 저희가 그 유튜브랑 KBS 네. 콩 앱으로도 보실 수 있게 이거 AI 스마트 안경을 쓰면은 정답이 어떻게 눈앞에 보이게 되는지를 띄워놓고 있거든요.
2: 보기에는 뿔테 안경하고 다를 바가 없어서 신종 부정행위 도구로 시험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립대 역시 이렇게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수능도 스마트 안경에 대해 엄금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 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장에는요. 스마트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 탐지기 보급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1: 그러게요. 참 AI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고 악용을 하려는 사람들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또 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러시아 북쪽의 얼음바다를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가 있죠. 최근에 이제 막 개척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펜스타 아크로호가 부산에서 유럽까지 처음으로 왕복 시범 운항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항 거리가 짧아지니까 연료비를 줄일 수 있겠죠. 또 뭐 수에즈 운하 같은 통행료, 통항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또 이제 뭐 날씨, 얼음 상태에 따라서 운항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시범 운항을 하면서 경제성, 안정성 등등을 따져보는 거죠. 여기는 어떤 항로일까요? 김은주님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 부산 신항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됐다 이렇게. 1248님은 건설 현장 믹서 차 대기 중에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레미콘 운전 하시나 봐요. 한쪽에서는 또 얼음으로 그 굳어버린 그 굳은 건 아니죠. 얼은 그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또 뭔가를 다져나가고 있고 각자의 또 지역과 공간 하는 일이 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4898 쓰시는 분께서는요. 러시아를 통한 유럽 기차 여행 또 이 항로를 통한 무역 수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자 여기는 어떤 항로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약국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잘 찾아볼 수 있는데 대형 창고형 약국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노래 감기 부르신 분이죠. 이기찬 씨. 가수 이기찬 씨가 약국에서 감기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뭐 이렇게 또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운영 방식 또 의약품 오남용 문제도 또 있기도 합니다. 한번 좀 창고형 약국의 현 주소를 짚어볼까요?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선은 대형 약국, 뭐 창고형 약국 이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2: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창고형 약국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처음 제의가 되었었고요.
0: 네.
2: 그다음 최근에 이제 각 이 매장들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약국의 크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0: 예.
2: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개인 약국들이 20배에서 23평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나 이 법률적으로 볼 때에 대형 약국 기준을 보통 100평 이상 을 대형 약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330제곱미터 약 100평 이상이요.
2: 네.
0: 또 하나가 이렇게 큰 약국에서는 좀 약값을 싸게 팔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이런 정가 개념이 뭐 없을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2: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형 약국들의 약가가 저렴한 것은 방리담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량 구매할 때에 도매상과의 협상력이라든지 제약사의 협상력, 그다음에 유통 마진이 아무래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낮은 마진, 판매 마진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을 좀 많이 모으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쓰기 때문에 현재 일반 약국보다가 2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모든 약품 가격이 일률적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0: 아하.
2: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동네 약국보다 더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약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창고형 약국이 갖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약품은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대형 약국이 조금 더 이제 방리담회식으로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2: 네. 근데 약사법에 일반적으로 약의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요.
0: 예.
2: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의약품이라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요.
0: 네.
2: 이 일반 의약품들은 약국에서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약사가 이제 이 진료에 대해서 아니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약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24시간 편의점에 판매하고 있는 안전 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여기 창고형 약국에는 좀 약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방약도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병원과 관련돼야 되기 때문에 처방약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일반 의약품 그리고 안전상비 의약품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0: 유운영님이 회사가 홍대 앞에 있는데 진짜 창고형 약국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반 이상인데. 외국인 손님 진짜 많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그 창고형 이른바 그런 약국에서 화장품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뭐 장난감도 판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2: 네,
0: 뭐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2: 지금 현재 약국

0: 한국에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께서 주신 의견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국의 새로운 다 변화, 기능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약국이라는 곳은 의약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공간이었잖아요. 약사 중심으로. 그래서 일반인들은 약국에는 약사가 있고 의약품 판매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까지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약국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 요즘엔 뭐 업권 사이에 그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니까요.
0: 맞습니다. 또.
1: 근데 다만 의약품을 오용, 남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고,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뭐 수면 유도제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든가 이런 염려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0: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약사 업계에서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1: 네.
0: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국은 약국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리담회식으로 다양한 품목들을 전시하다 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필요한 구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약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혼합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데 이 약 지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약도 일반 제품과 똑같이 소비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아하.
0: 이게 불필요한 구매를 했을 경우 이게 이제 소비 기한을 지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남용 우려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안전 상비약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는 한 포장 단위로만 살 수 있는데 약국과는 또 기준이 다르죠. 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0: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이제 편의점에 안전상비 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이게 현재 법적으로 약사법에 20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1: 네.
0: 아시겠지만 편의점은 약사가 없잖아요. 일반 이제 알바생들이라든지 편의점 주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1: 네.
0: 여기는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고 있죠.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남용이라든지 부작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규정상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현재의 대형 약국, 창고형 약국은 약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안 받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전문가, 약사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약국 간판에다 뭐 창고, 마트 같은 표현을 자제하라, 제한하라. 그리고 또 할인, 특가 같은 광고도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뭐 오남용을 막는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1: 네.
0: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요. 이 간판이나 광고 문구를 바꾼다 그래서 이 창고형 약국, 대형 약들이 우려되는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정책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명칭 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의약품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정책을 포커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네 약국들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 지역 상권에서 영업하는 동네 약국들은 아무래도 뭐 박리담회식으로 뭐 많이 판다든지 이게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네. 좀 이런 경쟁의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아무래도 대형 약국에서 대량 매입하고 낮은 마진 뭐 이런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쉽지 않죠. 대형 약국에 비교하면은.
1: 네.
0: 그래서 이제 동네 약국들이 사실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금 대형 약국, 창고형 약국에서는 이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건강 기능식품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어 있거든요.
1: 네.
0: 이제 동네 약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기능성 화장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는 결국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가기 때문에 동네 약국에서는 상당히

0: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사실 또 동네 약국이 없어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한데 그럼 앞으로 좀 동네 약국은 좀 포지셔닝을 역할을 좀 어느 쪽으로 잡아가면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0: 약국은 그동안 일반 우리 국민들을 머릿속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약국, 창고형 약국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석되고 있거든요. 그냥 판매점 같은 장소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네 약국은 동네 약국대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란 말이에요.
1: 네.
0: 특히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복약관리라든지 경증에 대한 건강상담, 그다음에 야간 응급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동네 약국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사회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또 아까 잠깐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또 건기식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0: 맞습니다.
1: 대형 약국까지 뛰어든다. 건기식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혹은 기회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0: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하고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창고형 약국이 유통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그러면 또 가격은 저렴해질 수도 있겠고 또 시장은 커질 수도 있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약국뿐만 아니라 또 의약품 또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대형 창고형 약국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소비자들에게 또 저렴하게 약을 공급할 수도 있고 의약품 안전도 확보하는 좀 어떤 제도적인 보완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0: 제가 이제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예.
0: 지금 그 이 약사법에 따라서 5년 기준하고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가격 저렴하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약국 기능이 많이 조금 줄어들고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약사의 복약지도 성분 중복 확인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 어떤 형태의 약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자라든지 약국 규모에 따라서 약사 수를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서 지키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약국 갔다 왔거든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감기랑 비염이랑 막 겹쳐서 근데 요 두 가지 약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라는 그 약사님의 한마디가 또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주 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한 대응 방식을 놓고 야당 위원들이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유엔 대표부 측은 충분히 대처해 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새 대변인이 첫 브리핑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지명된 지 36일 만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인공지능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요즘에 이제 국제 유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데 이럴 때 그런 생각 들죠. 아, 우리나라에서도 좀 석유가 펑펑 나왔으면 천연가스도 좀 펑펑 나왔으면 그러면 과연 자원이 풍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1: 오늘의 주제가 자원의 저주.

0: 주예요?
1: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유가가 비싸거나 예. 약간 그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기름이 펑펑 나면 얼마나 좋을까.
0: 동해 가스전 성공했어야 되는데.
1: 뭐 그렇게.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사를 보면 꼭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고 반드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이 풍부한데도 경제 성장이 더디거나 부진한 경우가 많고요.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오티는 이런 현상을 자원의 저주. 말이 무섭죠. 땅 속에 돈이 되는 자원이 많으면 당연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너무 풍부한 자원이 장기적인 성장과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는 말인 거죠.
0: 예를 들면
1: 예를 들어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네. 이 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예요.
0: 세계 1위.
1: 그런데 막대한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때 물가 상승률이 수십만 프로 이르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고요. 지금도 좀 어렵죠.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 대표적인 산유국이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자원의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인용된 연구 가운데 하나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앤드루 워너의 연구인데요. 네. 1995년 이들은 90여 개국을 대상으로 1971년 당시 자원 수출 국내 통상 생산량이 높은 대를 18회 동안이나 경제 성장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원이 많아가지고 많이 수출한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성장했을 걸 생각했는데 분석 결과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을 보이는 경향을 봤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별로 없어도 또 그거를 이제 지렛대로 해서 더 근면 성실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원이 많은데도 못 사는 나라가 있고. 근데 일단 석유로 나라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강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 저주 설명할 때 일부 학자들은 네덜란드병이란 걸 이야기하는데
0: 네덜란드병. 예.
1: 그 네덜란드는 1959년 대규모 천연가스장이 발견돼서 이후에 천연가스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0: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반세기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1: 그래서 자원 수출 외화를 많이 들어오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해외 시장에서 나라의 제조업 제품의 가격 경쟁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도 천연가스 수출 증가 이후에 제조업의 가격 경쟁이 약화됐고 이후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네덜란드 병이란 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원산업으로 돈과 인력 투자가 몰리면 제조업이나 다른 고부가치 사업을 키우는데 약간 등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풍요가 당장의 돈은 벌어주지만 미래 산업을 만든 동기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0: 사실 뭐 네덜란드가 한 17세기부터 뭐 해양 개척 많이 하고
1: 맞습니다.
0: 중개무역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오히려 59년에 대규모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이후가 더 둔화됐다?
1: 그렇죠.
0: 역설적이네요 이것도. 근데 사실 자원이 많다고 해서 다 그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 나태해지는 건 또 아닐 거고
1: 맞습니다.
0: 나라마다 또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 나는 이유는 좀 어떨까요?
1: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원유 매장의 세계 1위가 베네수엘라 했잖아요.
0: 네.
1: 근데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국부를 축적해온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0: 계속 투자를 하죠.
1: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국부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있냐보다는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자원도 어떤 제도로 정책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네옴시티 이런 거는 뭐 실패에 가깝다고는 합니다만
1: 네.
0: 뭐 엑스포 리아드에 유치를 한다라든지 게임 회사 투자 많이 하고 요즘에 또 AI 투자도 많이 한다라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번 돈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근데 역설적인 자원의 저주가 국가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기업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사실 잘 나가는 기업에는 소위 캐시카우라고 쉽게 말해서 그 회사의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준 핵심 상품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캐시카우 너무 잘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의 성공 계속 의존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닥은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디지털 기술을 굉장히 빨리 확보해서 했죠. 그런데 다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필름은 코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름 산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0: 그쵸.
1: 디지털로의 전환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2012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죠.
0: 디카를 제일 먼저 개발해 놓고 디카 때문에 망한 회사.
1: 그렇죠. 참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강력한 사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예로 보면 특정 원천 기업에서 한 곳에 주문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산업군이란 게 항상 등락이 있잖아요.

0: 그냥 어떤 산업군의 불황이 오거나 원청기업이 망하거나 쇠퇴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그 기업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도 일종의 자원의 저주인 셈이죠.
1: 그렇죠. 뭐 예전에도 S사, L사 그 단일 대기업과 정말로 끈끈한 관계로 돈 많이 벌었던 중소기업들도 거기서 일감 딱 끊겼을 때 그냥 바로 망해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또 있었고.
0: 맞습니다.
1: 절대 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한테는 어떨까요?
0: 개인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사실 개인한테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거나 투자한 능력까지 갑자기 동시에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입사 초기에 좋은 프로젝트를 맞아서 큰 성과를 내면 첫 인상이 좋으면 아, 제 능력 있네 이렇게 다음에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렇게도 보면 아, 난 원래 일을 잘하니까 뭐 이러면서 새로운 공부를 멈추거나 협업이나 리더십을 키운 다음 단계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 성공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은 저차, 저 연차 때 하던 일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직장에서 뭐 그런 말 많이 소위 라인 탄다고 말을 하는데 직장에서 사실 특정 상사나 선배의 성공과 함께 좋은 기회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자신의 역량보다 특정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조직 내 영향을 잃거나 아니 위기에 빠졌을 때 자신의 위치나 경력도 함께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 너무 쉽게 얻은 초기 성공은 관리하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하나의 자원 의존 또는 자원의 저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1: 이게 사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네 삶에서도 경계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소년급제.
0: 맞습니다.
1: 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뭐 이제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랑 또 비슷하기도 해요.
0: 맞습니다.
1: 장백동 님이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 흥행으로 근데 또 이 부분이 포퓰리즘도 또 걱정이 된다. 미래에 투자를 또 잘 해야 하는데요. 사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가 갑자기 이제 유전을 발굴해서 큰 돈을 벌어들였던 거랑 물론 이제 좀 맥락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한테 또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역발상 경제 시간에 들여다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또 미래에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이걸 잘한 나라가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웨이인데요.
1: 네.
0: 노르웨이는 1969년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단기간에 써버리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관리를 했죠. 그래서 1990년에 석유정부석유기금법을 만들어서 실제 자금 투입은 199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부문 순수입을 국부 펀드로 들어가게 하고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거죠. 약간 미래 투자한 거죠. 그리고
1: 그렇죠.
0: 정부가 펀드에서 재정에 사용하는 규모와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관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석유에서 나온 돈을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 결국 자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제도나 역량인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른바 막대하게 거치는 세수, 세금 가지고 뭐 미래 대응 기금 이런 걸 준비한다고는 합니다만 또 그 부분도 분명히 또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걸 이제 타산지석 삼아서 개인이나 기업이 또 준비해야 할 부분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0: 뭐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잘 되는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현재의 이익으로 소비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개인도 사실 지금 잘하는 능력 하나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계속 축적해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일종의 이제 인적 자원 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시간의 10% 정도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공부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경험에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한데 가진 것에 자만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것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채워나가는 생각을 가진다면 항상 지속성장하고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자산인 것 같습니다.
1: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왜 진짜 잘 되시는 분들 자신의 성장을 중시하는 분들은 뭐 책 사서 읽는데 돈 아끼지 않고 또 열심히 또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 자신의 성장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 통해서 또 느끼고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 정도 오른 6,125까지 약간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해외에서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른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엄청 급등한 케이스가 있는데 암을 개개인 맞춤형으로 고치는 시대가 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첨단 기술인지 잠시 후에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에서 의사소통 서포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원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같이 장애인 당사자 일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이해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과 지원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의사소통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몸짓, 그림과 상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표현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존중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9.3도를 보이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데다가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춥게 느껴진 곳이 많았지만 오늘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의 수치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강릉과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도 있어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현재 시간 13일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표부의 대응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사과를 촉구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해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자발찌 관리감독 체계 점검 등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인천경찰청을 찾아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흉기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호

0: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전면 개방됩니다. 새롭게 열리는 북악산 남서쪽 구간은 청운동 방면으로 1.32km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인공지능 AI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0.2% 내린 12,208.8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누적된 낙폭은 7.6%에 이릅니다. 지수가 5거래일 연속 내린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하락세는 메모리주에서 두드러져 마이크론 3.7%,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설은 3.2%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대형 은행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발 메모리 반도체 약세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5% 내렸고 S&P 500지수는 0.02%, 나스닥 종합지수도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 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산주점 성폭력 사건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건강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10대 아르바이트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이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영국 해사 무역기구 기록과 유럽 안보 당국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난 11일까지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에서 모두 선박 24척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요일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6척이 공격당했는데 이 역시 하루 기준으로 개전 후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2부는 항상 10시 5분에 또 찾아오고요. 오늘 1부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그 정답 북극 항로였습니다. 북극 항로. 최근에 우리나라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북극 항로를 통해서 다녀왔다라는 거죠. 뭐 편도 기준으로도 한 열흘 정도를 단축했다라는. 당연히 연료비도 많이 줄였을 거고 다만 또 이제 얼음을 깨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또 현지 상황에 따라서 또 안정성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더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북극 항로 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6344님. 북극 항로 온난화의 선물인가요? 재앙인가요? 그렇죠. 온난화가 있었기에 북극 항로가 열렸으나 그래서 연료비를 줄일 수 있겠으나 환경적으로 보면 결코 또 반가운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5663님이 북극항로 통해서 뭐 물건 같은 건 또 빠르게 수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정답은 언제 도착할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5663님의 정답은 네, 잘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하은님, 절대 안 뽑아줘서 답 안 보낼까 하다가 손이 먼저 답을 보내고 있네요. 남하은님 그 채택된 적이 없었나요? 저희가 한번 챙겨볼게요. 아이고 항상 또 많이 보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0165님은 애기애기한 아들이 군대에 가요. 잘 지내고 오라고 응원해 주세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또 정답도 0165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1580님 저는 장애인 콜택시를 서울 차로에서 운행합니다. 정답은 북극항로. 성공 예감 잘 듣고 계시다고요. 고맙습니다. 또 어디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응원도 저희는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보내드리는 또 주간이기도 하고요. 아, 증시 상황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환율은 1340원 선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1.33% 반등한 6115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0.57% 내린 832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 하이닉스는 1.6% 정도 반등. 하지만 어제 내린 거의 절반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3.4% 정도 강세. 코스닥 내에서도 뭐 에코프로가 3.7% 강세. 2차전지 관련주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조정을 겪는 흐름들 더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제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기존에 나와 있던 치료제를 거의 공통적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환자마다 암 치료제가 달라지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맞춤형 암치료제 도대체 어떻게 개발이 된다는 건지 암정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한 달, 두 달 됐나요? 그 모더나 주가가 몇 배 올랐잖아요. 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까?
3: 아마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은 그 주식 중에 하나가 모더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 되는데 네. 그 우리에게는 코로나 mRNA 백신으로 유명해졌던 회사이죠. 네. 그러니까 모더나가 미국의 머크 MSD와 공동 개발한 mRNA 기술 기반의 암 백신이 있습니다. 그 암 백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8월에 임상 3상에서 그러니까 수술을 한번 마쳤던 치료를 한번 받았던 위험이 높은 흑색종 환자 그러니까 피부에 생기는 암이지요. 흑색종 환자에게 약 천여 명 정도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 환자들에게서 기존의 다른 그 약을 썼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게 그 아무 환자나 한 건 아니고 이미 흑색종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로 그 암을 좀 떼어냈거나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환자별 맞춤형 mRNA 백신을 맞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 단독으로 투여된 건 아니고 원래 쓰이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함께 공동 투여가 됐는데요. 네. 우리가 환자들에게 기존의 면역 항암제만 투여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암 백신을 함께 쓰면 재발이나 사망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사실 이게 뭐 완벽하게 지금 그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재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환자마다 다른 암 표식을 찾아줄 수 있는 맞춤형 암 백신 치료로는 가장 고무적인 성과여서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2: 그러게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백신 하면 좀 예방 목적이라는 생각이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술로 암을 떼어내고 나서 맞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번에 맞은 것은 이미 암에 걸렸고 진단이 됐고 네. 동시에 어떤 다른 약물 치료냐 수술을 했던 환자들에게 이번에 한번 치료는 끝났지만 다시 재발할 위험성을 줄여봅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백신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또는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이런 예방 백신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이제 암 백신이긴 합니다. 사실 그 뭐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종양을 깔끔하게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암 세포의 조각들이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몸 어딘가에서 재발하거나 암이 전이가 되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암 백신의 시작이고요. 이게 mRNA라고 하는 게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DNA는 어떤 그 세포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네. 정보의 집합이고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mRNA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령 그 RNA 또는 메신저 RNA인데 네. 이 mRNA가 전달해주는 그 정보들에는 정상 세포의 정보도 있지만 암 세포의 정보도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암화, 종양화 된다는 것은 DNA 등등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변화된 DNA는 원래 정상 그 mRNA가 전달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암세포 표면에 우리가 원래 정상세포에는 없어야 하는 단백질이 발현이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암 백신을 만들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 사람에게만 특이하게 나오는 단백질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 백신을 넣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암 백신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신 자체가 암세포에 가서 백신이 어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이 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특정한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 mRNA로 그 정보를 많이 집어넣어 줄 테니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아 이걸 정보를 인식을 해서 가서 공격을 하렴.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아니 무슨 뭐 컴퓨터도 아니고 우리 몸에 특정 정보를 줘가지고 DNA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RNA 너희들은 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뭔가 뭐 지도 편달하는 거잖아요.
3: 사실 코로나 그 백신도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그 조각을 mRNA 백신으로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일단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 mRNA의 특징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 아프더라도 잠깐 아플 수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예전에 내가 봤던 그 특징이 있다면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한번 겪었던 면역 체계들이 훨씬 더 가가지고 잘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mRNA 백신의 기존의 그 방식이었고요. 이것도 유사하게 다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니고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에게 이게 혹시 재발할 수도 있으니 또는 전이 될 수도 있으니 다른 부위, 다른 세포에서 이런 조각 정보가 보인다면 면역 세포들이 가서 공격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백신의 성격, 역할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암 조직별로 환자별로 다 다른 맞춤형 백신을 만든다면 이거 과정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3: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같은 장기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폐암, 똑같은 유방암이어도 그 실제로 어떤 변이 때문에 어떤 DNA 변이 때문에 이 암이 발현되었는가 암이 생겼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네, 장기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암 백신이라고 하는 게 약국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는 약처럼 그냥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 mRNA 백신을 만들려면 이 환자에게 똑같은 폐암, 똑같은 유방암, 똑같은 흑색종이여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많이 발현되는 그 단백질 변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특화된 또는 환자에게 맞춤형 약이라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 mRNA 암 백신만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면역 그 세포들이 좀 더 공격력을 그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면역항암제 키트로다 같은 것들을 같이 맞으면 좋은 거고요. 지금 그럼 실제로 환자의 암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백신을 만드느냐. 일단은 이 환자에게 어떤 그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수술 과정에서 떼어낸 그 암 조직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흑색종이면 그 피부의 조직을 떼어낼 텐데 그 조직을 떼어낸 다음에 이 사람 암세포에만 특이하게 있는 즉 정상세포에는 없지만 이 사람의 암세포에만 특이하게 있는

0: 그 유전 정보들을 비교해서 발견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걸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공격하면 가장 좋겠네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mRNA를 발현시켜서 그 실제로 백신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가장 많이 있는 암 정보를 빠르게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단지를 뿌리는 겁니다. 몸속에 들어가서 암 백신이 자, 이 정보를 잘 확인해도 라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 전단지를 보고 면역세포들이 이 전단지에 나오는 비슷한 암세포가 있으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제 뭐 만드는 과정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어디를 공격하라라는 정보를 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핵심 표식, 표적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0: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들었던 그 삼상 암 백신 같은 경우는 최대 34개 정도의 표식, 그러니까 보통 신생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 조직, 정상 세포에는 원래 없는 건데 암 또는 종양에서만 특이하게 보이는 새로운 표식 항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신생 항원이라고 하는데 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모더나는 그 신생 항원의 최대 34개 정도를 지금 mRNA로 표적할 수 있게 만들어뒀고. 이거 34개를 다 집어넣지는 않겠죠. 이 환자는 A라고 하는 표식이 더 많으니까 A를 넣고 이 환자는 B라는 거 하는 걸 넣고 이런 식으로 환자마다 좀 맞춤형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근데 이 환자마다 뭐 A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A랑 G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A랑 B가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분별은 인공지능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에서만 나오는 신생 항원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면역세포에게 어떤 걸 보여줬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좀 판단을 하는데 도와주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신생항원 표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잘 공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실 아무리 알려줘도 공격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그럼 세포가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좋은 타겟인가 이런 것도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그 골라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런 암 백신이 좀 어려운 점은 일단 암세포에게 있는 표식을 잘 찾아내야 한다는 점, 되도록이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표식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표식이 면역세포가 잡기 좋아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함께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그 흔히 말하는 암백신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 34가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특징을 찾아내서 정보를 주면 이 mRNA, 그 역할을 이제 같이 한다라는 건데 사실 그것만으로 암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암 치료제는 같이 붙어서 가야 되는 거고요.
0: 이번에도 이제 그 면역항암제 키트로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같이 투여가 됐는데 그러니까 암 백신은 면역 세포들이 공격할 타겟을 잘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이라면 실제로 공격을 하는 역할은 면역세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면역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생각보다 똑똑한 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문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속의 백혈구 중에 일종인 T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자기 표면에 T세포를 회피할 수 있는 이런저런 열쇠 고리들을 이제 발현시키는 거죠. 그러면
1: 좀 비슷한 유니폼 색깔 입고 있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이제 뭐 T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면역 관문들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T세포가 가까이 가서 결합한다고 해도 그 T세포의 활동이 이제 억제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역 관문들을 없애준다거나, 그러니까 암세포가 종양 그 면역세포의 활동을 피해가는 것들을 없애준다거나 아니면 이미 공격하고 있는 면역세포의 활동력을 높여주는 이런 다른 약물들을 같이 넣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암백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면역항암제와 함께 투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임상의 디자인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이게 임상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0: 이번에 나온 결과가 임상 3상 결과이고요. 환자가 약 천여 명 정도 되는데 임상 3상이면 이제 실제로
1: 마지막 단계잖아요.
0: 거의 마지막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응했던 것도 있고 이제 다만 이게 그 좀 더 장기간 관찰했을 때 어떤 재발이나 사망률을 현저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낮춰줄 수 있는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번에 임상 3상에 앞서서 이제 임상 2상에

0: 에서 나왔던 걸 보면 이 모더나의 mRNA 그 암백신과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키트루다만 사용했던 환자들과 비교해 봤더니 암백신을 같이 썼을 때 거의 50% 정도 가까이 그 상대적으로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낮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은 나왔어서
1: 50%면은 굉장히 또 큰 수치죠.
0: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 3상 결과까지 더했을 때 그래도 좀 기대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이게 아까 흑색종 요거는 피부 네. 쪽이죠. 다른 암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0: 이론상으로는 폐암이나 유방암에도 이 암세포들이 어떠한 표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표식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또는 표식을 잘 찾아가게 만드는 mRNA 백신만 만들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암 종류 그리고 사람마다 그 암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암이 발현되는 장기에 따라서 이 암 백신이 잘 작용하는 장기도 있고 잘 작용하지 않는 표식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모더나가 아니라 바이오엔텍이나 제넨텍 같은 회사들도 또 다른 mRNA 암백신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단독으로 시험을 했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중단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피부암인 흑색종이 좀 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암 종류 그리고 환자들도 어떤 환자들을 선별을 하는가 그리고 면역항암제도 어떤 것을 같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좀 데이터가 다를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흑색종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모든 암종을 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긴 하네요. 그렇죠. 또 하나 이건 완전히 이제 또 다른 방식인데 우리 면역세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도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건데 그 면역세포를 아예 몸 밖으로 꺼내서 약을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0: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T세포 그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T세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T세포가 잘 활동하려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찾아가거나 아니면 T세포 자체의 기능, 활성이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를 도와주는 것, 즉 T세포가 공격할 암세포를 잘 찾아가게 만드는 것을 이제 하는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CAR-T 치료제라고 하는데 CAR-T 치료제, CAR-T 치료제입니다. 네. 이 CA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한국어로 풀면 키메릭 항원 수용제. 그러니까 그냥 항원을
1: 그게 한국어인가요?
0: 네. 항원을 잘 찾아가도록 유전자 제조합으로 달아놓은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안테나 같은.
0: 네, 안테나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몸속에 있는 T세포를 잘 그 추출을 해서 그 T세포에게 이런 항원 표식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라고 그 카라고 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하는 안테나를 그 달아줍니다.
1: 그러니까 킬러 세포한테 와이파이 달아주는 거예요.
0: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가 붙어있는 수용체 T세포를 다시 몸속에 집어넣어서 자 이제 우리가 정보를 잘 알고 있고 특히 그 정보를 더 잘 찾아가게 만들어줬으니 가서 공격하렴 이라고 하는 게 이제 CAR-T 치료제이고요.
1: 그러니까 그냥 면역세포만 넣어놓고 이 친구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면역세포한테 이제 통신장비 달아주고 무선 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통신장비를 손으로 다는 건 아니고 그 유전자 제조합된 그 CAR-T를 발현시키 그러니까 잘 찾아가게 만드는 수용체를 발현시키도록 T세포에게 그 유전자 그 제조합을 주입을 해서 그런 안테나가 발현되는 T세포가 많아지도록 배양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 몸속에 넣었을 때 잘 발현되도록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앞서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어떤 표식을 잘 찾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거라면 네. 이제 이 CAR-T 같은 경우는 그 표식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암세포 표식에 잘 달라붙기까지 하도록 T세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식도 찾고 가서 잘 달라붙기도 해서 T세포가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1: 신기합니다. 그걸 몸 밖으로 꺼내서 조합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0: 지금 이미 2017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약물이 킴니아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인데 네. 이 킴니아는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을 했거나 아니면 좀 그 치료 효과가 낮은 일부 혈액암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는 CAR-T 치료제였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환자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0: 그 환자의 혈액을 뽑아내고 그 혈액에서 백혈구들, 특히 T세포만 분리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공장에서 잘 그 관리되고 있는 공장에서 그 T세포들에게 암세포의 특정 항원, 특정 표적에게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 수용체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T세포에게 유전자를 주입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T세포가 몸 밖의 세포 배양실에서 많이 증식이 되면서 계속 그 안테나들을 자연스럽게 발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안테나가 잘 발현된, 카 안테나가 잘 발현된 T세포들만 모아서 다시 그 해당 환자에게 혈액으로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T세포가 밖에 나가서 안테나까지 달아서 들어온 다음에 몸속에서 암세포를 찾고 잘 달라붙어서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1: 안팎으로. 0306 쓰시는 분께서 아내가 혈액암 4기에 카티 치료를 받고 남아있는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 중입니다. 반이 없어졌지만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모더나의 그런 백신을 비롯한 또 이제 뭐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빨리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2867님은 그 조가연 이사는 모르는 게 있긴 있습니까? 지식이 대상 같다고. 근데 또 조가연 이사가 엄청 또 공부를 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금융 투자를 또 하다 보면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그 카티 치료제가 백혈병 같은 그 혈액암에 우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또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0: 혈액암은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이제 혈액과 관련된 세포들, 예를 들어 뭐 항체를 만드는 비세포에게 문제가 생겨서 혈액암이 걸린다거나 이제 그 공격해야 될 대상들이 혈액 속에 있는 거죠, 대부분. 네. 그렇다 보니까 카티도 T세포, 백혈구 관련된 T세포를 집어넣는 거다 보니 같은 통로에 있는 암세포를 좀 더 공격하기 쉽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폐암이나 위암 같은 일종의 고형암, 장기에게 생기는 고형암 같은 경우는 물론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고형암 좀 더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암 같은 경우는 장기가 크다 보니까 네. 장기의 이 부분에서 발현되는 암세포와 반대쪽 부분에서 발현되는 그 암세포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TM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종양이어도 똑같은 장기에 있는 똑같은 위암이어도 종양 미세 환경에 따라서 그 암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표식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그 공격하는 안테나를 다 달았다고 해서 그 암을 완벽하게 이제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고형암 같은 경우는 조직이 치밀하기도 하고 특히 그 종양 미세 환경이 산소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신생혈관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내서 그 공간도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혈액암과 비교했을 때 고형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카티 같은 이런 치료제로 좀 치료하기에는 좀 복잡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그동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한 제약사가 위암과 관련된 카티 치료제를 중국 허가를 받았다라고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암 그리고 이제 위와 식도가 붙는 위식도 접합 부위에 생기는 이제 암을 그 표적을 하는 카티 치료제이고요. 고형암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카티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실제로 이제 투여가 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이제 세포 치료제를 몸 밖에서 뭔가 배양을 해내더라도 다시 또 몸에 주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여러 차례 필요한 걸까요? 어때요?
0: 이게 앞서 아까 그 실제로 카티 치료제를 맞는 청취자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 환자에게서 혈액을 추출하고 몸 밖에서 백혈구들 T세포를 분리를 해내고 그 T세포에게 카가 발현되도록 안테나가 발현되도록 또 그 유전자 그를 집어넣고 대량으로 배양하고 활동성이 좋은 T세포만 또 분리해서 다시 환자 몸에 넣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야기하기로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 몸속에 배양시킨 T세포를 카티를 집어넣으려면 환자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를 조금 약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카티라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0: 증후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뭐 FDA가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CAR-T 치료제를 쓴 이후에 되도록이면 장기 추적을 하면서 몸 안에 살아있는 세포 치료제를 넣은 만큼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주고 있습니다.
1: 참 그 면역력이 떨어져도 문제고 면역력이 너무 과도해져도 문제고 그걸 또 풀어내는 게 우리 과학의학의 힘이고요. 7718님이 임상시험 수혈 받으면서 듣고 있어요. 옆에서 졸고 있는 와이프에게 미안하고 사랑스럽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또 같이 계신가 봐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 또 우리 몸에서 이미 또 많은 암과 싸우고 있는 면역세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역세포의 수를 불려주는 방식도 있다고?
0: 아까 CAR-T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혈액을 뽑아서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에서 존재하는 T세포들을 분리한 다음에 T세포에게 안테나를 달아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미 싸우고 있는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자는 주로 이제 고형암입니다. 아까 제가 고형암 같은 경우는 종양 미세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같은 장기의 종양이어도 그 암마다 특이성, 이질성이 다르고 이질성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공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미 그 암 덩어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T세포들을 몸 밖으로 빼내서 그 T세포들 활동력을 높여준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치료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TIL 치료제라고 부르고 TIL. 한국어로는 네, 종양 침윤 림프구. 그러니까 종양에 이미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림프구들, 백혈구 세포들을 이용하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방식은 비슷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암 수술 같은 걸 하면은 암 조직을 떼어내죠. 떼어내서 그 안에 이 암 조직 안에 존재하고 있는 면역 세포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게 뭐 T 세포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자연 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NK 세포일 수도 있는데
1: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아군 찾는 거예요?
0: 네. 그 암 조직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세포들을 이제 면역 세포들을 분리를 하고요. 생각해 보면 이미 암 조직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네. 그렇다면 이 면역 세포들은 다른 곳에 있는 면역세포보다 이 암 조직을 잘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암 조직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활동력이나 공격력도 좋을 것이고 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1: 그 적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오디세이를 찾아서 복제한다 이런 거.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포들만 몸 밖에서 배양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배양을 해서 환자에게 다시 이제 넣어서 또 다시 집어넣어서 좀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TIL, T세포 치료제 방식이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암타급이라고 하는 아이오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TIL 치료제는 기존에 치료가 잘 안 됐던 일부 흑색종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고요. 사실 고형암 중에서 그 혈액암이 아닌 암종 중에서는 이제 피부암인 흑색종이 좀 더 잘 반응을 하다 보니까 흑색종에 관련된 치료제가 좀 많이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다만 항암 치료 과정에서 좀 뭐 사망하는 사례도 있긴 있어서 기존의 CAR-T 치료제보다는 T세포 치료제가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암세포 안에서 잘 싸우고 있는 면역세포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내죠?
0: 보통 뭐 생검, 그 암세포, 암 조직을 검사할 때 떼어내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떼어낸 그 조직을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찾아내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CAR-T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달렸을 때 그 네. 안테나가 암세포 표면에 있는 표식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표면에 표식을 안 드러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경우도.
1: 위장.
0: 네. 그러면은 암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특이적인 정보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세포 치료제들도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TCR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제인데 네. 이것은 암세포가 표면에 정보를 많이 드러내지 않고 있어도 그냥 암세포가 자기 안에 있는 단백질 조각의 아주 일부만 표면에 드러나 있어도 그 작은 조각을 찾아서 그 표면 진열대에 있는 작은 조각을 찾아서 공격하러 가는 그 면역세포 치료제이고요. 그래서 뭐 CAR-T 치료제는 암세포 표면에 뭐 표식을 이렇게 잘 잡도록 만들어주고 TCR이라고 하는 T세포 수용체 그 세포 치료제는 작은 표적

0: 그 조각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위장막을 씌우고 있어도 그걸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해가 되는데.
0: 네, 아주 작은 정보만 있어도 볼 수 있다. 네, 이론상으로는.
1: 3437님이 오늘도 유익한 이과 시간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과라 그런지 오늘도 잘 못 알아듣겠다요. 근데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또 이걸 또 쉽게 풀이를 해주는 조가인사의 역할이고. 자, 또 하나. 결국에는 이런 좋은 뭐 치료 방식을 찾아냈어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식이 또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0: 사실 아직까지는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mRNA 백신 같은 경우도 암 백신 같은 경우도 최대 34개 정도의 표적을 표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이 환자에게 그리고 그 환자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어떤 표식이 많이 나오냐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A라고 하는 조간이라고 하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제가 일기 때 저의 암에서 발현되는 그 표식들의 종류와 수술을 받고 이 암세포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그 표식의 정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예.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암 변이가 생겼을 때 뭐 항암제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에 맞는 맞춤형 암 백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카티 치료제나 다른 그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앞서 그 환자의 혈액을 추출을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의 면역세포를 추출을 해야 그 환자에게 다시 집어넣었을 때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실제 해당 환자로부터 추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자마다 T세포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환자분이시라면 T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세포의 수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밖에서 배양시키기에는 세포가 좀 잘 배양이 안 되고 활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실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세포치료제의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면역세포의 건강도는 어떠하냐.
0: 맞습니다.
1: 다 다르니까.
0: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카티 같은 경우는 즉 그 몸 밖에서 배양하는 카티 같은 경우는 네. 몸 밖에서 배양하는 기간 동안 세포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지금 카티 치료제가 좋은 또 그 치료제이긴 하지만 환자마다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환자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오래 걸렸다면서요. 뭐 몇 주, 몇 달이 걸릴
0: 맞습니다.
1: 수도 있고.
0: 네.
1: 이걸 혹시 뭐 단축할 수 있는 기술도 있나요?
0: 노바티스가 본인들의 예. 그 외부 배양 카티 치료제를 제조 공정을 거의 한 몇 주 걸리던 걸 2일 정도로 단축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이틀 만에요?
0: 예,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원래는 몸 밖에서 T세포를 분리시킨 다음에 그 T세포에게 그 카라고 하는 안테나를 달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킨 겁니다. 그 T세포에게 칼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원래는 몸 밖에서 T세포를 공장에서 배양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공장 배양 단계를 하지 않고 그냥 그 T세포를 바로 환자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배양하는 동안 T세포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카 안테나 발현시키도록 만든 다음에 환자 몸속에서 배양시키자.
1: 몸속에 들어가서 커라.
0: 그러면 오히려 네. 몸 밖에서 배양시키는 것보다 활성도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노바티스가 개발하는 T차지라고 하는 그 제조 공정을 단축시킨 카티 치료제의 방식이고요.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뭐 이틀 정도 제조 공정이 걸린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뭐 몸속에서 피를 빼고 칼을 집어넣고 다시 운송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뭐 이틀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기존보다는 혁신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걸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키워낸다. 좋은 거 많이 먹어야겠네요. 이런 거 이제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잠깐 노바티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0: 뭐 모더나, 노바티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몸 밖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세포 배양만 자동으로 해주는 기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개발하는 세포 치료제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배양시켜줄게.
1: 위탁생산 OEM처럼. 네, 네.
0: 그런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뭐 셀라레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맞춤형 환자 그 세포 치료제를 우리가 최대 16명분까지는 동시에 처리를 해줄게. 너희의 세포 치료제들을 잘 배양시켜주는 자동화 공정을 만들어놨어. 라는 방식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가격이 그럼 그렇게 자동화되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느냐. 아직까지는 맞춤형 치료제다 보니까 아무리 자동화 공정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합니다.
1: 자동화는 돼 있지만 예. 맞춤형이다 보니.
0: 예, 그래서 이런 자동화 공정들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수요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1918님이 맞춤형 치료는 치료비가 엄청 비싸겠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또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단가가 낮아지는데도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혹시나 이게 뭐 환자 맞춤형이라고는 합니다만 케이스별로 미리 좀 만들어 놓고 대기 시간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 환자 자신에게서 뽑아낸 면역 세포로 다시 투입을 받는 건 자가 치료이고요. 동종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거 말고 환자가 또 면역세포가 지금 활성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한 기증자의 피로부터 면역세포를 추출을 받아서 거기에 카 안테나를 달아서 환자에게 투입하자라고 하는 동종치료 개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유형별로?
0: 네. 근데 다만 이제 걸리는 점은 물론 건강한 기증자이니까 면역세포가 환자보다는 훨씬 건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어도 남에게서 들어온 면역세포이다 보니까 실제로 투여했을 때 환자의 몸속 면역체계가 건강한 기능자의 T세포 치료제를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그 건강한 기증자로부터 받은 그 CAR-T 치료제가 환자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적으로 보고 공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동종세포 치료제라고 해도 조금 그 한계는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이고 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 몸속에 들어가도 그 T세포 치료제가 공격을 마구잡이로 하지 않도록 좀 더 조작해 줄 수 있는 기술들도 같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1: 야, 우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아직 절반도 소화를 못했는데 뭐 갈 길도 아직도 멀기도 하고 남아있는 과제가 있고 사실 기업들 사이에서 좀 M&A도 있고 거액 들여서 체내 세포 치료 기업도 막 사들이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0: 사실 그 뭐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또 다른 세포 치료제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는데 거기도 이제 CAR-T 치료제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몸 속에서 배양하는 CAR-T 치료제가 아니라 몸 밖에서 배양하는 CAR-T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몸 속에서 맨 처음부터 백혈구를 빼지 않고 그냥 몸 안에 칼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넣은 다음에 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자라고 하는 CAR-T 치료제이긴 한데요. 글로벌 빅파마들,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실 그동안의 바이오 산업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과 그 현금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걸 내가 다 개발하겠다라기보다는 일부 잘하는 기업들의 기술이나 잘하는 기업들의 플랫폼 또는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기술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CAR-T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CAR-T 치료제가 국내에서 또 그 처음 그 허가를 받은 회사는 있습니다. 그 큐로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본인들의 이제 림카토라고 하는 CAR-T 치료제를 국내 1호 그 CAR-T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 가격을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약가를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숙제는 남아 있고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약값을 정해지는 것들은 좀 숙제인 것 같고요. 이건 비단 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한 번 맞으면 모든 그 유전 질환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의 어떤 그 기술 개발 상황과 환자에게 그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난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또 한 발씩 나아가는 거죠. 9969님이 저는 유방암 4기인데요. 임상 6개월 차입니다. 종양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가려움이 좀 있고 비용은 무료고 교통비를 주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신약 개발 또 임상

0: 과정을 통해서도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또 인류에게도 언젠가 또 이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최근 금융권의 AI 해킹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도 리야드 공항이 공격받은 데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협과 인근에서 최근 2주 동안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24척으로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먼저 고정희님이요.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전체 메뉴에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 예상대출 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본인 인증 후에 부부합산 연소득, 주택가 가격, 주택 유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 등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1688-811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부부합산 연소득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3: 그렇죠.
0: 그래서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한다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 네. 내역을 또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은요.
3: 네. 설용민님. 메모리 가격이 견고한 게 그나마 버팀목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0: 아이고 그럼요. 그 DDR5 뭐 16기가 모듈 기준으로 네. 24년도 말에 한 4만 8천 원 선이었던 게 네. 최근에는 35만 원?
3: 그러니까
0: 7, 8배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많이 뛰었는데요.
3: 네.
0: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일반 디램 계약가, 그러니까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는 가격이 거의 9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인상률은 좀 낮아지기는 네.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한 두 자릿수 때 네.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3: 네.
0: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가격 중심으로 뛰어서 그런 거죠. 또 삼성전자가 23년도, 24년도에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감산을 했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 증설도 속도를 낮췄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 수요가 갑자기 높아지는데 공급은 네.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양은 많이 늘리지 못하고 가격 중심으로 뛰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용인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호남권이라든지 공장 증설을 통해서 양을 많이 늘리겠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른바 가격 중심 랠리가 아니라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3: 네.
0: 요걸 이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P 사이클에서 Q 사이클로 이익 사이클에서 매출 물량 사이클로 네. 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증시에서 반도체 장비주 소비장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가 많아지겠네라는 게 또 이제 선 반영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최정희 님이요. 국산차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하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0: 상대적인 거죠. 뭐 수입차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성능, 뭐 브랜드 가치 대비 네.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아마도 수입되는 그 중국산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인식들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 배경이기도 한데요. BYD, 뭐 중형, 소형 차량 같은 네. 경우에 이제 2천만 원대 중반까지도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뭐 그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2천만 원대 초반까지도 낮아질 네.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안정성, 또 주행 거리,
3: 네.
0: AS,

0: 고장이 났을 때의 부품 가격 등도 또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신작 가격만 놓고 싸다 비싸다는 네.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은요 좀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 반등 폭이 개장 초보다는 개장 초 한때 한 2% 이상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코스피가 0.99% 반등폭 좀 좁혀놓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외려 1.45%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입니다. 페다고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두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세계를 통해 함께 배웁니다. 프레이리는 이것을 더 과감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고정된 구분을 해체하고 학생인 교사와 교사인 학생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학생은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세네카의 문장 사람은 가르치는 동안 비로소 배운다가 2000년을 건너 브라질의 교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도 있죠.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같은 순간에 쪼아줄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프레이리의 교실에서 그 알껍데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침묵의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동안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두르고 있던 두꺼운 침묵의 껍질. 농부들은 안에서, 교사는 밖에서 그 껍질을 함께 쪼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이라는 단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어의 탄생이 아니라 목소리의 탄생이었습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에는 생성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전에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가장 절실한 말, 삶의 무게가 실린 말을 찾아냅니다. 벽돌, 우물, 괭이, 임금, 빈민가, 비.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땀과 한숨에서 길어올린 단어입니다. 벽돌은 집에 대한 대화를, 집은 주거에 대한 대화를, 주거는 정의에 대한 대화를 낳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장 그럴듯한 문장, 가장 많은 사람이 쓸 법한 평균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조금씩 맞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언어입니다. 인공지능은 평균으로 수렴하는 지식을 추구하고 진정한 스승은 그 평균화에 저항하는 개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은 바로 그 저항의 방법입니다. 세계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몸이 겪는 일에서 내 이웃의 얼굴에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채원이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와 동생과 함께 평범한 일생을 보내던 채원이. 하지만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아빠를 잃은 슬픔을 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채원이는 동생과 살아갈 방법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빚과 생활비, 주거비와 학업까지 두 자매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채원이는 동생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해서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채원이.

0: 어머니와 동생이 아픔을 이겨내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9.3도를 기록하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요.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11도나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춥게 느껴진 곳도 있지만 오늘이 예년 이맘때의 가을 아침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강릉과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가 더 떨어져 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는 곳도 있어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얼기도 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가 투입됩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한 A씨를 상대로 오늘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어제 진행된 구두조사 때 범행 경위를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단행에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설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중수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친윤 프레임 공방을 비롯해서 최근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입장,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관여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단순 기본 자본 비율 LEV 규제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바젤 위원회가 한국의 단순 기본 자본 비율 규제 체계에 대해 종합 등급과 더불어 세계 세부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기본 자본 비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총 위험 노출액 대비 기본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은행들은 2015년부터 분기마다 공시 요구 있으며 2018년부터는 3% 경영 지도 비율을 도입해 적용 중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오늘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 54.4%보다 8.3%포인트 낮게 전망했습니다. 2031년 전망치도 51.3%로 4월 전망보다 11.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IMF는 전망 기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40%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습니다. 소형 인공지능 모델도 이르면 올해 말 가정용 가전기기에 스스로를 복제하며 퍼지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엔트로픽이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단계가 내년에 가능해질 수 있다며 전망 시점을 1년 앞당겼습니다. 엔트로픽은 연구보고서에서 소형 AI 모델이 스마트 오븐이나 저가 안드로이드 TV 박스 같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자기 복제를 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기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인공지능 AI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0.2% 내린 12,208.8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락세는 메모리주에서 두드러져 마이크론 3.7%,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설은 3.2% 하락했습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백악산의 마지막 탐방로가 개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17일부터 백악산 남서자락 탐방로 1.32km를 추가 개방해 그동안 단계적으로 개방했던 주요 탐방로를 하나로 연결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방되는 구간은 돌고래 심투에서 시작해 만세동방 약수터와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 당시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1.21 사태 소나무를 잇는 길입니다. 탐방로에는 청와대와 경복궁, 인왕산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심터 네 곳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5.6도, 습도 39%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요즘 프랑스가 위기다 이런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지난 9월에 시작된 고교생 시위에 대학생과 교원노조,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가 늘어난 빚을 줄이기 위해서 긴축 예산을 추진하자 그동안의 반발이 터져 나온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채금리는 한때 유럽 재정위기의 대명사였던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이 그만큼 프랑스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서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총체적 위기에 빠진 프랑스 상황,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시설 방어를 강화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지상군 투입까지 시사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10월 14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언급한 건데요. 우리 정부가 아직 사업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도 72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영향이 큰 걸로 분석되는데요. 알래스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13%포인트 차로 승리했던 곳이지만 이번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접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 측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등지의 주요 석유시설과 군사지원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주요 타격 대상인 예멘 수도 사나의 주유 및 충전시설, 지하 예비 연료 저장소를 비롯해 연료 운송과 하역용 저장 탱크와 부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 국제공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핵심 경제 기반인 주요 석유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뒤에 수도 리야드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본사가 있는 동부주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등 공격을 받은 선박이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 기록 등에 따르면 11일까지 지난 2주간 호르무즈 해협과 해협 인근에서 선박 24척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이란이 선박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함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3일 오전 그리스에서 독일로 향하던 튀르키예 코렌돈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공중납치 비상코드가 발신됐습니다. 이후 크로아티아와 독일 공군 전투기가 차례로 출격했고 도착지인 뉘른베르크 공항은 작전을 위해 폐쇄됐는데요. 여객기가 착륙한 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항공사가 교신 시스템 오류로 납치 코드를 잘못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잊지 않겠다.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중간선거 이후 군사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13일에 자신의 SNS에 후티 반군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잠잠했지만 이제 다시 나타나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같다. 누군가 그들에게 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후티 공격이 국제 유가 상승을 자극해서 공화당의 불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선거 이후에 보복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개월 이란이나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 계획을 다섯 차례나 거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미국의 직접 개입과는 별개로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의 후티 공격 동참을 요청할 뜻이 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이렇게 답했기 때문입니다.
1: 네, 이란도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이죠. 핵시설, 군사시설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이 핵시설과 국경 지역의 방어 시설을 보강

0: 운영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란이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 또 지하 핵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걸로 알려진 픽X산 일대에서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와 대형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의 방호 능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분석이 되는데요. 군사적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이 다시 공격하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타격하고 해저에 있는 인터넷 통신 케이블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전쟁 대비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이란의 준 군사 조직이 유치원생들에게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사용법을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군사훈련, 선전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국방부가 중부사령부에게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 준비를 마무리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핵시설, 에너지 기반 시설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8일에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거 이후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벼랑 끝에서 던진 공약.
0: 이 공약을 던진 사람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대선 1차 투표가 끝났는데요. 1차 투표에 이어서 결선 투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지금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13일에 대규모 소상공인 부채 탕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법안이 발효가 되면 36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부채 약 126억 헤알,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이 정리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번 법안이 25일에 치러지는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를 12일 앞두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심성 법안이 판세를 뒤집을 것이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 룰라 대통령은 일자 투표한 뒤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파 성향의 보우소나르 자유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넥서스가 이날 발표한 결선 투표 지지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도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였고요. 보우소나르 후보는 48%였거든요.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1차 투표 후에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룰라 대통령이 선두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1차 투표 전까지만 해도 룰라 대통령이 계속 우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민생경제가 악화된 점인데요. 늘어나는 가계부채, 악화하는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통산 4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가장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브라질 전체 가구의 82%가 각종 부채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 네.
0: 미상환 신용카드 대금 연체, 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의 비율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도 중앙은행의 목표 상한선을 이미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지지율을 좀 높여보려고 9월에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금을 15% 인상했습니다. 이미 총력전을 한 차례 펼쳤는데요.
1: 네.
0: 그래도 1차 대선 후보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후보에게 약간의 차로 지금 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브라질이 민주화된 이후에 1차 투표에서 패했는데 결선에서 역전승을 거둔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룰라
1: 네.
0: 대통령의 사선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1: 네.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0: 네, 25일에 예. 선거가 치러집니다.
1: 다음 키워드 정치적 아군 사격.
0: 또 중요한 선거가 펼쳐지는 곳은 미국입니다.
1: 그렇죠.
0: 11월 3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데요. 이제 한 2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요. 소속 당의 기존 권력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양당에서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니까 공화당이 고전 중이긴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여기에서 이탈하는 공화당 지지 유권자를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흡수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일단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

0: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바이런 도널즈인데요. 네. 9일 인터뷰를 하면서는 대통령의 지지엔 감사하지만 나 역시 나만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둔 거죠.
1: 그러네요.
0: 근데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플로리다주 최초의 흑인 주지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후보가 최근에는 선거 홈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강조하던 문구와 사진을 대거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선거구에서는 1998년부터 의정 활동을 해온 75세의 민주당 마이크 톰슨 의원 그리고 35세의 정치 신인 에릭 존스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요.
1: 네.
0: 다 민주당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당과 관계없이 예비선거 상위 2명만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후보 2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신인인 존스 후보가 쓰고 있는 전략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선거 전략을 쓰기 때문인데요. 광고를 하는데 너무 많은 민주당 의원이 워싱턴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서 이제 싸울 능력조차 없다라면서 중진들을 겨냥을 했고요.
1: 네.
0: 인터뷰에서도 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자기 당 혹은 양당의 워싱턴 정치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광고가 이번에 47건이나 되고 있는데요. 앞서 중간 선거가 있었던 2018년에는 이게 14건, 2022, 2024년에는 19건이니까
1: 확 늘어난 거예요.
0: 확 늘어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악시오스가 이런 거를 정치적 아군 사격의 급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사를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제는 민주당과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유례없는 분노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당 후보는 똑같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와 싸워야 되는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일단 워싱턴 양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공화당이 부정적인 유권자에게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는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공화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이제는 49%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민주당 후보를 찍겠어요 하는 응답자율은 12%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후보를 찍겠습니다라는 응답자 비율 14%보다도 적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공화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좋아할 거는 아니다라는
1: 그러네요.
0: 분석입니다.
1: 양당이 여러모로 네. 고민이 많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음 키워드 구워주는 냉동고.
0: 냉동고는 얼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프랑스 대형마트 수백 곳에서
1: 네.
0: 냉장과 냉동 설비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을 대량 폐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1: 네.
0: 이게 현지 시간으로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벌어진 공격이었습니다. 까르푸, 앵테르 마르쉐 같은 프랑스 주요 유통업체의 500여 개 매장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공격의 주체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아서 정부가 국가 사이버 보안국에 조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일단 앵테르 마르쉐를 운영하는 무스케테르 그룹이 약 150개 매장의 냉장 냉동 설비 온도가 밤새 6시간 동안 50도까지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 매장에 에서는 온도가 80도까지 올랐답니다. 그래서 일부 설비가 녹아내렸습니다. 이외에도 까르푸 한 80개 매장, 모노프리 약 25개 매장도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앵테르 마르쉐를 운영하고 있는 한 지역의 점주가 매입가 기준으로만 2만 1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100만 원어치의 손실이 났다. 냉장 창고 온도가 치솟으니까 자동 살수 장치까지 작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알고.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앵테르 마르쉐 측은 손실이 수천만 유로, 약 수백억 원 달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장을 정상화하는데도 며칠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1: 네.
0: 이번 공격을 가한 해커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얼음을 녹이는 성에 제거 기능을 악용했던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냉장실 온도가 올라가면 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는데 이걸 장시간 동안 울리지 않도록 조치를 했대요. 그리고 매장이 문을 닫은 밤 시간에 공격을 집중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유통업체들이 다 다른데 이게 왜 다 한꺼번에 마비가 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통으로 이들 회사들이 덴마크 기업 단포스의 냉장 제어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제어 장치로 관리를 하는데 인터넷에 연결을 해놓으면 유지 보수 업체가 꼭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멀리서도 온도와 작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
1: 네.

0: 여기 해커가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담포스 측에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가니까 담포스는 이미 피해를 입은 장치 대부분은 사용 수명이 끝났다. 보안 업데이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구형 제품이라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식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로도 확산이 되는데 그렇군요. 식량 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유럽연합 측에서 나왔고요. 네. 한편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냉장고 해킹 피해 사례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해킹이 이런 네.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될 수 네. 있네요.
0: 새롭습니다. 네. 네.
1: 자, 한편으로 인공지능 AI가 가정 내에 있는 스마트 가전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네. 이걸 해킹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0: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미국의 AI 기업인 앤스로픽의 레드팀 연구진이 AI 모델이 대형 데이터 센터에 고가 그래픽 처리 장치가 없어도 TV와 냉장고, 오븐, 로봇 청소기 같은 저사양 가정용 사물 인터넷 기기에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무단 점유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을 12일에 공개했습니다. 네. 소형 IoT 기기는 보안에 취약합니다. 인터넷에 잘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활용하기 쉽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AI 모델은 여러 가지 가전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동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한 개당 약 $55, 한 7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셋톱박스 15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그 뒤에 AI 모델을 분산 탑재해서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연구진은 빠르면 올해 말에 소형 AI 모델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IoT 기기를 활용한 AI의 사이버 공격은 제어할 수 있는 중앙 지점이 따로 없습니다. 차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상 트래픽 감지 및 격리 조치, 스마트 가전 제조사의 보안 강화 등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돈으로 안 내는 벌금.
0: 네, 벌금인데.
1: 벌금인데
0: 네.
1: 돈이 아니고.
0: 그렇습니다.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시가 주차 위반 과태료를 현금 대신에 장난감 기부로 대신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상은 10월 1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은 과태료 액수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의 장난감을 준비해서 시가 운영하는 주차 서비스 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새 제품이란 걸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집에서 쓰던 건 안
0: 되는
2: 됩니다. 거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 비영리단체에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접수가 가능한 품목은 연령별로 나이에 맞는 장난감들을 준비하거나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게임, 기프트 카드 등이고요. 네. 크리스마스 양말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라스베이거스 시가 부과하는 주차 위반 과태료가 유형에 따라서 최소 $20에서 최대 $250 수준입니다. 약 2만 7천 원에서 33만 4천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50, 약 6만 7천 원짜리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라스베이거스 시가 5월에도 주차 위반 딱지를 학용품 기부로 대신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아.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1: 괜찮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어린아이들은 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이어지더라고요.
1: 네.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필그램워치.
0: 해외여행 기념품으로 현지 마트에서만 파는 에코백 아니면 호텔 굿즈처럼 여행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여행 경험을 드러내는 소비 방식인 필그램워치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네. 이 필그램워치가 성지 순례를 뜻하는 필그리미지 그리고 상품을 뜻하는 머천다이지의 줄임말인 머치를 합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행객의 23%가 여행한 적이 있다라고 스카이스캐너 조사에 지금 나타났는데요. 특히 Z세대는 한정판 마트 에코백을 밀레니얼 세대는 고급 호텔의 로고가 새겨진 목욕 가운 아니면 모자 등을 여행 기념품으로 사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업계도 지금 이런 걸 속속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트레이더조의 토트백이 대표 사례가 됐는데 네. 미국 박 지역에는 매장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희소성에 SNS에서 인증하는 문화가 펼쳐지면서 지금 이곳의 가방이 미국을 찾는 여행객 사이에서 쇼핑 필수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0: 이런 상품이 남들과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드러내는 동시에 소속감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배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한 대응 방식을 놓고 야당 위원들이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유엔 대표부 측은 충분히 대처해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8.3%포인트 낮춘 국내 총생산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7개국 평균인 123%의 37% 수준입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AI 해킹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프랑스 위기다 뭐 이런 얘기 예, 자주 듣게 됩니다. 네. 지금 프랑스 어떤 상황인가요?
1: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재정 문제, 뭐 국채 금리라든가 네. 그리고 또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0: 그렇죠. 네.
1: 근데 프랑스의 시위는 그동안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나오면서 시위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고 체포도 당하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부각이 된 거는 재정 문제, 특히 교육 환경이 뭐 너무 안 좋고 프랑스 사람 얘기로는 뭐 학교 안에 의자가 부족해서 일부는 서서 수업을 들을 정도고. 네, 이번에 그렇게 더웠는데 학교에 에어컨도
0: 에어컨이
1: 없고
0: 없었다고.
1: 뭐 예. 비가 새기도 하고 쥐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프랑스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상황에서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겠죠.
0: 예. 네. 그러니까 핵심은 경제 문제에서 예, 비롯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프랑스 재정 적자 뭐 위기설까지 네. 나와서 어느 정도
1: 위기 사실 이제 이것도 뭐 위기설에 오래됐는데 네. 일단은 국가 부채를 보면요. 2000년에 네. 그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이 한 60% 정도였습니다. 이게 네. EU에서 권고하는 기준치죠.
0: 네.
1: 근데 이게 2009년부터 아주 급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60%면은.
0: 네.
1: 근데 2009년부터 9년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한 번 또 팍 뛰었죠. 그러면서 115%.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이제 그 여파가 2009년도에 재정 적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때 한번 굉장히 뛰었고 이게 그때 한번 거의 뭐 90% 100% 이렇게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오다가 네. 코로나 때 115%를 넘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119%인데 내년에 이게 121%에서 2%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EU 권고가 1년에 부채가 GDP 대비 3% 이내로 돼 있는데 네. 지금 프랑스는 5.4%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더 늘어날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EU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전부 다 뭐 두 배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 준칙이 워낙 강해서 네. 이 6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0: 네.
1: 지금 프랑스는 상당히 지금 그 부채가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채하고 이 차이를 이제 그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0: 네.
1: 이게 지금 프랑스가 역대 최고치를 이제 역대 최고치까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현재 제일 높습니다.
0: 이제
1: 이탈리아보다도 금리가 높아요. 신용 등급이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분명히 위인데도 불구하고
0: 그렇죠.
1: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탈리아는 얼마 전에 큰 위기를 겪었고 현재 재정 긴축을 하고 있으면서
0: 네.
1: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은 이 흑자 재정으로 가면서 이제 부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흑자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저건 그래도 많이
1: 부채 비율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서서히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0: 네.
1: 프랑스는 그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이탈리아보다 프랑스 재정이 더 악화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남유럽 국가들이 뭐 재정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과거에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또 경제대국 미국의 부채도 국가 부채 심각하다 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1: 네.
0: 일본도 만만치는 않은데 왜 프랑스만 유독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1: 일단은 부채 비율 자체를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이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죠.
0: 그렇죠.
1: 그리고 경제가 이게 이제 계획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굉장히 저성장이에요. 한 1% 내외 정도고 뭐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0: 네, 네.
1: 더군다나 그 현재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또 미국에 많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대표되는 그런 IT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분포되어 있고.
0: 그렇죠.
1: 그래서 미국은 잠깐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오픈된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결정적인 건 기축통화국이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일본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맞는데 그 국채의 90% 가까이를 일본 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프랑스는 현재 그 프랑스 국채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57.5%인데요. 이게 2001년도 말에는 47.5%, 그러니까 10%가 늘어난 거예요.
1: 네.
0: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외부에서 계속 보기에. 돈을 빌려야 된다는 네. 거예요.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해주고.
1: 그렇죠.
0: 이게 G7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국채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에서 36%로 보고 있거든요.
1: 아, 그럼 많이 높은.
0: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도 물론 거의 막 50% 가까이 됐는데 네. 독일은 부채 자체가 적어요. 그렇죠. 한 60% 정도니까 이 프랑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랑스는 부채도 높은데 굉장한 악성 부채라는 거예요.
1: 네.
0: 이탈리아도 한 30%대니까 프랑스보다는 덜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자를 갚는데 그 돈이 이제 외부로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일본은 대부분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물론 일본도 과거에 비해서는 외국인 비중이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90% 가까이는 국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고요.
1: 아.
0: 이런 점 때문에 프랑스 재정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이상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더욱 그 안 좋은 면이 보이는 거죠.
1: 그러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프랑스 큰일 났다 정말 그런 생각 들기는 네. 하는데 재정 적자가 문제라면 뭐 네.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0: 네.
1: 아니면 뭐 정부 지출을 좀 줄이자
0: 네.
1: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0: 그 단순한 게 가장 사실은 정통법이고 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거랑 같은 건데
1: 네. 네.
0: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도 해야겠지만 제가 시간 그렇죠. 자체를 늘려야 되는 건데
1: 네.
0: 세금을 더 걷기가 쉽지 않은 게 이미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은
1: 네.
0: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한 GDP 대비로 조세 네. 부담률이 34.1%인데 프랑스는 이게 43.5%예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게 덴마크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OECD에서 네. 덴마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프랑스인데 덴마크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고
1: 그렇죠.
0: 뭐 여러 가지로 좀 특수한 상황이죠. 나라 자체도 크지 않고
1: 네네.
0: 그 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어서 이게 좀 다른데 어쨌든 프랑스는 이미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1: 더 걷기가
0: 예 쉽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 여기서 더 높이면은 기업들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가계에서도 그럼 뭐 소득세나 뭐 이런 걸 늘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가계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되고.
1: 일을 열심히 해봤자
0: 네.
1: 네. 가지고 있는 소득이 별로 네.
0: 그러니까
1: 없어지는
0: 가처분
1: 거죠.
0: 소득이 줄게 네.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럼 소비가 더 위축이 될 거고.
1: 그다음에
0: 그렇죠. 그럼 지출을 줄이면 되지 않냐.
1: 네.
0: 네. 근데 지출이라는 게 프랑스는 이미 사회보장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회보장비가 GDP 대비 한 23% 정도가 되는데요.
1: 네.
0: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32% 정도인데 EU 평균이 2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높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이 많아요. 연금이 이게 프랑스가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14.1%인데 일본이 고령자도 많고 연금도 좀 넉넉하게 준다 그러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일본이 9.1%입니다. 9.1%고 프랑스가 14.1%. 그러니까 프랑스는 일본보다도 훨씬 GDP 대비로 높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지출이 많은데 거기다 보건의료비도 많이 지출되고
1: 그렇죠.
0: 있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의무 지출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 국채 이자도 GDP 대비 6.2%. 이게 지금 국방비를 한 1.9% 쓰는데 이건 뭐 이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1: 네.
0: 재량 지출은 그때그때 정부가 조절 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뭐 SOC 건설을 한다든지
1: 네네.
0: 뭐 아니면은 뭐 시설을 뭐 보수한다든지 뭐 아니면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일시적인 그렇죠. 빈곤층 보조금 뭐 이런
1: 네네.
0: 것들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의무 지출은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연금, 국채 이자 뭐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건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재량 지출을 줄이는데 재량 지출 중에서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게 교육인데요. 교육이라고 해서 교사의 월급은 의무 지출이죠.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학교 시설 투자라든가.
1: 뭐 부자재라든지.
0: 예,
1: 네,
0: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곧 뭐 학교가 뭐 좀 시설이 무너지고 뭐 천장에 해서 비가 새도
1: 네.
0: 고칠 비용이 없는 거예요. 재량 지출이 그러니까 이게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0: 이번에 이제 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거고요.
1: 그렇군요. 오래된 문제들이 지금 터졌다 이렇게 그렇죠. 예, 볼 네. 수가 불만들이 쌓여 네. 있다가.
0: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프랑스가 그러면 지금 당장 뭐 후진국이 된 거냐? 이건 아니 그런 예. 거는 아니고 프랑스는 여전히 선진국이고
1: 예, 예.
0: 여전히 뭐 아까 제가 성장 동력이 많이 이제 약화됐다고 예, 네.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뭐 국제적으로 이제 그 인정받는 기업들도 있죠. 있는데 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출할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여기다가 방위비를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1: 그렇죠. 유럽이.
0: 그러면 늘어날 거는 확실히 보여요. 고령화가 되니까 연금도 확실하게 더 늘어나요. 그럼 줄일 수 있는 데는 안 보이는 거예요.
1: 에이.
0: 지금 이제 학교에서 쥐가 나오고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런 상황. 의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근데도 돈을 안 주고 있다. 근데 어디서 더 줄일 수 있냐 하는 거죠.
1: 네. 아, 답이 안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0: 잘 안 보이죠.
1: 예, 프랑스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총리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네.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네. 있어서 이런 어떤 정치적 혼란이 프랑스의 위기를 더 악화시킨 게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0: 네, 바로 이제 이 점인데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대선 주자가 마린
1: 르펜.
0: 네, 네. 잘 알려진 분이죠. 네, 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고 그 다음이 네. 이제 멜라숑.
1: 네.
0: 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네. 이끌고 있는 멜라숑. 멜라숑 대표인데 이게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르펜이 한 30% 초반대입니다.
1: 네.
0: 30에서 35% 사이고 멜라숑 대표는 아마 한 17에서 18%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집권당에서는 그 저 뭐야 후보로 나오는 게 에드워드 필리프인데 이분도 한 15%, 13% 뭐 요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1: 네.
0: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르펜이 가장 유력하죠.
1: 그렇죠.
0: 네, 유력한데 이게 이 셋으로 갈라져 가지고 어디든지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흔히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 그 르펜이 있고 또 극좌라고 얘기를 하는 멜라숑 그리고
1: 네.
0: 약간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그 현재 그 집권 여당이 있고요.
1: 네.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느 당이든 만약에 재정 긴축을 선언하는 순간에 그 당은 선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파퓰리즘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1: 그렇죠.
0: 물론 그러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스웨덴도 그랬었고 뭐 네덜란드도 그랬어 80년대에. 이런 것들이 그때는 초당적인 합의를 하면서 대타협을 이끌어냈는데
1: 네.
0: 근데 그거는 그게 좀 특수한 사례라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1: 아, 예. 그렇군요.
0: 이렇게 갈려 있을 때는 서로 파퓰리즘으로 가면서
1: 네.
0: 상대방 표를 조금만 가져올 수 있다면 내가 집권 가능하다.
1: 그렇죠.
0: 예, 이렇게
1: 네,
0: 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아.
0: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혁 얘기를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멜라숑 대표 같은 사람은 직접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그 갈등을 어떻게 보면 집회를 더 확산을 시키고 있고요. 르펜도 지금 보면은 요걸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내가 재정 개선을 하겠다
1: 네.
0: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연금 개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네. 연금을 그 받는 나이를 수령액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뭘로 감축하냐 그랬더니 이민자 관련 예산과
1: 아.
0: 그다음에 EU의 분담금을 줄이겠다. 근데 그거 줄인다고 해서 현재 프랑스의 재정을 크게 바꿀 수 있냐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구체적인 어떤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더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1: 네.
0: 어느 정당이든지 현재 긴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다들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자꾸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에 멜라숑 대표도 뭐 나와서 무슨 뭐 자기 학교 교육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1: 그렇죠.
0: 재정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또 없는 상황이고요.
1: 네, 뭔가 개혁을 하고
0: 네.
1: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네. 예산이 필요한 건데 지금
0: 네.
1: 예산 문제인 거네요.
0: 그래서 정치인만 또
1: 네.
0: 욕할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떠냐.
1: 네.
0: 긴축 안에는 결사반대죠.
1: 그렇죠.
0: 네. 이렇게 되니까 이 좀
1: 아.
0: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 거죠.
1: 그러네요. 사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EU 체제가 출범한
0: 네.
1: 이후에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가 자율성이 네. 조금 어려워졌다.
0: 그런 부분이 예, 있기는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예. 환율로 다 조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약간의 그 영향을 준 거고요. 네.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일단은 그 성장 동력이 확실히 지금 약해지고 또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재정 운영이 완전히 파퓰리즘으로 흐르면서 이 재정 운영 실패와 성장 동력 저하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1: 네. 근데 프랑스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독일과 네. 함께 유럽의 뭐 양대 축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배워왔고 네.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유럽 전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0: 네,
1: 하는데요.
0: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EU에서 그 전체에서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이제 네. 독일 다음이죠. 독일 다음인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EU의 다른 나라들도 재정이 많이 악화되고는.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네. 뭐 이탈리아는 조금 회복이 됐다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고
1: 네.
0: 지금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1: 아,
0: 예, 그쪽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을 EU를 이끌고 나갈 만큼의 경제력이 되느냐. 역시 유럽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살아나야 돼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EU에서 차지한 GDP에서 차지하는 게 독일이 23.8% 거의 4분의 1이고요. 네. 프랑스가 한 15.8% 이탈리아가 12%니까 이 세 나라를 합치면은 사실은 절반 정도가
1: 그러네요.
0: 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프랑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지거나 뭐 국가가 뭐 부도를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왜 피그스 국가들 네, 네.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외부 충격이 갑자기 세게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충격이 갑자기 팍 온 그 블랙스완이 나타난 건데
1: 네.
0: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거를 지금 현재 개혁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그런 성향들이 있고 해서 장기화되면서
1: 네.
0: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무너지는 건 아닌데
1: 네.
0: 구조적으로 서서히 더 악화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1: 아.
0: 이게 점점 곪아가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네. 금융위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1: 터질지를
0: 모르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 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그 피그스 위기 같은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1: 네네.
0: 물론 뭐 그게 더 좋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1: 아니, 개혁을 네. 하는 계기가 될 수도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그런데 네. 프랑스는 지금 상태라면 서서히 정말 완만하게 계속해서 하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프랑스에도 물론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그런 뭐 아주 첨단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보면요. 뭐 로레알, LVMH 이건 뭐냐면 루이비통이죠.
1: 네, 네.
0: 그다음에 토탈 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끌고 나가는 기업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IT나 이런 쪽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
1: 전체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
0: 그 이런 디지털 네. 전환이라는 커다란 트렌드에서 지금 밀린 거고요. 그다음에
1: 네.
0: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노동
1: 네네.
0: 규제도 그렇고 어떤 그렇죠. 경영과 관련된 뭐 진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뭐 상인들도 그 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까다로운 규제 속에서
1: 어떤 틀 안에서 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0: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국제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돼 가는 건데 또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통을 계속 지키기를 원하고
1: 그러니까 네.
0: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프랑스는 예. 잠재력은 상당히 큰 나라고 여전히 선진국이고,
1: 네,
0: 그
1: 네.
0: 상당히 기술도 있는 나라인데,
1: 그렇죠.
0: 문제는 이게 이제 흐름이
1: 예.
0: 예, 자꾸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라는 게 좀 그리고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1: 문제점은
0: 거죠.
1: 문제점은 보이지만 네. 이게 어떻게 해결 방안이 그러면 뭐 프랑스가 좀 참고하면 설례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0: 제가 아까 그 네덜란드하고 스웨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네덜란드 병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그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네. 그게 수출이 잔뜩 되면서 그때 네덜란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수출이 다른 제조업들이 상대적으로 죽었어요. 환율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그 외화가 많이

0: 들어오면서 평가 절상이 됐고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제조업들이 많이 약화됐는데 근데 그 천연가스가 뭐 사우디나 이런 데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고갈이 돼버렸거든요. 금방. 완전 고갈된 건 아닌데 경제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가 되니까 불황이 심하게 왔죠. 이게 70년대인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82년도에 바세라는 협약이라는 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노동계하고 기업계하고 정계하고 다 같이 모여서 타협을 한 건데 뭐냐면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또 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되 그걸 통해서 고용을 계속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용자 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좀 쪼개고 이러면서 가급적이면 고용을 유지해주고 이런 타협이 가능을 했어요. 그러면서 80년대에 다시 네덜란드가 성장을 하게 되죠.
1: 그렇군요.
0: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연금개혁을 이제 보게 되는데 70년대하고 80년대에는 스웨덴이 아주 대표적인 복지국가고 뭐 지금도 복지국가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연금이나 이런 게 더 셌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그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같이 그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해요. 가장 인기 없는 게 연금 개혁이거든요. 연금 덜 주겠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연금을 덜 주겠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재정 준칙을 강화하겠다. 이거를 여야가 당연히 여당이 그걸 한다 그러면 야당이 막 그걸 물고 뜯어 그렇죠. 하면서 표를 얻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례 지금 프랑스에 나오는데 스웨덴은 여야가 합의를 해요.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은 왜 프랑스는 이렇게 못하냐?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게 왜 스웨덴은 가능했을까를 봐요. 이게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한테도 좀 시사점을 준다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이렇게 프랑스 같은 상황은 아닌데 현재의 고령화 속도를 보고 있으면은요. 한 206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프랑스하고 거의 비슷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럼 연금도 뭐 이제 금방 고갈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제 잘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나라에 했던 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화적 차이.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적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좀 본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저는 그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퓰리즘을 남발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1: 네. 그리고 성장 잠재력 아까 프랑스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0: 지금은 참 IT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성공을 봤지만 이게 과연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갈지. 그리고 또 반도체 외에 그러면 여기서 딱 요 정도에서 멈추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활력이 중요합니다. 규제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들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죠.
1: 프랑스 상황 보면서 우리나라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산업연구원 조현승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기온의 변화가 무척 큽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나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곳도 있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강릉과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10도, 대관령 2도, 안동 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얼기도 하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을볕은 따뜻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 습도는 2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38일 만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으로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공식 개통합니다. 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 운영을 통해 북중 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밀가루값 담합으로 과징금 수천억 원을 부과받았던 제분업체들이 이번엔 가축사료 원료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매출이 1조 4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김 후보자에게 중수청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절 행적을, 야당은 여권 내 이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명 한 달여 만에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섰습니다.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중수청은 과거 검찰과는 달라질 거란 말부터 꺼냈습니다. 중수청이 철저한 보안 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여권 일부에서는 과거 검찰 때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며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데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여권 내 반대를 거론하며 중수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친윤검사 의혹에 해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찰 1호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3: 앞서 박효빈 기자를 이원희 기자로 호칭했습니다. 이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한 대응 방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한 반면 주 유엔 대표부 측에선 충분히 대처해봤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입니다.
5: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비무장지대

0: 60대 지뢰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초기부터 대북 압박이 필요했지만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알렸다며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당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차 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에선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힌 만큼 표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됐는데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10년 넘게 개통되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개통됩니다. 중국과 북한이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중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정식 개통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신압록강 대교를 내일 개통하기로 중국과 북한이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건설된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접속도로와 세관시설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통이 미뤄져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 측 세관구역에서 건물과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곧 개통될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달 초부터 야간에 신압록강 대교의 조명이 켜지면서 북중수교 77주년 기념일인 10월 6일 개통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개통식을 앞두고 신압록강 대교 북한 측 관문 양쪽 기둥에 중국과 북한의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의 북중 교류는 단선차로 단선철로뿐인 북중 우위교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 처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왕복 4차로인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북중 교류가 더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은 범행 하루가 지나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여기저기 경찰이 순찰에 나서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시설 1층에서 3층으로 가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2층 식당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는 등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현장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59살인 피의자는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묶고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과 또 다른 흉기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남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 대해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자발찌 관리 감독체계 점검 등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인천경찰청을 찾아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 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된 53살

0: 박용수의 신상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박용수의 신상은 다음 달 13일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박영수는 지난 5일 나주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의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 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강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1: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이 선거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을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0: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주요 제분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에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가축사료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혐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모두 6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밀기울과 증해분 등을 말하며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유선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거의 매달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5곳은 수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로 날아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연방 상원 의원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만도 투자한다며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거듭 반복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5,400km를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만도 4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앞서 KT 제컬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첫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8기의 대규모 원전 건설을 위한 최대 1,2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되는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텍사스의 6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상업적인 합리성 검증을 위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0: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늘 시행됨에 따라 민간 구급차 운영자는 위성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민간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 수집 관리하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운행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구독 상품의 자동 결제를 미리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와 환불을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5곳 모두 자동 결제 전 별도의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4곳은 구독 상품을 한 번이라도 쓰면 중도 해지와 잔여요금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관련 약관 개선을 권고했으며 5곳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3조 1000억 원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등 태스크포스는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과 부총책, 개발자 등 3명을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해 부총책과 개발자를 국내로 송환했고 총책도 조만간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해외로 도주한 뒤 제3국 여권으로 신분을 숨기고 도피 생활을 해봤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수도 리야드 공항이 공격받아 10여 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성 공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현지 시각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의 연료 군사 지원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후티가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와 인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리야드 공항을 공습해 10여 명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같은 날 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본사가 있는 단지 내 건물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공격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후티 반군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간선거가 끝나도 그 자리, 즉 대통령직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선거 전이라도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방어적 파병이 가능한 메카 방위 협정의 의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후티 격퇴 작전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후티 반군을 둘러싼 확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0: 프로야구가 오늘 LG와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3주가량의 포스트시즌에 돌입합니다. 정규리그 4위 LG와 5위 두산은 오늘 오후 6시 반 잠실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벌입니다. LG는 오늘 경기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두산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기아바의 오전 3선승제 준 플레이오프에 오릅니다. 1982년 개장한 잠실야구장은 올해를 끝으로 철거되며 2032년 돔구장으로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백악산의 마지막 탐방로가 개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주 토요일 17일부터 백악산 남서자락 탐방로 1.3km를 추가 개방해 그동안 단계적으로 개방했던 주요 탐방로를 하나로 연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방되는 구간은 돌고래 쉼터에서 시작해 만세동방 약수터와 북한 무장공비 침투 당시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1.21 사태 소나무를 잇는 길입니다. 탐방로에는 청와대와 경복궁, 인왕산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 쉼터 네 곳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 소속 걸그룹 아일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리시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의 한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폐선암으로 확인됐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교황은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은 이번 수술로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교황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슈퍼마켓의 냉장고 온도를 높이는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점포가 약 7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가 집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식량 공급에는 위험이 없다면서도 이번 사이버 공격이 프랑스 식량 안보의 핵심을 건드렸다며 모두에게 울리는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 밤 사이 슈퍼마켓 여러 곳의 냉장고 온도가 50도로 올라가는 사이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KBS와 영국 BBC, 일본 NHK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공영미디어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공영방송총회 PBI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KBS가 주최하는 PBI 서울총회는 내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공식 개막식을 갖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이 콘텐츠 제작의 틀을 바꾸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돌려받을 건강보험료 혹시 모르고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환급금 놓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내 환급금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슈 인사이트 빅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만 포인트 시대가 온다, 이런 기대가 컸던 게 얼마 전인데요. 지금은 6천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죠. 주가가 다시 힘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염승환 이사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볼게요.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마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올 가을 계획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가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지, 뭐 단풍 구경도 좋고요. 어디론가 가을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또 좋고, 책 한 권 읽기, 뭐 걷기, 운동 시작하기,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 다 좋습니다. 올 가을은 꼭 이걸 해보고 싶다,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또 마음까지 데워드릴 따끈한 아메리카노 30분께 쏘겠습니다.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10월 14일 수요일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 하시죠.
7: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이슈 인사이트 픽.
6: 뉴스는 많지만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6: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8: 어제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 오늘은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엿새 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은 오늘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간밤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다소 완화적인 발언 내놓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점이나 또 장

0: 단기 국채 금리 안정세가 반발 매수세에 자극하는 배경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최근의 큰 흐름을 보면 이 시장 맏형들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급 공백이 상당히 커졌어요. 이런 건데 이제 외국인이 연거푸 털고 나가면서 시장을 방어해줄 이 매수 주체가 마땅히 없는 터라 네. 주가가 바닥권인 건 맞지만 당장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급 공백의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원인으로 반도체 쏠림이라든지 또 글로벌 자금이 안전판과 성장성을 모두 지금 미국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기업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의 신흥국 비중 축소 성격이 짙어서 실적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한동안 추가 매도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들 좀 보입니다.
1: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6134.10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최근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국민들 노후 자금과도 관련돼 있다고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0: 이제 시장 큰 손 중 하나가 연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이 7월 기준으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180조 원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이 중에 약 125조 원이 국내 증시 선한 손실이니까 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당 130만 원씩 날려먹은 셈입니다. 손실도 손실이지만 더 큰 질타 를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정부가 원칙까지 바꿔가면서 연금 기금의 국내 증시 비중을 늘렸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때 한창 우리 증시가 좋을 때
0: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만큼 오를 때 욕심내지 말고 떨어질 때 겁먹지 말게 해야 하니까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리밸런싱을 지켜야 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던 시점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이었는데 이 리밸런싱을 위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결정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좀 보입니다. 전례 없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인 만큼 전문가들은 상승할 때 과열을 시키지 못해 거품을 키우고 하락할 때 더 큰 부담을 남긴다는 점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때와 비슷한 정책 실패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자금이 몰리는 곳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0: 예, 파킹형 ETF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안전지대로 유입이 됐습니다. 예, 파킹형 ETF는 초단기 채권이나 단기금리 등을 활용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인데요. 요즘같이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칠 때 당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단기금리 수익을 확보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수요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원 이사와 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모친인 홍라입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0: 네,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천 주를 증여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1: 야, 이게 얼마어치입니까?
0: 예, 이게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2조 6천억 원 규모고요.
1: 어마어마한 예, 규모군요.
0: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로 이번 절차가 완료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1.58%에서 1.75%로 높아집니다. 이재용 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도 모친인 홍라희 관장은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증여를 했고 또 삼성전자 주식 1조 9천억 원어치를 매도했던 만큼 경영권 승계 이후 지분 정리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가족 간 지분 이전인 만큼 주식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걸로 보입니다.
1: 네. 앞서 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잠들어 있는 건강보험료가 또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보죠.
0: 예, 공단이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가입자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가 해마다 수천억 원씩 나와서요. 이렇게 쌓인 금액만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많습니까?
0: 예, 그리고 여기서 환급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이 450억 원이라고 하네요.
1: 그러면은 이걸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0: 네, 우선 이제 건강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이제 모바일 앱에서 건보료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한 뒤에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이게 꼭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알아서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0: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또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콜센터로 문의를 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 계좌 동의 신청이라는 걸 해두시면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환급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다만 하나 조심하셔야 할게 이런 건보료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또 돈다고 해요.
1: 아유, 또 이런 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0: 예, 이 건보공단이 보내는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1: 어르신들은 꼭 주의하셔야겠네요.
0: 예.
1: 자, 내년 7월부터 양육지원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0: 네, 이제 정부가 새 양육지원금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되 지원 대상은 같은 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까지 확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0: 기존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에 태어난 아기랑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고작 하루 차이로 받는 지원금에 큰 차이가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대 3천만 원 넘게도 벌어질 수 있다 보니까 대응책을 꺼내든 겁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하려면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관련법도 또 개정이 돼야 해서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달부터 운전할 때 깜빡이 제대로 켜지 않으면 단속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이게 뭐 새로 만들어진 규정인가요?
0: 아, 그건 아닙니다. 단속되는 것도 맞는데요. 이게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으면 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규정 이미 50년도 더 전부터 시행이 돼 왔는데 다만 이제 이달부터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또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추가로 추진이 되면서 내년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차량 4대 중 한 대는 깜빡이를 안 킨다고 하고요.
1: 그래요?
0: 예, 공익신고는 이제 신호 위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라고 하는데 안전수칙의 기본 중 기본인데도 대부분 귀찮아서 안 켠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 네.
0: 깜빡이점 등은 도로 위 약속인 만큼 단속 여부 떠나서 꼭 켜는 습관 들이셔야 한다는 거 안전운전의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1: 정말 운전하다 보면 가끔 급하게 끼어들어오는 차 때문에 화들짝 놀랄 때가
0: 맞습니다.
1: 있는데 네 대 중 한 대는 깜빡이를 안 켠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앞으로는 이거 안전운전의 기본이라는 거 단속을 떠나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제 유해화학 물질이 넘쳐나죠. 근데 정작 규제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하다고요?
0: 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규제가 되려면 유해성 평가가 우선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담당 인력 정원이 7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숫자마저도 못 채워서 고작 4명이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한 사람당 평가를 진행한 물질이 평균 3개가 안 되는데 위해성 평가에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당장에 중점관리 물질만 평가한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유해성 물질로 판정된 게 1,300종이 넘어가지만 지난 8년간 고작 116종이 위해성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공개까지 마친 건 51종이 답니다. 피부에 확 와닿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세탁소에서 흔히 하는 드라이 클리닝에 쓰이는 퍼클로로에틸렌이란 물질도 유해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선 진즉에 규제를 내놨는데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이제 평가 대상에 오른 채 여전히 대기 중이라 현장에서는 여전히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해외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대형 슈퍼마켓 수백 곳이 이 냉장고 온도를 조작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난리가 났다고요?
0: 예, 하룻밤새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700곳에서 냉장 설비 온도가 돌연 50도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녹고 변질된 식품들은 무더기 폐기 처리되면서 손실 규모만 수천만 유로에 달할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냉장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건데 보통 해킹 단체들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거나 훔쳐낸 정보를 보면 이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공격을 했다 주장하는 곳도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수사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소 황당한 사건처럼만 보이지만 냉장고 온도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부른 만큼 해킹 사고가 빈번한 요즘 같은 때 사이버 공격에 식량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우는 쉬이 넘길 수만 없어 보입니다.
1: 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임선우 캐스터는 올 가을 계획은 뭡니까?
0: 올 가을 계획이요?
1: 네.
0: 마땅히 생각해본 건 없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단풍놀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랑 같이 한번 이제 막 잘 걷기 시작했거든요.
1: 그렇죠.
0: 아기 손잡고 단풍놀이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1: 우리 하율이랑.
0: 네. 아, 또 단풍놀이. 이름 언급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1: 올가을 단풍 예쁠 것 같던데.
0: 네.
1: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분께 이번 가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이번 가을의 계획 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1512님께서 영화 오디세이 본 뒤에 책을 샀는데 아직도 유유하시면서 11월이 다가기 전에 만족하겠습니다. 아자 하셨고요. 8540님 가을 계획은 가족 사진 찍기랍니다. 아들 부부, 딸 부부, 손주들 4명, 열 식구가 오붓하게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답니다. 아주 다복하신 가정이시네요. 예. 2604님 산책할 때 낙엽 밟히는

소리가 좋으니 가을이 온 게 느껴지네요. 저는 더 추워지기 전에 단풍릉 공원에 가서 기타를 치고 싶습니다. 오, 또 기타를 연주하시는군요. 6343님, 올가

0: 잘 마무리하시길, 백원도색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의 정체 대부분은 사고와 작업 때문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인데요. 내서 2터널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났습니다. 일대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작업 구간에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와촌터널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고령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화촌 4터널에서 화촌 8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면원 부근의 정체도 작업 때문입니다. 서울은 강변문호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에서 차선 작업 중이라 짧지만 마포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어저께 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막 마구마구 막 저 비가 내리듯 쏟아져가지고요. 네,
2: 어제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거의 그냥 패닉 상태였고 뭐 네. 개인이 그걸 만든 게 아니라 뭐 사실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 5조 원 가까이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5조 원을 팔아야 될 만큼의 악재가 나온 건 딱히 없었는데 뭐 중국의 CXMT가 네. 새로운 메모리를 뭐 개발했다.
1: 네.
2: 뭐 연말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거 뭐 공개한다고 대량 양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2: 만들어서 그걸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 실제 적용 여부는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걸 좀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이 어쨌든 이렇게 쫓아오면 당연히 좀 불편한 이슈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걸 좀 빌미로 해서 어제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량 매도를 쏟아내버렸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렇게 뭐 뚜렷하게 뭐 악재가 나올 만한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2: 근데 이제 좀 컸던 게 그냥 우리 한국 증시의 체력이 정말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상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셨고
1: 네.
2: 이렇게 외국인들이 상반기에도 160조 팔았거든요. 근데 지수가 두 배 이상 올라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인데 하반기에는 3분기에는 개인들도 주식 팔고 채권 샀어요. 채권으로 이동해 버렸고 외국인은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도 지금 추가로 팔아서 지금 현재 올해 연초 대비 한 200조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1: 엄청 판 거군요. 네,
2: 하반기와 상반기 차이점 개인이 안 들어온다는 거.
1: 네. 그러니까
2: 못 받아주는 거죠. 국민연금도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기가 어렵고 한마디로 매수세가 없는.
1: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많으나 사는 사람이
2: 사는 사람이 네. 네. 특히 자사주 매입 끝나가면서 아예 외국인 매도는 못 받아주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좀 회복세입니까?
2: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주가 지수가 그 뚜렷하게 뭐 오늘 이렇게 호재가 나왔다 이런 건 아닌데 코스피 지수가 어제 충격에선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6,112포인트까지는 좀 올라와서 오늘 1.29%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네, 물론 오른 건 조금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좀 아쉬운 건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아요.
1: 그러니까
2: 여전히 매도를 끝내지 않고 있고 어제보다는 덜 팔아요. 어제는 이제 거의 파는 물량이 5조 원인데 지금은 현재 3천억 정도
1: 네.
2: 파니까 확실히 매도는 줄어서 좀 진정은 됐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갈 텐데 그거는 아직 보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정상화되지는 못한
1: 그러니까
2: 일단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은 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1: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2: 근데 파는 이유가 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면 금리 높아서다, 뭐 환율이 또 내려가서 수출 기업도 실적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유가 여전히 높고요.
1: 네.
2: 그리고 좀 막연한 이슈긴 한데 반도체 너무 돈 잘 버니까 반도체는 사이클이니까 돈 잘 벌 때 미리 팔아야 된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뭐 주가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겠다. 메모리 반도체 혹시 사이클이면 이 좋은 실적이 현혹되면 안 되고 팔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0: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내년에 삼성전자가 예상으로는 올해보다 더 많이 벌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네. 일단 안 믿는 거죠 시장은. 네,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면서 좀 파는 것 같고 또 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은 분명히 늘긴 하는데 증가율은 둔화되거든요. 이 모멘텀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데 뭘 하나 그냥 딱 뭉뚱그려서 아 이것 때문에 팔았다 이런 게 명확한 건 사실 없어요. 3월에는 우리 알잖아요. 전쟁 나서 빠진 거고 네. 그런 게 좀 그림이 탁 그려지면 아 이래서 빠졌구나. 그럼 해석하기도 쉽고 아 이러면 올라가겠구나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만 지금 폭락한 상태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좀 메모리에 대한 저는 아까 뭐 여러 이유들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시각이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일단 오래 안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 네.
0: 그래서 한국만 판다는 건 메모리를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업황에 대한 우려를 좀 미리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염사님 얘기대로라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게 판 이유가 명확하면 그걸 딱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제 의견도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진 않은데 근데 결국 그거거든요. 만약에 제 의견이 맞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그 이익이 결국엔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반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익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1: 네.
0: 그걸 사실 좀 보여주고는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가 옛날에는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좋다가도 뭐 갑자기 수요 꺾여가지고 공급은 되는데 적자 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뭐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하고 5년짜리 계약을 맺어요.
1: 네.
0: 5년 동안 이 높은 가격에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이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1년짜리가 아니니까.
1: 그렇죠.
0: 근데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 말이 좀 중요한 게 그때 29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은 미리 발표했고 설명회를 해요.
1: 네.
0: 그때 이제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 줘야 돼요. 28년도 또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하이닉스 27일 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익 사이클이 좀 오래 갈 거라는 그런 좀 이제 그 기대감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1: 네. 근데
0: 아마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저는 뭐 약간 외국인들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데이터 센터 지출이 계속 늘어야 되겠죠. 갑자기 뭐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인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10월 말에 또 같이 확인이 가능한 게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뭐 구글부터
1: 네.
0: 아마존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은 날 실적 발표 똑같이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확인이 또 가능하죠. 아,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1: 그래서
0: 그런 게 확인될 때 외국인은 좀 다시 좀 들어오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1: 아니,
0: 있습니다.
1: 아니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아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뭐 최대를 냈다는데 이게 왜 주가가 왜 이러는가.
0: 그러니까 약간 말씀드린 네. 그대로예요. 반도체가 되게 독특한 게 오히려 적자가 너무 클 때 사면 수익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의 망한다 그럴 때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감산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반도체가 실제 23년이 그랬어요. 그때 감산하고 반도체 기업들 적자 계속 받는데 주가는 미리 올랐고 그 후로 이제 업황 좋아졌고 근데 지금 이제 반대 방향을 보는 거죠. 이 좋은 실적은 결국엔 영원할 수는 없고 언젠가 꺾인다. 근데 그 시점이 삼성전자 107조 원을 벌었는데 정말 뭐 그 어떤 기업도 100조를 넘은 게 제가 기억으로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에는 없어요.
1: 네.
0: 정유회사. 그 회사가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딱 한 번 네.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인데 누가 봐도 이게 이 100조 원을 영원히 지속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내년까지는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28년도에는 감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옛날에 많이 맞았어요. 너무 좋을 때 이 미리 팔아놓으면
1: 네.
0: 실제로 6개월 후에 진짜 업황이 꺾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아.
0: 몇 번 있었어요. 한 두세 번 반복이 됐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이클은 아직은 남아있지만 주가가 항상 선행하니까 일단 팔아놓고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팔았으면 그 만약에 이익 사이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 생각과 다르게 이번 AI 사이클은 오래가네? 이걸로 이제 시장의 생각이 바뀌면 다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걸 검증할 수가 없다 보니까

0: 있으니까 일단 좀 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 당장의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아니면 우리가 100을 예상했는데 뭐 200이 나온 거나 실적이 네. 깜짝 놀랐을 때 보통 이럴 때 가는 거지. 아니면 실적이 나빠도요. 작년보다 줄었어도 뭐 마이너스 100억 적자 볼 줄 알았는데 뭐 마이너스 10억 봤다 적자를. 그러면 주가가 그것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가과의 좀 싸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뭐 코스피 만 포인트를 예측하는 그런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뭐 그냥 과거의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0: 아 뭐 저는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이제 시기가 문제잖아요. 항상. 지금 분위기로 오래 가긴 쉽지 않죠. 올해는 지금 어제 또 무너지면서 네. 지금 이제 올해도 한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만을 가긴 어렵고 만약에 도전한다면 내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만을 가기 위해선 결론적으로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네. 그게 갖춰지면 당연히 증시는 레벨업 할 겁니다. 그래서 8천, 9천까지는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니면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게 와도 뭐 9천만을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까 제일 우선순위는 메모리 반도체 이익 사이클 지속된다. 장기간.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결국 한국 증시가 항상 고질병이 좀 주주 가치에 대한 좀 의문 부호가 늘 있었어요. 주주를 위하는 증시가 맞는 건가? 네. 옛날에 뭐 물적 분할부터 해서 상법도 바꿨잖아요. 최근에 또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를 미국에 상장한다는
1: 그러게요.
0: 이것도 중복 상장이니까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외국인 파는 거 중에 일부도 SK하이닉스 그 중복 상장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하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명확하게 안 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주주 가치를 최대한 그 훼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중복 상장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일단 훼손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진 않고 계속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시장 의심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중복 상장 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이러면 어쨌든 한국 증시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건 기본이고
1: 네.
0: 그리고 잘해요. 뭐 삼성자이닉스도 이번에 주주환원도 역대급으로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 끝나가지만 정말 이런 건 너무 좋죠. 너무 잘하고 있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 늘 좀 있었던 이 고질병 중에 하나 중복상장. 이게 여전히 좀 이게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1: 네.
0: 이게 말끔히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국 계속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1: 네.
0: 거기다가 메모리의 계속적인 이익 증가. 요거 근데 이건 이익은 증가하는 건 지금 맞는데 지속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풀어 주는 거. 그게 좀 확인될 때 뭐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가 잘 팔리려면 이제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 또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근데 뭐 밝은 전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오픈 AI 매출 갖고 논란이 많네요.
0: 아, 맞습니다. 그게 원래 700억 달러를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월 매출이 딱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럼 그거를 이제 12개월로 환산하면 연간 매출 환산하는 거죠. 실제 연간 매출은 아니고
1: 네.
0: 지금 이만큼 보니까 이거 12 곱하면 이 정도
1: 1년 나오겠네.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0: 근데 매월 어쨌든 매출이 증가해요. 그럼 이제 연환산 매출은 계속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원래 700억 달러를 예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 네. 월 매출을. 그러니까 연환산 매출을. 근데 실제로 이제 내부에 공개된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500억 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번 난리가 났거든요.
1: 네.
0: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근데 그거는 또 약간의 차이인 게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통해서 가는 그 매출까지 다 합산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만약에 내가 옷을 백화점에다 판다고 치면 백화점에는 내가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옷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백화점에 팔리면 전체 매출은 백화점에서 판매한 매출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10이 찍히겠죠? 그거는 엔트로픽은 그렇게 찍힌대요.
1: 네.
0: 근데 오픈AI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목만 딱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수수료 한 3만 원 뺀다고 쳐보세요. 7만 원이 실제 매출이잖아요.
1: 네.
0: 이 옷을 만들어서 납품한 회사는 백화점 수수료 빼야 되니까. 그럼 회계 차이가 있는데 그 오픈AI의 이번 매출은 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수수료를 뺀 거예요.
1: 네.
0: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다 포함한 거. 그래서 이게 약간 회계 그 약간의 논란.

0: 시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오해를 했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매출이 준 건 아니고 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백화점 매출 다 포함할 거냐. 수수료 뗄 거냐. 오픈 AI는 수수료 뗀 거고 엔트로픽은 다 포함한 거고. 약간 이런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오해는 그래서 좀 풀리긴 했어요. 네, 풀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또 주요 뭐 미국의 CEO들도 나와가지고 브로드컴에 이제 구글 그 반도체 만들어주는 CEO 있거든요. 브로드컴 네. 엔비디아 경쟁사인데 네. 갑자기 또 AI 지금 병목이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 병목이 해소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게 또 문제다. 자본 조달 이런 네. 거에 대한. 근데 그러면 지금 AI 이거 하려는 기업들이 돈 없어서 투자를 또 안 하는 건가? 이게 또 확대 해석이 또 된 거예요.
1: 네.
0: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병목은 언젠가 해소된다고? 그럼 이거 이제 끝나가는 거. 병목이 해소되면 이제 공급이 느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안 좋은 얘기잖아요. 메모리한테. 이것도 그냥 이런 발언 때문에 확대 해석이 돼서 또 어제도 한번 이렇게 충격받고.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말에 의해서 그냥 너무 막 휘둘리는 좋은 뉴스는 묻혀요 그냥. 근데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그러니까 약간 발언에 따라서는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것도 메모리 공급이 완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완화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지금 더 심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시장은 이제 그런 발언들을 너무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또 우리 증시의 문제가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네.
1: 근데 환율은 또 지금 최저입니다. 이게 보통 환율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식이 오른다는 이런 이제 공식은
0: 그 공식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AI 산업이 나오면서요 공식이 되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원래 그게 공식인데 전혀 안 맞아요.
1: 네.
0: 왜냐 올해 상반기에 지수 두 배 갈 때 환율은 1,350원, 1,550원, 200원 올라 버렸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오르는데 주가는 두 배 갔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아예 안 맞아버리죠.
1: 예.
0: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잘 되니까. 그렇게 또 바뀐 거고. 그다음 금리 오르면 주가 빠진다. 이것도 좀 잘 안 맞았죠. 금리 오르는데 미국은 사상 최고가고.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AI가 이게 모든 걸 좀 뒤집어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1: 바꿔놨다.
0: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근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 떨어지면 보통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은 그걸 본 거죠. 환율 떨어지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매출 주는 거 아닌가? 우리 예상보다.
1: 네.
0: 그럴 수 있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공식들이 맞았지만 AI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덩치도 훨씬 커지고
1: 네.
0: 그다음에 자금 조달도 예전과 다르다 보니까 금리부터 환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의 공식대로 좀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려워진 것 같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은 옛날 공식처럼 팔 수도 있어요. 지금 팔아야지 좋으니까. 근데 AI 사이클이 장기간 이어지면요. 그 외국인이 틀려버리는 거죠.
1: 네.
0: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AI라는 새로운 사이클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게 함부로 막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봐야죠. 분기 실적 보고.
1: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여미사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0: 그래서 저는 계속 주가는 빠져도 괜찮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제 실적도 나오고
1: 예.
0: 반도체 가격도 보고 또 이번 달에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1: 실적
0: 거예요.
1: 실적 보고.
0: 예, 그래서 그걸 해석해드리는 거고.
1: 네.
0: 근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여러 이유 때문에 빠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 이 업황이잖아요. 업황은 명백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파킹형 ETF 얘기를 앞서 순서에도 해드렸기 때문에 2118님이 마침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요즘 주식시장이 불안해서 주식 좀 줄이고 파킹형 ETF에 돈을 넣어둘까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0: 그것도 뭐 내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잠깐 돈을 빼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왜냐하면 여기는 이자를 주니까 뭐 높은 이자 아니더라도 그리고 보통 이제 은행에 내가 파킹 통장 하면 아마 그 이제 이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액별로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TF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1: 네.
0: 뭐 얼마를 넣든 간에 그래서 또 자유롭게 사고 파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잠깐의 내가 돈을 맡겨놓고 우리가 보통 수시입 출금 시 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자 거의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자를 지급해주니까
1: 원금 손실 위험은 없어요?
0: 아니 없는 건 아니에요.
1: 예,
0: 여기 이제 뭐 회사채나 아니면 국채 같은 거, 뭐 은행 CD 같은 거 투자하니까 그게 무조건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원금이 거의 보존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전하다고 좀 이제 안전 상품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원금 손실 거의 없이 이자를 좀 따박따박 주.

0: 되기 때문에 잠깐 내가 어쨌든 자금 좀 약간 맡겨야 되겠다 네. 할 때 파킹형 뭐 ETF 같은 거 투자하시는 건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반도체 주 보유하신 분들과 또 이번 하락 그 매수 기회로 보는 분들 어떻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일단 싸냐 비싸냐만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는 싼 건 맞거든요. 지금 어쨌든 삼성자이닉스가 PER 기준으로 1년 후에 실적을 예상한 걸 지금 대입했을 때 3.5배밖에 안 돼요.
1: 네.
0: 너무 극도로 지금 저평가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실적이 반토막 난다는 거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반토막 나면 이게 이 정도 지금 주가가 합리적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1: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0: 예, 그렇게 네. 본다면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은 일단 싸냐 비싸냐 관점에서는 좀 명백하게 싼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은 천체가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함 또는 그런 운동을 뜻하고, 공전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지구가 태양을 싸고 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고 돌다란 말은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로 자꾸 움직이다 라는 뜻의 동사로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싸고 돌다란 동사는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일이나 행동이 벌어지다란 뜻과 누구를 두둔하여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를 싸고 도는 나쁜 소문이 많다. 할머니께서는 늘 장손만 싸고 도셔서 다른 손자들의 불만을 샀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감싸고 돌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지나치게 편들거나 두둔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다섯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귀엽다고 아이를 감싸고 돌기만 하니 아이의 버릇이 나빠진다.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중대죄인을 감싸고 도는 그의 행동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대편을 무조건 감싸고 변호하다란 뜻의 동사 끼고 돌다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아침에는 무척 쌀쌀했는데요.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가을볕에 지금은 공기가 비교적 온화해졌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강릉과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높은 하늘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내일 아침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전주 8도, 대구 7도, 대관령 2도 등으로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서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얼기도 하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금 전라도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고 인근 근로자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주요 제본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해외에서 모두 3조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과 개발자 등 피의자 3명이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정식 개통한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수요일 2부 함께 하시죠. 2부에서는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의 핵심 쟁점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가 남긴 인상적인 작품, 또 순간들, 그리고 대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친구나 가족보다 AI에게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죠. 위로는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기대도 괜찮은 걸까요?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약 코너에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AI와의 마음 대화, 또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지금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죠?
3: 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행안위에서 진행 중인데요. 가장 큰 쟁점 역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그리고 검찰개혁의 의지입니다. 사실 청문회 흔히 뭐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번만큼은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김 후보자가 과거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도 반발했던 이력대

0: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뭐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탓인데요.
1: 네, 그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또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0: 예, 실제로 오전 상황을 보면 여권 의원들의 나이선 질문이 굉장히 세게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발언 몇 개 소개해드리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이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과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 김 후보자가 당시에 이 기소에 반대했다면서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 보니까 기소 문서에는 이 결재를 했더라.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문제 삼은 건데요. 윤 의원은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정말 반대한 거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조국 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던졌는데요.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나는 못 찾았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초대 중수청장이라면 단순히 뭐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좀 열망했던 국민의 뜻을 좀 실현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김 후보자 앞선 질문들에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고개를 숙였고요.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이 친윤 검사 논란에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눈길이 끄는 질문이 몇 개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박덕흠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한번 꼽아보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 후보자가 검찰 조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 이런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는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일단 정치검사 1호 꼽아달라는 질문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의 박덕흠 의원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친윤검사 논란 이것은 한번 따져볼 만한 짚어볼 만한 일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를 떠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쟁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즐기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추미애 지사 증인 출석 그 국감에서도 드러났던 부분이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12.3 사태까지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의원까지 거명이 됐다는 점이 좀 특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적극적으로 김종 후보자 처음부터 지목한 건 아닌데 친윤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맥들이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글쎄 김지용 후보자의 본인의 원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본인이 인사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았다. 근데 그때 또 그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또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이미 좀 여러 가지로 사이가 벌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친한 검사다 이렇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일단은 이번에 한번 잘라내보겠다 약간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민주당에는 또 어떤 파장을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추미애 경기지사 어제 국감이 있었죠.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김 후보자를 친윤검사다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추미애 지사 뭐 그간 여러 차례 걸쳐서 김 후보자는 친윤검사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인선에 좀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김 후보자를 친윤검사로 보느냐 이런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문에 친윤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이건 역사적 과오가 된다면서 좀 인선반대의 정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1: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0: 예, 또 나아가서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김 후보자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럼 내가 직접 증언하겠다. 이런 때까지 좀 같이 밝혔는데요.
1: 오늘 성사는 안 됐네요.
0: 네. 성사는 안 됐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권 분위기를 한번 취재해봤는데 당연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 굉장히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1: 그렇겠죠. 뭐
0: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짜고짜 저한테 말을 하기로 이거 윤석열 모델 아니냐. 예, 윤석열 모델 아니냐 예. 이렇게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대통령과 부딪히면서 자신만의 영웅서사를 좀 만들려 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 비단 뭐 친명계뿐 아니라 이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추지사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이 추지사가 뭐 이번 인선뿐만 아니라 이 재정 문제를 두고도 이 정부가 좀 각을 세운

0: 면서 덩달아서 마치 김수용 반대파가 뭐 친명대 반명의 대결 구도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처럼 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이 구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실제 이재명 정부가 뭐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추지사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요. 다만 추지사 어제 자신이 뭐 반명이라는 시각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 했다면 오히려 경기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인심을 쓰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긴축 재정 선언을 한 거랑 도의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이 SNS에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뭐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한 게 있는데 이걸 두고 이거 추지사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저를 겨냥해서 그런 글을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언론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어제 이 추지사의 국감 중에 발언이 여권 내 갈등을 더 불붙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추미애 지사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일단 역력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 그러니까 대통령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네. 다시 또 비판을 했잖아요.
2: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명시적으로 뭐 친윤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며칠 만에 이제 와서 물을 만한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거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대통령하고 정면 충돌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의 SNS 글을 거론을 하니까 그거는 자신을 자기 본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특히 이제 좀 거리를 띄우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김종 후보자 질문이 나오니까 좀 그제서야 대답을 하고 그것도 일부 장면을 보면 준비해온 그 원고를 읽어요. 그 말인즉슨 이미 수위 조절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얘기하겠다. 네. 대통령하고 좀 충돌하는 전략까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그러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면 김종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증인으로 불러달라기보다는 그 질의를 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거기 세워보지 그랬냐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추미애 지사가 일단 어제 국감의 태도는 대통령과의 간극을 더 벌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이 점인데 근데 이미 벌어져 있는 간극이고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친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에 논란이 이것저것 많은데 계속해서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어제 따져 물을 건 따져 묻겠다. 그것도 특히 도정 문제 국한해가지고 따져 묻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당 나름대로 좀 이거를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펴긴 폈는데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추미애 지사 간에 이미 벌어진 간극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박성희 기자께서 그 소개를 하신 대로 또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앙금은 계속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그 지적한 인물은 그럼 김수민 평론가 생각하시기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네. 본인이 아니라고
2: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 돼버린 게 거기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뭐 편한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미애 지사가 어제 강조를 하면서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근데 다른 쪽으로 의문을 좀 가져본다면 그럼 추미애 지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여야 되는데 그게 누군 것이냐. 최근에 네. 복지 예산 삭감이나 이걸로 논란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네, 이 점에서는 딱히 다른 인물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게시물을 한 번 더 봤는데 네. 이제 X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 유저들의 댓글들이 쫙 달려 있거든요. 근데 악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악플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민주당이나 이쪽 지지자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악플들이
1: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악플인 거예요?
2: 대통령에 대한 악플이었어요.
1: 대통령에 대한 악플이 네. 많이 달렸다.
2: 예, 물론 그게 여론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범민주당 지지층 내부에 악플까지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괜히 그런 글을 올렸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들을 살펴보면 추미애 지사에 대한 글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죠.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 정황이 확인됐다.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0: 일단 이번 의혹을 좀 시간 순으로 먼저 좀 천천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 신도들

0: 뭐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 이 의혹의 발단은 지난 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불거진 건데요.
1: 아.
0: 예, 당시 좀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 당권 경쟁에 나섰던 이 김민석 당시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이 심천지 이 3자 비밀연합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1: 예.
0: 이후 김 대표가 이 당선되자마자 실제 이 TF를 꾸려서 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이 조사를 했더니 신천지 신도들의 상당한 규모의 민주당 집단 입당 이 정황이 확인이 됐고 실제로 관련한 의미 있는 증언도 확보가 됐다. 이게 이제 일부 언론 보도로 이젠 보도가 된 겁니다.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를 가입 규모가 3만에서 5만 명에 달한다. 예,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일단 오전에 이 김 대표도 이게 사실이다. 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 정확한 이 가입 이 규모의 수치는 확인이 안 됐고 실제 이 조직적인 경선 개입이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1: 네.
0: 보도 이후에 이 전당대회 당시 경쟁자였던 이 정청래 전 대표 측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반발하는 이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조사 내용의 진위 그리고 이 비공개 정보의 유출 경위 이거를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정 전 대표는 전당대 당시부터 이 김민석 대표의 뭐 신천지 연루 의혹 제기를 두고 이거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가 알려지니까 SNS 통해서 누가 반명 분열주의자 신천지였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국물도 없이 한번 국물도 남김없이 밝혀보자 이렇게 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또 당시에 뭐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로 분류가 됐던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기에 또 이 TF 조사 결과가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경위도 좀 논란인데요.
1: 네.
0: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한 최고위원이 이 비공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가 취임 이후에 비공개 사안을 만약에 유출하면 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이거 경고했던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한번 끝까지 밝혀보자 그래서 한번 퇴출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김민석 대표는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또 뭐 최고위 수준에서 공개할지 아니면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의총을 열고 한번 공개를 할지 아니면 언론 기자단을 다 불러서 공표를 할지 이걸 두고 조금 더 숙고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조사 내용과 공개 정도에 따라서 이 파장의 세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럴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이게 특히 더 민감해진 계기는 언론에 먼저 알려졌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주류에서 반발한다든지 혹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반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주류 쪽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반발했을 경우는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오히려 더 들 수 있고
2: 네.
1: 왜 조사나 진상규명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조사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 유출.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안 그래도 김민석 대표가 대표되자마자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비공개로 논의한 것이 언론으로 유출되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네. 그러니까 김 대표가 여기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일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지금도 유출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발표를 했는데 막상 큰일이 아니더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당대회 때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발표 결과로서는 좀 유의미하게 조직적인 신천지의 의도를 갖고 있는 입당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표가 난다고 해도 그거를 만약에 뒷받침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역시 또 비주류 쪽에서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전당대회 때 불씨가 생겼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궐선거 와 함께 이 신천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양대의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네. 자, 정부가 이제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또 세종으로 이전을 하네요.
0: 네. 정부가 어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법무부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 뭐 금융위원회 등 포함한 이 44개의 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상 공무원만 약 1만 명에 달하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세종 중심의 좀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전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내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이 임차 청사를 활용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에는 방통위 등 6개 기관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대상인데요. 또 경찰청과 감사원 등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지어서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이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뭐 법무부와 외교부 등 이 5개 부처를 옮기려면 먼저 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2: 네.
0: 그리고 여기에 좀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규 청사 건립에만 약 3조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공무원들의 반발이 좀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거와 자녀 교육 문제, 뭐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상당한데요. 일단 관련해서 정부는 이 공무원들의 이전 비용이나 뭐 초기 정착은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 네, 이게 좀 급작스러운 발표였나요?
1: 일단 뭐 부처 이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일정 이런 것들은 이미 얘기가 나온 바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 차수에 걸쳐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 자체는 급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 이전 기관들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기서 논란이라는 건 뭐 꼭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찬반 네. 논쟁이 격화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외교안보 부서에 대해서는 반발 여론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한국의 외교 공관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종시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라든지 이런 군의 주요 기관하고 멀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이 외교의 중심 안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관들도 서울에 남는다면 그러면 이게 국가 안보 외교 관련된 기관까지 옮겨가는 것이 좀 많이 무리다.
2: 네.
1: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런 기관들 또 옮겨가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옮겨가자. 이런 논의에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역사회적인 논란이 또 예상되는 기관이 있는데 재외동포청이거든요.
2: 네.
1: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인천시라든지 지역사회에서는 독립청사를 확보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김경엽 재외동포청장하고 박찬대 시장 이 모두 논의를 해서 최근에 독립청사 확보 논의가 있었어요.
2: 네.
1: 그 박찬대 시장은 또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재외동포들이 방문해가지고 편하게 이용하기에 인천이 좋다. 이런 논리를 또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같은 민주당 소속의 어떤 정부에서 이 재외동포청을 세종시로 옮긴다라고 해서 인천에서는 조금 동요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Let's go, it's showtime.
2: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시간입니다. 어느덧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관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죠. 또 올해 대상을 어느 작품이 차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제의 인상적인 또 작품과 순간들 그리고 대상 전망 폐막식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4: 네.
2: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4: 네. 짧게 1박 2일로 그 영화 관람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사실은 표를 못 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짧은 도시 여행자로서
2: 네.
4: 부산의 그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기고 왔습니다.
2: 영화는 많이 못 보셨다는 얘기네요.
4: 근데 영화 편수는 10편이 넘어요.
2: 아, 그래요?
4: 왜냐하면은
2: 1박 2일 동안 어떻게 10편?
4: 단편 경쟁을 하거든요.
2: 짧고 굵게 보셨구나.
4: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2: 요즘 또 부산은 또 북한이 때문에 아,
4: 되게 핫하죠. 네. 네.
2: 북한이도 보셨어요?
4: 북한이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못 봤고요.
2: 발 디딜 틈이 없습니까?
4: 네. 좀 네. 인파 있는 쪽을 일부러 좀 피해 다녔습니다.
2: 네. 아니 벌써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폐막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폐막이라면서요?
4: 네. 네. 그 이번에 부산이 이제 그 경쟁 부문 도입한

0: 이제 2년 차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좀 뜨겁게 부산이 요즘 계속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절치부심한 노력들이 잘 느껴지고요. 실제로 이번에 되게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객을 위한 영화제라는 슬로건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네. 이번에 또 예매 시스템도 또 개편도 하고 또 상영 횟수도 늘리고 뭐 상영 아예 축제 일수를 하루 또 늘렸잖아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고 SNS 같은 데서도 또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기는 충분히 기대던 만큼 뜨거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날씨가 참 좋을 때 열려서
0: 아, 네네 다들 날씨 얘기를 빠지지 않게 하고요. 이 영화제가 열리기 전까지 좀 이렇게 태풍 때문에 약간 날씨가 흐렸대요.
1: 네네.
0: 이번에는 특히 날씨가 좋아서 야외 상영을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1: 만석이었습니까?
0: 네, 그 대기 줄도 정말 길었고요.
1: 그래요.
0: 네. 뭐 관객들 가족 단위로 찾는 관객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1: 네. 이게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또 배우, 감독들과 직접 만나는 그 토크 행사에도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0: 그렇죠.
1: 그랬는데.
0: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일요일에 약간 이제 행사 수가 좀 적어질 때 폐막 분위기가 있을 때 그때 갔지만은 한창 금요일 토요일에 엄청 뜨거웠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넷플릭스의 기대작 시리즈의 네. 그 주연 배우들이 다 이제 무대 인사와 야외 무대 인사와 뭐 오픈 토크를 진행을 해서 정말 해외 팬들도 정말 많았고요.
1: 네.
0: 아주 부산이 떠들썩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좀 유명 인사들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지난주 개막 초에는 저희가 이제 뭐 양자경 배우와 뭐 알폰소 쿠아론 감독들을 언급을 했고 이번에 그 영화제 중반부 이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이자벨 위페르 배우가 세 번째로 네. 부산에 방문을 해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뭐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든지
1: 네.
0: 뭐 판빙빙도 이제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방문한 라인업 배우와 감독 라인업은 뭐 예년 못지않게 화려한 것 같습니다.
1: 김선 선생님 코앞에서 본 유명 인사는 없었어요?
0: 저는 시력이 사실은 되게 안 좋아서 코앞에서 누가 지나가도 잘 못 알아보는데 그냥 저기
1: 안경이라도 쓰고 찾아보셨어야죠.
0: 네, 그래서 인파가 네. 좀 몰려있다 하면
1: 네.
0: 아, 그 어느 스타가 지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리 무심할 수가.
0: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네. 그 싱어송라이터 그 가수가 있는데요,
1: 네.
0: 정미라 씨라고 그 분은 이제 좀 아는 분만 아는 뮤지션인데
1: 네.
0: 그분의 공연을 봐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1: 아.
0: 제가 본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1: 영화랑 좀 다른 얘기.
0: 아니 이번에 영화 네. 때문에 방문을 했고
1: 아, 그런 거예요?
0: 또 원스를 네. 이번에 관객들이 신청하는 영화제에서 원스가 되게 인기 작품이었거든요. 거기에 또 게스트로도 와서 관객과의 대화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0: 네.
1: 이 김 선생님의 가장 머릿속에 남은 작품이라 그러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0: 사실 많이 못 봐서 관람작을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봤던 이제 한국 단편 경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장르가 다채로웠고
1: 네.
0: 이 경쟁 부분도 이제 12편의 작품이 출품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애니메이션이 3편이나 될 정도로
1: 그래요.
0: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장르가 좀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젊은 여성 감독들이 지금 뭐 단편 영화, 독립 영화
1: 네.
0: 뭐 엄청나게 또 상업 영화까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성 작가 작품들이 정말 많았고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그 작품은 지구에 떨어진 남자라고
1: 네.
0: 학교 폭력이라는 소재를 그 어떤 그 SF와 심리 스릴러와 결합해서 되게 흑백 이미지로 되게 그 강렬한 그 비주얼로 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도 앞으로 좀 여기에서 눈여겨본 감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경쟁 부분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본 작품은 이제 평범하기 위하여라고 대만 감독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또 그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이라면 좀 공감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알고 봤더니 굉장히 큰 비극이 다가오고 그 비극을 가족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또 우리 사회에는 어떤 장애라는 그 정상성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받는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도 뭐 경쟁 부분에서 뭐

0: 한 분야로 좀 수상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참여하는 감독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0: 되게 다양해요. 이번에 베테랑 감독들이 참여하는 경쟁 부분만 그 한정을 짓더라도 베테랑 감독들 뭐 50, 60대 감독들도 있고요.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예 감독들은 20대 감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관객들이 그 영화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장르인지를 좀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 이번 그 부국제 개막작이 이제 김종관 감독 낮과 밤은 서로에게라고 네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관객들 호응이 좋았습니까? 이게 무슨 네 개 에피소드
0: 네 맞아요. 네.
1: 어우러진 영화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0: 네. 그 김종관 감독의 이전 작품 중에 더 테이블이라는 이 작품은 이제 네 개의 옴니버스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작품의 이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하나의 카페를 그 배경으로 그 카페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스쳐 지나가는 넷상의 남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김종관 감독 특유의 어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섬세한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평가가 많이 오가고 있고요. 개봉을 하면 일반 관객들은 또 어떻게 이 작품을 받아들이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뭐 이 개막작 외에도 이게 몇 편이 올해 영화 나왔다 그랬죠? 1000편 가까이
0: 총 아니요 300편이 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작품만 이제 95편이 넘는다고 월드 프리미어 작품만 이제 95편이 넘는다고 이제 소개를 네. 해드렸었죠.
1: 좀 경쟁 부문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0: 일단 한국 영화를 그 지난번에 이제 도라 같은 작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올해 한국 영화의 특징으로 또 이제 젊은 여성 감독들의 작품이 되게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단비 감독이라 하고 그 남매 네. 여름밤이라는 독립 영화로 데뷔를 해서 좀 각광을 받았던 그 여성 감독이 계신데요. 그 감독의 이제 첫 세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10대 소녀의 첫 경험, 첫사랑을 다룬 작품인데 이 작품이 지금 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일단 한번 선을 보였는데 그때도 되게 호평이었고 네. 아마 개봉은 내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굉장히 좀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1: 이제 관심은 뭐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 것인가일 네. 겁니다. 네. 뭐 예측이 좀 가능한가요?
0: 뭐 제가 그 예측을 한다고 해서 뭐 상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경쟁작들 평점은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번에 깐에서 호프가 굉장히 막 평가가 갈렸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막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은 별로였고요. 네. 대체로 한 평론가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준 작품들은 꾸준히 좀 상위권의 점수를 얻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평가가 좀 일치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 평점이 지금 가장 높은 두 작품을 꼽자면 이란 감독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빵과 책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또 중국 구유 감독의 그 처음 만난 외로움이라는 두 작품이 지금 평점상으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마 두 작품 중에 만약에 대상이 나온다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심사위원장이 장이모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이모 감독은 약간 논쟁 같은 거로 좀 그러니까 영화 안에 어떤 쟁점이 있는 그래서 동시대성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선호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두 작품 중에 만약에 그런 쟁점 같은 거를 다룬다면은 네. 그 이란 요즘에 또 이란이 글로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또 뜨거운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빵과 책이라는 작품이 좀 높은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말씀해 주시니까 궁금한데요. 네. 이 두 작품이 어떤 매력이 있는 작품인지 짧게 좀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어요?
0: 처음 만난 외로움이라는 작품은 이제 구유 감독의 굉장히 이게 그 재밌어요. 그 구유 감독의 작품 세계를 산수 영화라고 하거든요. 산수화.
1: 산수화를
0: 영화처럼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적인 롱테이크 안에 사람이 사는 어떤 휴먼 드라마를 굉장히 잘 유려하게 표현하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번 작품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가족의 3대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3대 여성이 어떤 상실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는가에 관한 어떻게 보면 되게 규모가 작은 휴먼 드라마인데 그 안에 어떤 우리 삶의 그 풍경을 그대로 이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게 은유하는 듯한 그런 영상미가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천만의 외로움이 여러 가지로 좀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고, 빵과 책은 우리에게 이제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예전에 그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0: 한 비정규직 교사의 자신의 생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어떤 식사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 안에 이란의 지금 현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요. 제목부터가 빵과 책이잖아요.
1: 그러니까 제목에 좀 함축적
0: 네,
1: 의미가
0: 맞습니다.
1: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복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대성도 담겨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1: 지금 경쟁 부분에 우리나라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올라가 있어요?
0: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유일한 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그 긴긴 밤이라는 이 작품은 정말 이번에 관객을 위한 영화제라는 슬로건에 가장 걸맞는 작품이라고 어린이 관객들이 많이 가서 다 같이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온다라는
1: 그래요?
0: 네, 평가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신예 감독 중에는 그날의 태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여성 신예 감독이
1: 임하연 감독이네요.
0: 네. 데뷔작인데요. 이것이 약간 홍상수 감독의 스타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행 로맨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진실과 거짓에 그래서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좀 탐험하는 그런 독특한 그 이야기 화법이 또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이 작품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김선영 선생님은 이제 중국 작품 처음 만난 외로움, 이란 작품 빵과 책
0: 네.
1: 이게 이제 수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0: 네네.
1: 언제나 예상은 또 빗나갈 수 있는
0: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번에 경쟁작에 또 일본 영화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작품들도 이번에 또 배우들 쪽에서 아마 배우상도 좀 수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이게 심사위원장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심사위원 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1: 네.
0: 이번에 우리나라 배우 최희서 씨가 또 심사위원단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최희서 씨가 심사 기준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그 객석을 나오는 순간 할 말이 많아지는 영화가 좋다.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가능한 사랑을 예를 들면서
1: 네.
0: 가능한 사랑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볼 때는 정말 침묵하게 만들고 극장에 나서면은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번에 좀 많이 심사위원들이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가능한 사랑은 경쟁 부분에는 안 올라 있나요?
0: 네네. 경쟁 부분에는 없죠.
1: 네.
0: 저희 이미 베니스 경쟁에서 이제 또
1: 그렇구나.
0: 상을 탔고요. 네. 그래서 그 상영은 했습니다.
1: 네, 네.
0: 일반 다른 그 섹션에서 상영을 했었고 또 오픈 토크를 이창동 감독과 배우들이 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요. 평일이어서 사실 저도 평일만 아니면 가고 싶었는데 네, 엄청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1: 네.
0: 팬들이 또.
1: 자, 올해 이제 부산 어워드 이 대상작은 또 수상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0: 네.
1: 네.
0: 그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부산영화제에서 그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그 오스카 국제장편영화상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1: 네.
0: 그 또 그 A리스트 뭐 등급 인증을 받은 영화제의 대상 수상작으로서 더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뭐 실제로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경쟁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다채로운 장르 그리고 우리의 어떤 타인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우리가 현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그 동시대적인 연결 감각을 중요시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1: 네.
0: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내일 폐막식 때 이게 대상작이 공개가
0: 됩니다. 네네 그렇죠.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인 거죠.
1: 폐막식은 어떻게 꾸며지나요?
0: 폐막식은 이제 예전에는 이미 이제 따로 그 받았잖아요 예매를 이번에는 그 대상 수상작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어쨌든 예매는 받았고요
1: 네.
0: 사회는 이번에 임시한 배우가 사회를 해요
1: 그래서 혼자 봐요?
0: 네 임시한 배우가 사회를 하고 그 심사위원장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상영작 그 상영하기 이전에 이제 여러 수상작들을 발표하면서 네, 수상 시간이 주어지고요. 네, 작품의 온전히 그러니까 개막식은 이제 화려한 레드카펫이 있어서 그 방문하는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막 일깨워 준다면
1: 네.
0: 폐막은 오로지 작품의 시간이죠.
1: 아.
0: 그래서 작품과 작가의 시간. 그래서 좀 그 많은 공을 들여서 어떤 빛나는 작품들이 선정될 것인가 거기에만 좀 주목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대상 외에 또 시상은 어떤 것들 합니까?
0: 배우상이 있고 또 감독상이 있고 예술공헌상이 있고요. 5개 부문에서 뭐 수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우리나라 세 편이나 경쟁이 있으니까
1: 네.
0: 좀

0: 이번에 좀 수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뭐 장편 경쟁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단편 경쟁, 아시아 단편 경쟁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또 많은 수상 분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들 좀 불면의 잠을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올해가 이제 31번째 부산 네. 영화제고 우리 김선영 평론가께서 직접 부산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점은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더 좀 네.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번에 영화 전에 하나 이슈가 된 게 예매 시스템이 이번에 개편이 됐는데 네. 우리가 뭐 K-POP 공연을 예매하듯이 대기열이라는 그래서 접속을 일단 하게 되면은 몇 번째에 내가 접속돼 있는지를 알게끔 네. 뜨게끔 공연 예매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어떤 그 불편한 점이 또 있는 거예요. 관객을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한 작품을 그렇게 성공을 했고 다른 작품을 또 예매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 부산에 일단 멀리 찾아가는 관객분들이 여러 작품을 예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작품을 예매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져서
1: 그렇구나.
0: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관객을 위한 영화제도 좋지만 1회부터 부산을 꾸준히 찾아주는 영화 매니아들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내년에는 이런 점들도 같이 좀 균형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개선이 되겠죠.
0: 네. 네.
1: 자, 30일에 부산국제영화제 또 어떤 영화가 최고의 영화로 선정이 될지 함께 또 예측을 해보시죠. 오늘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를 외면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인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요즘 뭐 AI 쓰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던데
4: 네.
1: 우리 선생님은 AI 뭐 어떻게 쓰고 계세요?
4: 저는 상담을 하지는 않고 그냥 제 정보나 특히 네. 이제 학술적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거가 뭐 있는지를 매일 확인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진료실에 그 풍경이 바뀐 게 특히 20대는 거의 뭐 99.99%인데 네. AI와 상담을 이미 끝내고 상담실을 찾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제가 할 얘기를 다 이미 상담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1: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듣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
4: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좀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1: 아니, 네. 그러면은 좀 더 긴장되십니까?
4: 근데 긴장이 되진 않고요. 제가 근데 글쎄요. 조금 연배가 만약에 좀 어렸으면 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AI가 한 말이 나랑 똑같으면 아, 내가 좋은 상담을 해주고 있구나. 혹은 또 뭔가 다르면 이 부분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보완을 해주니까요. 근데 아무튼 요즘은 저한테 바로 오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 아니 그만큼 이제 AI와 대화를 나누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얘긴데 왜 이게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보다 AI한테 이렇게 상담을 청하는 게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4: 그게 우선은 너무 당연한 거가 옛날에 우리 또 그 우화에 대나무 숲 이야기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네.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거를 억제된 것들을 이제 벤틸레이션 한다. 밖으로 표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나 반응을 오히려 신경 써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나 둘이 만나서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를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모임이나 뭐 꼭 둘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 가보면 특히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1: 네.
4: 근데 때로는 그게 이제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괴로울 수도 있어서 이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일종의 대화인데 내 얘기를 하려면 내 얘기만 할 수가 없고 사실 결국은 그 사람의 반응을 고려해야 되는 말 그대로 대화는 이 상호작용이잖아요. 근데
1: 네.
4: AI는 상호작용이 아니죠. 사실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수용체이기 때문에 훨씬

0: 그런 부담이 적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또 뭐 좋은 점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우선 해주니까요. 네. 네. 뭐 반응을 그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1: 그러니까 관계를 너무 고민하지 않고 풀어놔도 되기 때문에 AI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 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걸 뭐 생각지 않아도 그쵸? 되기 그쵸? 때문에.
0: 네.
1: 그런데 이 AI하고 대화할 때랑 또 이렇게 선생님 같은 전문가하고 상담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가장 중요한 게 AI는 뭐 요즘에 뭐 프로나 뭔가 고급형이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질문에 원하는 대답 위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AI는 사실은 내 위주로 잘 길들여진 일종의 잘 가스라이팅 된 기계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맥락이 뭔지를 너무 잘 찾아서요. 네.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정신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1단계적인 위로는 잘해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전문가로서 보면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정보를 담는 것들이 많은데
1: 그렇죠.
0: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캐치를 좀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게 성숙한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소아청소년이나 젊은 청인 그러니까 성인기에 있어서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자기만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질문만 AI한테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에 이거를 이제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마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는데도 약간 좀 편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도 꽤 있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마침 10월 11일이 정신 건강의 날이었다면서요. 이때 정부하고 학회가 AI 이용 지침이란 걸 내놨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0월 10일은 아니고 10월 8일, 이제 10월 10일이 8일이에요? 정신 건강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10월 8일에 관련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튼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과도하게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활용하는 단계에서 자기의 그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 진단이 확실한 게 아닌데 일부 증상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자가 진단이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했고요. 또 과도하게 의존을 해서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AI의 답변을 진단이나 최종 결론으로 확신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요지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1: 4320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 회사 때문에 힘들어서 AI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 사정 듣더니 퇴사를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정말 퇴사하시면 어떡하지?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AI는 나한테 잘 길들여진 예. 그 기계다. 항상 이 컨셉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위로가 판단을 대신해 주진 못한다라고 아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같은 AI에게 내가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속상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위로를 해주겠죠.
1: 네.
0: 근데 내 재정 상황은 이렇고 경제적으로 이런 이런 지금 문제가 있고 혹은 부담이 있고 가족 상태는 이렇고 그러면 답변이 바뀔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는 게 AI인데 게다가 내가 듣기 좋은 말 위주로 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AI에게 맡기는 거는 지금 꼭 뭐 의학뿐 아니더라도 전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조심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AI가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듯한 말투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죠.
1: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을 얘기할 때는 그냥 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 표정이라든지 맥락, 내가 정말 퇴사하지
0: 그렇죠.
1: 않고 싶은데 그 마음을 좀 잡아주기 위한
0: 맞아요.
1: 의미가 담기는 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AI는 그걸 고지고 이런 거를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0: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에서 이 컨텐츠가 말로 하는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0: 굉장히 낮거든요. 뉘앙스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큰데 AI 상태는 사실은 이 말로 하는 컨텐츠만 전달이 되는 거고 아무리 본인이 이전에 누적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AI가 모든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숨겨진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만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1차적인 위로. 사실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혹은 인간들이 얼마나 이 인정 욕구에 갈망하고 있는가. 사실은 어른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다 그래. 너가 잘했어. 너가 옳았어. 틀리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하고 있는데 그거 해주는 사람이 한마디가 없어서 AI 기계에 얼마나 의존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참 이거 슬픈 일이다.
1: 그러니까요. 네. 그건 또 슬픈 현실이네요.
0: 네.
1: 그래서 요즘은 또 이미 병명을 다 진단받아서 와서 선생님 저 뭐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0: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네. 뭐 최신 지경까지도 뭐 최근 치료법까지도 뭐 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자기가 판단하는 것과 또 저희가 뭐 전문적인 임상가들이 보는 측면 자체가 좀 다른 게 있고요.
1: 본인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AI가 진단을 그렇죠. 내려줬다고 생각하겠죠.
0: 근데 A한테 말했던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가 따로 캐치업해야 될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요즘에 정보가 아무리 업데이트 됐다고 해도 막상 그 정보에 접근을 하면 가짜 정보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1: 오류가 많다.
0: 네, 오류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100% 믿고 그리고 참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전문가라는 게 어떤 분야든지 좀 더 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이 알아서 전문가가 된 건데 일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는 진단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의 상의를 하고 오셔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자기가 진단을 확신하는 거는 좀 무척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7769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잠깐 고민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자기 전마다 한두 시간씩 대화를 하신대요. 너무 AI에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0: 네. 한두 시간이라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꼭 뭐 중독이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전에 한두 시간 놀 수도 있고 30분 놀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2014년에 이 나왔던 개봉했던 네. 이 그녀라는 영화, 이 헐이라고 나왔던 그 호아킨 피닉스의 네. 주연의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이 저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2014년 개봉인데 2025년 LA에 그러니까 11년 후에 LA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실 그 영화를 볼 때는 그 영화가 정말 AI 자기 맞춤형 AI 애인에게 중독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영화였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때는 정말 10년 후에 이런 게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정말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 사람, 이 AI가 내가 현실을 다 대체하고 이게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사실 조금 내가 실제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냥 좀 활용하는 정도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 뭐 내 자신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이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는지 정말 의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AI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졌다가
0: 네.
1: 조금 후면은 다시 힘들어진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AI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게 삶의 결론은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듣기 좋은 말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은 적절한 판단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좋아 이랬다가 가만히 얘기를 근데 말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달콤한 말과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더 괴로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위로를 받는 측면에서 더 단순히 시간을 조금 더 보내는 측면에서는 AI가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AI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줘선 안 된다. 이건 그냥 약간 감정을 다스리는 도와주는 도구지 판단을 해주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거를 진짜 꼭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그럼 뭐 AI와의 어떤 적절한 뭐 대화 상담은 괜찮다. 근데 마음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말아야 된다.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뭐 워낙에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0: 예, 아무리 나만 쓰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름을 안 말하면 특수한 걸 안 말하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그 데이터가 많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추론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혹여나 나중에 어떻게 뭐 쓰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구체적인 상호나 이름이나 정보를 대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정도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자, 오늘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또 AI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미치 밀러 합창단이 부릅니다. You are my sunshine.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바깥으로 나서고 싶어지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가을볕은 따사롭고 공기는 선선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9.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게 시작했는데요. 평년과는 비슷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 19도,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대구 2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겠고요.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금세 내려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 등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등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다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해안에는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0: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약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적을,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개통된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중 교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분업체들이 가축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분업체들은 앞서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수천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은 범행 하루가 지나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여기저기 경찰이 순찰에 나서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시설 1층에서 3층으로 가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2층 식당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는 등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현장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59살인 피의자는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묶고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과 또 다른 흉기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남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 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3살 박용수의 신상 정보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박용수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됐죠. 이 중수청의 초대 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3: 네, 지명 한 달여 만에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섰습니다.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중수청은 과거 검찰과는 달라질 거란 말부터 꺼냈습니다. 중수청이 철저한 보안 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여권 일부에서는 과거 검찰 때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며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데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여권 내 반대를 거론하며 중수청장직을

0: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 의혹에 해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찰 1호로 꼽았습니다.
1: 네.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 네, 이번 청문회도 통상의 인사청문회처럼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를 기본 구도로 삼고 있지만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놓고 범여권 강경파의 반대도 있는 만큼 대치 전선이 복잡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연일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비판하고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청문회 직전 초대 수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지금 수사의 공백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권 내부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내부 갈등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1: 네. 여권 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0: 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을 두고 본질은 김 후보자가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아닌 친명이냐 반명이냐였던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인사 문제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것은 네임덕이나 국정 난맥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점을 들어 검찰 해체로 탄생한 조직의 수장을 맡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응 방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한 반면에 주 유엔 대표부 측은 충분히 대처해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초기부터 대북 압박이 필요했지만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알렸다며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당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차 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에선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군당국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힌 만큼 표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됐는데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10년 넘게 개통되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개통됩니다. 중국과 북한이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중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북한 신이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정식 개통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신압록강 대교를 내일 개통하기로 중국과 북한이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건설된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접속도로와 세관시설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통이 미뤄져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 측 세관구역에서 건물과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작업이 빠르게

0: 진행되면서 곧 개통될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달 초부터 야간에 신압록강대교에 조명이 켜지면서 북중수교 77주년 기념일인 10월 6일 개통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개통식을 앞두고 신압록강대교 북한측 관문 양쪽 기둥에 중국과 북한의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의 북중 교류는 단선차로 단선철로뿐인 북중 우위교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 처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왕복 4차로인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북중 교류가 더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이 선거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을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1: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주요 제분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가축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모두 6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밀기울과 등해분 등을 말하며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유선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거의 매달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 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다섯 곳은 수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로 날아갔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만도 투자한다며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5,400km를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만도 4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앞서 케이티 제컬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첫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8기의 대규모 원전 건설을 위한 최대 12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되는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텍사스의 6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상업적인 합리성 검증을 위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최윤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 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산 주점 성폭력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건강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10대 아르바이트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이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신의 가족과 연계된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LG 에너지 솔루션 전 사장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모 전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국 현지 자문을 명목으로 특정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1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이 전 사장의 가족이 한국 대표로 있는 단체가 세운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정성숙 유도 대표팀 총감독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한 개최 실격 논란을 비롯한 최근 선수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어제 세계 유도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뒤 취재진을 만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 감독은 정수진 선수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관리자로서 다시 한번 미안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민간 구급차 운영자는 위성 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구급차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운행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9호선 급행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출근 시간대에 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새벽 5시 4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중앙보훈병원에서 개화 방향의 급행 일반 열차 운행 비율을 기존 1:1에서 2:1로 바꿉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3조 1000억 원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과 부총책, 개발자 등 3명을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해 부총책과 개발자를 국내로 송환했고 총책도 조만간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참 걷기 좋은 날씨죠. 네. 근데 언젠가부터 하루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체력이 그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10,000보를 채우려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영국 성인 남녀 6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요. 그 결과 하루 5,000보 미만을 걷더라도 빠르게 걷는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하루 7,500보 내지 한 10,000보를 걸으면서 분당 약 100보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음수보다는 이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어떻게 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신지요? 자, 이것은 두 글자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일이 진행되는 빠른 정도라고 풀이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초성이 되드리면 시옷디귿이에요. 시옷디귿. 자, 지나치게 뭐 이걸 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과속이라고도 하고 도로를 달릴 때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죠.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하루에 적어도 몇 보는 걸으려고 실제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또 요즘 뭐 걷기 좋은 길, 여러분 고장에 또 명품길 같은 거 있다면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도록 문자창 공개시판 열어두겠습니다.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샵 9730번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공개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은 출출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요 재미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당첨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모바일로 쓰실 수 있게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주춤해졌던 정체는 다시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발안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면원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칠곡휴게소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남사 진위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안성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고 인근 근로자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초진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8.3%포인트 낮춘

0: 국내 총생산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7개국 평균인 123%에 37% 수준입니다.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주요 제분 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오늘은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는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 결과 하루 5,000보 미만을 걷더라도 빠르게 걷는 경우 사망 위험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빠른 걸음이 어려우면요. 5,000보 내지 뭐 7,500보 편한 이것으로 걸어도 오늘 정답인 편한 이걸로 걸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한마디로 단순히 어떤 걸음 수보다는 걷는 이것과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체력에 맞는 적절한 이것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이 진행되는 빠른 정도라고 풀이할 수 있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관을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살펴보고 또 가겠습니다. 끝번호 9475번 쓰시는 분. 맞습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는 속보로 걷는 게 숨은 차지만 건강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근데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체력을 잘 감안하셔서 적정한 이걸로 뭐 오래 걸으셔도 됩니다. 굳이 그냥 빠르게 걸으려고만 안 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노초희님, 저는 출퇴근할 때 10분 정도 걷고요. 점심 식사 이후 10분, 하루 6,000보가량 걷는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3106님, 저는 하루 5,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본인 체력이 되는 한 뭐 어쨌든 뭐 버스나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보다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이런 거 중요한 거죠. 계단 오르내리시고. 2374님, 저는 요즘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무리 없이 운동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이것도 요즘 유행하고 있죠. 예, 천천히 뛰는 거죠. 예. 1597님, 저는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100포인트가 모이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한 달 모으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와, 그 정도인가요? 오, 그렇군요. 저도 이거 이용합니다. 쏠쏠합니다. 이거 꼭 채우려고 저녁에 일부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게 목표가 생기면 꼭 이루고 싶은 그게 이제 욕구가 생기잖아요. 좋습니다. 3110 쓰시는 분, 저는 매일 저녁마다 9,000보 내지 10,000보 정도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운치게 걸어요 하셨는데, 더불어서 라디오 전국 1주 청취율 동시간대 1위 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우산 쓰고까지 걸으시네요. 저는 비 오면 잘 안 걷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걷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먼저 대구 소식 전해듣죠. 김민정 리포터.
4: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3: 네, 대구 오늘 날씨 어떤가요?
4: 네, 진정한 가을이 온 듯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한데요. 바람도 꽤 불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1도고요.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16%입니다.
3: 예, 선선하네요. 자, 대구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4: 네, 오늘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인데요. 지난 2일에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대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3: 대구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진다면 어찌 보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꼴이겠어요.
4: 네, 맞습니다. 올해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23회를 맞았는데요.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리모델링 중이라서 이걸 새로운 확장의 기회로 삼아서 지역의 주요 공연장의 하나로 연결하고 도시 전체를 거대한 오페라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3: 네.
4: 먼저 가을밤 두류공원에서 열린 오페라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5: 이벤트 부스 운영하고 있는데 인스타 팔로우 또는 오페라 하우스 공신을 추가하시면은 돗자리 키링 드리는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정말 많이 오십니다.
6: I'm from America.
7: America.
6: Yeah. Oh,
8: 오페라구나. 얘는 카르멘이고요. 얘는 오페라 하우스 키링.
9: 아, 둘 다 예쁘네.
10: 저는 미카엘라 역을 맡은 소프라노 이은경입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위험한 여자 카르멘에 반하는 호세를 정말로 사랑하고 순진하고 풋풋한 여인 역할이에요. 여기가 진짜 오스트리아인가 로마인가 뭐 이태리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잔디밭에 앉아서 박수치고 환호해 주시는 모습이 진짜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걸 한국에서 느껴보니까 조금 걱정하기는 너무 치맥에 집중하셔서 오페라를 관람을 잘 못하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다들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저희 진짜 한 200명 정도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하고 싶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이 기회이자면 기회겠죠. 대구 시내 곳곳에서 오페라가 아주 가까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고요. 오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진짜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보통 오페라 하면 고요한 이제 실내에서 관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탁 트인 공원에서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뭐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아주 뭐 분위기가 낭만적일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꽤나 색달랐는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관객들을 만난 건 축제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3: 네.
4: 또 공연장 주변에는 페이스 페인팅과 체험 부스, SNS 이벤트도 마련돼서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3: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까지. 하여간 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아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겠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무대와 먼 거리에 있는 관객들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공연을 볼 수 있었고요. 스마트폰 자막 서비스도 제공돼서 작품의 내용을 따라가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3: 네.
4: 그리고 올해는 대구 곳곳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만큼 티켓 가격도 대폭 낮췄는데요. 유명 작품들도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오페라로 접근하는 문턱 자체를 낮췄습니다.
3: 네.
4: 관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1: 저 서재리에서 왔고요. 보통 뮤지컬에 조금 더 관심이 많긴 한데 사실 이렇게 오페라를 야외에서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왔어요. 날씨도 좋고 아무래도 내 투우사 노래가 제일 유명하니까 또 이렇게 실제 오페라에서 그 노래를 듣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좋죠. 문화 공연을 한 번 더 즐길 수도 있고 밖에서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또 그리고 막 오페라 같은 데 가면 조금 부담스러운 분위기도 있는데 편하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2: 예, 삼덕동 사는 시민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지역 축제가 많은데 찾아보다 보니까 오페라 행사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라 날도 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에요. 서곡 시작할 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평소에 듣던 익숙한 곡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13: 대명동에서 오페라 처음 구경 온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와이프랑 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군인인데 사랑을 위해서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오페라에 관심이 없었던 입장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돼서 생각보다 오페라가 되게 무겁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고 다음에 실제로 오페라 극장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좀 더 음향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웅장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접근성 높여주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예, 어쨌든 오페라 축제 뭐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고 했으니 아직도 네. 이제 공연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4: 네, 국립 오페라단 초청작 마술피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겠고요. 사랑의 묘약을 한국 농촌 배경으로 번안한 양촌리 러브 스캔들은 우리말로 노래해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3: 네.
4: 폐막작 미인은 신용복의 미인도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인데요. 우리 창작 오페라의 가능성을 보여줄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이야기를 축제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14: 예술감독 이경재입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23년간 대구의 음악적 자부심을 높여온 오페라 문화축제입니다. 친숙한 오페라 작품들이 매 주말 한 달간 펼쳐지고요. 더불어 오페라 콘서트,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버스킹 같은 프린지 콘서트, 대한민국 오페라를 국내외 관계자들과 나누고 교류하는 오페라 마켓과 포럼 등 행사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올해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내부 리노베이션으로 극장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돼서요. 그동안 저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신 대구 전 지역의 극장들로 무대를 넓혀서 관객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작년과 많이 다른 점입니다. 모든 작품들의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개막작인 까르멘은 축제 역사상 처음 마련하는 야외 오페라인 만큼 안전과 진행, 작품성의 만전을 기했습니다. 거의 3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올해 대구 전역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작품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즐거운 예술 감수성을 돋울 수 있는

0: 이번에 이하인 아나운서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1: 가을이 깊어지면서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이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보랏빛 가을 풍경을 만나러 동해 무릉별류천지에 다녀왔습니다.
0: 보랏빛? 오.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무릉별류천지는요, 지난 50여 년 동안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이 광산이 채광을 종료한 뒤로는 에메랄드빛 호수와 정원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변신했는데요. 어허. 봄과 여름에는 보랏빛 라벤더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면 가을에는 또 다른 보랏빛 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아스타 국화인데요. 네. 올 가을 이 무릉별류천지에는 4만 5천 본의 아스타 국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 꽃을 배경으로 아스타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2: 어린 놀이터 있대 여기. 가자.
3: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4: 고음의 영상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도와드릴게요. 몇 번 하실까요? 어디에 붙여드릴까요? 얼굴에 붙이고 싶어요? 일단 옆에다 이름표 작성해주세요.
5: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0: 이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활기차게 느껴지는데 요즘 이 아스타 국화가 대단히 인기인가 봐요.
1: 맞습니다.
0: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실제로 보니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저도 이 아스타 국화라는 꽃은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스타 이벤트가 펼쳐지는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넓게 펼쳐진 보랏빛 꽃밭이었습니다. 네. 이 쨍한 보라색 꽃을 보며 감탄을 자아내고 또 꽃밭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도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을 가꾸는 손길이 있었겠죠.
0: 그랬겠죠.
1: 네, 현장에서 아스타를 관리하고 있는 조경관리사를 만나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시 무릉전략과 전자연 주무관입니다. 저희 아스타 국화는 가을철 보라색 꽃을 피는 단연생 초화류고요. 무릉별천지에는 약 3,7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잡초 제거하고 물주기, 생육 상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아스타 국화가 좀 건강하게 자라서 가을철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철 장마 때문에 일부 아스타 국화에 곰팡이성 병해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인 방제랑 그다음에 생육 관리를 통해서 현재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꽃이 고르게 피어 있어서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 국화는 10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거든요. 그래서 무릉별 유천지, 무릉별들, 아스타 국화 행사장을 찾으시면 만개한 보랏빛 아스타 국화와 분홍빛으로 물든 핑크뮬리, 흰빛으로 빛나는 글라스류가 어우러진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하여간 이렇게 정성껏 가꾼 아스타 국화가 더해지면서 이 가을 정취를 아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특히 이곳이 과거에는 꽃밭과는 거리가 먼 석회석 채석장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실제로 무릉별류천지에는 당시 산업현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석회석을 부수던 쇠석장은 지금 전망카페와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네. 또 석회석을 캐낸 자리에는 청옥호와 금곡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흔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바로 무릉별류천지만의 독특한 풍경인데요. 이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7: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온 가족이에요. 저희가 봄에도 라벤더 축제 때 한번 왔었는데 가을 경치가 궁금해서 챙겨서 왔어요. 높은 고도에 있어서 그런지 하늘도 가깝고 이런 체험들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기 있는 호수가 너무 예뻐가지고 산 바라보는 데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알파인 타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8: 알파인이 제일 재밌었어요. 호수가 예뻤어요. 호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9: 저는 안산에서 사는 김연학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이 비경을 지인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자주 왔습니다. 채석장 부지를 동해시에서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좋은 일이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동해시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0: 부산에서 온 김다은,
11: 박치범입니다.

0: 보라보라한 테마로 해가지고 아기들이랑 같이 오기도 좋은 것 같고,
1: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좀 웅장한 매력이 있고 또 자연이랑 꽃이랑 너무 잘 어울러져서 가족들끼리 나들이 오기 지금 딱 좋은. 근데 색감이 쨍해서 진짜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요.
2: 근데 사진 좀 많이 찍으셨을까요?
0: 네, 열심히 찍어주고 있어요.
3: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대표적으로 만든 트레이드마크 같아요. 새석장 전해갖고 만든다 했는데, 그동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저는 몰랐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올라오면서 막상 보니까는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 감사함과 시원함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셨던 광부님들에 대한 감사함과 폭포를 보니까 시원함을 느껴지네요.
4: 네, 뭐 언제 한번 꼭 가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볼거리도 생겼다면서요?
5: 그렇습니다. 꽃밭을 둘러보고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면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한 조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높이만 약 10m에 달하는 무릉정령 폭포인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조형물의 어깨를 타고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4: 네.
5: 이 정령의 모습에는요, 무릉 변류천지가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4: 어허.
5: 과거 이곳 석회석, 채석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요. 오랜 시간 돌을 캐던 산업 현장이 관광지로 변한 만큼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흔적까지 새로운 관광 콘텐츠에 담아낸 겁니다.
4: 네.
5: 이어서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6: 예, 안녕하세요. 동해시 무릉전력과 과장 심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릉변류천지는 과거 석회석을 채굴하던 산업현장을 관광지로 재탄생시킨 공간입니다. 무릉정령폭포는 무릉변류천지만의 특색을 살리고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자연경관을 단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곳만의 특색을 담은 상징적인 시설물을 조성했다는 데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릉변류천지만의 정체성 및 재생, 순환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석회석 채굴하 노동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거대한 조형물로 구현했고요. 특히 조형물의 어깨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폭포수는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며 과거 산업 현장이 새로운 관광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방문객들이 특별하고 인상적인 풍경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무릉 변류천지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5: 무릉 변류천지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을 캐던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꽃을 보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바뀌었는데요.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보다는 그 시간을 새로운 풍경 속에 하나씩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4: 네.
5: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무릉 변류천지에서 보랏빛 꽃길을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4: 예, 뭐 가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눈앞에 정말 아주 예쁜 광경이 펼쳐지는 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강릉 소식 잘 들었고요. 이하인 아나운서였습니다.
7: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4: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4: 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 뭐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다뤘을 정도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인 걸로 아는데, 당초 그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항소심 선고가 갑자기 연기됐다고요?
8: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바로 10월 14일로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18일로 미뤘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바꿨는데요. 선고를 엿새 앞두고 35일이나 늦춘 겁니다.
4: 네.
8: 환경단체가 소를 제기한 이 재판이 중요한 것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소했고 전북자치도도 국토부 측 보조 참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서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근데 뭐 이렇게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연기한 것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판결을 놓고 고민이 깊어진 게 아니냐 뭐 등등의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 왜 연기했는지 이유는 밝혀졌나요?
8: 재판부는 연기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 방향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쪽에 유리한 신원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 우려인데요.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재판부 내부 사정에 따른 일정 조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입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 선고가 미뤄지면서 소송을 낸 환경단체와 또 새만금 구안을 찬성하는 이 양측의 장외 공방전은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도내 시민사회 경제단체는 지난 12일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고 환경단체는 정치적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렇다면 지난해 그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이 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던 건가요?
0: 네, 핵심은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따졌느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정하면서 이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낮게 봤다고 평가했는데요. 그 조류 충돌은 철새 보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항공기 이착륙대에 새와 부딪히면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 안전과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 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성을 포함해 여러 이익을 비교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또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취소의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1: 네.
0: 항소심에서도 이 조류 충돌 위험과 법정 보호종 또 갯벌 생태계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1: 근데 반면 뭐 전북에서는 또 공항이 없으면 새만금 개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전북도는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이 새만금 개발과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기고 또 새만금 개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것과 또 공항을 짓는 것이 양자택일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전북자치도는 사업 정상화를 바라는 서명운동에 154곳의 기업과 10만 4천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그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그럼 재판부 판결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0: 네, 현재 전북도와 정치권이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또 군산 미군 공항과 공역이 겹친다는 점과 경제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기본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지사 기자회견 때는 전북 녹색 연합 관계자들이 이 기자회견장 출입을 요구하다가 청원 경찰에 막혔고 또 도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환경단체는 전북도와 정치권에 있던 기자회견과 이 성명이 재판부에 압박이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 전북도는 공항의 필요성과 이 공익적 가치를 알려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공역 문제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지역 개발과 또 항공 안전 그리고 환경 보전 문제까지 서로 다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번 그 항소심에서 그럼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할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주시죠.
0: 아무래도 핵심은 전북 측이 내놓은 이 안전 대책과 또 환경 보전 방안이 1심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소할 만큼 충분한지일 텐데요.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 충돌 예방과 환경 피해 저감 대책을 보강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갯벌의 생태적 특성상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찬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이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춰 세워졌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성과 환경영향 같은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따졌는지도 심사 대상일 텐데요.
1: 네.
0: 참고로 올해 3월 서울고법은 기본계획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유보되면서 후속 행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이 법원 선고 이후 그 전북자치도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0: 네, 항소심 선고가 끝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또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다루는 법률심인데요. 결국 판결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모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항공 안전과 환경 문제는 계속 관리해야 하고요.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사업 지연에 대

0: 대비하면서 새만금의 국제 접근성을 확보할 다른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공황의 당위성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안정성과 환경 대책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또 어떤 판결에도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 예, 이건 새만금 개발 동력을 유지할지 뭐 이런 부분 빼고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계올림픽 이슈도 좀 짚어보죠. 지난해 전북이 그 서울을 물리치고 한국의 후보 도시로 선정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서울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고요?
0: 네,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전북은 유효 61표 가운데서 49표를 얻어서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었는데요. 전북으로서는 상징적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후보 도시가 되는 것과 실제로 대회를 치를 준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 올림픽에는 경기장은 물론 선수촌과 또 숙박시설, 교통망 같은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전북은 이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공동 개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전북도는 이것이 단독 개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는 쪽이 IOC가 중시하는 방향과 맞다는 건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설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또 인근 도시와 광역 지자체 간의 공동 개최를 대응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1: 서울도 근데 이제 공동개최에 어쨌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죠. 뭐 이렇게 되면 지난해 경쟁을 벌였던 두 지역이 이제는 손을 잡게 된 셈인데, 근데 뭐 실제 협상은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요.
0: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이 공동개최를 요청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어떤 형태든 제안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호택 전북도지사도 이 서울시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화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현실적인 과제도 짚었습니다. 이 서울과 전주를 두세 시간씩 오가면서 대회를 치르는 방식을 IOC가 선호하겠냐는 겁니다. 또 선수촌과 미디어촌 같은 것들을 어디에 둘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북 측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실무 제안이 없어서 서울시가 입장을 정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1: 네.
0: 이 서울시가 지난달 말 이 국회의원실에 낸 답변에서도 이 재정 분담과 또 인력 지원 같은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협력 의사만으로 이 공동 개최가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근데 이제 전북 입장만 놓고 보면 이 공동 개최가 이제 꼭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인데 뭐 자체 서울에 또 주도권을 뺏기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가장 민감한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림픽은 경기 몇 개를 여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개폐회식을 어디에서 열지, 또 주요 종목은 어디 지역에 배치할지, 선수촌과 미디어센터는 어떻게 운영할지가 정할 게 참 많은데요. 이 서울시가 개폐회식 같은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울이 주요 경기와 행사를 대부분 가져가고 이 전북은 일부 종목만 치른다면 이 전북 올림픽 유치하려던 이 목적이 사실 퇴색될 수 있거든요.
1: 네.
0: 반대로 또 전북이 주요 시설이나 경기를 고집하게 되면 이 비용을 줄이려던 공동 개최 취지가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 분담도 쟁점이 될 텐데요. 전북도는 기여도와 비중에 맞춘 원칙적 분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기를 몇 개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어떤 경제적 효과가 돌아오고 또 어떤 시설과 유산이 남느냐일 텐데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건설비를 줄이더라도 이 두 지역의 대화를 나누면서 생기는 이동과 운영 비용은 또 따로 따져봐야 할 문제로 지적됩니다.
1: 네, 그렇군요. 하여간 뭐 지금 정부에서 유치 심의를 보류한 상황이라 두 지역이 합의해도 넘어야 할 행정적 절차는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간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두 현안인 만큼 앞으로의 결정과 대응 과정 꼼꼼히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였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은 앞서 대구에서 오페라 소식 전해주었었는데 김장훈의 오페라 골라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지고 낮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20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전과 광주도 20도, 대구 2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7도 등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서울 21도, 대구 23도 등 평년과 비슷해지겠는데요.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전남 해안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구석 동네방네 이모 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천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지연에 대한 국군의 책임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적 행적을, 야당은 여권 내 이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으로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네, 라디오정국일주 2부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1부에서 단순한 걸음수보다 걷는 오늘 정답인 이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근데 갑자기 빠른 이것으로 걷기 시작하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걷기 전에 3분 정도는 가볍게 좀 몸을 풀어주시고요. 걷는 이것은 약간 숨이 차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이것이 적당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함께 사용하게 돼서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또 약간 넓게 걷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왜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는 분들 간혹 있으시잖아요. 아, 이게 또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개를 들고 앞을 봐야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로 잡힌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 걷기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운동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자세와 습관에 따라서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것만큼 또 바른 자세도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정답인 이것만큼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약간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문자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 수요일에 함께하는 전국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충남 홍성 원도심에 청년 창업거리를 만든 청년마을 집단지성의 김만희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5478님. 저는 부산 친수공원 바로 앞에 살아요. 자랑하시는 거죠. 상업 북항이를 매일 보면서 즐겁게 걷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북항이 보러 가시다가 또 허탕치고 오는 분들도 계신데 부럽네요. 그냥 걸어서 가시는 거잖아요. 8127님. 여기는 전주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동네 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한옥마을 길을 걸으면 너무 예쁘고 좋거든요 하셨어요. 아, 그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죠. 동네 길이 최고입니다. 언제든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길. 8962번 쓰시는 분은 저녁 먹고 호수공원 산책 꾸준히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운동도 되네요. 무엇보다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예전에 보면 그 철학자들도 괜히 그냥 걷는 거잖아요. 산책하면서 머리를 비우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4269번님은 회덕향교 가는 길에 코스모스랑 국화랑 텃밭에 크게 자란 토란이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그림 같습니다. 지금 향교 옆 텃밭에서 엄마들과 고구마 캐고 있어요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지금 전국일주 3년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회덕향교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전에 있네요.

0: 어쨌든 새로운 명소 또 멋진 길을 소개해 주시고 오늘 또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기념으로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3401님 저는 빠르게 걷기 하다가 요즘엔 높지 않은 산에 오르며 체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적당한 부하가 걸릴 정도로 걷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힘들고 대화 정도 가능한 속 이거 예 오늘 정답인 이거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2090님은 저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지하 3층에서 10층까지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정말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냥 가볍게 또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좋은 운동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죠.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어제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 8명이 흉기에 찔리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범인이 과거에 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도 받았고 또 범행 일주일 전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걸로 드러났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는데요. 그런데 이 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범인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특히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범인의 전과와 전자발찌 착용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흉기만 압수했습니다.
0: 네.
1: 네, 심지어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관과 면담했지만 이 만남이 끝난 지 불과 70분 만에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으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모방범죄 예방과 할로윈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특별안전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순찰과 검문, 온라인 범죄 예고의 감시를 강화하고 고위험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좀 있을 텐데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정부가 그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세종에 이전해서 행정수도 완성 이제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특히 지금 금융위원회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금 금융권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중앙행정기관 신청사는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하는데요. 여기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이 이동하면서 금융회사와의 업무 협의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 네.
1: 네, 금융위 이전을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인력 이탈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관별 이전 시기가 달라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행정 비효율이 이어질 수 있고 신청사 건립비만 3조 원이 넘는 데다 임시청사 운영과 직원 이주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 장병들의 자살 사망이 또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가운데 군의 자살 사망률이 국방부가 설정한 관리 목표치를 웃돈 데 이어서 지금은 그 예방 정책 성과를 평가할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죠.
1: 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은 모두 5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이 예방 가능했던 것으로 분류한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 비중도 73.8%에 달했습니다. 국방부가 설정한 자살 사망률 관리 목표치에 2년 연속 웃돌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서 10만 명당 자살자 수 성과 지표로 관리했는데요. 2021년에는 목표치 8.6명보다 많은 14.1명, 2022년도에도 목표치 9.6명보다 많은 12.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는 이 성과 지표조차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8년부터 시행할 차기 계획에서 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상담 인력도 정원에 못 미쳤는데요. 올해 7월 기준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은 정원보다 3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특정 가능한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그 반도체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끌 서비스 산업 육성에 또 나섰다고 하던데, 근데 특히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요?
1: 네, 정부는 인천 공항과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광역 5대 관광권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객 5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대상은 김해와 대구, 청주, 양양, 무안공항권 5곳으로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산은 지방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국 지원, 교통, 숙박, 결제 편의 개선,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육성 등에 쓰일 예정인데요.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다국어 통번역 등 실증 사업에 국비 30억 원을 투입하고 규제 특례 적용도 검토합니다.
0: 네.
1: 정부는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을 반도체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연내 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한 지역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네, 요즘 뭐 특히 창업하기 참 힘들다고들 하죠. 그래도 뭐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 또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자본이 모이는 도시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충남 홍성, 그것도 사람들이 떠나고 빈 가게만 즐비했던 원도심에 서울에서 나고자 하는 청년이 자리를 잡았고요. 청년 창업가들을 도와 한 곳 두 곳 사업장을 늘려서 지금은 아예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처럼 실제 경험을 통해 농촌이야말로 창업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충남 홍성의 청년마을 집단지성의 김만희 대표입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창업가 마을 집단지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네. 계신 곳이 충남 홍성 어딘가요?
3: 네, 저희가 활동하는 곳은 홍성 원도심의 홍고통이라는 골목인데요.
0: 네.
3: 홍성 고등학교로 통하는 골목이라는 뜻인데 과거 홍성에서 사실 가장 번화했던 거리입니다.
0: 네.
3: 네, 10여 년 전에 고등학교랑 터미널이 떠나면서 이 원도심이 유유화됐고 한때 공실률이 40%까지 올라가면서 약간 우범화까지 염려되었던 지역이에요. 네, 지금은 저희 청년들과 그리고 홍성군이 힘을 합쳐서 청년이 약간 도시가 아닌 로컬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업과 마을 집단지성, 로컬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0: 네.
3: 네, 최근에는 너무 감사하게 주변에서 많이 찾아주셔서 조금씩 북적이고 있는 골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충남 홍성의 홍고통이라는 작은 마을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니 참 놀라운데요. 근데 네. 이제 앞서 잠깐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서울 토박이시라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태원동에서 이태원에서 태어난
0: 네.
3: 그리고 30년간 살아온 사람인데 저는 사실 농업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농업, 농촌을 연구하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3: 근데 이를

0: 할수록 사실 제가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현장에 대한 갈망이나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 현장을 좀 향해야겠다 생각해서 사표를 이제 냈고 이제 현장에 밀접한 컨설팅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충남 청양에서 좀 큰 경험을 했는데요.
1: 네.
0: 그때 제가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는 PM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정말 지역 청년들이랑 같이 진심을 다해 노력해서 했더니 모두 이제 풀어갈 수가 있었고 그게 큰 성과가 났었습니다.
1: 네.
0: 그때 저는 약간 아 지역도 정말 노력하면 되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고 아 나도 한번 내 꿈을 또 오퍼에서 펼쳐봐야겠다라는 창업의 꿈을 그때 처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나서 좀 철학 있는 분들이랑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충남 홍성이 전국에서 유일한 유기농업 특구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기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곳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연고는 없었지만 2020년에 홍성에 내려와서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니, 그러면 네. 처음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농업과 연계한 창업을 할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0: 맞습니다. 직접 농사 짓기보다는 저희 농창업, 농업을 연계한 창업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사실 우선 농사부터 알아야겠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석 달 정도 직접 농가를 찾아가서 새벽에서 점심까지는 농사를 돕고 오후에는 창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느낀 게 제가 책으로 봤던 농촌과 실제 농촌은 정말 많이 다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를 그때 조금 더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고 간 게 사실 아이템이 못난이 농산물을 인근 대도시 상권이랑 연계하는 B2B 유통 사업이었는데
1: 네.
0: 이게 농부님들이 사실 듣고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은데 농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하셔서 그때 많이 반성하게 됐고
1: 네.
0: 이후에 좀 농가랑 지속가능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면서 유기농 간편식 밀키트 사업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먹거리 새벽 배송 사업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진짜 문제의식은 우리 농산물의 낮은 부가가치 그리고 유통구조 문제를 스타트업 방식으로 좀 풀어가 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2년 정도 안에 이제 월 매출 4천까지 성장하게 됐고 그때 이제 로컬에서 청년들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셨군요. 하여간 이 밀키트에다 새벽 배송까지 이 복잡한 네. 유통망 때문에 사실 뭔지 산지와 소비자가의 또 격차가 생기잖아요. 또 그만큼
0: 네, 맞습니다.
1: 농부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구조가 정착이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도전한 셈이네요.
0: 그럼
1: 이렇게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이 청년마을 집단 지성은 또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들려주시죠.
0: 네, 직접 사업을 농촌에서 해보니까 진짜 이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사업을 더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농촌에 사람도 부족하고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또 고민을 혼자 고독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버티면서 해야 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로컬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거리에 멀고 정보가 끊겨져 있다 보니까 좀 응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로컬 이제 매출상으로는 2억에서 3억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저와 같이 창업해서 도시에 있는 창업가 친구들을 보니까 서로 연대하고 협업하고 경쟁하면서 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 같고
1: 네.
0: 근데 제 결론은 이렇게 떠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로컬에서 창업가 친구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돈이 되거나 재밌거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 로컬 창업가 친구들이랑 21년부터 같이 하게 되었고
1: 네.
0: 하고 나니까 정말 다들 성과가 굉장히 잘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출 한계선도 넘고 나라에서 주시는 큰 상도 받게 되었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유기농산물을 간편식과 새벽배송 유통사업으로 같이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유통사업만 하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역 셰프팀이랑 결합을 해서 그 셰프팀이 가공을 저희 것까지 다 해주고 그 셰프팀 거 샐러드까지 저희가 다 배송해주는

0: 협업도 가능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아, 지금은 우리 다섯 팀이서 하고 있지만 이걸 더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정말 진하게 들었고, 그때 딱 이제 23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딱 발견하게 됐어요.
1: 예.
0: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또 준비해서 지원하게 됐고, 전국 최고의 로컬 스타트업 빌리지 집단지성을 저희 홍고통 골목에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꽉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이거 뭐 얘기 들을 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할 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홍고통에 자리 잡은 청년 창업가들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사실 먹거리부터 예술, 문화, 디자인 영역까지 정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1: 네.
0: 저희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정착하고 창업한 팀이 한 26팀 정도 되는데, 뭐 그중에서 산노을이라는 팀은 지역의 농가, 유기농가와 함께 이 푸드 디자인 워크숍 등을 운영하면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케이터링 회사로도 성장하고 있고, 4대3 16대9라는 영화 감독이 운영하는 독립서점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유기 반려견을 위한 금속 공방도 있는데, 굉장히 공간은 3평, 4평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1: 어허.
0: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온포인트릿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홍고통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업종이 있고,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이 과거서부터 사실 F&B, 식품 가공에 특정해서 산업이 성장해 온 게 사실 다른 분야로 확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농가뿐만이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까지 자기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 네. 네. 그럼 지금 그 청년 창업가들은 뭐 어느 정도나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이제 솔직히 궁금한 건 과연 농촌에서 창업하면 먹고 살 만한가 하는 부분이긴 해요.
0: 아, 네. 사실 오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1: 그렇죠. 네.
0: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우선 저의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1: 네.
0: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사업을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창업 2년 차에 매출 2억 정도를 찍고 손익분기점을 넘었고요.
1: 네.
0: 이후부터 매년 1.5배씩 매출도 성장해서 지금은 10억이 조금 넘는
1: 와.
0: 매출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크리들의 경우에도 사실 2년 이내에 저희가 BEP라는 손익분기점을 향해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저희의 손익분기점은 좀 재미있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크루의 동나이의 친구가 중견기업 다니는 회사 연봉을 2년 안 돼 찍는다. 라는 게 저희 목표이고, 현재는 네. 한 70% 정도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괜찮네요. 예.
0: 네. 하지만 좀 유의할 점은 이렇다고 해서 농촌에 오면 모두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로망도 사실 많기는 한데 농촌에서 사는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1: 네.
0: 이들처럼 도시에서만큼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소득 수준, 훨씬 더 여유로운 주거, 이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렇군요. 근데 창업할 때까지는 어쨌든 또 자본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넘어야 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창업에서 자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모두의 창업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는 마을 주민분들이셨는데요. 이제 처음에 제가 밀키트 사업을 준비할 때 제조실이랑 저온창고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마련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사실 시작을 못할 뻔했습니다. 이제 그때 장곡면에 대연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정상진 이장님이 계신데
1: 네.
0: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마을에 빈 창고랑 공간이 있는데 한번 써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로컬에서는 약간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창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전국에 이런 공간이 정말 많으니까 누군가 저처럼 도전해서 이렇게 활용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지역에서도 충분히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그 이면에

0: 또 지역 주민들의 도움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여간
1: 네, 맞습니다.
0: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충남 홍성의 청년마을 집단지성 김만희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정답은 속도였습니다. 네, 정답과 관련해서 또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따로 또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입니다. 페다고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두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세계를 통해 함께 배웁니다. 프레이리는 이것을 더 과감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고정된 구분을 해체하고 학생인 교사와 교사인 학생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학생은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세네카의 문장, 사람은 가르치는 동안 비로소 배운다가 2000년을 건너 브라질의 교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도 있지요.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같은 순간에 쪼아줄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프레이리의 교실에서 그 알껍데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침묵의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동안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두르고 있던 두꺼운 침묵의 껍질. 농부들은 안에서, 교사는 밖에서 그 껍질을 함께 쪼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이라는 단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어의 탄생이 아니라 목소리의 탄생이었습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에는 생성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전에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가장 절실한 말, 삶의 무게가 실린 말을 찾아냅니다. 벽돌, 우물, 괭이, 임금, 빈민가, 비.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땀과 한숨에서 길어올린 단어입니다. 벽돌은 집에 대한 대화를, 집은 주거에 대한 대화를, 주거는 정의에 대한 대화를 낳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장 그럴듯한 문장, 가장 많은 사람이 쓸 법한 평균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조금씩 맞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언어입니다. 인공지능은 평균으로 수렴하는 지식을 추구하고 진정한 스승은 그 평균화에 저항하는 개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은 바로 그 저항의 방법입니다. 세계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몸이 겪는 일에서 내 이웃의 얼굴에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빵 냄새를 맡으면 빵이 먹고 싶어집니다.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호감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향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후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기억과 감정에 가장 깊이 연결된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책과 그림, 사진, 음악, 조각 등 예술 작품에 향기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영 씨인데요. 향기를 통해서 예술을 더 깊이 기억하게 만드는 향기 작가 한서영 씨 지금 만나봅니다. 한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국내 1호 향기 작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향기 작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1: 예. 아, 저는 이제 향기 작가라는 말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이어가지고
0: 네.
1: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말이라서 아마 더 생소하실 텐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단순히 향기를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향기를 하나의 어떤 이제 보여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브제에 입혀서 전시를 한다거나 책에 향을 입혀서 이제 책의 형태로 본다거나
0: 네.
1: 그리고 뭐 어떤 작품과 함께 그 공간을 채워서 전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조향사라는 말이
0: 네.
1: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만들게 된 말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0: 근데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은 책에 향기를 입혀? 전시에 공간에 향기를 네. 입혀? 어떻게 입힌다는 거지? 하고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지난 봄에 박노수 미술관에서
1: 네.
0: 그 박노수 화백 작품 맞아요, 전시회를 맞아요. 할 때 거기에도 향기를 입히셨다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신 건지요?
1: 지금 이제 박노수 미술관 특별전을 산수경물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이제 협업 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박노수 화백님의 이제 작품들도 좀 보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머물면서 이제 공간에 어울리는 향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박노수 미술관 이제 시그니처 향 일종의 그런 향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1층과 2층에 이제 별도로 전시를 하는데
0: 네.
1: 단순히 향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작품도 만든 거예요. 향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면 1층에는 이제 족자를 제가 배첩을 배워가지고
0: 네.
1: 만들어서 이제 찬물하고 쪽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향이 나게 한다던가.
0: 예, 거기는 어떤 향이 날까요?
1: 거기는 이제 1층은 그 박노수 화백님이 주로 손님을 맞이한다거나
0: 네.
1: 이제 여가를 보내던 다천속이라는 이름의 거실이 있어요.
0: 예.
1: 그 거실이 이렇게 정원을 바라보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즈넉한 이렇게 되게 오래된 나무 창틀이 너무 예쁜데 거기서 바라보면서 차를 한 잔 했을 때 났던 향. 그래서 이제 차향, 다향이라고.
0: 그러니까 이게 거실, 박노수 화백의 거실을 네. 재현해 놨는데 거기에 그때 박노수 화백이 같이 지인들하고 마셨을
1: 네, 네.
0: 차의 향기까지 맞아요. 같이 느끼면서 맞아요. 전시를 보는 거네요.
1: 네, 네. 그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느꼈을까? 단순히 향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일까?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향을 저는 많이 상상하거든요.
0: 네. 네. 그럼 2층에는 또 다른 향이.
1: 네, 네. 이제 2층에는 이제 박노수 화백님이 주로 산수, 동양화를 그리셨기 때문에 먹을 많이 쓰셨대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작품을 볼 때 이제 먹 그림들이 많은데 그럼 먹의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묵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먹을 원래 소나무를 태워서 재로 만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소나무랑 나뭇진의 향 이런 향들로 약간 먹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붓에서 먹이 떨어져서 화선지에 이렇게 퍼질 때 어떤 향이 날까?
0: 네.
1: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공간에 계속 먹향이 채워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0: 다향과 묵향인데 거기에 네. 그 향기 작가님의 상상력이 추가된
1: 아, 그쵸.
0: 그런 향이네요. 네.
1: 그러니까 단순히 예. 뭐 사람들이 그 향을 맡을 때 아 이건 무슨 차향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차 자리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0: 네.
1: 누군가 좋은 사람하고 차를 마실 때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라는 그런 감정을 떠올렸으면 좋겠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향에 담고 있죠.
0: 전시가 진짜 궁금해요.

0: 시인님이랑 향기 시집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22년부터인데
1: 네.
0: 처음에 이제 향기 시집을 만들고 나서 시인님께서 이 작업이 좀 마음에 드셨는지 향기 시집이라는 장르를 하나 향기 작가가 하면 좋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 두 권을 낸 후에 마음 향기 시집 시리즈 해가지고 네 권을 더 계약을 해주신 거였어요.
1: 지금 보니까 행복향은 약간 제 느낌에 좀 상큼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사랑. 나태 주신 향기십의 사랑은
0: 꽃향기죠.
1: 그러네. 네. 플로럴.
0: 네.
1: 꽃향기 느낌이 나고요. 네. 또 이 소망은
0: 뭘까요?
1: 무슨 향일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0: 달콤하지 않나요?
1: 맞아요. 이게 제 어휘력이 좀 한계가 있는데
0: 소망은 어떤 향일까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1: 네.
0: 저는 소망이 마음속에 심는 씨앗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씨앗에서 나는 향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이 향이 이 씨앗 향이었군요.
0: 네네네. 여기에 이제 들어간 씨앗류가 예. 약간 이제 쓴 향보단 달콤한 씨앗류의 향을 좀 넣었고
1: 예.
0: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이제 캐롯시드라는 향인데 이게 이제
1: 캐롯이면 당근이에요?
0: 네네네. 근데 산당근 네. 우리가 먹는 당근하고 좀 다른.
1: 아, 네. 좀 야생 당근인가요?
0: 네네네. 예. 그런 류고 이제 추출할 때 추출법에 따라서도 또 가격대가 다른데 CO2 추출법이라고 굉장히 그 맑은 향 그대로를 추출하는 추출법으로 한 예. 향을 이제 넣었죠.
1: 아니 기술적인 게 좀 궁금해져요.
0: 네.
1: 이 향을 어떻게 입혔을까요? 이 책에다가?
0: 이제 종이랑 잉크에 향을 입히는 방법이 있고요.
1: 네.
0: 이제 그때그때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책의 향을 입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의 향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네. 우리 그림 그릴 때 도화지가 깨끗해야
0: 맞아요,
1: 되는
0: 맞아요.
1: 것처럼.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환경 종이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표시가 다 돼 있고 맨 뒤.
1: 네. 그러네요. 소잉크 이제
0: 네.
1: 콩으로
0: 네네네.
1: 했다는 거죠.
0: 네.
1: 이게 제작비 올라가겠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1: 예.
0: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향기 시집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었거든요.
1: 예.
0: 이제 거기서도 제작비나 이제 공정이 까다로우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1: 그래서 차리신 거군요.
0: 네.
1: 아.
0: 제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1: 예.
0: 향도 충분히 넣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 프로세스를 하고 싶은데 그걸 요구를 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편이 직접 해보자. 그래서
1: 네.
0: 사실 책값이 약간 비쌀 수도 있는데 저희가 수익을 줄이고 최대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니까
1: 예.
0: 일반 시집에 비해서는 높지만 이제 향도 넣고 이런 프로세스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거기는 해가지고.
1: 그러니까 향기와 함께 읽은 시는 사실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고
0: 그쵸.
1: 선물로서도 조금
0: 맞아요.
1: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0: 선물로 좋아하세요.
1: 예. 그 잠시향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아마 나태주 시인하고 작업을 하셨나요?
0: 두 번째 향기
1: 두 번째.
0: 네. 2023년에 나왔는데
1: 네.
0: 스테디셀러예요. 계속해서
1: 예.
0: 지금도 팔리고 있고.
1: 잠시라는 거는 뭔가요? 잠시 잠깐의 잠시인가요?
0: 잠과 시와 향.
1: 아, 잠시 향이군요.
0: 네. 그래서 잠자기 예. 전에 읽는 시와 향. 이런
1: 예.
0: 뜻이에요.
1: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0: 시인님 아이디어예요. 시인님이 어느 날
1: 예.
0: 전화가 와가지고 독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거든요. 시인님은
1: 네.
0: 뭐 북토크라든가 강연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시인님 제가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을 못 잘 때 시인님 시를 읽으면은 그래도 조금 위안이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1: 네.
0: 근데 그 연령층이 예전에는 50, 60대 여성분이 많았는데 점점 젊어지더니 요즘은 20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시인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혹시 잠에 도움이 되는 향도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1: 네네.
0: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럼요. 원래 이 아로마 테라피가 이제 진정이라든가 숙면을 위해서 많이 하니까
1: 약간 라벤더 향이

0: 느끼시는데요?
1: 라벤더도 들어가 예. 있고 레몬도 들어가 있고 베티베르라는 또 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 향들을 담은 책이고 이제 시인님의 시 중에서 잠자기 전에 읽으면 좋은 시랑 제가 시인님의 뭐 유튜브 강연이라든가 쓰신 글들을 읽고 잠언 형태로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이제 따옴표 있는 파란 초록색 글씨가 네. 시인님의 잠언이에요.
0: 와,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잠언과 시 향의 의미도 같이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0: 참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는 드문 일인데
1: 네. 요즘 편안하신가요?
0: 예, 아주 오늘 기분이 아주 뭐랄까요? 좀 편안하고 예. 이 윤동주 시집도 네. 향기 시집으로 맞아요. 내셨네요.
1: 맞아요. 윤동주 문학관하고 함께 기획해서 출간한 시집이에요.
0: 이건 약간 세월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1: 이제 윤동주 시인을 딱 떠올렸을 때 저는 네. 별빛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목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표지에 윤동주 시인의 사진 뒤로 유향나무를 합성한 거예요.
0: 이게 원래 사진에는 이 나무가 뒤에 없는 거잖아요.
1: 네. 네, 예. 네. 유향나무고 그다음에 이 시집 안에는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 기념으로 선물했던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담았어요.
0: 유향 냄새였군요.
1: 네, 네. 약간 후추 냄새 같기도 하고
0: 약간 그 세례 때
1: 맞아요.
0: 그 느꼈던 예, 그 냄새랑 좀 닮아있네요. 지금 다시 맡아보니까.
1: 네, 모략도 들어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표지에 보시면은 테두리가 황금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런 의미를 좀 담았어요. 예.
0: 뜻을 알고 또 보고 네. 향을 맡으니까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이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향이 날아갈 텐데
1: 그렇죠.
0: 포장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1: 맞아요.
0: 들고
1: 그래서 기본적으로 랩핑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책이 다행히 이렇게 보시면은 덮여져 있잖아요. 늘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확 날아가지는 않아서 저희가 2022년에 출간한 그런 책들도 지금도 은은하게 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요. 근데
0: 예. 그래도 무한정은 아니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향을 따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고민을 했을 때 시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향이 날아가야 향이지 사라져야 향이지.
0: 그러네.
1: 그걸 자꾸 네. 붙들려고 하지 마라. 붙들려고 하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인공적인 네. 거. 근데 그런 날아가는 것조차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시인의 마음이고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받아들이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0: 우리가 책의 용도 중에 이렇게 네. 머리맡에 가끔 낮잠 잘 때 책 베고 자는 것도 있는데 너무 베개로
1: 그쵸.
0: 좋을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0: 은은하게 향이 올라오니까.
1: 그래서 이제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좀 예.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사실 향기 작가는 제가 만든 거예요 하셨잖아요.
1: 네.
0: 어떻게 향기 작가가 되셨어요?
1: 이제 이 얘기는 조금 네.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끊어주세요. 제가 원래는 이제 IT 기획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0: IT 네. 전혀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1: 네.
0: 예.
1: 네. 16년 반 정도. 그래서 PC 통신 시절부터
0: 네.
1: 이제 포털 이런 이제 그래서 유수의 그런 이제 기업들을 다니면서 기획자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성공하고 싶고 뭔가 승진이
0: 예.
1: 목표고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팀장으로 스카웃이 됐는데 어떤 회사에 이제 열정이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좀 덕이 부족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1: 네. 네. 욕심도 많고 뭔가 해내고 싶고 그래야만 하는 회사였어서 거의 밤을 안 샌 적이 없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도 저희 팀원들도 저처럼 일하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트러블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많이 다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0: 네.
1: 정말 우연히 긍정심리학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생에서 바라보는 지점이나 태도들도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들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향도 이제 그때는 그 중에 하나였고
0: 네.
1: 이제 긍정심리학도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가평에 집을 짓게 된 거예요.
0: 예, 아우 정말 저 푸른 주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한 신혼을 맞아요, 시작하셨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그래서 근데 이제 가평에 집을 짓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서울과 가평 둘 다를 유지할 만한 자금은 없어서 일단 이사를 가보자. 근데 이사를 가려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됐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뭘 할까? 근데 강의는 긍정심리학 강의는 하고 있었는데 드문드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향기로 네. 이제 방향제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향기를 이제 사업의 하나의 품목으로 생각했죠.
0: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아로마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1: 네네네.
0: 예.
1: 네. 그러다가 제가 오른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게 된 거예요.
0: 사실 저 정도면 꽤
1: 네. 3도
0: 중한 화상. 화상이었을 네, 맞아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근데 다행히 네. 이식 수술은 하지 않았고.
0: 아. 네. 3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1: 네네.
0: 얼마나
1: 부분 3도 전체적으로는 심재성 2도. 그래서 아. 굉장히 심한 화상이었고
0: 네.
1: 이렇게 장애 진단도 받았었어요. 근데 예. 6년 정도 재활을 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0: 아, 화상을 젊은 나이에 입고
1: 네.
0: 되게 그 충격이나 화상 치료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1: 맞아요.
0: 힘드셨을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저는 또 몰핀 부작용 때문에 진통제를 못 맞아가지고
0: 예.
1: 그냥 생으로 참아야 돼서 이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몸에는 화상이.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은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병원에서 새벽이 되면 엄청난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내가 쉽게 죽지? 이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0: 그 정도까지 힘든 네. 상황이 있으셨네요.
1: 네.
0: 예.
1: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그냥 바라보고 아, 서영아 네가 힘들구나. 이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날짜를 셌어요. 그런 극심한 우울감이 14일이 넘어가면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대요.
0: 네네.
1: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0: 예.
1: 그래서 날짜를 샌데 딱 열흘 정도 되는 날 그날도 똑같이 또 막 어떻게 해야 죽지? 어떻게 잘 죽지? 막 이 생각을 제가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우울한 사람한테 네가 좀 마음을 다 잡아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그게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인데 근데 그날은 너무 신기하게 사실 늘 향기가 그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배경처럼 몰랐다가 그날은 향기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아 문득 향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 강하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0: 네.
1: 향을 맡으면 향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아, 이 향을 하나의 존재로 내가 여기면은 나는 평생 외롭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0: 네.
1: 향기를 단순히 내가 만드는 제품의 어떤 하나의 원료로 바라보던 게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0: 이제 주제를 내가 향기로 네. 삼아야겠다.
1: 네. 그리고 이 향기를 네. 내가 너무 귀하니까 향기한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고
0: 네.
1: 그래서 작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된 거예요.
0: 첫 번째 활동한 작품이 혹시 어떤 거였나요?
1: 다랑아리를 이제
0: 지금까지도 우리 한서영 작가의 시그니처
1: 네. 네.
0: 작품이
1: 네.
0: 된 거죠?
1: 나무 다랑아리.
0: 나무 다랑아리.
1: 네. 네.
0: 예.
1: 그거를 이제 상표랑 이제 디자인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0: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네. 전시를 혼자 보게 됐는데 우연히 본 전시가 백자대호전이었어요.
0: 네.
1: 백자대호가 이제 별칭으로 다랑아리였고 그때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이 쓸 때는 아니었고 2015년이니까.
0: 네.
1: 근데 이 다랑아리랑 저만 그 공간에 있는데 다랑아리에서 향이 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0: 원래 항아리에서 향이 안 나죠.
1: 안 나죠.
0: 예.
1: 안 나죠. 그래서 저 다랑아리에 향을 입혀보고 싶다.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막 고안하다가 도자기로도 해보고 하다가 나무를 깎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장인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제가 직접 깎을 순 없으니까 디자인은 해놓고 디자인 특허는 출원을 했고 그래서 장인분을 찾아서 다랑아리를 깎았는데 그걸 보고 또 어떤 분께서 너무 작품이 좋다 해주셔가지고 집처럼이라는 이제 전시 단체전이었는데 네. 거기서 처음 선을 보이게 됐죠.
0: 그동안에 향기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그래도 아무래도 뭐 국보 중에 국보라고 불리우는 네. 백제 금동대학로 향을 만든 일일 것 같아요.
0: 아
1: 네, 국립부여박물관 혹시 아세요?
0: 네네. 네, 네.
1: 작년 12월에 2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백제 대향로관이 새롭게 생겼거든요.
0: 네.
1: 네. 전 세계적으로 국보 한 점을 위한 전시는 처음이래요.
0: 그렇군요.
1: 네, 그 아예 네. 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위한 향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 전에 이제 30주년 특별전을 위한 향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연결이 돼서 네. 또 작업을 하게 된 거죠.
0: 그럼 지금 그 부여박물관에 가서 백제 금동대향로전 가면 네, 네. 우리 향기 작가님의 네.
1: 향이 네. 그 관에서
0: 가득 채우고
1: 있습니다.
0: 있겠네요.
1: 네. 예. 은은하게.
0: 아, 이런 뭐 책이나 작품이나 전시 공간에 향기가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표정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0: 네, 매력 없죠.
1: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의 차이.
0: 네.
1: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몸짓이나 태도가 나를 배려해주고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0: 예.
1: 그냥 무미건조한 사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뭐 친절한 태도나 미소 같은 게 아닐까 향기는.
0: 그리고 어떤 장면이 향이랑 같이 기억이 되면 훨씬 머릿속에 맞아요.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향을 맡는 기관이 코잖아요. 네. 이 후각이 처리하는 이 감각이 대뇌변연계라는 뇌 부위에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가 기억과 감정. 자율신경을 처리하는 뇌예요.
0: 아, 그 과학적인 네, 이유가 네, 네, 다 네. 있었군요.
1: 너무 당연하게 이제 네. 후각은 이제 그런 기억과 연결이 되죠.
0: 그 향기를 만들 때 네. 작가로서 어떤 원칙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1: 저는 이제 처음부터 지켜온 원칙이 행복할 때만 향기를 만든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0: 아니, 지금 업으로 삼으셨는데 좋을 때만 만들면 이게 업이 되나요?
1: 그렇기 때문에 매일 네. 행복을 결심합니다.
0: 아, 네. 거꾸로 만들어야 네. 되니까 행복해야 네. 되는군요.
1: 그렇죠. 그렇죠. 행복이라는 게 우리는 예.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행복은 결심이다. 나태주 시인님이 그런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내가 행복하기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가 더 행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집니다.
0: 네. 네. 그러네요. 불행한 사람이 만든 향은 맡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우리 향기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사실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뭐 많이 향들을 활용하시더라고요. 좀 가장 흔하게 우리가 활용할 만한 그런 뭐 향기 팁 같은 게 있으면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예.
1: 이제 불면증에는 라벤더 이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불면증에 좋은 또 하나의 향이 있어요. 우리 아주 가까이에 그게 바로 레몬이거든요.
0: 그래요? 레몬이?
1: 네. 네. 근데 레몬 하면은 상큼하니까 왠지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레몬 향이 생각을 정리해주는 힘이 있대요. 그리고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그래서 자기 전에 레몬 향을 맡으면은 막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불면증에 도움을 줘요.
0: 네, 저네요, 저.
1: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레몬 에센셜 오일을 구하기도 너무 쉽지만 예. 혹시 구하기 어렵다면 레몬을 사서 레몬즙은 물에 타먹고 레몬 껍질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0: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예, 당장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예.
1: 가장 중요한 거는 꼭

0: 어떤 베이스에 섞어서 쓰시라는 거예요.
1: 아, 그냥 원액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안 돼요?
0: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미를 예로 들어보면은
1: 네.
0: 장미 오일 한 방울이 장미꽃을 한 60송이 정도 짜야 나온대요.
1: 그렇게 많이
0: 야, 거의 한 소쿠리잖아요.
1: 농축을 한 거, 응축한
0: 네.
1: 거군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트 한 방울이 그냥 한 방울이 아닌 거예요. 거의 한 소쿠리. 그래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섞어서 써야 되는데 요즘에 간혹 그냥 원액을 귀찮으니까.
1: 전 한 방울 그까이 거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습니다. 사실 별거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네. 되지 뭐 굳이 희석을 해서 쓰나.
0: 절대 안 돼요. 그거를 꼭 왜냐하면 요즘에 오일을 사는 게 너무 쉬워졌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주의하시는 네. 게 좋고 유일하게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이제 잘 구하기 힘든 게 하나 있어서 라벤더, 티트리, 프라고니아 이 세 네. 가지 오일만 원액을 써도 돼요.
1: 아, 그거는 괜찮다.
0: 네, 근데 예. 하루에 여섯 방울 이내로.
1: 네, 뭐든지 네. 과유불급입니다. 네. 나의 행복 향기는 무엇인지 필살기를 하나씩 좀 간직해
0: 맞아요.
1: 두시면
0: 맞아요.
1: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형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쾌청한 하늘 아래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9.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19.4도, 대전 18.9도, 광주와 대구 20도 안팎으로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에 밑돌다가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7도 등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고요. 평년 기온에 밑돌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로 평년 이맘때 선선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린 뒤 그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전강 후약 장세를 펼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초반 150포인트 넘게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거래일 연속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6.54포인트 밀린 6008.81에 코스닥은 13.15포인트 하락한 823.8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2% 넘게 오르다 1% 넘게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3% 넘게 오르던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고 SK하이닉스 2%대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하락 반전한 가운데 제약과 보험주, 은행과 백화점, 원전 유통주 약세였습니다. 반면 2차전지와 해운주, 화장품과 정유주, 석유

0: 화학 철강주는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큐리언트와 광통신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내년에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 시간 13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기존 견해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년 추가 인상에는 현재로서는 이유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 시장에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오늘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 54.4%보다 8.3%포인트 낮게 전망했습니다. 2031년 전망치도 51.3%로 4월 전망보다 11.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IMF는 전망기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단순 기본 자본 비율 LEV 규제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바젤위원회가 한국의 단순 기본 자본 비율 규제 체계에 대해서 종합 등급과 더불어 세계 세부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기본 자본 비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총 위험 노출액 대비 기본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구독상품의 자동결제를 미리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와 환불을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5건 모두 자동결제 전 별도의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4곳은 구독상품을 한 번이라도 쓰면 중도 해지와 잔여 요금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게 관련 약관 개선을 권고했으며 5개사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밀가루 부산물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제분업체 6곳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짬짬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대폭 올렸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세계도 놀랄 정도로 한국 경제는 좋다는데 이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대다수 국민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 소비부터 줄이고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자형 초양극화로 진행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2: 오늘 굉장히 반등을 초반에 세게 했는데요. 아, 용두삼이가 됐습니다.
1: 용두삼이.
2: 전강 후약으로 맞죠.
1: 전강 후약.
2: 예, 코스피 오늘 0.45% 하락해서 6,008선 턱걸이한데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6,190. 그 코스피가 거의 3%까지 급등을 하면서 참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831까지 맞췄는데 코스닥은 오늘 거의 3%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1%까지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포인트 꽤 오랜만에 변동성이 비교적 컸던 그런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1: 네.
2: 시장이 좋았던 거는 오늘 뉴욕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에서 국채금리가 5.1%대까지 장중에 하락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준이 10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금리를 올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죠. 이 영향에다가 사실 우리가 5일 연속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15% 가까이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뭐 가질 못하고 오후에 ASMR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뭐 매출 총이익률 그다음에 EPS 성장률 다 좋았는데 이게 이 ASMR도 올 들어서 80%가 넘게 올랐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거기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주가가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ASML에서 나오다 보니 시간에 그래서 ASML이 4%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 여파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미치면서 오후 2시 넘어서 상승폭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시쯤에서 5,900선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뭐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막판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6,000선을 회복하면서 마친 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나마 위안이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ASMR 실적 불했고 또 하나가 모건스탠리에서 10월 보고서가 나왔는데 곧 반도체 고점을 경계된다 또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모건스탠리 쟤네들은 이렇게 월마다 매달 그렇게 뷰가 바뀌냐라는 그런 약간 힐난조의 그런 지적까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영향을 미친 사실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3% 넘게 올랐다가 보합으로 딱 마감이 됐고 하이닉스도 3%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마이너스 1.6%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섹터는 이제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LNG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한다. 우리는 아니라는데 자꾸 여기는 이제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조선, 그다음에 피팅, 철강주도 오늘 좋았고요.
1: 네.
2: 코스닥이 오늘 좀 더 부진했던 거는 요즘에 코스닥의 사실 대장 섹터는 소부장인 것 같습니다. 소부장이 오늘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 여파가 컸던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 언론에서 SK하이닉스의 후공정 장비 반입이 딜레이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부장이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2: 네, 영향이 있었습니다.
1: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하면서 반등 출발하긴 했는데 근데 좀 짚어주신 대로 지난달 이번 달 좀 좋지 않잖아요.
2: 네.
1: 근데 대만이나 일본 증시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데
2: 예.
1: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일단은 연초 이후 소위 말하는 YTD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40% 올랐습니다. 오늘 뭐 사실 보합권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자 기준이긴 한데 나스닥은 17%가 올랐고요. 대만 가권 지수가 64% 올랐습니다. 뭐 여전히 우리가 글로벌 2위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는 맞는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는 우리가 상반기 때 6월까지 기준으로 코스피가 100%가 넘게 올라서 뭐
1: 네.
2: 아주 압도적인 글로벌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좀 우리의 부진 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게 사실 7월 8월 요 폭락장 그다음에 살짝 기술적 반등할 때만 해도 우리랑 뭐 대만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9월 말부터 좀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1: 네.
2: 그 사이에 대만은 비교적 견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 우리가 이 순위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100% 넘게 올랐다가 반 이하로 상승폭이 축소된 거는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아주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점 대비 최근에 조금 조금 줄였다가 다시 이번에 벌어지면서 60% 가까이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커졌고 삼성전자도 40% 정도 이렇게 다시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마이크론은 고점 대비 30%. 물론 여기도 꽤 큰데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고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물론 같은 메모리 회사는 아니긴 합니다만 TSMC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나는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TSMC는 이렇게 메모리주처럼 많이 오르지도 않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우리와 이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미국이나 그 대만하고 조금 변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결국 쏠림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반도체 두 종목 시총의 절반 수준 또 수출도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상황이고 물론 대만도 TSMC가 전체 시총의 뭐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AI 밸류체인이 비교적 TSMC가 가장 뭐 크긴 하지만 이렇게 골고루 포진되어 있고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인 반면에 우리는 거의 뭐 반도체 이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영향에 이렇게 우리가 부진한 영향에 좀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한국 증시 한국 즉 코스피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선행 지표이자 레버리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코스피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달부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는데요. 이게 뭐고 또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나오면은
2: 대상이 다는 아니고요. 2013년도 3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초기 멤버들 그러니까 1세대,
1: 초기
2: 2세대
1: 예. 네.
2: 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데 선택형 할인 특약, 그다음에 계약 전 할인 이 두 가지 할인 제도를 좀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도 되고 네. 이 두 할인 계약에 들어가도 되는 것 선택지가 좀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형 할인이라는 것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보장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형 할인이 되고 계약 전환 할인은 기존 보험을 5세대 보험으로 전환을 할 경우 그러니까 최근 보험 형태로 전환할 경우
1: 네.
2: 보장체계 전체를 변경해서 할인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뭐 금융위에서는 50% 정도 그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좀 분석을 해보면 장단점이 뚜렷하다라는 게 이 보험업계의 평가인데요. 일단 핵심은 기존 계약에서 자기 부담금이 적었던 가입자일수록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치료비 부담은 또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 네.
2: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선택형 할인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률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장 대상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나서 기존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전환형 같은 경우는 5세대를 전환할 경우 앞서 말씀 대로 3년간 5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3년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1: 네.
2: 그럼 3년
1: 그
2: 뒤에는.
1: 후에는 좀 올라갈
2: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2: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말씀하신 대로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여부, 내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또 내가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기존 거를 그냥 유지해야 되는 옵션도 있으니까
1: 네.
2: 꼭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 선택을 하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정부의 좀 기본 입장이 뭐냐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서 보험료 지출이 늘어나게 만드는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의도에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2: 네.
1: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 지원급여 개편안 대상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2: 예, 이 양육지원급여가 뭐지 싶으실 것 같아서 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 때 1,000만 원, 둘째 때 1,200만 원, 셋째 때는 셋째 이상부터는 1,500만 원을 이제 출생하는 해부터 1년 동안 분기별로 이제 지급을 하는 이게 이제 아동지원금이고요.
1: 네.
2: 태어났을 때 12살까지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이걸 이제 지급한다는 걸 합쳐서 이제 양육지원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천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던 거를 이제 두 가지로 통합 개편한 그런 이제 육아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내년 7월부터 시행인데
1: 네.
2: 시행의 이제 대상, 그러니까 수혜 대상을 내년 7월부터 출생하는 아이들부터라고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당장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6월 30일 날 태어난 아이는
1: 네.
2: 하루 차이로

0: 지원을 그만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이제 태어나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출생 후 12년 동안 다 합쳐서 두 가지를 3,972만 원 정도를 받는 반면에 그 다음 날인 7월 1일 태어나는 아이들은 7,400만 원을 최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1: 네, 뭐 거의 두 배 차이 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아니 그럼 뭐야라는 생각을 하실 법하고요. 이에 대해서 네.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하라 이렇게 지시를 또 했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보완 대책을 좀 준비 중인데 일단은 기존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6월 30일 이전 요 이제 출생아들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하겠다. 요런 식으로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로 보건복지부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제도 대상자를 넓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뛰면서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경단이라니. 채권 시장에 누가 순찰이라도 도는 걸까요? 물론 실제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거나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을 때 국채를 팔아 금리를 끌어올리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정부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이대로 계속 빚내서 돈 쓰면 앞으로는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달래려 했지만 투자자들은 근본 문제는 재정 적자라며 쉽게 안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채권 자경단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당장 올리지 않아도 시장이 먼저 장기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돈의 흐름이 바뀌고 원달러 환율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권 자경단은 정부가 재정과 물가를 얼마나 책임있게 관리하는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씀씀이에 시장이 보내는 금리 경고장 채권 자경단.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IMF는 물론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반도체 의존이 커질수록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이들이 취약계층이라는 비판인데요. 한국 경제 현재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지 NH금융연구소의 조영무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저는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2: 감사합니다.
1: 제가 이제 과거 그 LG경제연구원에 계셨잖아요.
2: 네. 네,
1: 그때 연구 보고서들 많이 찾아봤던 경험이 있는데.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이제 NH금융연구소로 옮기셔가지고 소장을 하고 계시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착시와 초양극화라는 그런 주제로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올해 한국 경제를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이 착시랑 초양극화 이런 단어를 이미 주셨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미 10월이니까
2: 맞아요.
1: 이제 작년에 전망하셨던 또 연초에 전망하셨던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흐름대로 갔는지 지금 그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역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유명한.
1: 예. 예.
2: 그래서 진행자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1: 올해 우리나라요?
2: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양극화인지 뭐 착시 같은지 아니면 진짜 좋은 건데 이러는 건지.
1: 네.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제 반도체 유관 산업은 뭐 성장률이 너무 높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그런 거시지표로 잡히는

0: 그런 경제 데이터들은 되게 세게 나오는 거는 이제 사실로 보이는 것
1: 네.
0: 같고요.
1: 네.
0: 다만 이제 그게 실제 그 고용 전체 피고용인이 모두 행복하냐 하면 또 그건 매우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1: 맞아요.
0: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아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그거고요. 근데 질문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지난해 한 하반기 때부터 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비슷하게 갔는데 강도는 제 예상보다 좀 더 셌던 것 같다.
0: 아,
1: 예, 더 그렇게 생각하고 갔군요.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IMF가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더 올렸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뭐 성장률 더 올리고 하는 거가 원래는 되게 축복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초양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서 실제 체감으로는 더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왜 체감,
0: 네.
1: 뭐 또는 물가도 체감 물가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러시잖아요. 뭐 물어보면 항상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고 물가는 항상 높다라고 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뭐가 정확한 걸까는 저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뵙는 많은 분들 뭐 강연을 가든 회의를 가든 그런 자리에서 저한테 이게 성장률이 높아진 게 좀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0: 네.
1: 그래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뭐 진행자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뭐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뭐 반도체 말씀도 하셨고 뭐 총량 거시지표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경제 좋은 거죠. 숫자 지표 좋은 거죠.
0: 네.
1: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그게 안 느껴지는데 나는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양극화.
0: 양극화라고
1: 네. 하는 용어가 왠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억지로 만든 건데요.
0: 네.
1: 초양극화.
0: 초양극화.
1: 예.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진짜 내가 뉴스에서 보고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듣게 되는 숫자가 착신가?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쩌지? 라고 했는데 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 원래 굉장히 유명했던 그 카페 커피숍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제주도에도 좀 있었는데 그중에 자기가 체감으로는 오늘 좀 체감이란 말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1: 맞아요.
0: 체감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 사라진 것 같다는 그 말씀 하셨어요.
1: 네. 그 제가 실은 저희 예상보다도 더 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네.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2대8 법칙 들어보셨죠?
0: 2대8 파레토 법칙.
1: 파레토 법칙. 네.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0: 네.
1: 근데 이런 거잖아요. 뭐 경제든 또는 소득 계층이든 많은 영역에서 소수 뭐 상위일 수도 있고 좋은 쪽일 수도 있고 20% 정도가 뭐 벌어들이는 매출이든 이익이든 그런 거죠. 80%를 차지하거나 가져가거나 설명한다. 그게 파리토 법칙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뵙는 분들 또 제가 느끼고 있는 건 2대8이 아니라 1대9처럼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또 하세요.
0: 네.
1: 영어라서 죄송하긴 한데 롱테일이라고
0: 롱테일.
1: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으로 쏠려 있는 일부가 있고
0: 네.
1: 나머지는 그러니까 분포를 그려보면 상위에 극단적으로 몰려 있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뒤에 쭉 이어지는 어쩌면은 극단에 몰려 있는 게 1이고
0: 네.
1: 뒤가 9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0: 네.
1: 근데 이 뒤에 있는 9 쪽이 지금 많이 어렵거나 또는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저는 네. 사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면은 경제 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는 뭐 그런 데이터나 자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는 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걸 좀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까? 너무 쏠렸다 뭐 이런 거요.
1: 뭐 가령 소득 분포의 편향성 얼마나 골고루 퍼져 있나 그런 걸 진위 계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0: 네.
1: 사실 이거는 소득만 얘기하는 것이고 경제가 많은 영역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진위 계수 계산하려고 하면 거기에 쓰이는 데이터들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항상 뒷북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다 실현되고

0: 사람들이 다 떠들고 나서 뭐 한 달, 뭐 빨라야 열흘, 늦으면은 한개 분기, 어떤 거는 1년 있다가 아 통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다 알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아, 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후행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0: 네.
1: 이제 또 막상 나오면은. 아까 저희가 체감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거를 그냥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0: 그래서
1: 말씀이죠.
0: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사실 저는 나올 네. 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제가 지난 하반기부터 초양극화 착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방송 포함 이미 몇 군데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저 얘기한다 이러실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 전망을 하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다른
1: 네.
0: 기관도 있고 그럼 또 저희끼리 모임도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년 경제를 설명할 때 지금 키워드가 양극화예요.
1: 아 내년이 양극화예요?
0: 지금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1: 예.
0: 그래서 K자
1: 네.
0: 뭐 이렇게 K자
1: 맞습니다.
0: 좋은 쪽 좋고 안 좋은 쪽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한창 또 K자 양극화가 전망 기관들의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좀 늦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중반부터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볼러타일 이코노미입니다. 볼러타일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큰 뭐 이런 영어 표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직면하게 될 만나게 될 경제가 이런 변동성이 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예를 들다면 이런 거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내년에 예상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다. 근데 딱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건 아닐 테고 레인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아 뭐 4%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2%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확률은 3%가 제일 높아요. 이런 전망일 수도 있고요.
1: 네.
0: 또는 좋으면 엄청 줘서 5, 6%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좋으면 0이나 1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가운데 찍어야 될 거니까 3이에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전망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으면 굉장히 좋고 안 그랬으면 역시 좋겠지만 만약에 어려워지게 된다면 꽤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일단은 그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좋습니다.
0: 무거운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1: 그런데 말 그대로 그 볼라타일이라고 하셨으니까
0: 네.
1: 되게 막 우리가 최근에 그 볼라타일이라는 거는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올해 V 코스피라고 해가지고 그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 원래 빅스라고 해서 이제 외국 S&P 지수의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봤었던 분들이 한국 증시는 원래 상당 기간 박스피였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별로 없었었는데 올해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V 코스피에 다 좀 친숙해지셨는데
0: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변동성.
1: 내년은 이제 네. 경제를 이제 약간 변동성이라고 이제 하시니까 이제 약간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금리 얘기로 좀 들어가 봐가지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뭐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0: 평가를 물어보시는
1: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좀 적합한 것이었냐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양극화를 얘기하시는 쪽에서는
0: 네.
1: 또 금리를 올리면은 또 K의 윗줄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0: 네.
1: 또 K의 그 아랫줄기에 있는 사람은 큰데 지금은 그 K의 그 아랫줄기가 80% 가니까 90%라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0: 네. 그 제가 생각나는 비슷한 연관되는 질문 키워드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지금 주신 질문을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데
1: 네.
0: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과열되지 않도록 식도록 그렇죠? 뭐 다른 비유로는 에어컨을 튼다고 해야 되나요? 식히도록.
1: 네.
0: 근데 반면에 정부는 돈을 쓴다고 하시잖아요.
1: 네.
0: 재정 지출을 늘린다.
1: 아,
0: 그건 어떻게
1: 네.
0: 보면 또 군부를 떼거나 가속 페달을 밟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거시 경제 정책의 두 축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볼 때
1: 네.
0: 한쪽은 브레이크 밟고 한쪽은 가속 페달 밟고 이게 맞는 거냐.
1: 아.
0: 이것을 조금 경제학적인 표현으로는 정책 조합 펄리스 믹스가 지금 적절한 거냐.
1: 예.
0: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꽤 받았거든요, 오랫동안. 아. 왜냐하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에서는 꽤 이렇게 앞서가듯이 그리고 연달아서 7월과 8월에 정책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도 뭐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었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러면 그 제가 드렸던 답은 어떤 거냐면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답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우선 하는 입장이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통화 당국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돈을 거두고 풀고 그렇게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챙겨야 되는 것들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경제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물가가 너무 오르게 하면 안 되고
1: 네.
0: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집값 너무 올라도 욕먹고
1: 네.
0: 가계부채 너무 늘면 정부가 걱정하고 이거를 다 챙기는 거에 금리가 영향을 주잖아요.
1: 예.
0: 근데 실제로 물론 뭐 다른 대출 정책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메이저로 쓸 수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 수단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책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오면서도 제가 어떤 언론사에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이 어떻게 예상하세요라는 질문 전화를 받으면서 왔는데 그 질문이 심플하잖아요.
1: 네.
0: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 것 같으세요? 내릴 것 같으세요? 동결입니까? 이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국은행은 7월과 8월에 백투백으로 연달아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진행자께서 답을 주신 셈이에요.
1: 아.
0: 처음에. 총량적으로
1: 네.
0: 거시경제 지표로 볼 때 괜찮게 숫자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는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서울은 경기가 되게 좋은데 지방 어느 지역은 되게 경기가 안 좋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서울만 금리를 올리고 다른 지역은 금리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우리는 총량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집계된 GDP의 증가율인 경제 성장률, 소득의 증가율인 GDI 증가율 또는 국가 경제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 소비자 네. 물가 상승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신영성 총재가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취임 초기에. 예전과 달리 생각보다 심플하다. 어렵지 않다. 왜 그럴까요? 네. 이런 때는 고민스럽죠. 가령 물가는 막 올라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경제가 네. 되게 안 좋은 상황. 성장률이 낮은 상황. 이러면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1: 거시지표끼리 서로 엇갈린 신호를 낼 때. 그때는 헷갈리는데
0: 네.
1: 지금은 거시지표는 아주 심플하군요.
0: 심플하죠. 성장률이 네. 좋게 나오고 특징이 경제 전망치를 늦게 발표하는 기관들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성장률을 높게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반면에 물가? 이거 중동전쟁 빨리 안 끝나는데 유가 안정 안 되는데 이거 물가 안 잡힌 것 같은데 물가는 걱정되고 그러니까 네. 심플한 거죠.
1: 그러네요.
0: 그거 올려야죠.
1: 거시 레벨에서는 아무 문제 없네요.
0: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네. 그래서 우리는 올린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 네.
0: 지금 주신 질문처럼
1: 네.
0: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 윗목은 좀 뜨뜻한 것 같은데 아랫목은 춥다고 그러고 춥다고 하는 방의 넓이가 생각보다 좀 넓은 것 같고
1: 네.
0: 그렇다고 거기만 또 군부를 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덧붙이시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은 거시총량 경제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1: 네.
0: 이렇게 불균형 쏠림 현상의 완화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럼 저희가 할게요
1: 네.
0: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거치는 세금으로 돈을 쓰려고 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는 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 완전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0: 지금의 네, 그러니까 정책 조합이 그러하니.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1: 그러네요.
0: 네.
1: 그러니까 거시 지표상으로 어떤 지표들이 서로 상반되게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만 지금은 뭐 자기 한국은행이 이제 자기 역할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거시상으로는 맞고 그리고 미시로 내려가가지고 주체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그런 거는 결국 재정으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또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제 보니까
0: 그렇죠. 뭐
1: 너무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0: 그래서 한국은행마저도
1: 네.
0: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0: 네.
1: 신영성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지금 단순한 상황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중간에.
0: 네.
1: 그래서 사실은

0: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1: 예.
0: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그 질문을 안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가끔 방송에 나가면 저한테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 주시는 진행자와 프로들이 꽤 계십니다.
2: 아, 예.
0: 네, 그러면은 저는 항상 답을 드리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네. 답을 드리거든요.
2: 아이.
0: 동시에
2: 네.
0: 저는 그런 질문에 답을 드릴 만한 적절한 진짜 전문가가 아니다. 어설픈 전문가 말 들으시면 더 위험하다.
2: 네.
0: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를 나름 열심히 찾으셔서 그분들 말씀을 희망을 섞지 말고 가감 없이 좀 불편해도 또는 반가우면 또 반가운 대로 받아들이시라. 근데 제가 잘 모르는
2: 네.
0: 저의 전문성이 없는 그렇다고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저도 제가 믿을 만한 뭐 지인이든 그쪽에 계신 분들 모임이든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여쭤보죠.
2: 예.
0: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특출나지 않은 전문성이 없는 AI 투자 사이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 경기를 흔들 겁니다. 좋으면 되게 좋을 거고 뭐 꺾일 가능성도 있죠.
2: 네.
0: 뭐 지금 아직 조짐은 뚜렷하게는 안 보이지만.
2: 네.
0: 근데 동시에 우리 경제를 앞으로 드라이브할 주요 키워드 두 가지를 꼽아봐라 하면 저는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2: 예.
0: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재정이에요.
2: 아, 재정.
0: 근데 재정은 이게 시장 변수가 아니잖아요.
2: 예.
0: 이것도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치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금통위원 7분이 큰 방에 모여서 망치 땅땅땅 두드리면 금리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재정정책도 사람들이 좀 더 여러 명이긴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 계획도 세우고 국회 동의도 없고 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미래대응 기금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 네.
0: 내년에도 AI 투자 사이클 반도체 경기가 좋고요. 더 좋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정부가 돈을 쓰면 굉장히 좋겠죠.
2: 예.
0: 근데 반대로 어찌어찌 해서 분위기가 AI 쪽이나 반도체 쪽이 바뀌었고 둔화된 조짐이 있는데 또 어찌어찌 어떤 이유로 정부가 아이고 지금 우리는 돈을 안 쓰는 게 좋겠어. 대신 지금은 빚을 갚아야 되겠어. 또는 돈을 쓰는데 제동이 걸리거나 그럼 네. 경제가 또 되게 안 좋아지겠죠.
2: 네.
0: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되게 좋고 안 좋으면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경제를 드라이브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변수 AI 반도체와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0: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잘 모른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업종의 특징이 영업이익을 가지고서 베리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2: 네.
0: 여타 뭐 내수, 서비스 이런 쪽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조업 안에서도 이 영업이익의 변동성이요 여타 제조업 평균의 두세 배가 돼요. 애초에
2: 네.
0: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업황 업종이라고요.
2: 맞습니다. 네. 23년만 해도 이제 양사가 메모리 반도체는 적자였으니까요.
0: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변동성이 큰 소수 기업, 소수 업종, 소수 품목이
2: 네.
0: 우리 경제 전체 GDP, 총수출, 기업 전체 투자,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2: 아, 어떻게 보면 초과세수조차도 지금 메모리 양사의 법인세 납부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올해도 뭐 63조 더 나오고 내년에도 이제 100조 이상 나올 걸로 초과세수가 100조 네.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 변동성 높은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고.
0: 네, 세수의 변동성도 커질
2: 네.
0: 겁니다.
2: 그래서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결국 세수를 기반으로 재정을 또 쓰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얼마 전 해외 순방 갔다 오신 다음에 2주 전 월요일에 국무회의를 할 때 3대 안정 사회 안정이라 해 가지고 주거 안정, 일자리 안정 또 이제 서민금융 안정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0: 네.
2: 그런 것들이 재정의 약간 연장선이라 본다면은 근본 자체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는 분야에 좀 의존하고 있는 세수와 네. 재정에 의해서 내년 경제가 조금 설명이 되다 보니까
0: 네.
2: 완전히 볼라타일하다 이 말이시네요.
0: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미 왔고요.
2: 예.
0: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럴 것 같고 또 뉴스들을 보시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2: 예.
0: 그러니까 지난해 요맘때쯤에는 제가 앞으로 한국 경제는 착시와 초양극화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떠들고 있으면 너무 나부끄럽지 않습니까?
2: 아.
0: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아 그거는 됐고요.
2: 예.
0: 이제 뭐 전망이 아닌 거고 지금 무슨 전망입니까? 이미 10월인데 그래서
2: 예.
0: 그냥 그건 됐고요. 그냥 앞으로 한국 경제의 특징

0: 제가 좀 뭐 전문성이 없는 변수들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걸로 볼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1: 그 제가 이제 다른 미디어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를 좀 대만화된다 약간 그런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0: 네.
1: 혹시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제가 아마 그 네. 얘기를 했던 미디어에서 제가 그 얘기로 한 3, 40분 떠들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오늘 시간이 그 네. 정도
1: 지금은 이제 한 12분밖에 안 남았긴 네. 했지만 그래도
0: 아, 네. 뭐 여러 맥락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선 반도체라는 공동체험이 있잖아요 네.
1: 거기도 엄청난 이제 AI 네. 그 하드웨어 국가고요
0: 네. 네. 그리고 그런 소수 품목 소수 기업이 경제 활동 시가총액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그게 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 쪽 하는 분들 사이에서 지경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꾸 언급되는 게 그것 때문이고
1: 지경학 지리 경제학인가요? 네. 지경학이? 뭐 지정학이랑 지경학.
0: 그러니까 네. 경제를 설명할 때 있어서 네. 이런 지리,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이 아, 중요해지는 그런 예. 키워드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마 작년 연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만을 굳이 그렇게 언급했었던 이유는 우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층 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1: 아.
0: 청년층에 대한 걱정은 제가 요즘도 워낙 취업이나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만도 TSMC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TSMC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나라 전체 평균 임금의 몇 배가 될 정도로.
1: 네.
0: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경쟁도 심하지만 거기에 일단 들어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역시 직주 근접을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 네. 주택 전문가잖아요. 네. 직주 근접을 돈 많으신 분들은 선호하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는 직장 가까운데 중심가 쪽에서 집을 사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1: 아 거기도 그럼 TSMC 벨트가 있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수출을 잘하잖아요. 네. TSMC가 그러면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환전한 돈이 그 나라로 들어오고 돈이 풀리니까 꼭 집값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생기고
1: 예.
0: 그러면 집값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산업 영역들은
1: 네.
0: 평균 임금이 낮거나 제대로 된 국제 경쟁력을 못 가진 쪽이 많거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집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소득이 너무 적으니까 생활이 어렵거나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슈퍼맨 그런 이름이 붙었던 것 같은데
1: 네.
0: 대만 편의점에서 마감 시간 가까워서 이제 그 마감 기한 다 된 음식들을 세일해서 팔 때 슈퍼맨처럼 달려가서 사는 뭐 그런 현상이 대만에서 벌어지는 그게 사실은
1: 네.
0: 평균 소득이 적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의 생활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대만 젊은이들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1: 네.
0: 우리보다도 낮잖아요.
1: 맞아요.
0: 요즘 우리는 그래도 약간 반등을 했지만.
1: 우리나라가 출산율 비교할 때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도시국가형 그런 국가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낮았었다고
0: 네.
1: 그렇게 좀 방어를 했는데 방어님
0: 네.
1: 방어를 했었는데
0: 네.
1: 대만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면을 뜯어보면 그렇게 엄청난 그 또 초양국화가 있다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살기도 어렵고 희망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대만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이 통하는 중국으로 가거나 동남아로 가거나 일본으로 일하러 가거나
1: 예.
0: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일본 등으로 취업하러 가시는 젊은 세대들이 진짜
0: 홀리데이.
1: 늘어나고 예, 예. 진짜 늘어났다고
0: 취업이 저는. 안 되니까
1: 네.
0: 그리고 집값도 너무 높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내가 취업한 곳의 임금은 낮은 것 같고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질문 받았고 답도 드리고 그랬었던 게 재패니피케이션.
1: 네.
0: 우리 경제가 앞서가고 우리에 앞서서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겪었었던 일본처럼 돼가는 거 아니야?
1: 일본화.
0: 차이점은 뭐고
1: 네.
0: 공통점은 그 일본화가 키워드였는데
1: 네.
0: 왠지 제가 최근 한 1, 2년을 보면 일본이 아니라 대만처럼 돼가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1: 네.
0: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1: 그러네요. 사실 우리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화가 된다는 얘기를 뭐 서슴없이 수십 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해요.

0: 되는데 우리가 대반되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거의 저는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1: 아, 예. 그래서 네. 작년에 초양극화 키워드도 그랬고요. 네. 대만화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그 용어가 뭐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아,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말처럼 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성과급 관련해서 전 국민이 막 그 다루긴 했었지만 그게 아직 집행이 이제 안 되고 내년부터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그거를 결정하면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에 막상 그런 게 집행되고 나면은 그거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가지고 진짜 그 대기업 사이에서도 그 연봉 차이가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봉 차이가 저희가 많이 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기업들도 순위를 매겨보면은 그 위아래가 10배 이상 벌어져 있더라고요.
1: 그게 아마 네.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데 국내에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해외로 나갈게 그런 젊은이들도 생기실 거고요. 네. 반면에 이미 취업해서 직장에 계신 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뉴스에선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언급을 하면서 뭐 수억 원씩의 성과급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나도 알고 있는데 네. 내가 다니는 회사는 그 10이 아니라 90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고통을 같이 나누어서 감내하시고요. 그럼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 경제 전체가 임금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 또 장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임금을 주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게 뭐예요? 가령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올린다. 금리 올라가면은 금융 비용 부담 늘잖아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리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인건비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이 안 끝나서 지금 이란 쪽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석유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 잡히고 있고 지금 다 코스트예요. 비용이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뭐 기업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만나거나 강연을 가게 되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상승에 대비하셔야 된다.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경제수 진행하는 진행자이기도 하지만은 작은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 네. 이제 저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 얘기를 들으면은 네.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이걸 전 국민이 아는 이슈를 이제 저희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네. 또 뭐라도 챙겨줘야 되지 않나
1: 맞아요.
0: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면서 당장 엄청난 비용 상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리적인 부채가 되게 쌓이고 있거든요.
1: 네.
0: 아마 그런 느낌을 겪으시는 그런 이제 고용주분들이 저는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실제로 그래요.
0: 네.
1: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부채감 때문이든 미안함 때문이든 고마움 때문이든 임금을 올려주시면 예. 올리시면 만약 음식점에서 임금을 올렸다 그러면 음식값이 오를 거고 또 제조업체에서 임금을 올렸다 그러면 물건값이 오를 거고 그게 다 쌓이고 쌓이고 여기저기서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인플레고 우리나라의 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사서 쓰거나 먹으셔야 되시는 분들로서는 또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죠 지금.
0: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디선가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지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압박감. 동시에 네.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결국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고비용
1: 네.
0: 그러니까 코스트라는 말씀을 하신 게 내년에 우리 경제를 건드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이게.
1: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예. 전반적인 코스트 압박 프레셔는 높아지고
0: 유무형
1: 있는데
0: 유무형 코스트 특히 무형의 코스트가 지금 엄청 높아요.
1: 그런데 예. 제가 앞서도 1대 9, 2대 8에 예. 1대 9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되는 쪽은 일부밖에 없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그 일부 서플라이 체인 안으로 들어가거나 업종 전환을 하거나 뭐 M&A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0: 네.
1: 또는 내가 9에 속한 거 아니야? 이 불안감들이 엄청 나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제가 경영자분들을 만나뵈면 실제로 그게 이슈입니다.
0: 아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근본적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당분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확장 재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최소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확장 재정의 시기가 이제 도래된다고 했을 때 볼라타일한 그런 세수의 기반에서 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게

0: 좀 그 세수가 끊겼을 때 그때는 그럼 좀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까? 막 이제 2년간 뭐 엄청나게 확장을 했었는데.
1: 그건 그 당시에 사람에 달려 있죠.
0: 아,
1: 예. 예. 그리고 저는 이미 뭐 예. 또 저희가 그렇다고 5년 뒤, 10년 뒤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하이프가 있었던 그런 예. 세수에 기반해서 쓰게 되는 건데 이게 없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1: 그래서 제가 뭐 전에는 질문을 받았어요.
0: 네.
1: 뭐 지금 뭐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0: 아.
1: 뭐 쓰는 게 맞느냐?
0: 예.
1: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질문 받으면
0: 네.
1: 이미 지나갔다.
0: 아. 논의가 결정해버렸으니까.
1: 이미 결정 난 걸 저 네.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뭐 합니까?
0: 아. 원래는 그러면은 다소 일회성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너무 확장한 그런 재정을 쓰기보다는 좀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이런 쪽이셨던 거죠?
1: 아, 네. 저는요.
0: 예.
1: 원래는 재정을 물어보셔서
0: 예.
1: 정권에 상관없이 뭐 지금이든 전이든 전전이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건 재정 건전성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에 기반한 겁니다.
0: 네.
1: 그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런 일종의 경제 위기들을 경험을 했던 많은 국가들을 지켜보다 보니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떤 국가들은 거기서 빨리 헤쳐나오고 어떤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었던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걸로 보였냐면 재정 건전성, 재정 지출 여력에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돈 써서 빨리 나오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막 빚 갚다가 더 문제 생기고 그랬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다. 특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0: 네.
1: 북한 같은 쪽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대규모 지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분명히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옳든 그르든 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한국의 특수성이다.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제가 꽤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0: 네.
1: 한다면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거는 제가 이미 뭐 한 2년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도 우리 경제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우리 주요 산업과 관련된 SOC 투자에 돈을 집중적으로 쓰시면 좋겠다.
0: 아.
1: 감히 대만의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물과 전력 쪽에 뭐 이런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엄청 아쉽고요. 오늘 이제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아, 깊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급작스럽게 끝내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 불, 오늘은 파란 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은 천체가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함 또는 그런 운동을 뜻하고 공전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지구가 태양을 싸고 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고 돌다란 말은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로 자꾸 움직이다 라는 뜻의 동사로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싸고 돌다란 동사는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일이나 행동이 벌어지다란 뜻과 누구를 두둔하여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를 싸고 도는 나쁜 소문이 많다. 할머니께서는 늘 장손만 싸고 도셔서 다른 손자들의 불만을 샀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감싸고 돌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지나치게 편들거나 두둔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다섯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귀엽다고 아이를 감싸고 돌기만 하니 아이의 버릇이 나빠진다.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중대죄인을 감싸고 도는 그의 행동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대편을 무조건 감싸고 변호하다란 뜻의 동사 끼고 돌다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웠는데요. 서울은 아침 기온이 9.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한낮에는 19.6도까지 올라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10도, 낮 기온 21도로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대관령 2도, 춘천 6도, 대전 8도, 대구 7도, 광주 9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낮아 쌀쌀하겠고요.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는데요.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시 25도 안팎까지 올라 반짝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인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임 실장이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 반대했지만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입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여당 내 임명 반대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이 편중되지 않고 사건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다섯 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총 50억 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경수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과정을 왜곡하고 신뢰를 훼손한다며 두 사람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다음 주 중 수원고법의 재심 청구를 우편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시자 측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원판결을 내린 수원고법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오늘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최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 친구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53세 박영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박영수의 신상은 다음 달 13일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박영수는 지난 5일 전남 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의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회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핵심 정치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만납니다.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들어봅니다. 또 최근 노무현 평전이 나온 걸 계기로 노 전 대통령 되돌아보고 쟁점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그래요. 아 이거 뭐 중요한 일 또 뭐 시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아서 오늘도 또 한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그래도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는 청와대가 임광현 초대 국세청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비례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두 달인가 세 달 하다가 국세청장으로 왔고 한 2년 정도 2년 좀 넘게 한 셈이죠.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전수미 대변님 어떤 인물입니까?
2: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1: 아, 조사국장 출신이군요.
2: 네.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게 재벌이나 부자들 세금 네. 그거 징수에 굉장히 엄격하셨고 좀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4천억 탈세의 주인공 선박왕 권혁에 대해서 네. 아, 이 사람이 계속 국제적으로 도망 다니니까 아,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1: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2: 예, 세금에 대한 국제 공조까지 해서 이 세금을 환수했던 바로 재계의 저승사자를 임명하셨다는 게 임광현 비서실장인데요.
1: 네.
2: 그래서 아무래도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집을 그때 기억하실 때 비례 4번을 받으셨어요. 그 지난 총선 때. 근데 비례 2번은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 4번은 지금 임광현 이제 그 비서실장인데 결국에는 그때 총선부터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기 자기의 구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철저하게 일할 사람을 좀 이제 비례로 주신 게 아닌 생각이 들고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의미인가요?
2: 첫 번째로는 이제 임광현 비서실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실무형이고 정말 엄격하고 원칙주의자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미 언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보다는 좀 실무형으로서 제대로 국정 운영에 나가고 싶다. 실무에 최적화된 관료를 했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비서실장이면 약간 당과 소통이나 이런 문제가 네. 그게 문제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근데 오히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김민석 그 대표에게 맡기고 지금은 실무형으로서 일을 잘할 사람을 믿고 뽑은 게 아닌가.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러한 바로 기조 이제 임명은 철저히 나는 일할 사람, 검증된 사람과 일해서 어떠한 국정 운영의 성과를 국민들 네. 앞에 보여드리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저 이제 뭐 비서실장 물망에 좀 나이가 많은 그 자치단체장 출신도 거론이 됐고
2: 네,
1: 한 50대 재선 의원들,
2: 그때
1: 김영록 전 지사나 네, 네. 50대 재선 의원들 한 서너 명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국세청장 임광현 초대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손수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인사.
3: 그러니까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한 세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그 비서실장 자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렸었고, 또 최근에는 용해인 뭐 김승원 등등의 인사 참사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이 비서실장의 인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던 상황이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어쨌든 현 국세청장을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이제 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자리에 가신 건 맞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일단 이제 기대를 하고요.
1: 네.
3: 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거는 그런 걸 겁니다.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그 책임도 어쨌든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민석 대표가 봐도 봐도 잘 된 인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저기 청와대 내부의 인사 시스템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 돌아간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서 많이 받고 있는데 새로운 비서실장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비서실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 부분, 이 부분을 가장 잘 챙기고 대통령의 국정철학도 잘 구현을 하면서 뭐 정무감각 여러 가지 좀 숨어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요소들도 다 잘 파악을 해서 뭐 해나가는지 이제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데, 자 전수미 대변님 지역구 의원직을 사실 던지고 왔잖아요. 그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다음 행보는 뭡니까?
2: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의원직을 던졌기 때문에.

0: 이제 사실상 지금 의원으로 돌아와서 없는 직책에서 그러면 어떤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우선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결국엔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엔 최종심이 나오는 거 달라. 서울시장이 좀 거론이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아시지만 지금 서울 저희가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명태균이라든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원호 후보가 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배 요인을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오세훈 시장보다 낮은 인지도. 또 있었는데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은 여러모로 오세훈 시장과 비견될 만한 인지도도 있고 어떤 국정에 대한 운영 능력,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까미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저희가 6.3 지방선거 패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서울에서는 주거리, 주거, 일자리, 그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변화를 강원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건지 그거를 서울시민들한테 보여줘야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서울시장 깜이다.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얘기한 건 약간은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상당히 좋은 나이인데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거를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하면서 이 정치적 사이즈도 어떻게 보면 커졌죠. 되게 커졌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행보가 좀 관심이 있긴 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서울시 분위기는 어때요? 선수조 대변님. 저 야당은 그래도 어떤 뭐 보궐선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아, 야당이란다. 여권에서는. 네. 그렇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아, 이거 선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교차한다고 해요. 지금 되게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이제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공천한 오세훈 시장께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세훈은 몰랐어 라는 이런 녹취록이 또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이 또 무죄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는 23일인가요? 이제 2심이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굉장히 정치권의 향방이 결정이 날 텐데 네. 만약에 강훈식 이제 전 실장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신다면요. 저는 이거 완전히 지금 이 새로 오신 임광현 실장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광현 실장 새로 오신 만큼 이 서울에는 결국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정책 잘못 가고 있는 정책을 터닝시킬 수 있는 그 쓴소리를 임광현 실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도 살고 민주당에 계시는 지금 서울 지역구 계신 의원님들 막 따로 모여가지고 엄청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신다던데 아마 임광현 실장께서 얼마나 이제 그 취임 일성으로 결국 피부에 와닿는 민생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은 부동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를 좀 쓴소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다른 것을 떠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의혹들이 이제 지금 임광현 실장님의 처남이죠.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뭐 대장동과 대북송금 선거법 위증교사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져 있는 5개 재판 중에 4개를 이 신임 임광현 실장의 처남이 맡았다라는 이 이제 보훈 인사 논란이 지금 일단 당장에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소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꽉 막혀 있는 정국을 좀 파헤쳐 가시면서 잘해 나가셔야만 강훈식 전 실장께서 서울시장을 나가든 뭐 다른 정치를 하든 잘 되시지 않을까요?
1: 네. 그래요. 자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자 국회 행안위원회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매섭게 검증에 나섰습니다. 2020년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정치검찰의 한동훈 당시 검사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김지용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동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전수 변호사님. 어떻게 된 사건이고 또 김지용 후보자는 뭐라고 답했어요?
0: 이게 이제 결국에는 쉽게 설명을 하면 수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사람에게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가 문제됐던 사건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 정진훈 부장검사가 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었죠. 검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원래 압수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수색을 하면서 아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거는 하면 안 돼. 영장 내놔. 이게 약간 언쟁과 물리적인 충돌이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폭행이냐. 독직 폭행 혐의로 이제 기소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재판 결과입니다.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 3심 모두 다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왜냐하면 지금 중수청 후보자가 그때 당시에 기소에 결재를 했는데 그럼 너는 결국에는 한동훈 윤석열 이 내란 세력을 찬동하고 보호한 사람 아니냐 중수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약간 아주 짧게 법무부에 근무를 해봤지만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특히 검사 조직은 더 심한데 이 자신의 내면의 의사와 실제 조직이 결정하는 거는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지만 포지션 토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특히 행위로 결재. 나는 이거에 반대하는데 실제 결재 행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종 후보자는 나는 기소에는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었다.
1: 증거를 내놔라. 이랬겠죠. 네. 오늘 청문회에서. 네.
0: 근데 이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1: 심장에.
2: 마음속에.
1: 심장에. 네. 심장. 마음속에 수도 뭐
0: 여러 증인들을 아마 부를 수는 있겠죠. 당시에 반대 의견을 뭐 표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표명을 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반대를 했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이익이나 종지의 조직의 상관 내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데 사실 이것도 물론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수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전 그거를 좀 입증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누구 사람이고 누구를 보호했고 이거를 파헤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래요. 자, 범여권 의원들은 또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내린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손수조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라고 좀 이렇게 그 김재용 후보자가 대답했는지 뭐 또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뭐 답변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2: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독직 폭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그냥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김지용 이제 후보자가 네. 결제 라인에 있었다. 결제 라인에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반대했지만 네네. 결제 네네. 라인에 있어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것이고 입증을 해보라면 결국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네. 목소리, 마음의 목소리가 입증에 이제 것이.
1: 그래서 제가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해서 못했죠. 아쉽습니다. 뭐 이 얘기군요.
2: 네, 그런 식으로 갔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검수 완박 그리고 이제 이 보안 수사권 등등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결국 이제 표면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2: 이 김지용 이제 청장에 대해서 가장 이제 뾰족한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고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니까 이제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제 또 조국혁신당의 또 의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반.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1: 네.
2: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1: 면에서요?
2: 인사청문회를 지금 진행하는데 이거 지금 다 뭐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들고 결정을 서로 다 내놓고 그냥 이거 그냥 요식행위로 지금 이거 인청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금 중수청이라는 것이 네. 이 검찰청을 지금 완전히 없애면서 중수청 공소청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인사적인 논란이 없자고 만든 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정치 검사 이 논란이 네. 계속 네. 있는 거예요. 이럴 거면 검찰청을 왜 없앴냐라는 생각이 이제 애시당초 들면서 이 모든 이재명 정권의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아젠다가 완전히 지금 거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1: 산으로
2: 들어요.
1: 가고 있다.
2: 네.
1: 자, 지금 손수조 대변인님이 뭐 추미애 경기지사 말도 했습니다만 그런 추미애 경기지사 뭐 임은정 광주 지방 중수청장 김영민 의원 뭐 등등 이렇게 김지영 후보자 부적격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는 뭐라고 했는지 김지영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중수청장이란 자리에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그 경험이라든가 나름 갖고 있던 전문성이라든가 또한 또 제가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이라든가 또한 또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뭐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중수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자, 전수미 대변인님, 지금 이제 중수청 수장으로서 자기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열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수장이 왜 김지용이어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범여권 의원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동시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은 뭔지, 또 이거 지금 막 반대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2: 김지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네. 아시면 아마 김지용 후보자 임명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의 이재명 그 시장과 도지사는 그러니까 반일, 그리고 좀 약간 반미, 그리고 그 조국 통일과 민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중도층, 그다음에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미일동 그 구도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네. 분이 돼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그때는 그러면 맞고 지금 틀리냐 그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현재 그 자리를 가보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최선이라 했던 거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 게 그 각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자의 그런 역할을 생각하는데
1: 어쨌든 일을 잘할 사람, 네, 수사 잘할 사람.
2: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수사에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검증해봤더니 수사의 전문성이 너무 탁월하다.
1: 예.
2: 그리고 우리 중수청을 지금 안착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그러면 검사 그리고 수사 기관들과 굉장히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관계성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서의 평가, 인성적인 평가, 그리고 직무에 대한 평가,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최고로 높았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떠냐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런 검찰개혁의 의도를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전 중수청장으로서 이걸 이렇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업무 수행 계획서를 완벽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사람은 믿고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럼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사실 국민들도 수사 공백이나 수사 역량 저하를 되게 이제 우려하잖아요. 수사가 좀 미진하더라도 어쨌든 명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2: 왜냐하면 이제 검사들이 네. 검찰에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 자체가 어디로 가서 중수청에 갔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권을 이제 담당을 했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중수청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서 그 보안 수사권의 행사를 한다면 지금 국민들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공백의 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 임명함으로 인해서
1: 네.
2: 국민들의 우려점 수사와 기소 분리더라도 공백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 양산하지 않겠다는 그 우려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실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래요. 자, 선수조 대변인님 오늘 이제 질문 응답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본인 뭐 정치 검사 아니냐만 하니까 자기가 정치 검사 아니라 그랬겠죠. 아마 나 사실은 알고 보니 정치 검사였어요. 이럴 순 없고 저 정치 검사 아닙니다. 뭐 했고 그럼 정치 검사 이론 누구냐? 박덕흠 국회 부의장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자, 박덕흠 의원 이어서 정치 검찰에 한동훈 의원도 들어가냐? 이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게 얘기의 흐름상 아마 한동훈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아니잖아요. 여러 흐름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안 그래도 법률권에서도 갈라져 네. 있는데 자 이 얘기부터 짧게 박덕흠 의원은 왜 한동훈 질문을 추가적으로 했을까요? 나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
3: 글쎄요, 저도 왜 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1: 네.
3: 이제 결국 이제 이 정치 검사라는 이 정치라는 워딩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씌울 수 있는 그냥 프레임일 수도 있고 딱 칼로 무자른 듯이 이걸 정의할 수 없는 게 이 정치적이다라는 워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는 정치 검사가 아니고 누구는 정치 검사예요.

0: 이렇게 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전 웃기다고 봐요.
1: 박상용은 정치검사입니까?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정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행태들이 저는 굉장히 코미디라는 겁니다. 지금 굳이 78년 동안 이어온 검찰청을 없애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중수청, 공소청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 수장들도 지금 다 비어있고 오히려 그 중수청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여권에서 네. 친윤이다 반윤이다 뭐 이런 논쟁으로 정치적인 논쟁으로 또 이거를 또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진짜 아이러니컬하다. 왜 이 일을 벌이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국민의힘 이제 박덕흠 부의장께서도 왜 이런 정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1: 그래요.
0: 아무튼 이런 정치 검찰 이제 워딩을 꺼내신 것 같고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어쨌든 같이 또 활동했던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한동훈 의원 얘기도 같이 그냥 들어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요. 전수미 대변님. 김 후보자 뭐 이렇게 중수청장 후보자라서 중수청장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했는데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과거 검찰 수사 답습하지 않겠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히 종결하겠다. 권수와 요구 중수청이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자기 책임이다. 정치 중립성 지키겠다. 아니 그냥 거의 옳은 얘기만 했는데 뭐 이건 뭐 중수청장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자 법여권 의원들이 좀 의심하는 점이 칼자루를 쥐어주면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검찰 오랫동안 검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2: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을 진짜로 알고 싶으면
1: 어떻게
2: 권력을 줘라.
1: 아 권력을 줘라. 칼자루를 네. 쥐어줘라.
2: 아, 칼자루를 쥐어주면 그 사람의 본질을
1: 네.
2: 잘라야죠.
1: 아 그럼
2: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의도로 대통령께서 그 이렇게 많은 반대와 비난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민들은 정확히 김지용 중수청장 별로 관심이 없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너무나 막 목숨 걸고 반대하시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성과를 분명히 내셔야 할 거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믿고서 신뢰하고 맡아준다면 이 좋은 다짐을 국민께서 확인할 규칙으로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2: 어떤 이제 수사 기관이 항상 문제, 중수청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하나를 A를 하는데 항상 수사가 A에서 B에서 C, D, F, E, F로 확대가 돼요. 그냥 이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때 명확한 이유와 승인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예전에 표적 수사 말도 안 되는 별건 수사 그런 걸로 오명을 받았던 검찰의 그런 역사적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1: 네.
2: 그리고 수사를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별건을 하는 이유가 A를 하다가 B를 하는 이유가 장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예요. A 핵심적으로 A를 하고 싶은데 수사 기간이 끝나가니까 B를 붙여서 장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수사 반복적 소환으로 인해서 정치적 고통을 주는 것. 들의 인권 유린들을 분명히 방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특히 중수청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1: 네.
2: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권력자에게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소신을 가지고 필요하면 폭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는 다짐만 하지 말고 국민께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께서 감시할 수 있는 규칙으로 그걸 보여야 된다. 그게 과제다 봅니다.
1: 자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막 특별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국회로 보낼 겁니다. 국회 행안위원들이 어떤 그 결정을 할까요? 전수미 대변님.
2: 저는 이제 지금 당에서 사실은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저희가 지지율에 굉장히 많이 민감합니다. 지지율, 당에 대한 지지율과 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정의 동력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서 당의 일부와 바깥의 일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곤 있지만 국민들의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들께서 인지하시는 건 뭐 친윤 검사다 아니다 이런 정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 이 사람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걱정하는 보안 수사권의 그런 검사의

0: 건스컴 폐지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는지,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을 하고 잘해낸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이미 검증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최대한 그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여당 위주로 청문 보고서를 쓰게 됐을 때 뭐 일부 의원들 주장으로 약간 부적격 의견을 넣을 순 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되는데 아따마 큰 하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 전수미 대변인 말씀이 자 선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2: 그게 정상적인 사실 이제 집권 여당과 이제 청와대의 관계일 텐데 지금 네.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감장에 나와서 김주영 청장 부적격이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의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격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이 임명 동의안 나오고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추미애 지사의 이런 행동을 두고 최민희 수석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추미애 지사 잘한다고 또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또 썼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당내 민주당 당내의 기류를 봤을 때 아 이게 무조건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중수청과 이제 공소청 두 개로 나뉘었는데 원래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공소청이 가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 기류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지금 중수청으로 넘기려고 하는 민주당 내부 기류가 또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또 중수청장이 누구냐가 또 중요할 것이고 민주당 내부의 강경 세력들은 이 보안 수사권을 네. 예전에는 좀 이제 그 필요성을 피력했던 김지용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를 극렬하게 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중수청장 후보와 공소청 대행이었나요? 두 분을 국무회의에 불렀어요. 네. 불러서 뭔가 이렇게 말씀은 뭐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정치적 중립 말씀은 하셨는데 국무회의의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두 새로운 기관의 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은 전 전혀 정치적 중립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뭔가 뭐 누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사다 이런 발언을 하는 분께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할 경우 만약에 그게 이게 이 불씨 갈등의 불씨가 좀 사그라들지 아니면 계속될지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데 지금 이 부분 그 직무대행이죠 둘 다 지금은 그 수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직무대행이 수사기관의 직무대행이 와서 뭐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라 공정하게 해라 하지만 그것도 받아 적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수미 대변인.
0: 받아 적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무슨 뭐
1: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네, 그건 하는구나. 아니라 이거죠.
0: 그건 아니죠. 간신이나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그 정부 부처 회의를 들어갈 때 항상 수첩과 펜을 들고 들어가 무조건적으로 반사 조건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네. 그때 그 하면서 아 이런 의도거나 난 이렇게 해야겠다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그 메모 습관이 그렇게 나쁘다고 전 생각하지 않고 메모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저는 평가해야 될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적격성이 있는지 그런 거 가지고 비난하셔야지 뭐 메모 습관만으로도 그 사람의 너무 하시는 것 자체는
1: 그 회의 참석, 국무회의 참석도 별 문제는 없다 그 자체로는
0: 국무회의 참석 자체는 문제가 없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는데 그거를 비판을 위한 정치가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월문 1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양지 부근 또 북수원에서 둔대 지나 월고 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수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안산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를 처리 중입니다. 강릉 쪽은 대관령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반포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겠고요. 부산 쪽은 오산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다부 부근 갓길에서는 승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가산 나들목부터 다부 나들목까지 9km가량 어렵습니다.

0: 따지고 그러던데 처음에 오전에는 아이 뭐 그 약간 대답을 회피한 듯하다 오후 되니까 다시 한번 김지영 후보자는 부적합하다. 청문회 제대로 하려면 나를 증인으로 세워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건 인사권에 대한 사실 도전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장하고 재청권 이거는 각 부가 사이의 어떤 갈등의 본질이 갈등이라면 이거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해서 여권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아마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고 청와대는 생각할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추미애 임은정 김용민 이런 분들의 반발은 그냥 단순히 검찰 개혁이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충정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아주 엄혹한 파워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 아니면
0: 그런 건가요?
1: 파워 게임이죠.
0: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점을 더 파고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1: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으면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를 이제 기화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 개인적으로 네. 안타깝고 그러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충정이라면 이런 네. 식으로 대놓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안 가고 조용히 대통령과 소통하는 저희 정무수석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누가 이렇게 대놓고 언론이나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을 네. 치받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없이 저는 웃고 있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0: 진짜 손수저 대변인이 씩 웃으시네. 네.
2: 저 계속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1: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웃음이 떠나시지. 김지원 중수청장 문제부터 해서 계속 웃음이 떠나시지 않는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 뭐 김지원 중수청장 이렇게 목소리 내시는 게
0: 네.
1: 우선 첫 번째 경기도민들이 김지원 중수청장 임명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경기도정과 무슨 관계가 있죠?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도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경기도민들이 관심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힘들어 죽겠는데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에서 어떻게 내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고 가게 문 닫지 않고 우리 아이를 좋은 데 취직시키고 그다음 내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다 그 고민인데
0: 네.
1: 출거 일자리 교통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수청장 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럼 반대를 하실 거면 본인이 네. 법무부 장관일 때 김지용 중수청장이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적격한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반대만 하시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정치 하신다고 그래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0: 자, 손수조 대변님. 본인 지금 대선 행보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왜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 이거 아니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반도 안 지났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지난 이 어떻게 보면 취임 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막 대놓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그 정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또 하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이런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다 좀 어려워질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요.
0: 네.
2: 국민의힘도 비슷한 거 겪었어요.
0: 네.
2: 예전에 이제 당내에서 한동훈 게 이른바 이제 그 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도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뭐 지금도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에서 계속 그렇게 때리면요. 오히려 민주당 좋은 일 시켜줬던 거예요. 그때 민주당 마음의 소리 웃었거든요.
0: 네.
2: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내부 갈등을 그냥 언론에 대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그렇고 굉장히 리스키한 겁니다. 그런데
0: 네.
2: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한 며칠 전부터 조금 스탠스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헤어질 결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으신데
0: 네.
2: 가령 예를 들면 어려움 없이 고관대작처럼 뭐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뭐 또 이제 임은정 이제 검사에
0: 예,
2: 대해서는 지금 또
0: 예.
2: 지방청장 께는 또 지금 감사를 또 시켰지 않습니까?
0: 네네.
2: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 형국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굳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고 자르고 가겠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강경파와는 조금 선을 긋고 가겠다라는 헤어질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정말 이 갈등이 정말.

0: 과묵한 권력 투쟁이 정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추미애 지사 예전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앞장섰던 전력이 또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상황이다. 기시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늘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면서 반사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발광체 정치가 아닌 누굴 자꾸 때리면서 하는 그런 반사체 정치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데 이런 이제 이 역사적 히스토리가 추미애 지사 본인을 둘러싸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네.
1: 비근한 예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청 키워줘서 결국은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정치 여야 정치권에서 공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추미애 정치 행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민주당의 또 다른 고민 신천지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전수미 대변인 또 곤란한 이슈가 나와서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자 김민석 대표가 상당수 신천지 입당 확인했다. 유튜브 방송 질문 받고 말하니까 이성윤 한민수 친정청내계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 면전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실 이거 또 굳이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 여당도 야당처럼 수사 제대로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또 야당에서는 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전수미 대변님.
2: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계속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때문에 계속 전당대회 때부터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김민석 후보가 공약을 했던 게 그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제대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반발, 왜 언론에 나왔다는 걸 반발을 하냐면 박선은 의원이 이거 조사 TF팀 그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를 해온 결과 3만 명 정도가 이제 가입을 조직적 가입을 했다는 정황이 이제 확실히 그 명부라든가 그런 걸 입수를 한 거죠.
1: 네.
2: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가 두 단계로 있습니다. 오전에 하는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먼저 저희가 30분가량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 최고위원회를 하거든요.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 자리에는 저희 당대표, 네, 사무총장, 당직자, 주요 핵심 당직자들과 그리고 이제 당직자라 하면 의원 당직자와 저 일반 사무직 당직자분들이 있었는데 예, 예. 그분들이 한 3, 40명이 저희가 당대표실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박선원 전 최고위원 박선원 이제 위원장이 와서 조사했던 사항들을 비공개 자리에서 이제 그를 보고를 하죠 당대표. 예, 예, 예. 물론 그 자리엔 최고위원 다 앉아 계셨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추후에 이게 정의가 된다면 언론은 이제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얘기할 때는 아직은 비공개로 하고 이제 추후에 공개하자고 했는데
1: 네.
2: 바로 이제 언론 공개가 돼버렸죠.
1: 그렇군요.
2: 근데 이게 저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이 최고위원회 참가 비공개 최고위원 참가하는 명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는 수많은 당직자, 사무직 당직자 분들도 계시고
1: 네네.
2: 실제 의원 당직자 분도 계시는데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네.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요. 이게 이제 여당의 또 다른 분열 요소인데 이걸 바라보는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선수 대변인.
0: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신천지 이슈라는 게 결국 국민의힘을 그때 이제 조준하는 그런 네.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꺼리로 신천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때 전당대회 치르는 중이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중에 당사를 압수수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역에서 전당대회 연설회를 한참 하다가 다 올라와서 중앙당에서 막 지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막 당원 명 부를 다 가져가고 그걸 대조를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수사 탈탈 털었는데
1: 네.
0: 그 당시 나온 뭐 신천지 수가 뭐 몇 프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수사 기관이 이렇게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으면서 민주당에게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 일단 네. 이거부터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이 이 권력의 장난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먼저 엎드리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1: 네.
0: 뭐 내용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자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이게 또 하나의 이슈는 민주당 내부의 비공개가 리크가 돼서 지금 공개가 됐다라는 부분인 건데 결국 이제 앞서도 다뤘듯이 민주당 내부의 이제 권력 암투 속에서 네. 벌어진 일 같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를

0: 건드렸다는 건 저 좀 크게 봐요. 김민석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이제 친명계 애를 둘러싸고 이제 정말로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이 된 건지 싸워보자. 네, 제대로 싸워보자가 된 것 같아요.
1: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정동영 통일장관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 장관 경질이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아마 이 말이 나온 게 이제 강경화 주미대사님의 발언 네. 때문인 것 같아요. 정보 소통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질문 사항이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미국 측에서 이 정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 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냐? 아니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네. 그 주민 대사께서.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뭐 정보 소통이 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뭐 특정 사람만 경질을 하면 한미 동맹이 회복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떠한 그 정치적 레토릭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유용원 의원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외교관들에게 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 한국을 좀 신뢰하기가 힘들대요. 한국의 정치인이나 뭐 그런 몇몇 관계자들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해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인지도나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그 정보들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비공개로 약속을 했고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안보사항을 밖에 쉽게 너무나 유출하는 자기 네. 정치적 이용을 활용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경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 문제를 정치로 풀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과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요. 자, 국민의힘에서 정동영 장관이 문제가 있다.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손수조 대변인.
0: 앞서 전수미 대변인 말씀 주셨던 그 정치적인 정치인 가장 대표적인 게 전 정동영 장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서방국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 한미 우리가 혈맹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을 못 믿게 됐느냐. 가장 먼저 정보 오픈한 게 바로 정동영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구성시 그 이제 북핵 관련된 정보를 미국과의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흘려버렸었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못 믿게 되는 신뢰가 깨지는 계기가 돼버렸고요.
1: 학계에서 나오는 거하고 싱크탱크나 학계 나오는 거하고 네. 주무부처 장관이 얘기하는 건 무게가 다르다.
0: 그럼요.
1: 뭐 이런 얘기도 하죠.
0: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북한, 일본 그리고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회의였나요? 아무튼 이런 네.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국정원이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회의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대중 정책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어떻게 조금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그 내용에 봐서도 굉장히 이 정보의 그런 안보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태를 봤을 때는 지금 한미 동맹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금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위급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 수산 혐의 받고 기소된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이죠. 지금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수미 대변님, 1심 판결 취지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2: 네,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란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1심이 말씀하신 대로 공천 헌금 수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천을 돈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게 단순히 네. 돈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후보자 추천이 있었고 그 후보자 추천에 불법으로 사용된 돈이 금전이 제공됐고 네. 이 금전이 제공된과 동시에 수수까지 했다. 이 3단계가 모두 다 인정이 됐다는 법리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걸 보시면 되고 판결 이후에 어떠한 이제 금액 이거를 그 강선우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범행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부인하는 그 태도 네.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추징금 1억 원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1: 그래요. 자, 손수조 대변인은 이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0: 법리적인 해석도 해석이겠지만 그 태도의 문제가 저는 좀 컸다고 봅니다. 일단 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몇 주 전에 불과 몇 주 전이죠. 그 보석 받아서 나오는 그 장면이 네. 정말

0: 마치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런웨이를 걷는 듯한 당당한 모습. 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발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도대체 저분은 왜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라고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법정 구속까지 돼버렸어요.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것이 결국 뭐 세 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강선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태도까지 굉장히 지금 가중된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이분이요. 이런 일 아니었으면 뭡니까?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이분 다음에 온 사람이 용해인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지금 추천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인사 문제에 저는 굉장한 시스템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 지적하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자, 성평등 가족부 장관 잔혹사네요. 어떻게 지금 네. 지나고 보니까. 자, 시간이 한 뭐 1분 반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임기상 국무조정실장 여기 이제 국감에서 부동산 실패 지적하니까 국민도 노력해야 한다. 지금 대답은 한 30초 만에 해주세요. 국민도 노력해야 한다. 그랬더니 김재섭 의원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합니까? 국민이 도대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무슨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고 좀 따졌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2: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다면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1: 질문을 하고 나서도 내가 미안하네 정말. 예.
2: 예. 국민은 죄가 없죠. 오히려 정치인이나 이제 행정가나 국가 지도자의 눈에 국민이 없을 때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어떤 말이나 행동은 적절치 않고 결국엔 국민들이 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까? 뭐 대출 규제라든가, 네. 치솟는 이자라든가, 예, 그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오직 사람끼리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현실 속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네. 어떻게 국민이 피눈물 흘리지 않고 그게 정말로 그 대체부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셔야지 이런 식의 책임 전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봅니다.
1: 손수호 대변인 15초.
0: 네, 너무 맞는 말씀에서 공감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제 레버리지 ETF 사태도 그렇고 농지 전수 사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고혈을 짜는 정책들이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채원이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와 동생과 함께 평범한 일생을 보내던 채원이. 하지만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아빠를 잃은 슬픔을 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채원이는 동생과 살아갈 방법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빚과 생활비, 주거비와 학업까지 두 자매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채원이는 동생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해서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채원이. 채원이와 동생이 아픔을 이겨내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19.6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았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대관령 2도, 춘천 6도, 대전 8도, 대구 7도, 광주 9도 등 오늘보다 낮겠고 대부분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5도 안팎까지 낮아지는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거나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시 25도 안팎까지 올랐다가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여권 내 반대를 따져 물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 국가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나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인근 공사장 작업자 등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습니다. 이 논란이 인사청문회 이후 매듭지어질지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될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는 이 내용은 뒤쪽으로 돌리고 조금 더 민생에 가까운 내용을 저희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핵심 정치 현안 그리고 이광재 의원께서 구상하고 계신 어떤 세금 관련 어떤 정책이랄까 이런 거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자, 지난 국회의원 재보선 때 민주당 하남갑

0: 후보로 저희 프로그램 이제 인터뷰하신 게 아마 공식 선거 운동 전이었으니까 거의 한 다섯 달 만에 저희 이제 프로그램 네. 나와주셨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온 국회. 4년 만에 돌아온 국회. 여전합니까? 많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1: 국회가 점점 더 사막화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점점 더 고성방가, 국력낭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치인들의 성적표를 매기는 걸 바꿔봐야 되겠다. 우리 축구선수는 골을 넣어야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교수는 논문을 잘 써야 되고.
0: 그렇죠.
1: 근데 정치인은 무슨 UFC 경기장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결국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부터 기초단체까지 일자리, 집, 보육교육, 의료, 네. 문화생활 이런 지표를 통계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면 그 정치인이 정치판에 싸울 여유가 없을걸요. 아마.
0: 그런 일하는데 바빠서.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정치인의 성적표를 매겨서 성장시킬 정치인은 성장하고 퇴출시킬 정치인은 퇴출시키는 구조가 돼야
0: 네.
1: 국민들이 여의도를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 그래요?
1: 열받잖아요.
0: 국민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그걸 위해 노력했는지 정치인 성적표를 만들어서 공개해야 이 정치판이 더욱더 저 달라지고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고 국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이시고요. 자, 이광재 의원님 하면은 198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보좌관으로 이제 시작해서 쭉 곁을 지키셨습니다. 많은 중요한 장면들이 있을 텐데 어떤 장면을 가장 좀 생생하게 기억을 하세요?
1: 아, 노무현 대통령이 참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분이다라고 느낀 게
0: 네.
1: 하나는 이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0: 네네.
1: 저는 주로 차관 인사를 준비하고 대통령실의 조직도를 그렸어요.
0: 네네.
1: 회의 통과됐어요.
0: 예.
1: 장관 명단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몇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이제 말씀을 했어요.
0: 네.
1: 점점 이제 처음엔 쉽게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께서 야 내가 인사권자야. 다음에 팍 일어서시는 거예요. 저도
0: 감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을 하셨군요.
1: 네. 저도 너무 심했나 속으로 너무 민망하기도
0: 어쨌든
1: 하고.
0: 이분은 어떻고 이분은 어떻고 의견을 얘기한 거네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께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야 내가 인사권자야. 잘 탁 일어서시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정말 우울하게 집에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네. 일찍 전화가 오셨어요.
0: 마음에 걸리셨군요. 네,
1: 보자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내가 밤새 분해서 잠을 못 잤다. 그땐 심사숙고해서 장관을 정했는데 너가 얘기한 부분에서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0: 좀 바꿨어요.
1: 이거는 바꾸고
0: 어.
1: 또 한 그 장관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때 뭐냐면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고 나서 화장실에 가 있으면서 아, 저분이 대통령이구나.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언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0: 예.
1: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직언 자체만 갖고는 안 된다. 바꿀 수 있는 어떤 힘도 있고 용기도 있어야 된다.
1: 그걸 결국은 그 비판을 예. 받아들여서.
0: 아, 그 얘기군요.
1: 비판을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용기 있는.
0: 아, 그러네요.
1: 그러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러 다닐 때 그 당시 때 우리가 호텔 안에 이제 IOC 위원들 전부 1대1 면담을 했는데
0: 네.
1: 평소에 좋아하시는 전혀 김치를 안 드시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0: 어 그래요?
1: 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분 만나기 전에 양치질 꼭 하시고 만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0: 외국인들 이제 많이 만나니까
1: 그렇죠. 네. 참 진심

0: 그렇게 참 많이 느껴지는 미워할 수 없는 대통령이죠.
1: 자, 최근에 노무현 평전 출간됐습니다. 출판 기념에 이제 이광재 의원님도 참석했고요. 평전에 보면은 노 전 대통령이 기억하는 이광재 의원 내용 나옵니다. 2002년 경선 캠프에서 당시 노 후보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콘텐츠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광재 기획팀장뿐이었다.
0: 네, 과장이라고.
1: 과장이에요?
0: 아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교체 사퇴 이런 게 엄청 심했거든요.
1: 네.
0: 아마 그때 저는 기존 정치 질서를 혁신하자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거니까
1: 네.
0: 과감하게 혁신하자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제 능력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1: 아이고, 또 겸손하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내셨습니다. 이후 총선에 이제 출마 결심을 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관저 문학까지 나와서 꼭 당선돼서 오게라고 배웅했다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요즘 정치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좀 이렇게 그 언급이 또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 가족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금 전 국민의 약 40% 정도 국민이 존경할 만한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을 쉬게 하고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해나갔으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옛날 칠레의 아엔데 정권의 이제 당시 민주화 운동 얘기를 다룬 산티아고의 비는 내리고라는 영화 있는데요.
1: 네.
0: 거기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을 감옥에 놓고 막 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신부님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게 인간이 인간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정치권에서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했던 우리 대통령으로 이제 좀 편히 쉬게 하고 이제 정치권은 과거를 파지 말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과거 파묘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어떤 건설적인 그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자, 국감 시즌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예결위원장 맡고 있고 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3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는 세법상 공제 비과세 기준 손보자는 국회 결의안 대표 발의하셨고요. 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 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0: 저는 중산층과 근로소득 특히 네. 셀러리맨의 세금을 좀 합리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그 임광현 국세청장 이제 오늘
1: 네네.
0: 비서실장
1: 됐죠.
0: 거기서 예결위에 이제 주고받는 문답하는 과정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년 가까이 과표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어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우리가 한 20년 이상.
1: 네네.
0: 똑같은 과표가 네. 바뀌지 않는 것.
1: 예, 예.
0: 배우자 상속공제나 우리 증여세나 이게 특히 셀러리맨
1: 소득세 건. 과세 표준 구간인데요.
0: 그렇죠. 예.
1: 오, 그래요.
0: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1: 약간 놀라운데. 예.
0: 이게 한 16년 정도.
1: 아, 그래요. 예.
0: 그리고 8,800만 원 구간은 계속 변하지 않고 있는 오. 거죠. 그래서 저는 중산층과 서민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우리 옛날 대학교 때 30년 전에 우리가 돈 받는 거하고
1: 예.
0: 30년 다르잖아요.
1: 그래요.
0: 그러면 예. 이 기준을 세금을 누구 깎아주자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안을 하게 된 거고.
1: 식당 밥값이 학교 식당 밥값이 500원 1000원 막 이랬는데.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적어도 20년 이상 된 과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놓고
1: 네.
0: 좀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게 그 부자 감세 말고 사실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저는 특히 셀러리맨 이거 완전 유리지갑이거든요.
1: 예, 예.
0: 우리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을 포착률이라고 그러는

0: 대략 50% 60%밖에 안 돼요. 근데 셀러리맨은 100%잖아요.
1: 네, 네.
0: 그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러면 이 셀러리맨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세금 부분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유, 이거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자, 이게 혹시 이제 셀러리맨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부자 감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금 시선도 없잖아요.
0: 지금 부자 감세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액수 자체가
1: 네.
0: 그 우리가 배우자 상속 경제가 그 5억에서 10억 정도로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망인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약 6억 원에서 우리가 조금 높여주면 좋겠다는
1: 네네.
0: 중산층 세금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기 재산의 약 80%가 집 한 채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사망하게 됐을 때 부인이나 또는 남편에게 물려줬을 때
1: 네.
0: 이게 이제 막막하게 더군다나 우리는 옛날 분들은 또 연세 되신 분들은 맞벌이가 많지 않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좀 더 살아가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1: 네.
0: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너무 이게 그 세금이 뭐 배우자가 이제 사망했을 때 너무 크면은 나머지 그 남아있는 사람의 여생이 힘들어진다 이거죠.
0: 그렇죠.
1: 예. 예, 예.
0: 집 하나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1: 그래요. 예. 이게 해외에서도 소득세 등의 물가 연동제 도입한 선진국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0: G7 국가로 예. 보면은 미국은 매년 물가에 연동합니다.
1: 매년이요.
0: 그런데 예. 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으로 물가 연동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물가 연동을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1: 그렇죠.
0: 일이 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 세목을 봐서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셀러리맨에 대해서는 왜 각별한 생각을 갖냐면 제가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그 임금이 5천만 원 연봉.
1: 네.
0: 5천만 원을 해서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내면 이게 300만 원을 내고 4대 보험을 내잖아요.
1: 예, 예.
0: 그럼 790만 원네 여기는.
1: 그런데
0: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1: 네.
0: 이런 경우는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1: 예, 예.
0: 응? 집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또 세금을 안 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사실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매일 아침 그 지하철 9호선 타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셀러리맨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국가가 이 세금을 걷어서 그들의 삶을 낫게 해줄 거냐 아니면 세금을 조금 줄여서 자기 스스로 뭐냐면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1: 네.
0: 저는 특히 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이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1: 그래요. 봉급 생활자들의 포착률 100%의 이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을 조금 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0: 네.
1: 공제나
0: 네.
1: 과세 완화나 뭐 이런 걸로요. 자, 모처럼 이제 여야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입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트레스 증세 개선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공감을 표시했고요. 자, 이렇게 법안 내용이 잘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0: 아니요. 지금 국정감사 기관이고.
1: 아, 아직은 예.
0: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쪽은 주로 이제 중산층과 이 근로소득자 세금 쪽에 좀 더 관심 포인트가 있을 거고.
1: 네.
0: 그냥 단순하게 물가 연동하고 나면은 그건 진짜 그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데 있는 측면이 있겠죠.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세금이라는 건 국가에게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빈부격차를 완화하거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야
1: 네.
0: 되겠죠. 그러나 여야가 국회가 한번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과표들은 한번 전체 리스트를 놓고 한번 같이 짚어보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논쟁은 있겠죠.
1: 네. 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국회가 쓰는 것엔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걷는 것엔 관심이 부족했다. 세출 논의도 중요하지만 세입 이거 어떻게 걷을

0: 건가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취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세금 걷는 거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이거 정부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국회가 좀 신경 써야 될 구석이 있나 보죠. 네.
1: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예산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입위원회도 있고 세출위원회가 두 개 다 있거든요.
0: 네, 네. 그러니까
1: 제가 조금 전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을 때
0: 네.
1: 이걸 과연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을 건가야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제는. 더군다나 제가 왜 이게 천착하냐 하면은 앞으로 AI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아마 빅테크 기업하고 거대한 금융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낼 겁니다.
0: 네.
1: 그러나 노동소득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는 기반이 근로자에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영화에 보면 은 인타임이라는
0: 네.
1: 영화 있죠.
0: 네, 네.
1: 거기 보면 네. 어떤 사람 한 240년 이게 생명 주기가 있고
0: 네.
1: 한 사람 막 30분.
0: 네.
1: 요새 보면 챗GPT나 클로드나 여기 접속 안 하면 일하기 어려워요.
0: 네, 네.
1: 저는 그런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기업이 점점 더 세금을 안 내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0: 네.
1: 인앱 결제도 마찬가지. 예. 이걸 어떻게 거둘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 그럼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만 성과급을 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조세 구조를 가질 거냐 이렇게 할 때만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1: 더군다나 네. 이제 수명 100세 시대가 왔잖아요.
0: 네. 네. 자, 그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제 일에서 번 소득 재투자해서 아, 자산을 조금이라도 좀 이 내 범위 내에서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들 네. 하잖아요. 그 국민의 자산 형성 문제도 세금 못지않게 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1: 그렇습니다.
0: 연결이 되죠.
1: 네.
0: 그 두 가지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국부펀드로 국민 생애 기본 자산을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건 어떤 구상입니까?
1: 그 어떤 구상이냐면요.
0: 네네.
1: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건데
0: 예, 예.
1: 우리가 돈을 그냥 나눠주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은
0: 네.
1: 1억 원을 국부펀드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7%를 국부펀드를 운영하면은
0: 네.
1: 20년간 운영하면 그게 3억 8,600만 원이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러면 왜 7년이 지날수록 이게 두 배씩 되거든요. 7%. 그러면 그 우리가 이 중에 1억 원을 학비를 쓰든지
0: 네.
1: 뭐 집을 사는 데 쓰든지 벤처를 하든지 도전하는 젊은이가 나와야 미래가 열리니까.
0: 네.
1: 그리고 그럼 2억 8,600만 원을 가지고 65세까지 운용을 하면 60억 원이 됩니다.
0: 네.
1: 그러면 40억 원을 은퇴 자금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20억 원은 다시 국가로 회수하는 겁니다.
0: 60억 원이 된다고요?
1: 네.
0: 아 그래요? 그 계산이 나와요?
1: 그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7%가 운영이 가능하냐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다들 깜짝 놀래요. 그래서 네. AI로 돌려볼까? 돌려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맞아요.
0: 네.
1: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7%가 가능하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8%고 전 세계 국부펀드의
0: 예.
1: 평균 수익률이 6에서 8%입니다. 그러면 7%는 도전 목표로 해볼 만하죠.
0: 네.
1: 이제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제 25만 명 태어나면 25조 원인데
0: 예.
1: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가 또 나옵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가 1년에 820조를 쓰거든요. 그럼 3%면 25조 아닙니까?
0: 예.
1: 3%를 저금할 수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미 기초노령연금 연세 드신 분에게 드는 기초노령연금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25조 7천억 원입니다.
0: 네. 네.
1: 근데 그거는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이 생활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자를 통해서 미래로 나가고
0: 국가가 회수하고
1: 국가가 네. 또 회수하고
0: 네.
1: 그러면 젊은이는 도전할 수 있는 자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옛날 이제 금수저, 흙수저, 뭐 부모수저 얘기 아니고 국가 찬스, 국가 수저를 쓰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부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아니고 국가가 제일 부자예요.
0: 네.
1: 왜냐하면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연기금이

0: 40조나 있어요.
1: 네.
0: 국가가 갖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3,500조 원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초과 세수 때문에 무려 한 150조 원 정도의 또 돈이 추가 세금이 더 거치잖아요.
1: 네네.
0: 이때 이제 정말로 그 도전하는 젊은에게 제가 그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설에 있다가 그룹홈 같은 데 있다 나올 때 몇백만 원 가지고 나왔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그분들은 살 길이 없잖아요. 부모가 가난한 사람도 어렵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더 어렵잖아요.
1: 예.
0: 또 큰 문제는 65세 이상 되고 나면 이게 수명 100세 시대의 삶을 살거든요. 여태까지 서구 복지 모델은 평균 85세 정도를 수명의 나이로 했어요.
1: 네.
0: 그러면 65세에 정년하고 나면 100세를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번 돈 하나, 국민연금 하나, 그리고 국가가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번 국부펀드로 만약에 이런 열심히 사셨으니까
1: 네.
0: 이런 우리가 자산이 생기면 삶이 좀 더 우리가 치매 걸리지 않을까? 간병비는 어디서 걸리나?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좀 더 안심하고 사는
1: 네.
0: 절대 각자 도생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가 이제는 믿음직한 우리 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1: 그래요. 국부펀드 국민생애 기본자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말씀 나온 김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확정될지 국민들이 좀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 저번 때 이제 집권여당 당대표 후보 3명 나왔는데 그중에 송영길 후보는 1주택자를 왜 건드리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주택자 뭐 한 2, 3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다 그게 큰 좀 값이 오른 아파트들도 있고 좀 가격이 제법 오른 어떤 1주택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위원회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0: 저는
1: 있습니까?
0: 저는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려하고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거주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내 돈을 모아가는 자산 형성적 측면도 있었거든요.
1: 네.
0: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죠.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거주로서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가치
1: 네.
0: 또 하나는 자산으로서 모아지는 가치 이 두 가지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좀 저는 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고 보죠.
1: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너무 갑자기 올리는 거는 조금 은퇴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0: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럴 경우에는 과세 이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이죠.
1: 그래요. 저 은퇴자 혹은 이제 일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정치 현안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오늘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여당 내에서 이게 권력 투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나 이런 시선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현역 광역 자치단체장이나 뭐 의원들이나 이렇게 막 심지어는 지방 중수청장 뭐 이런 분들도 대놓고 이렇게 인사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매듭돼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 건 또 국회의 권한이에요.
1: 예, 예.
0: 국회의 권한은 국회를 지켜보고 그 사람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다고 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한성숙 총리를 기용한 것은
1: 네.
0: 경제로 가겠다는 걸 명확히 한 거잖아요.
1: 오늘
0: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도 숫자에 분명히 숫자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성과를 보여주겠다.
0: 네. 예. 그리고 경제로 가겠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경제로 가겠다고 얘기하면 국민이 사는 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 경제의 메시지가 저는 90% 이상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여당을 믿고 아 함께 도전하고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0: 지금은 집권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지금

0: 지금이 정권으로 보면 가장 일을 미뤄다 붙일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럴 때 여권 내에서 가급적이면은 정치발 뉴스를 적게 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1: 네.
0: 그래서 일요일날 열리는 당정회의를 정말 진지하게 강하게 하고 월요일날은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고 그러면 국무회의의 뒤를 이어서 당은 어떤 입법을 경제 입법을 해줄 건지가 주요 메시지가 돼야만 국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 국민들에게 뭔가 위안을 주거나 도움이 되거나 살 경제를 망치기는 쉬워도 경제를 일으키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를 성공해야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중의 기술의 진화 속도를 보면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돈에 투입되는 양을 보면 그 천조 원의 돈을 투입하잖아요.
1: 예, 예. 우리가 이러고 정치 싸움 할 시간이 없네요.
0: 우리 지금 클로드나 우리 제미나이 써보면은 그 진화되는 양 속도를 보면은 이게 며칠 전에 어제 제가 그 한 외신에서 본 거 보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게 거의 고고학 수준으로 갈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이 기술 패권 전쟁. 우리가 산업은 산업혁명이 뒤지니까 식민지에 사는 거거든요.
1: 네.
0: 과거 역사를 보면 식민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디지털 식민지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가 클로드나 챗GPT나 이런 거 클라우드 이런 데 쓰는데 1년에 벌써 20조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술 전쟁 얘기해야 되고 미중 패권 전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죠. 중동 전쟁은 이 중소기업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길가에 가면은 빈 가게가 좀 많아요. 임대라고 써붙인 게. 나는 정말 정치권이 좀 절실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뭐 김민석 대표도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미 차고 넘친다.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지금 이제 대법관 재재청 문제가 조금 꼬여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좀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0: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네. 그때 최종영 대법원장의 우리 대법원에 굴복한 게 아니고 그걸 존중한 거고 다만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대법원과 공동으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게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들을 탄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는 개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1: 네.
0: 사실은 대통령 선거 며칠 앞두고 대통령 후보 지위를 박탈할 만한 그만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엄청난 불신을 안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 보면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법원이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뭐 여의도 정치권하고 큰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법부 스스로도 어떻게 국민들 속에 거듭날 것인가를 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자, 한미관계 이상설, 한미동맹균열설 뭐 이런 것들이 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발언에서도 약간의 뭐 그 일단이 읽힌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도 있고 한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의 한미관계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잘 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해나가야 되지만은
1: 네.
0: 저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1: 예, 예, 예.
0: 그 당선되시고 나서 이제 참모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미국이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토론해
1: 대통령이
0: 봅시다.
1: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예, 예. 얼마 뒤에 모두 다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했어요.
1: 네.
0: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미국 하자는 대로 하면은 우리 경제는 잘 됩니까? 안보는 잘 됩니까? 다시 연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한미 FTA.
1: 네.
0: 평택 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1: 네.
0: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한미 부분에서 치열한 협상이 지금 있잖아요.
1: 네.
0: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한미 FTA를 인해 가지고 몇천억 불을 우리가 손해봤다. 이 돈 내놔라. 네. 이런 심사예요.
1: 네네.
0: 근데 우리는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은 전략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웨스팅하우스를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앞으로 원자력을 전 세계 팔 때 우리가 기술료를 안 내려고. 그랬듯이 지금은 치열한 협상이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지 않고 우리 내부적인 논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1: 네.
0: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정권이니까 이라크 파병을 안 할 거다. 네. 이게 미국의 예단이었어요.
1: 네, 네.
0: 저희가 전략을 세우기를 파병을 하는데 전투병을 안 하겠다. 이걸 전략을 세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1: 네, 예.
0: 이게 미국으로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정부가?
0: 예. 네. 네. 화를 벌컥 내신 적이 있어요. 당신들 뭐냐면 어느 나라 국민이냐. 만약에 그게 전격적으로 결정됐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을 거예요.
1: 네, 네.
0: 지금 국회에서 이게 한미 간의 정보의 균열이 있는 거야? 균열이 있는 거 균열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협상력만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1: 네.
0: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익 중심으로 갑시다 라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와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문제는 이런 걸 풀자든지 우리가 미국으로 차라리 미국 의회에 가서 공화당을 우리 국민의힘 우리가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모습이 나와야 여야가 같이 미국 의회를 상대하자라고 해야 미국이 우리를 만만히 안 보고 우리 길을 지키는 거 아닌가.
1: 네.
0: 그러니까 마치 정쟁의 도구로 이걸 외교를 사용하게 되면 나라는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정치를 하는 이유.
1: 네.
0: 이제 우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고성방가 국력 낭비하는 정치를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트럼프 대통령이 경유값을 잡으려고 러시아 제재까지 풀었습니다.
1: 네.
0: 자,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효과가 그리 크진 않을 거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디젤 가격이 갤런당 네. 6.5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8달러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디젤류 가격, 네. 에너지 가격 잡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네. 러시아산 원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는데요. 내년 4월 달까지 이걸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네.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당장 디젤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두지도 않을 거다. 결국은 별 효과 없는 짓을 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이번 달 중에 러시아산 디젤이 225만 배럴 선적이 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뭐 러시아 측에서는 시기를 밝히지 않았고 일단 수출한다는 것은 맞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네. 미국이 하루 쓰면 없어지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러시아산 디젤이 1,350만 배럴 정도 올 거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미국 대선 그 중간선거가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네. 러시아에서 선적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오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더라도 선거 너무 코앞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텐데 굉장히 그냥 무리수를 둔 것 같다라고 시장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가 될 뻔했던 길포일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 네.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요.
1: 네.
0: 자, 이게 트럼프 주니어하고 결혼할 뻔했던 사람인데
1: 맞아요.
0: 길포일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뭐 어떤 처신입니까?
1: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트럼프 대통령 후원자에게 대신

0: 지휘 대리가 일단 길폴 대사가 만약에 트럼프 주니어 결혼했으면은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이너서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예. 이제 결혼 못했고 약혼 상태에서 파혼하면서 이제 나가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사람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네, 민주당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딜 갔냐?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1: 아 앵커를 했군요.
0: 네, 네.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주니어와 사귀게 된 건데 결국은 결별하고 나서 그 그리스 주재 대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게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네. 약간 아들이랑 헤어졌으니까 좀 위로 차원에서 대사직을 준 건 아니냐는 얘기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그걸 받았으면 좀 일을 잘했으면 좋은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1: 네.
0: 소위 말해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너서클에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가고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1: 그래요. 네. 이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참 놀라워요. 트럼프 주니어 최근 바하마에서
0: 네.
1: 결혼 피로연 진행했는데 그 섬 대여 비용을 러시아 신흥 재벌이 냈다.
0: 네. 맞습니다. 바하마 그 섬 하루 빌리는데 1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그걸 이제 2박 3일인가 했거든요. 그 대금도 내주고 불꽃놀이 축제 대금도 내주고. 근데 그거는 트럼프 주니어 얘기가 그냥 네. 내 친구다.
1: 친구가 내줬다?
0: 친구라서 내준 건데 괜히 정치적으로 말한 거 좀 오해다.
1: 네.
0: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AI는 느리게 움직이는 쓰나미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0: 네. 쓰나미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이전으로
1: 그렇죠.
0: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인공지능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1: 네.
0: 세수도 줄어들 거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2일 날 태국 방콕에서 IMF 연차총회에서 토론했는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느리게 움직이는 쓰나미이지만 AI가
1: 네.
0: 틀림없는 쓰나미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일자리 중에서 40%가 AI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 네.
0: 선진국 같은 경우는 비율이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I에 밀려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임금이 더 낮은 업무로 바뀌면서 일자리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보다는 AI가 일하니까
1: 네.
0: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임금 등 노동소득에 세금을 더 많이 매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1: 네.
0: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IMF는요.
1: 네.
0: AI가 고용과 재정에는 물론 부담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투자와 생산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긍정적인 부도 있다 말했는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즘 반도체 강국이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부터 2050년까지 그러나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니까 AI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은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싶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자, 어제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 건물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자, 양손에 흉기 묶고 에스컬레이터 오르내리면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입니다. 알고 보니까 수차례 살인미수 전력에 전자발찌를 그때 차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왜 막지는 못했던 건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이 사건 어떤 사건이라고 좀 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면 다중 흉기 테러가 맞습니다.
0: 다중 흉기 테러.
1: 왜냐하면

0: 본인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바,
1: 네.
0: 소위 말하는 일종의 공포를 유발시키려고 여러 형태의 그 살해의 살인에 준하는 공격을 네. 무차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동기를 찾는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뭐 경찰의 브리핑 상으로는 본인이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아니 많이 공격하면은 그걸 알아줄 거라고 하는
1: 관심을 끌라고
0: 네, 예.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망상적 동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아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관종 소위 말하는 관심을 끌려고 하는 망상적 동기를 가진 자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네. 주장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요. 이거 양손에 흉기를 묶고 막 휘둘렀어요. 가방에선 망치하고 가위가 발견됐고요. 흉기를 어떻게 묶었으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좀,
1: 예, 지엽적인 거긴 하지만.
0: 근데 이제 그 아마 배낭 속에 있던 흉기를
1: 네.
0: 이동하면서 걸으면서 예. 이걸 잡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테이프 같은 걸로 우리가 보통 이게 조직 폭력배들이 칼을 자기 팔에 고정하는 것처럼.
1: 아, 그리고 흉내를 냈군요.
0: 그리고 이제 유럽의 소위 말하는 종교 극단주의자,
1: 네. 그러니까
0: 지하디스트 테러범들이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1: 네.
0: 그러니까 유럽의 지하디스트 테러범들은 마체테 칼,
1: 예.
0: 정글도를 팔에 묶고
1: 어.
0: 시장 통해서 막 휘둘러는 방식.
1: 아.
0: 그러니까 이게 모방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 그럼 이 지하디스틱 테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예예. 예. 그 방식을 그대로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는 예전에 없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어떤 사회 면에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폭끼리 지들끼리 싸울 때는 이런 게 가끔 보고가 되지만
1: 네.
0: 실제로 다중을 대상으로 테러에서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공격을 해서 약자만 주로 공격했습니다.
1: 주로 여자였다면서요.
0: 예, 그러니까 범인도 스스로 자백해는 게
1: 예.
0: 주로 노약자를 공격했느냐. 그러려고 그랬다.
1: 아,
0: 약해
1: 그래요?
0: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랬다. 거기에 이제 여성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뒤돌아 있는 사람.
1: 아.
0: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교차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1: 예.
0: 그럴 때 옆에서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1: 놀랍네요.
0: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지하에 거기는 원래 이제 흔히 말하면 복합 영화관도 있고
1: 예, 예.
0: 대형 쇼핑몰도 있고 그다음에 푸드코트도 있는데 제일 위험했던 게 거의 키즈 카페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1: 거기까지 뛰어들어갈 수
0: 들어가려고 뻔했어요? 했는데 시민들이 막아서 못 들어간 겁니다. 이게 대형 참사가 벌어질
1: 뻔했군요.
0: 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아주 진짜 용감하게 막으셔지 않았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노약자들에 대한 범행 심리 그런 거는 자주 발견되는 사례들입니까?
0: 그렇죠. 이런 외로운 늑대들은
1: 네.
0: 소위 말하는 자기 억울하니까 뭔가 자기를 표출하기 그럼 보통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을 공격해지.
1: 예.
0: 근데 그 심리 자체는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하다가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0: 그렇지.
1: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또 잔인한 심리가 표출이 그렇지. 되는군요.
0: 표출이 돼갖고 내가 좀 있는 사람이야라는 형태로 하면서 그래서 마구마구 뛰어댕기고 막 마치 비 오는 날 그 강아지처럼 막 뛰어니 그게 그 심리입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범행 과정에서 5만 원짜리 현금 44장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모두 220만 원. 목격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방에서 돈다발이 떨어졌다. 흰 봉투에 돈 든 5만 원 흘리고 가더라. 이거는 그냥 뭐. 왜 이런 돈을 또 넣고 다녔는지 이건 뭐 어떻게 파악된 게 있어요?
0: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돈이냐 했더니 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서 거기 마련한 거라고 하는데 전혀 맥락이 안 맞죠.
1: 그러네요.
0: 아니 거기 범행을 하겠는데 왜 돈 따발을 가져갑니까?
1: 예.
0: 그러니까 추정하건데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정하건데 이게 돈을 뿌리면 사람들이 몰리.
1: 그것도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0: 네. 몰리면 그때 공격하려고.
1: 아. 공격의 수단으로.
0: 예, 예, 그랬을 가능성을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놓친

0: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걸 보고 시민들이 그런 추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야,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다중이용 시설로 완전히 무방비에 있는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했고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아주 끔찍한 그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살인미수 전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범행 불과 몇 시간 전에 보호관찰과 면담도 했고 정신질환 치료약도 받았고 자 그러면 범행 준비 다 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도 만난 겁니까? 이게 예. 도대체 그 머릿속에 어떤 다중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고 있는 건가요?
0: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1: 예.
0: 범죄 경력의 시작은 2005년도에 살인미수부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2008년도에 폭처법 상해가 있었고 근데 이게 더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살인미수 2005년 살인미수인데 집행유예.
1: 예. 예.
0: 2008년도 집행유예. 2015년도에 자기 부인의 옆구리를 7번 찔러서 살인미수가 됐는데 겨우 4년. 세 가지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실제 실형은 4년밖에 없습니다.
1: 왜 그런 판결들이 나왔다고 보세요?
0: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거에 대한 걸 판결문을 예. 뭐 이렇게 당시에 그걸 보는데 반성문을 30장 넘게 썼다고 합니다.
1: 야, 근데 살인 미수를 하고 반성문 쓰면 그게 경감이 되나 보죠?
0: 그러니까요. 저도 예. 이 도대체 이걸 이렇게 판결한 사람들은 뭘까라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범인한테 네. 법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전과 구범인데
1: 네.
0: 늘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이 사고 치고 안 지키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관이 네. 아마도 달래려고
1: 예.
0: 그날 그러니까 어제 밥을 먹고 점심을 해준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좀 착하게 살라고.
0: 그런데 예. 이 범인은
1: 네.
0: 전혀 보호관찰관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납사준 사람.
1: 보호관찰관이 아마 낌새를 차리고 뭐 이러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0: 왜냐하면 보호관찰관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보호 대상을 네. 하고 있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관찰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중독센터에 알코올 중독의 끼도 있어갖고 그것도 상담받고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우울증약을 먹고 그 우울증약이 가방에 발견돼갖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마약류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1: 자 그리고요. 이남성 전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인미수 전과도 있고 재범 위험이 있다. 심지어 재범 위험 높다 판정도 받았다고 해요.
0: 그렇죠.
1: 자, 요거는 어떤 요소들을 살펴봐가지고 재범 요소 높다고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0: 보통 이럴 때는 충동성이라든가 네. 폭력성 이런 것들을
1: 네.
0: 보호관찰 부과할 때 그걸 검사를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무려 10년의 보호관찰을 내렸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정작 본형은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자기들이 뭔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느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위험한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이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울증약을 먹게 하고 흔히 말하는 상담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생활관리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 높은 사람이 자기가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네. 마음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보호관찰이나 어떤 범행을 또 하냐 이런 관리는 안 됐던 거예요.
0: 전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이렇게 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렇게 위험한데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적 비판이 나는 거고 그래서 당일날
1: 네.
0: 법무부에서 사과 이후에 성명을 입장을 발표했는 것도 그겁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위험성을 통제하는 장치 전자발찌 차고 있었고요. 얼마 전 장모 살해 사건에서는 스마트워치 또 잘 작동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이번 사례에서의 전자발찌도 그렇고 이게 어떤 범죄를 제어하는데 조금 기능을 못했다 이런 우리가 지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0: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나 기자분들도 네. 마찬가지고 이게 무용합니다. 쓸모가 없다. 왜? 아니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했잖아요.
1: 예.
0: 그럼 무슨

0: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있었는데
1: 예.
0: 이동하는 것도 못 보고 있었어요.
1: 아,
0: 그럼 이게 왜 채워야 되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이 전자발찌가 꼭 필요한가? 라고 물론 채우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하든가. 관리를 안 하는데 채우면은 돈만 쓰고 효용은 없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말씀.
0: 그 스마트워치도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워치도 그 사건에서 소위 말하는 장모살의 사건에서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눌렀는데
1: 예.
0: 작동은 안 해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0: 이게 다 기계는 쓰는데 쓰기 말하는 그걸 이용하는 법무부에서는
1: 네.
0: 나 아니면 경찰에서는 관리를 안 하면은 아니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1: 네.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0: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야, 이 총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를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될 것 같고 재설계해야 된다는 생각 드는데 경찰이 본격적 조사 진행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0: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동기가 뭐냐. 본인 말한 대로
1: 네.
0: 자기 어떤 관종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걸 위장하고 있느냐.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그중에 누굴 죽이고 싶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어떤 다중 테러를 가장한 거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 그래요.
0: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3명이나 투입했는데 일단은 뭐 전 프로파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1: 네.
0: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이 사건이 어쨌든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수사지만 여러 가지 우리 그 체계를
0: 예.
1: 제대로 갖추는데 어떤 도움이 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로이킴의 그때로 돌아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그대로 돌아가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한낮엔 가을볕이 따스했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불어서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9.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게 시작해서 낮 기온은 19.3도에 그쳤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김천이 4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크게 낮겠고요. 대관령 2도, 춘천 6도, 대전과 대구 7도, 광주 8도 등 대부분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느 곳

0: 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이 치료받던 병원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해 의도가 높은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화학제품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은 4시간여 만에 어렵게 잡혔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행적을 두고 날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호 의원에게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가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경찰이 어제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 이틀째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대상으로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집을 나올 때부터 흉기를 소지했고 불특정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살해 의도가 높은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해당 건물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무차별 흉기 난동에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는 등 모두 1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갖고 있던 약물과 모발 등에 대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또 수사가 끝나는 대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번 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오늘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질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작업자 등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 공사는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씨가 확산하면서 공장 내부 직원 10여 명을 비롯해 인근 대형 석유화학 건설 현장에 작업자 7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곧이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50분쯤 모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톨루엔 8,000리터 등 인화성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5개 저장탱크 7기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톨루엔을 다른 용기에 옮기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탱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우선 탱크 내부의 열기를 낮추기 위해 냉각 작업을 마치고 인화성 물질이 모두 소진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발생 이후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0: 한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1: 오늘 국회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후보자가 중수청 수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여당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여권 내 반대를 따져 물었습니다. 박효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명 한 달여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과거 검찰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먼지털기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관이 송치 이후 결과까지 살피는 책임 수사제를 하겠다면서 부실 수사 우려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이행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권 일부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 과거 검사 시절 행적에 대한 날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는 이른바 반윤 검사였다고 옹호하는 정반대 목소리도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야당은 여권 내부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중수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친명 코드 인사 아니냐, 정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사 1호로 꼽으며 친윤 지적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지명을 공개 반대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에 대한 질의엔 수사기관 내부 기강 확립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1: 1억 원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경전 씨 의원이 공천 헌금을 주고받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3: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씨 의원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1억 원의 현금이 들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음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씨 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김 전 씨 의원은 이 선거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주요 제분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에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가축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혐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모두 6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밀기울과 증액분 등을 말하며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유선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거의 매달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 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5곳은 수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의견

0: 답변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10년 넘게 개통되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개통됩니다. 중국과 북한이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중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북한 신이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정식 개통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신압록강 대교를 내일 개통하기로 중국과 북한이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건설된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접속도로와 세관시설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통이 미뤄져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 측 세관구역에서 건물과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곧 개통될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달 초부터 야간에 신압록강 대교의 조명이 켜지면서 북중수교 77주년 기념일인 10월 6일 개통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개통식을 앞두고 신압록강 대교 북한 측 관문 양쪽 기둥에 중국과 북한의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이주와 단둥 사이의 북중 교류는 단선차로 단선철로뿐인 북중 우위교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 처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왕복 4차로인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북중 교류가 더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로 날아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연방 상원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만도 투자한다며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거듭 반복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5,400km를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만도 4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앞서 KT 제컬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첫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8기의 대규모 원전 건설을 위한 최대 1,2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되는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텍사스의 6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상업적인 합리성 검증을 위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수도 리야드 공항이 공격받아 10여 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성 공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현지 시각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의 연료 군사 지원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후티가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와 인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리야드 공항을 공습해 10여 명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같은 날 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본사가 있는 단지 내 건물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공격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후티 반군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간선거가 끝나도 그 자리, 즉 대통령직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선거 전이라도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0: 방어전을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방어적 파병이 가능한 메카 방위 협정의 의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후티 격퇴 작전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후티 반군을 둘러싼 확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1: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이끈 국가대표 엄지성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경기 도중 인종차별을 당해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영국 현지 언론은 스완지 시티의 엄지성이 원정 경기 도중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완지 구단은 후반 20분쯤 교체 출전을 위해 몸을 풀고 있던 엄지성이 한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신고했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양팀 감독과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는 7분간 중단됐고 이후 경기가 재개될 때 인종차별적인 구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스완지 구단과 미럴 구단은 엄지성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인종차별적인 언행에 대해선 무관용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시작 41초 만에 메뉴의 뒷공간을 노린 왼발킥으로 선제 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6분 교체됐고 아틀레티코는 메뉴를 2-0으로 꺾고 두 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배드민턴 최강자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2연속 금메달 이후 처음 출전한 덴마크 오픈에서 가볍게 16강에 오르며 또 한 번의 우승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를 계기로 피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6개 금융사가 해킹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금융권 555곳 가운데 130곳은 보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들이 공유된 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수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예년의 사례처럼 올해도 11월 중순에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오늘까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올해 한미안보협의회가 12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조사 후속 조치 방향과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오늘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 54.4%보다 8.3%포인트 낮게 전망했습니다. 2031년 전망치도 51.3%로 4월 전망보다 11.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IMF는 전망 기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습니다. 해외 피싱 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들이 1심에서 구형량의 2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구 단독은 오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 씨와 팽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싱 조직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단순 현금 수거책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또 강원과 충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이문정 청장 감찰로까지 번진 가운데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재용 후보자의 수사 역량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놓고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안팎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의 언행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네 분의 열린 토론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치권의 이런 이슈들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함께할 네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도 함께하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꼭 좀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뭐 줘요?
0: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2: 아, 예.
0: 예,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오늘 이후로 02로 된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열린 토론의 최고 인기 코너.
2: 그게요. 앞자리가 2자니면 네. 6자로 시작하는 전화는 되도록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0: 아, 시작 02 다음에요?
2: 2땡땡땡 혹은 6땡땡땡9개 네. 뭐 몇 번. 그러니까 2자 6자 이게
4: 사회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0: 그러네요.
2: 예. 아니, 여기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0: 아니, 근데 이게 02로 전화 걸려면 잘 안 받게 되잖아요.
3: 이게요. 네. 제가 시골에서 경험한 네. 건데 02로 오잖아요.
0: 네.
3: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각인 효과가
0: 어, 맞아요. 맞아요.
3: 일단 안 받습니다.
4: 네. 저도 안 받아요.
3: 네, 어른들은 안 받습니다.
4: 앞으로 받을게요. 저.
0: 그렇죠. 다음 주까지만 좀 받아주시고 네, 혹시 모르니까요. 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커피 쿠폰이랑 케이크 세트 쿠폰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죠. 아, 국회 행안위에서 열렸는데요. 일단 현장 상황 잠깐 듣고 나서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그랬습니다.
1: 독직폭행 기소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협조했습니까?
2: 협조한 걸로 기억합니다.
1: 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3: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2: 사적으로 없죠? 그런 말을 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3: 사적이나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겁니다.
4: 이 사람은 정치검찰이다.
2: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예. 그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제일 번째일 크죠? 것 같습니다. 예.
4: 그럼 거기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2: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 내용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청문회는 약간 좀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게 넘어갔다라는 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5: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기됐던 뭐 의혹이라면 의혹이죠. 근데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0: 네.
5: 그동안에 이제 여당 내부에 반대론자들이 제기해왔던 문제들을 이제 검증의 장에서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한 거여서 뭐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 건 없는데.
0: 네.
5: 글쎄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당 의원들의 그 검증의 칼날이라는 게 일부 이제 윤건영 의원이나 또 뭐 정춘생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렇게 질의할 때 긴장감이 있었습니다만
0: 네.
5: 저 사람을 낙마시켜야 되겠다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아쉽고 여전히 미심쩍은 점은 초대 중수청장이고 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다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0: 네.
5: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 된 최상의 수사기관이 된 겁니다.
0: 그렇죠.
5: 그런데 그 초대 중수청장의 장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어떤 뚜렷한 소신과
0: 뭐 단호함과 네, 이런
5: 강단과
0: 네.
5: 원칙과 또 어떤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안착시킬지에 대한 비전과
0: 그렇죠.
5: 근데 그런 게 좀 있나? 그렇게 보기에는 이분은 뭐랄까 좀 뭔가 뚜렷하지 않아요.
0: 뭔가 좀 약해
5: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친윤이 아닌 건 예. 분명합니다.
0: 네네.
5: 친윤이었으면 훨씬 확신범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행적에 친윤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좀 불투명해요. 그렇다고 뚜렷한 반윤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정치색이 없는 것도 많지만 어떤 초대 중수청자로 기대할 수 있는 소신과 강단, 비전, 원칙, 뭐 단호함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0: 네.
5: 아 이거는 이분이 어떤 그 중수청장이 되기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자질이 있나라는 조금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정치색이 없는 건 알겠지만 다른 색깔도 없어 보인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저는 사실 뭐 오늘 청문회는 이미 그 이전에 여권 내부에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돼서 이 후보자가 갖추어야 될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어떤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강단 또 뭐 수사 전문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니냐로 나눠졌기 때문에
0: 네.
6: 오늘 이제 청문회 내용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청문회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권이 내부 분열이 있느냐 없느냐 임명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수그러드느냐 이 부분이 우리 더 관심자가 될 것 같아요 여권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이렇게 조금 지켜봤어요. 이런 네. 부분에서 이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그 나치의 아이만에 비교하고 또 밀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0: 네.
6: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조금 강단 있게 보이기보다는 너무 자리에 연연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자기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있었다면 추미애 지사의 그런 모욕적인 비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0: 네.
6: 아니면 정말로 야 이게 정치판 너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관두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저런 상태로 해서 정말 외압으로부터 중수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보는 분들에 대해서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박덕흠 의원이 이제 그 정치검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0: 네.
6: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이제 정치검찰이라고 답변을 하고 이게 아마 저기 한동훈 의원 디스하려고 아마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도 그 정치검찰에 들어갔다 부정하지 않는다.
0: 부정하긴 어렵다라고
6: 했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0: 네.
6: 저는

0: 전형적인 저는 권력 아부형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가도 본인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들의 수사나 행위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 점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강직 있게 자기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성대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앞으로 외압이나 이런 데 좀 이 조직을 지켜낼 수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들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좀 보고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중수청장으로서 어느 정도 본인의 소신도 나와야 되고 본인의 생각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많이 없었다라고 좀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의 어떤 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1: 네.
0: 이미 상위법 중수청법에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위 규정으로 그걸 차단을 합니까? 오히려 부당한 외압이 있다면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이걸 막아내겠다. 이렇게 강단 있게 답변을 했어야 정상이죠.
1: 강단과 단호함 이런 면은 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후보자가 정치 편중되지 않게 일했다. 부적격이라 뭐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최찬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만한 답변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 오늘 청문회라는 게 특별히 네. 무슨 어마어마한 쟁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쟁점은 다 이미 다 걸러졌고.
1: 이미 많이 나왔었죠. 네,
2: 제가 오늘 보는 관점이 이런 거였어요. 민주당 내에 이제 강경파 그룹이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네. 추미애 지사도 그랬고 김영민 의원도 그랬고 박주민 의원도 그랬고 막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 오늘 윤건영 의원은 상당히 비판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1: 네.
2: 민주당 내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갈릴 것인가 저는 이걸 좀 봤어요. 김지용 후보자가 어차피 검찰 출신이고 당연히 뭐 그 자리에 가고 싶겠죠. 뭐 그렇게 큰 강단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예상대로 이상식이나 최현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아, 답변하기 좋은 이런 질문을 했고
1: 네.
2: 윤건영, 박주민, 박정현 의원 아까 얘기했던 저기 정추석 의원은 뭐 조격신당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여전히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지금 김정 후보자가 뭔가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 다시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하는 인물이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검찰주의자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그동안 김정 후보자에게 여권 강경파에서 쏘았던 비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그 인사가 뭐 저는 100%까지는 그렇겠습니다. 99.9% 임명하려고 보는데
1: 네.
2: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계속 비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검증을 지시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증 지시했는데 또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 이제 추미애 지사 등이 계속 비판을 이어갔거든요.
1: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네. 나오고 있죠.
2: 좀 그래서 어제 추미애 경기도의 지사에 대한 그 국감도 그랬고 지금 여권 내 이 지금 하나의 그 권력 지형의 변화 이런 걸 좀 봤어요 사실은.
1: 네.
2: 왜냐면 이번 이 뭡니까 이 김정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저기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무슨 그 채널 A 그게 다 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런 문제들은 다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제 당신은 검찰 개혁에 반한 인물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반대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인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더라고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민석 대표도 총리 때 마찬가지고. 그런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반윤이 아니라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런 것들의 비판의 그 논점이 좀 약했던 거로 봐요. 그런데 김지영 후보자 여기 대해서 잘 대응을 못했던 거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역시 오늘 청문회에서도 되게 일반적인 청문회는 옹호하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주제가 나와도 옹호하기 바쁜데 저도 그런 면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라는 게 이 지금 이 여권 내에서의 그 이 진보 이른바 진영 내에서의 이 균열이라는 거 이런 것도 네. 저는 또 읽을 수 있었다.
1: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 나온 거는 이미 나왔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렇죠. 네. 오늘 특별히 뭐 그러면 낙마를 시킬 만한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온 건 아니었다. 그러면 임명이 강행될 것이다. 뭐 그렇게 뭐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2: 강행이라고 할 것도 없어. 임명이 네. 이루어질 것이다.
1: 자연스럽게 네. 임명이 이어질 것이다.
2: 이런 상태에서 네. 임명 안 할 대통령이 인사권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죠. 안 할 뭐 근거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2: 지적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고.
1: 네. 알겠습니다. 그 신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인사청문회.
3: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수업이 오늘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1: 아, 솔직히 해주셨네요.
3: 그래서,
1: 네.
3: 그래서 그걸 못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떻게 답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네. 하나 신기한 얘기만 신기하게 느낀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민주당이 검찰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뭐 검찰 없애고 수사 기소 분리하고 예? 그리고 보안

0: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1: 네.
0: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믿어야 되거든요. 시스템에 대해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되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이 정도로 됐으니까 누가 되든 마음대로 못할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 우린 상관 안 해 라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모든 논리가 맞아요. 근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냐면 당신 친윤이야? 그러니까 오늘 뭐 저도 기사 몇 개 봤는데 뭐 이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난 친윤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1: 네. 예?
0: 근데 왜 그게 기준이 돼야 돼? 아니 자기네가 시스템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 오히려 뭐를 봐야 되냐면 야, 이 사람이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어?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야, 너 친윤이야 반윤이야? 이거의 기준이 된다는 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느낀 느낌은
1: 네.
0: 자기네들이 그 난리를 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거 그래도 우리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한 행적을 스스로 좀 자신이 없으면 드러내면서 부정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민주당이 지금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어요.
1: 네네.
2: 지금 언제입니까? 2024년도 12월 3일인데 아직도 친윤을 따지는 건 그야말로 비판받을만 해요. 그 신 교수가 지적을 잘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자꾸 이걸 뭐 검찰 개혁엔 반한 인물이다. 이건 좀 과도하다고 해요. 우리 검찰 주의자다. 이것도 과도해요. 검찰이 당연히 검찰 주의자죠. 근데 그거 알고 임명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수청장이 검찰의 수사 경력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1: 네.
2: 그럼 중수청장은 뭐 누구 교수 같다는 겁니까? 전 그래서 이 민주당의 그 프레임 자체가 강경그룹의 프레임이 친윤이 아니냐 이거 자체가 대단히 유치해요.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친윤이라고 이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근거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에 검사장들이 그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절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 검사장들의 성명을 보면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윤 반윤 검사들은 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빼고
0: 선진력을
3: 예, 정치적 그런 성향이 없는 검사장들만 입장을 낸 거고 그 핵심적인 반대의 취지는 이게 이 절차에 어긋나는 무리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친윤 반윤을 규정하는 건 굉장히 무리고 또 오늘 아까 윤건영 의원도 뭐 질의했고 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분이 결재 라인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 얘기는 본인의 소신은 반대였지만 당시 어쨌든 검찰 전체의 분위기나 혹은 자기 윗선의 지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했다라는 정도예요. 저는 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중수처장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검사 출신 중에는.
1: 그렇죠. 네.
3: 그 얘기는 검사 출신 시키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아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상위 수사기관이 됐고 그 7대 범죄라는 게 국민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그 사건들이잖아요.
1: 네네.
3: 그 수사를 지휘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안착시켜야 되는데 수사 경험도 없고 수사도 모르고 그런 분이 와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주장들이 잘못되고 이른바 강경파들의 반대가 좀 선을 넘는 이제 반대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김지용 후보자에게 정작 검증돼야 될 그런 정말 중수청장으로서의 소신과 강단과 어떤 실력과 비전을 가지고 중수청을 조기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인물인가. 이게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동봉 아니겠습니까?
3: 청문회에서 이분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런 걸 좀 찾기는 어려웠다. 그 점이 아쉬워요. 그걸 더 깊게 파고들어서
1: 네네.
3: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1: 그 예를 들어 수사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3: 아니, 그건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한 거예요.
1: 이런 거죠.
4: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여건 자체가 이 김지용 후보자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아까 이제 신율 교수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접근 방식이나 관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의 중수청의 어떤 성공 중수전의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관심 있는 게 아니고
1: 네.
4: 거기 수장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런 권력 이 조직을 장악하겠다 이런 안 좋은 의도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 이제 그런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찬반 양론과 별개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여권의 분열상이 여기서 드러나

0: 총장에 대한 감찰이 또 본격화됐잖아요. 이런 반발이 나오면서요.
1: 저는 사실은 이문정 네. 이 광주 지청장 뭐 공소청장인가요?
2: 중수청장.
0: 지방중수청장.
1: 아니 예. 보세요. 공부를 하고 중수청 있고 어?
0: 공소청.
1: 공소청 있지.
2: 공수처.
1: 국가수사본부 있지.
2: 공수처도 있어.
1: 거기다 공수처도 있지. 아니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그 이문정 그 총장한테는 저는 징계를 내리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0: 아 감찰은 하지만 약간 경고다.
1: 왜냐하면 네. 일단 너무 시끄럽게 우니까 그냥 조용히 해라
0: 조용히
1: 이 정도
0: 하세요.
1: 수준이고 지금 실제로 조용히 하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갈 거라고는 보는데 저는 사실 지금 그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면 추미애 지사 있잖아요.
0: 네.
1: 추미애 지사는 아마 임명이 되면 그날부터 제가 볼 땐 엄청난 이 비판과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왜 그러냐면 네. 어제만 보더라도 오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추미애 지사는 충분히 그럴 거고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야 뭐 더 심해지겠죠.
0: 일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이제 말했어요. 어제 국감에서도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왜 그런지 조목조목 좀 짚어줬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뭐지 궁금만 해지고.
2: 근데 김지영 후보자가 만약에 중수청장이 되면 네. 이문정 그 광주지방청장은 좀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아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해임을. 해야 됩니까?
2: 징계하고
0: 네. 공, 아, 뭐 일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2: 왜냐하면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대한민국 법과 제도라는 건 말이죠. 그건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0: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그냥 해임을 해야 된다.
2: 해임을 해야 저 같으면 해임할 것 같아요.
0: 네네네.
3: 징계위에 회부가 돼야 해임을 하는 거죠.
1: 근데 그 징계위를 열 수가 있어야 지금 중수청에서.
3: 아니요.
1: 사람이
3: 이게 5급 이상은요. 네. 국무총리 산하의 징계위원회를 회부가 됩니다.
2: 그런데 아, 그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0: 네.
2: 세상에 지금 현재 청문회도 열리기 전인데 광주지방중수청장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상관이 된 중수청장인데 아직 임명은 안 됐습니다만
0: 네.
2: 그걸 직격한다? 그 논리도 빈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이게 설 김지영 후보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여기 지금 이른바 강경파라는 의원들은 어떻게든 검찰개혁에 반한 인물로 몰아갔을 거예요. 김종 후보자를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0: 네.
2: 이쯤에는 이게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이게 다른 기관하고 달라요. 또 중수청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0: 네.
2: 이거 그대로 갖고 데리고 간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종 후보자가 제가 그때 뭐 해임까지 뭐 너무 많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기관을 잡아야죠.
1: 아니, 근데 네. 이런 사람은 왜 그러면 뭘로서 청장을 시켰는지 그거부터 좀 물어보고 싶어요.
2: 김지영 후보자가 시킨 게 아니니까.
1: 아니, 물론
2: 김지영 얘기를 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여기 그 시킨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0: 알겠습니다.
1: 싶어요. 알겠습니다.
0: 방송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될까요?
4: 아니 일단 뭐 그 지금 감찰을 하는 단계니까
0: 네.
4: 감찰 결과를 봐야 될 텐데 감찰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뭐 조사를 할 게 없습니다.
0: 그렇죠.
4: 말이 다기 때문에.
0: 네.
4: 다만 이제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신분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상 항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수청이 개문발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그 지방중수청을 안정화시킬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진력하기보다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저분이 뭐 그냥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현직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0: 그렇죠.
4: 또 공무원 그 윤리강령에 적용을 받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적어도 조직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벗어나서 정치인처럼 도어스태핑을 한 거예요. 때문에 저거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 아마 징계위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뭐 징계의 양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 제가 모르겠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한 대로 아주 중징계가 나올 수 있고
0: 네.
4: 그보다는 낮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문정 청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0: 예전에도 그렇죠. 예.
4: 동부지검의 검사장이 맞아요. 되자마자 검찰개혁 5적을 거론했어요. 뭐 법무부 차관, 뭐 검찰총장 대행.
1: 그것도 임명권과 뭐
4: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0: 징계 받았잖아요. 이때.
4: 아니요. 그때 징계 안 받았어요.
0: 징계 안 받았습니까?
4: 징계 받았던 건 다른 걸로 회부가 됐었는데.
0: 아, 다른 겁니까?
4: 이분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그 검찰 조직의 방침하고는 다르게 아예 무죄 구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사유로 징계 회부됐는데 그 징계에서 재심이나 아니면 뭐 재판

0: 까지 거쳐가지고 징계는 다 무효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경험자의 여유 아니냐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군요. 이번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네네. 이번은 사유도 다르고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전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봐요.
1: 징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저는 아마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면 이 감찰을 해서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사전 아마 법률적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장관이 발언했을 거예요. 그거 검토 안 하고 지시를 했다면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 정말 아마추어고 그래서 이제 국가 공무원상이 공무원법상이 이제 품위 유지 문제 또 복종 의무나 직무상 명령 준수 의무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는 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찰을 지시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이전에 사실 이 임은정 씨가 이렇게 자기의 자유롭게 어떤 정치적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사실 민주당 책임이 커요.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 그 보수 정권의 어떤 검찰을 공격할 때 이거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줬던 데가 민주당이에요.
1: 그렇죠.
2: 그런데 이제는 여당이 돼서 이제 이쪽에다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 이제 품기도 버리기도 뭐한 이제 계륵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만약에 징계를 내렸을 적에 이 사람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그렇죠. 법적 투쟁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 여권으로도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민주당이 스스로
1: 자초한 것이다.
2: 네, 저는 자업자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1: 네, 아니 아까 근데 신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귀에 꽂히는데 뭐가요? 그러면 임은정 그 중수청장을 광주지방 중수청장을 그러니까 이럴 거를 몰라서 임명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세요.
3: 저는 그거 그래서 전 그게 지금 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1: 그렇죠.
3: 정성호 법무부 장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런 걸 다 안 상태에서 또 시켰어요.
1: 임명을 한 거죠.
3: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뭐.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을 뭐 어기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내세우면 정치 참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만 키워주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상명하 복종의 의무를 어겼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하면 모르는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뭐 정치 참여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정치 참여의 기준이 뭐냐 가지고 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요새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볼 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오늘만 네. 해도 뭐 신천지 얘기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왔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이 그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직 머리에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4: 그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임은정 이분이 지금 동부지검장도 했잖아요. 백혜련 경주하고도 갈등을 많이 빚었고
1: 네.
4: 워낙 유명해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저도 왜 이분을 계속 이렇게 요직에 임명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정보를 제가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원이나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쨌든 공직자로서 말이죠. 아주 간부잖아요. 높은 간부예요. 그런데 이건 정치 참여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직업 유리에도 어긋나요. 전혀 아주 정통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1: 공무원의 직업 유리에 어긋난다.
4: 어긋나고 정치적 중립에도 위배되고 게다가 이게 중수청장이잖아요. 광주청장.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민주주의 이런 걸 떠나서 이건 기강의 문제임을 떠나서 제도의 어떤 허점이 드러나는 거라서 이걸 그대로 갖고 간다? 그 해임이 될지 모르겠는데
1: 네.
4: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회부될 거 하고 상당히 중요한 징계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죠. 중수청장 임명에 반대하는 분. 추미애 지사 얘기 아까 좀 잠깐 했는데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선언과 또 시군 보조예산 삭감 방식 또 공무원 인사 보류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가 독주라는 지적에 반박을 했는데 이태규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도정에 대한 정책 검증 이것은 국감에서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2: 저는 먼저 도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예산 사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1: 네.
2: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중앙 정치 개입 문제 중수청장 후보자 비판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여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 통제가 안 된다.
2: 예.
1: 네.
2: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현재 당 지도부의 어떤 정치 역량 가지고 통제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이제 추미애 지사의 개인 스타일 문제가 하나가 있고
1: 네.
2: 두 번째는 이제 권력의 생리가 지금 저는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좀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0: 한마디로 보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문제가 여권 전체로 저는 이제 확산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초기에 이제 대통령의 정책이나 인사 실패, 또 공소 취소나 이런 정치적 무리수가 결국은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갔고, 이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인사에 대한 당내 반발이나 이런 걸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이제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국정 운영 능력의 문제를 또 확산되는 거, 이 부분을 저는 추미애 지사가 본능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는 적어도 지금 차기 구도에 대한 자기 기초 발판을 지금 다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제가 일단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에서 추미애 지사를 뭐 제명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징계를 할 겁니까? 그래도 경기지사로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여권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추미애 지사를 적절하게 제어해서 좀 잠잠하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부분이 여권 전체 아마 정치적을 시험하는 중요한 저는 기준점이 될 거라고 봐요.
1: 그래서 뭐 중인수환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 뭐
2: 그런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안 갈 거라고.
1: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2: 일부 지지자들이 네. 온라인에서 하는 얘기고 네. 자당의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소환이라는 게 그리고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1: 그렇군요.
2: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풀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풀어야죠. 그거는 추미애 지사를 설득을 하든 아니면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더 선을 넘을 때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 그렇게 당의 해법을 찾아가야 될 문제지, 대통령이 그 추미애 지사하고 무슨 갈등을 이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추미애 지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의 또 특성까지 여기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뿐만이 아니야. 이분의 전략적인 이런 각세우기뿐만이 아니라 특성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분이 항상 자당이 정권을 잡으면 팀키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죠. 그다음에 예전에 네. 여당 시절에 상임위원장 하면서 문건을 잠그고 타임오프제 그 노동법 개혁하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국민 탄나라당 의원들하고 당에서 징계받았어요. 그리고 당대표 돼가지고도 박근혜 이제 막 탄핵이 거론되는데 박근혜랑 1대1로 회동하겠다고 당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탄핵이 아니고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거 얘기했다가 드루킹 사건. 이분이 지시해가지고 그렇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얼마나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까?
1: 그랬었죠.
2: 표현 네. 갈등 때 자기 표현 안 들어줬다고. 그리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특성이 뭐냐면은 약간은 어떤 면에서 안하무인인 거예요. 주변을 안 봐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팀킬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상당한 저는 이 전략적 혹은 정략적 계산까지 더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지사는요, 뭘 해도 잘 인구의 회자가 안 되는 맞아요. 자리예요. 서울시장하고 너무 달라요. 그 대한민국의 최대 인구를 가진 광역단체장인데 네. 서울시장에 비해서 정책적 운신의 폭도 좁고 가용할 수 있는 재정도 얼마 안 되고 무엇보다 정치적 위상이나 체급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전임 김동연 지사도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언론에 많이 안 나왔었죠.
2: 이재명 대통령은 왜 경기지사하고 대통령이 됐냐. 네. 경기지사 하기 전에 떠서 경기지사가 됐어요.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권력하고 치열하게 각을 세우면서 정치적으로 몸값이 커졌고 대선 출마했고 그 상태에서 이미 차기 대선 주자를 확정된 상태에서 경기지사가 된 거예요.
1: 그렇죠.
2: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경우가.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도 노련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치의 존재감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계속 저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1: 네.
2: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를 검찰개혁 강경론자 입장에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인의 어쨌든 이 정치적 체급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도구로 소재로 저걸 소환해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한 거죠.
1: 어쨌든
2: 그 대해서는 저는 네네. 당에서 단호하게 나와야 된다고.
1: 그 추미애 지사 이야기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박원석 의원님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더 추미애 지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실히 기사도 많이 나고.
3: 아, 그럼요. 예, 아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1: 없죠.
3: 역사상 최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2: 이재명 대선 예? 후보가 된 이후의 국정감사.
3: 그렇죠.
2: 그때 한번 있었어요.
1: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3: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200% 동의하는데, 당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4: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첫째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비교했을 때요.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다 대통령이 당에 이걸 이끌고 간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 말이면 뭐가 될 수가 있는데
1: 네.
4: 지금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엇비슷하거나 못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엔 대통령 말이 먹기가 힘들다는 거. 제가 일단 이

0: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새 청와대를 보면은요, 대응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대응해야 될 거는 침묵하는 경향이 강해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청와대가 나서서 대응을 하고 뭐 SNS에 뭐 올렸잖아요. 뭐 호의호식 뭐 어쩌고 저쩌고 올린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하면 추미애 지사 몸집만 키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될 거든 대응을 하고 있고 정작 저 같으면은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대통령에게 무척 화가 나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단호하게 나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대응해야 될 것과 대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마구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을 보면 추미애 지사는 같이 굉장히 이분이 난 정치 감각을 좀 있다고 보는데 절대로 이런 기회 안 놓칩니다.
1: 그런데 네.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체급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위상만 높인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그걸 알 텐데 자꾸 이제 SNS 모르겠어요. SNS 활동 계속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뭐 멕시코 그 대통령을 만났는데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한다. 그걸 보고 내가 배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를 그 수석이 소개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비행기 안에서. 근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 SNS를 하더라도 정책에 치중해야 돼요. 정책에. 근데 자꾸만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 그 정쟁의 또 한복판이 될 수 있고 정쟁의 한 켠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전형적으로 추미애 지사를 의식하는 발언들. 그러니까 그게 추미애 지사를 의식했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추미애 지사 어제 그랬죠. 뭐 저를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2: 얘기했습니다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1: 누가
2: 얘기했죠.
1: 누가 봐도 네. 뭐 저기 관사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호화론 이런 얘기 나오고 호의.
2: 어렸을 때 힘들게 산 사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1: 또 무슨 네. 예산 깎은 얘기 나오기 때문에.
0: 저기 힘 안 들게 산 사람 있어요?
1: 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결국 네. 지지율의 문제예요. 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추미애 지사는 더욱더 그걸 이제 밟고 올라가려 하는 거기 때문에.
2: 대통령 지지율의 문제다.
1: 그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일단 지지율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네. 중도 확장 실험으로 가라. 그렇게 돼서 떨어지면 할 수 없어요. 지지율 떨어지면. 근데 이건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중도 중도대로 통합이 안 되고 진영은 진영 내부에서 통합이 안 되고 양쪽이 다 통합이 안 되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아니 근데 이게 뭐 대통령 4년 차나 뭐 이럴 때면 이해가 가죠. 지금 임기 2년 차.
3: 그러니까 말인데. 이게 제가 볼 때 네. 지금 여권 전체 국정운영 구조 그 권력의 어떤 그 분당과 역할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집권당 여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과도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김민석 후보를 밀었을 적에 이게 푸들은 귀엽지만 집을 지킬 수 없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2: 푸들 집 잘 지켜요.
3: 그래서 이게 제가 특정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의 권력이나 지지율에 기대서 만들어진 여당의 집행부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걸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영향력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려울 때의 어떤 그 보완제나 돌파구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건데 지금 여당의 상황이나 모습이 딱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권력의 분산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지만 네. 대통령한테 집중된 정치적 압박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2: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된 후에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3077님께서 오늘 네 분 출연자 모두 너무 든든하고 신뢰가 가는 분들입니다. 네 분 건설적인 토론 들으면서
0: 그거 진짜 문자 맞아요?
2: 어? 제가 뭐
0: 본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2: 개인적인 어? 생각이겠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0022님께서 시사 맛집 열린 토론하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775님 열린 토론 들으며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아, 설거지할 때 딱 듣기 좋은 방송 열린 토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열린 토론과 함께하는 것도 네, 시사 또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0: 설거지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듭니다.
2: 왜 그렇습니까?
0: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설거지해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전 와닿기 때문에 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죠.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십시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가

0: 아, 부과됩니다. 아, 다음 이야기, 다음 주로 넘어가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오늘 발탁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비례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도 지냈는데요. 어떻게 이 임명 보셨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역할을 맡을 적임자라고 생각하신지 최상률 교수님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이제 발표가 누가 나올까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굉장히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렇죠.
0: 사실 지난주부터 발표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1: 유임을 또 시킬 것 같지는 않고 강원시 실장을. 근데 오늘 이제 소식으로 좀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0: 네.
1: 아니, 이분이 비서실장을 딱 맞나 이런 생각이. 이분이 특별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2: 원래 이름은 아셨어요?
1: 알았죠. 국세청장. 아. 비례대표 의원 했고.
0: 그렇죠. 국세청장 하셨으니까요.
2: 비례대표 1년 안 했죠.
1: 1년 했는데.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이름 많이 나왔죠. 국세청장 이름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대체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비서실장은 이제 국정 쇄신의 차원에서 원래 인사라는 게 메시지니까 국정을 어떻게 쇄신하고 그래서 뭐 중량감이 있고 말이죠. 뭔가 통합형이고.
0: 네.
1: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나요. 좀 이재명 대통령보다 연세도 많아도 괜찮고 꼭 정치인 출신 아니어도 괜찮고 뭐 좀 파격적이고 참신하면서 뭔가 국정쇄신의 이미지를 딱 담을 수 있는 인사 이런 걸 저는 바랬는데
0: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1: 그렇게
0: 맞아요.
1: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이분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향시 출신이고 국세청장을 바로 이제 하던 분이고 비례대표 출신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때도 그랬고 대통령 후보 때도 많은 이제 조세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조언했던 분이거든요.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0: 네.
1: 한마디로 이제 가장 원론적으로 평한다면은 진부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실무형 관료형이다. 안정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형 정무형 이런 것보다는 관리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데
0: 네.
1: 지금 관리형보다는 뭔가 좀 이 지지율이 안 좋은 국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비서실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안정적으로 간다.
1: 안정적으로 하고 네. 어떻게 경제정책.
0: 무난하게 간다.
1: 정책실장도 네. 경제정책 전문가를 했잖아요. 하준경 정책실장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맥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라는 게 어떤 향후 국정 방향을 아는 건데 이 임광영 이 국세청장 이분은 그렇게 무슨 여야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를 조정하고 뭔가 큰 지금 진영 내의 갈등을 통합해내고 또 다음에 중도와의 어떤 통합 이런 걸 해내면서 대통령께 조언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분이 걸어온 길이라든지 현재 직책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런 것보다 일단 실무 관료형을 택했다. 행정형이다.
0: 네.
1: 이렇게 봅니다. 일단.
0: 뭐 강력하게 뭐 정치력을 발휘해서 뭐 통합을 한다거나 사람을
1: 그런
0: 뭐
1: 스타일 같지 않아 보이긴 해요.
0: 그립감을 잡고 뭐 움직인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1: 정치인 출신이 나는데 비례대표였고 1년 네.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0: 무난하게 이끌어가는
1: 뭐 정치인 출신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솔직히.
0: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0: 네.
2: 첫째 이분이 할 말은 한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0: 그렇군요.
2: 다시 말해서 이분의 전문 분야가 경제, 특히 세제 아니에요? 그러면 세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대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그 TV 생중계에서 이분이 뭘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기분 나쁘다면 말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말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끝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진짜 레드팀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0: 네.
2: 문제는 이거는 그거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는 할 소리를 분명히 하겠지만 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어디 경제 문제만 다룹니까? 당정청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인사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특히 당정청의 주요한 건 리더십도 필요하고 이게 정치 솔직히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가 아무나 할 수라고 우리 둘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은 진짜 아무나가 아니시거든요. 박 의원님과 이 의원님.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경험이 비례대표 1년 가지고 과연 당정청 회의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만기 칠남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어차피 뭐 그냥 문자 그대로 진짜 비서 실장으로 그냥 하고 본인이 결국은 다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0: 그 말씀은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할 그렇죠. 수 있는 인선을 했다라고 저희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2: 아니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 게

0: 이것도 우리나라 음모론이 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음모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그 비서실장 했는데 비서실장이 사실 자기 모르는 분야는 잘 못하니까 거기에 조언 아닌 조언을 하면서 다른 분이 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가 뭐 그렇게 썩 잘된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1: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김현지 부속실장이
0: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특정인 얘기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1: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보고.
0: 왜 자꾸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요?
1: 아, 혹시 내재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예,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0: 절대로 끊으십니까?
1: 네, 박원순 교수님은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1: 의외였다.
2: 그동안에 이제 여러 함화평이 돌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함화평을 떠나서 그 강훈식 실장 후임으로서의 차기 비서실장의 말하자면 컨셉이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거론이 됐어요.
1: 네.
2: 아예 대통령이 최측근을 임명해서 편하게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런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1: 네.
2: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하고 거리감이 좀 있더라도 이제 그립이 있고 뭔가 이게 안정감과 균형감과 확장성 이런 걸 기할 수 있는 중진, 실세형,
1: 그렇죠.
2: 확장 안정형
1: 네.
2: 이제 이런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컨셉이 주로 거론이 됐는데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이분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통령하고 같이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입돼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일정하게 하다가
1: 네.
2: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세청장으로 발탁이 된 대통령이 인정하는 전문가인 건 맞는데 대통령하고 정치를 같이 오래한 측근 실세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1: 최측근은 아니다. 예. 네.
2: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확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중진.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1: 아니 그럼 뭡니까?
2: 관료는 오래 했는데 그냥
1: 네.
2: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실무형.
1: 실무형.
2: 네, 그다음에 관리형 그런 비서실장을 택한 건데 아 지금 상황에 이게 맞나 이런 의아함을 좀 자아내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결국에는 만기 칠남이도 강화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을 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과 부담은 다 대통령이 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대통령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일을 잘하고 매끄럽게 관리하고 이 역할을 맡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권 내에서 나오는 의견이 대통령이 책임과 권한을 좀 나눠주고 부담을 내려놓고 뭔가 이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여권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2: 물론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이나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으로서의 전문성만 알지 정치적으로 뭐 다른 어쨌든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인물의 살아온 경력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평판과 이런 걸로 봤을 때
1: 네.
2: 기대했던 그런 유형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상황 판단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요즘에 현일 SNS에 진영 내부 갈등에 대해서 언급이 잦고 그에 대해서 각을 세운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당이 해결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서실에서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비서실장은 일종의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정운영을 재설계하는.
1: 네.
2: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과연 중심 의제가 뭔가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반도체 얘기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권이 만들어낸 의제라기보다도 지금 어쨌든 이런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 거지 그게 정권의 의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양극화면 양극화 불평등이면 불평등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면 뭐 이렇게 정권의 중심 의제와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국정을 재설계할
1: 네네.
2: 이런 데 큰 역할을 해줄 그런 기획력과 감각과 경험과 조율 능력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기대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1: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있을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습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원래 좀 이거 관련된 박원석 의원이 그... 추측들이 난무했잖아요.
2: 예, 예.
1: 뭐 국회의원 예. 출신 분, 지금 현역 의원분 예. 출신 분. 근데 그분이 다 안 되고 이분이 된 건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인선입니까?
2: 전혀 그렇고요.
1: 네.
2: 전혀 생각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 뭐 발표 앞두고서 발표한다는 얘기는 있었대요. 청와대.
1: 네. 네. 네.
2: 청와대 기자실이 일대 혼란이었다. 누구냐. 마지막까지 보안은 지켜졌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근데 좀 발표되니까 막상 어? 이게 뭐지?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에. 없던 거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 비서실장으로 갈 거다. 측근이.

0: 형으로. 근데 이제 현역 의원들은 부담이 너무 커요. 배지를 내려놓고 그 다음 총선 출마 안 할까 고를 해야 되는데
1: 실제로 거부했다는 얘기도 진짜입니까?
0: 당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에 보궐선거
2: 있죠.
0: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2: 그렇죠. 네.
0: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 선택지에서 제외됐던 것 같고
3: 그렇군요.
0: 일부 들리는 풍문으로는 원외 중진한테 제안이 있었는데 뭐 총선 준비하겠다고 정중히 거절했다는 썰도 있고
3: 거절했다.
0: 확인이 안 되지만
3: 오, 네네.
0: 그래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3: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글쎄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발표된 현상만 보면
3: 네.
4: 전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인사다 이렇게 조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아, 실망스럽다고 평가하십니까?
4: 우리가 배가 있잖아요.
3: 네.
4: 그 무게중심이 높으면 낮은 파도에도 침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수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러면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평형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요. 사소한 일부터 하다못해 골프 치는 문제 그냥 모든 정치적인 압력이 다 대통령한테 집중돼서 대통령이 다 커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권력의 배분도 합리적으로 돼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처한 국정 상황을 본다면 저는 고도의 어떤 정무적 감각과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관료 출신을 썼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의아스럽고 이것이 상황에 맞는 인사 인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고요.
3: 네.
4: 특히 이제 야당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적어도 이 지금 이 신임 비서실장이 대장동 변호사하고 인척 관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이제 정치 인사 연고 인사다.
3: 처남이었나요?
4: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마 그 정치적 비판이 아마 굉장히 좀 드세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2: 그 부인 되시는 분은
4: 부인은 지금 저기 그
2: 휴스턴 영상과
4: 예, 공관장으로 또 나갔고
3: 네.
4: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인사에 대한 아마 논란이 또 아마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3: 그렇군요.
4: 어쨌든 이번 인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 이제 속사정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아 대통령이 사람을 못 믿거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하고 또 연고가 있어야 쓴다. 예, 이런 부분. 또 자기 편한 사람을 쓴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그 대통령 때의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실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도 긴장 요소가 좀 있어야 됩니다.
3: 아, 그렇죠.
4: 그래야 대통령의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인사는 그냥 비서를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대통령 스스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더 키워간다고 보기 때문에
3: 네.
4: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평점을 주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취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전 다층적이라고 보는데 국정기조를 바꿔야 돼요.
3: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
5: 우리가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정권 때가 나와요.
3: 네네.
5: 제가 기억하는 박근혜 때부터 그 기억이 나는데 국정 전환해야 된다. 운영 스타일을.
3: 네.
5: 그게 국정 운영 방식이거든요. 국정기조. 윤석열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인데 국정기조의 전환은 인사에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뭐 인사에서 다들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썩 그렇게 잘한 인사다라는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뭐 결들은 차이가 있는데 네 사람이다. 차이 있습니다만 뭔가 의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인사가 주는 그 국민들이 느끼는 중도층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거. 이 사람이 잘해야죠. 이분이 잘하고 제가 몇 개 적어봤어요. 이 정권이 지금 처한 문제들. 너무 많아요. 인사 문제 있죠. 당내외 통합 문제 있죠. 그다음에 진영 내 갈등 균형 문제 있죠. 만기 칠남 문제 사법 리스크 너무 많아요. 대법원장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첩적이고 다층적이에요. 그 결이 다 달라요. 층위가 다 다른데 이거 최소한은 이 비서실장 정도는 이걸 파악을 쫙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 큰 레벨에서는 큰 레벨대로
3: 네네.
5: 낮은 레벨은 낮은 레벨로 해야 되는데 관료를 한번 보시면 관료를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세청장이 세제 문제 주로 했던 분이 이걸 전반적으로 조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3: 알겠습니다.
5: 고맙습니다.
3: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쥐고 그러니까 인사가 나올 때 국민들이 야, 저 뭔가 좀 다시 일을 하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다는 거잖아요.
5: 국정세신의 강력한 의지가 같은 건 좀 덜 있는 게 아닌가.
3: 국정세신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
2: 그런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세신이라는 거 인사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두 개를 동시에 줘야 되거든요. 신선감과 파격이다라는 두 개를 동시에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신성감이라는 게 아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성감을 느끼기 보다는 누구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 중에서 신선, 이런 사람도 했다라는 신선, 파격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없었다는 거. 그게 없었으면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치 감각 뭐 이런 게 사실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데 네. 이게 지지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치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 아무리 잠재력 있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이 경험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3: 경험까지 있어야 되는군요.
2: 아니 경험이 오히려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잠재력 경험 없는 잠재력 전 필요 없다고 보고요.
3: 알겠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이거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3: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인선을 한다면 어떤 분이 좋은 분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참 인사하는 게 어렵네요.
5: 누가 와도 비판 만점이 있어요.
3: 아니, 그러네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5: 두고 봐야죠. 뭐
3: 네. 일단.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주 초에 나온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지지율도 좀 나왔었죠. 근데 이 시점에 신천지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굉장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어쨌든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네.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입당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 먼저 사실로 드러나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그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때 이미 신천지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에 입당했다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어떤 요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3: 네.
4: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최대의 저는 이제 리더십이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걸 명쾌하게
3: 네.
4: 그래서 상대도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걸 정리해내면 당이 조금 안정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과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다면 전 당이 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3: 그렇죠.
4: 예.
3: 지금 김숙 대표가 오늘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을 확인했고 의미 있는 증언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수사 의뢰까지 좀 거론하고 있는데 이거 추가 조치가 계속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0: 아니 만약 그 자체 조사에서 그런 집단적인 가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3: 네.
0: 수사 의뢰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투명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3: 근데 보고요. 반발이 없을까요?
0: 아니, 반발 당연히 있을 텐데.
3: 네.
0: 근데 어쨌든 그, 이에 대해서 그동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발했던 뭐 정청래 대표 측이나 이쪽도 아니, 한 점 남김없이 의혹을 해서자는데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형평성의 논리에서 봐도 국민의힘이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3: 수사당했죠.
0: 5만 예. 몇 명 한 자리수까지 밝혀냈어요.
3: 그렇죠. 예.
0: 그러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면 여기도 수사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사당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3자에서 고발장장만 들어가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모양새는 사나워요. 여당이 그렇다고 당원 명부를 이제 수사기관에 주고 이걸 뭐 수사를 받고 하는 게 모양새 사납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쟁점이 이미 됐고
3: 네.
0: 심지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이 전당대회 판에 드리워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김인석 대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또 다른 당내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당내 그 입장들이 있는데 그 입장들도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4분 5일 자중질환하는 도화선이 될 수가 있는 데다가 이게 신천지 얘기를 가지고 그동안에 또 야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3: 그렇죠.
0: 이제는 반대로 이제 공격받는 위치에 내몰리게 생겼잖아요.
3: 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긁어부스럼 아니냐 이거.
3: 그렇죠.
0: 무슨 전당대회 네. 실질 영향도 안 미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조용히 정리했어야지 이걸 갖다 터트려가지고 결국에 벌집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3: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터져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0: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3: 네.
0: 근데 그걸 떠나서 신천지 이슈를 떠나서 지금 여당 지지율 굉장히 위기입니다. 김민석 대표 굉장히 위기예요.
3: 네.
0: 본인이 본인 입으로 3개월 내에 10% 지지율 올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당대표 된 이후에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이렇게 발현되고 있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민주당 TV? 그거 하나 정도 만들고 40개 TF 구성됐다는데 40개 TF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TF가 뭘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새로운 의제가 없어요. 새로운 의제가 없으니까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0: 마치 다수인 것처럼 그렇게만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김민석 대표가 이 본인만의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도 견인하고 대통령 부담도 덜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커요.
1: 네. 리더십의 문제까지 제안해 주셨어요.
2: 이것도 생각이 드는 게 정치에서 가장 그 중에 뭐 이슈 전환이거든요. 그걸 제일 잘했던 조선 임금이 숙종이에요. 숙종. 이런 환국 정치.
1: 네.
2: 밖으로 앉아도 국면국자.
1: 오.
2: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신 대출척하다가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서인과 남인을 계속 균형을 맞췄던 게 숙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공학자가 숙종이거든요. 이건 우리 좋고 나쁜 것도 현실 정치예요. 이른바 파워폴리틱스가 바로 그런 건 권력 정치인데 그게 안 돼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말이지 여기서 뭐 옳고 그름 따진 거 별로 의미가 없고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이 야당 이슈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한때 전부 야당 이슈였죠. 그구 뭐 부정선거론 올공 정치 근데 그거 사라졌다고.
1: 국민의힘 얘기가 없죠.
2: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슈가 완전히 100% 여당 이슈예요.
1: 그렇긴 하죠.
2: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 여당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거니까 방송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확 바꿀 수 있는 게 정치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현실 정치라고 이제 이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신천지 보세요. 이걸 왜 꺼냅니까 지금 이걸. 그러니까 전 당연히 평소에 저의 생각들은 당연히 이걸 밝혀내는 게 맞는데.
1: 여당에서 지금 꺼내면 안 되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2: 꺼내 이걸 지금 꺼내서 뭐가 이득이 되겠냐고요.
1: 이득이
2: 뭐
1: 되는 게 없다.
2: 정의로움을 그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1: 네네네.
2: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걸.
3: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1: 네. 추구는 하겠죠. 추구는.
2: 아니. 추구는 하겠죠. 여당 뭐 여야 다 얘기하는 거 여야 다.
1: 네.
2: 여야가 뭐 정의로움을 추구합니까 의원들이? 모든 의원이 이 두 분은 안 그런데 이 두 전직 의원들은 안 그러시지만 근데 굳이 이걸 왜 꺼내냐고요. 지금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민주당 편에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지금 정청대 대표 바로 반발하고 나왔잖아요. 벌써.
1: 민주당의 입장이죠.
2: 입장에서.
1: 네.
2: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걸?
1: 친청계 쪽에서는 지금 가입 정황만으로 특정 개파와 연결하지 말라는 입장을 좀 발표하긴 했습니다.
2: 그만 얘기하는 거지. 이거 뭔가 국면을 바꿀 만한 이슈 뭔가 터트려야죠.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그 흔한 것도.
4: 근데 지금 네.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세간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 뭐라고 합니까?
4: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1인 제일 야당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 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까?
4: 맞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한동훈 의원한테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신천지 문제 가지고 신천지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엄청난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반란인가 뭐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종교와 정치 이거 붙으면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신천지 문제를 김민석 대표가 꺼냈다.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몇만 명이다 뭐 이 숫자까지 나오고 이랬잖아요.
1: 대략적으로 나왔죠.
4: 대략적으로. 그 뭐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 일단 규모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전당대회 직전이 언제냐 시기를 이걸 또 굉장히 해야 되고 세 번째 한꺼번에 들어왔냐 아니면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중당정 문제도 사실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중당정 문제가 되면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하고 이중당적도 있을 수 있지만 조국 혁신당하고도 이중당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걸 민주당하고. 지금 털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그 이거 나오죠.
4: 이거 털면은 또 야권 전 아 여권이군요. 여권 전체가
1: 네.
4: 아주 이게요. 또 들썩이겠죠.
2: 이슈가 전부 신천지로 덮히게 돼요 그럼.
3: 그런데 이게 이제 이중당적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이제 특정 종교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으로 입당을 했다면 또는 순차적으로 입당을 했다면 저는 여러 당에 동시에 이렇게 입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떤 종교 단체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 입당했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그 당의 어떤 경선이나 권력 결정 과정에서 어떤 그 당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럼 정당 정치를 부정하게 되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3: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각 당이 사실 책임 있으면 다시 같이 검증해서 이중당적 다 걷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1: 같이 당원 오픈하자 예, 뭐 이런 거죠.
3: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을 이 정말 호미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자꾸 두둔하다 보니까 이제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도 아닌 거를 해서 정리를 당해서 해 줬으면 거기까지 안 갔는데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치켜올리다가 정말 망신 다당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저는 그 개파에 상관없이 원칙과 기준대로 정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 정당 정치의 보호를.

0: 위해서 네. 발전을 위해서 이러면 누가 저기 여기에서 저기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결국에 김민석 대표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기는 위기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이 하락세고 지금 뭐 100일 안에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 지지율 10% 높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당분간은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 계속 이런 이슈들이 터져 나오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주실 수 있겠습니까?
2: 네. 그 당대표, 특히 여당의 대표는 어떤 기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게 아니고 돌파하고 성과로 증명하고 뭐 이렇게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 보면 그동안의 과거에 정치적 역할도 그랬지만 어떤 기획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참모형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다운 어떤 돌파력이나 어떤 의제 설정이나 그걸 또 결과로 만들어내는 증명하는 이걸 보여야 됩니다. 지금 정기국회예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지만 국정감사 지나고 나면 이제 입법과 예산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제 여당다운 어떤 결과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게 어쨌든 국정의 성과로 나타나는
1: 그렇죠.
2: 거고. 그러면 지금쯤 되면은 한 의제 우선순위가 한 대여섯 가지로 뽑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별로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TF 40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TF 만드는 게 성과가 아니고요.
1: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2: 그 TF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TF는 만들었지만 TF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 네.
2: 심지어 뭐 의원들 다 배치해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1인 1 그 태스크를 갖는 그런 당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뭐 그런 그 말로 할 수 있는 때는 지났고 네.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1: 성과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잠깐 그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부산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 35.5%, 국민의힘 41.3%. 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청열 용인대 특임교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 고맙습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 그리고 여당 내부 갈등까지 짚어봤죠. 정치권 곳곳에서 문제는 드러나는데 해결책 찾기가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열토 비대위인데요. 요즘 정치권은 비상은 많은데 대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0: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잠실구장의 한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두산은 국가대표 에이스 곽빈을, LG는 메이저리그 112승에 빛나는 카라스코를 선발 투수로 세우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경기는 현재 7회 초 두산의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LG가 2-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두산의 공격 상황에서 원아웃 만루의 찬스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승부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진행 상황은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전 두산 감독이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동행을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마치게 됐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승리를 달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맨유와의 리그 페이지 2차전에서 2-0으로 이겼고 이강인은 투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선제 결승골의 시발점이 되는 전진 패스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 스완지 시티의 엄지성이 경기 도중 인종차별 언행 피해로 경기가 한 대 중단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스완지는 인종차별 행위를 규탄한다며 미럴도 차별적 언행 의혹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 당국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상현 여자 배구 국가대표 감독이 2028년까지 지위를 이어갑니다. 재신임을 받은 차상현 감독은 내년 8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고 대표팀을 이끌 계획입니다. 2016 아이시나고야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오늘 결전지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은 18개 전 종목에 357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금메달 21개 이상을 목표로 종합 6위에 도전합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드디어 가을 야구의 시간이 왔습니다.
3: 네, 이제 뭐 사실 저희를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딴 데를 보고 있나 하실 텐데 야구 보랴 이제, 네. 이제 방송 준비하랴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구장 소식부터 빨리 알아보도록 하죠. 네. LG와 두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만났습니다.
2: 네.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 두산과 LG가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 현재 지금 승부를 펼치고 있고요. 현재 7회 초 두산의 공격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네. LG가 2대 0으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LG는 1회 말에 터진 오스틴 딘 선수의 투런 홈런을 앞세워서 그 점수를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리드점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두산이 7회 1사 만루에 지금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이제 잡아내면서 지금 이제 양석환 선수가 지금 친타구를 이 중견수 박혜민 선수가 이제 잘 잡아냈고요. 일단 지금 희생 플라이로 일단은 두산이 한 점을 따라.

0: 묻는 데는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잠실 야구장에서 한지붕 두 가족이 가을 야구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2: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 월드카드 결정전 같은 경우는 한 팀의 그 4위 팀의 홈구장에서만 한 경기 또는 두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만 두산과 LG가 맞붙게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실 야구장에서 팬들은 경기를 더 많이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1: 네.
2: 사실은 뭐 두산과 LG 어느 한 팀이라도 만약에 가을 야구를 못 갔으면 한지붕 다른 이웃 가족의 가을 야구를 조금 배 아프게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0: 네.
2: 일단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 팀이 지금까지 치열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0: 사실 올 시즌을 끝으로 잠실 야구장이 이제 철거가 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2032년까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종합운동장을 이제 임시 구장 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두산과 LG 구단이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올 시즌에 두 팀이 뭔가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는 그런 라이벌 대결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1: 네.
0: 뭐 팬들도 그렇고 이제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제 매치업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한국 시리즈에서 두 팀이 맞붙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됐고요.
1: 네.
0: 이게 또 포스트 시즌 첫 판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사실 좀 시즌 막바지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뭐 좀 아쉽게 됐죠. 하지만 그래도 아마 지금 두산과 LG의 팬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이 경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네.
1: 점수는 이제 두산이 한 점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추가하면서 LG와 2-1로 한 점 차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이번 시즌에 사실 두 팀의 그 전적이 LG가 앞서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포스트 시즌에서만큼은 다릅니다. 두산이 좀 더 강했어요.
2: 네, 이렇게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는 게 이번이 7번째입니다. 앞선 6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두산이 4번, LG가 2번 시리즈를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더 두산이 이제 최근까지도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최근의 맞대결이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코로나19 여파로 플레이오프가 준플레이오프가 3전 2선승제로 진행됐었는데 두산이 LG를 2승 1패로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확실히 우세하고 유리한 거는 LG입니다.
0: 맞습니다. LG가 정규 시즌 4위에 오르면서 오늘 또 홈 구장, 그러니까 홈팀의 이제 지위를 얻고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그동안의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2015년 이후에 올해로 지금 12번째
2: 그렇죠.
0: 이제 경기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의 그 하위팀, 그러니까 5위 팀이 예, 이렇게 올라갔던 적은 지난 2024년 KT위즈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2: 네.
0: 그러니까 정규 시즌 4위에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2: 네.
0: 올 시즌의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LG가 11승 1무 4패로 꽤 크게 앞섰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LG가 또 이제 올 시즌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던 팀이 또 두산이었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도전자 위치에서 지금 현재 상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라는 상황상 LG가 유리해야 하는데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은 딱히 그렇다고 말하지도 어려운 게 네. LG가 너무 고생고생 올라왔어요.
2: 그렇죠. 맞아요. 전반기까지는 거의 우승까지 넘볼 수 있을 정도로
1: 네.
2: 이제 1, 2위를 넘볼 정도 2위까지 이제 마치는 상황이었는데 후반기에 워낙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에도 계속해서 연패가 있었고 결국 이 기아 타이거즈와 3, 4위를 놓고 결정전을 해서 패배를 하고 4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약간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두산 같은 경우는 5위, 6위 턱걸이 싸움을 하다가 시즌 막판 연승을 거듭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4위가 제도적으로는 유리합니다만 분위기와 기세 자체는 두산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여전히 두산의 공격 상황 7회 초 점수는 2-1 그리고 주자는 2-3루 투아웃 상황입니다.
0: 네.
1: 두산은 오늘 지면 끝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이긴다면은
0: 네.
1: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LG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0: 맞습니다. 사실 또 두산이 만약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뒤에 이제 나올 뭐 그런 투수 들도 이제 최민석 선수라든가
2: 그렇죠.
0: 벤자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좀 선발 카드를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2: 네.
0: 또 다른 외국인 투수죠. 이 잭 로그를 또 불펜으로 활용하는 전반적으로 마운드 운용에서는 LG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 네.
0: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라스코가 이제 오늘 선발로 이제 올라섰고 지금 현재 케네디 선수가
2: 네.
0: 굉장히 지금 승부처인 상황에서 지금 네, 지금 2루수 땅볼로
2: 막았어요.
0: 결국은 네. 막아내면서 두산이 만루 기회를
2: 네.
0: 한 점으로 일단은 LG가 지금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개투 자원들이 최근

0: 들어서 또 많이도 난조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운드 운영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두산이 이긴다면 좀 더 2차전을 여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고우석 선수도 못 나오잖아요.
2: 그렇죠. 선수 등록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서

0: 하는 이후에 이제 LG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타선의 어떤 흐름이 분명히 2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사말로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곽빈의 이제 투구를 이제 결국 홍창기, 박혜민, 오스틴 1, 2, 3번이 모두 삼진을 당하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5회도 문정빈 선수의 안타가 있었습니다만은 곱장 문보경 선수가 뜬 공으로 물러나고 확실히 좀 작년에 우승했을 때의 그런 전력과는 다른 그런 이제 타선의 집중력이 좀 아쉬운 그런 LG의 타선의 모습을 현재까지로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7회 초 두산의 공격이 이제 1득점을 올린 데 그쳤고 이제 LG의 공격으로 넘어갈 텐데
2: 네.
1: 아, 방금 전 상황에서 박혜민 선수의 수비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2: 그렇죠. 저는 만약에 네. 여기서 박혜민 선수 잡지 못했다면은 주자 1소.
1: 그렇죠.
2: 2루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역전이잖아요.
0: 네. 뒤집을 수 있었죠.
2: 아, 정말 박혜민 선수 이 드넓은 잠실에서도 이렇게 잘하는데 신구장이 조금 더 작아지잖아요. 더 잡을 공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아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해서 네. 기대를 하고 있는 정 PD, 뭐 어느 팀이 올라오든 2차전까지 가기 바라고 있죠.
2: 아, 그렇죠.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LG를 상대로 이번 시즌에 기아 9승 7패로 우위였고 두산 상대로는 7승 9패로 열세였습니다.
0: 아,
2: 그렇다 보니까 예,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LG를 상대로 기아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억 자체로는 LG를 상대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 4위 5위이기 때문에 LG의 전력이 한때 우승까지 넘봤을 정도로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올라도 쉽지 않습니다.
1: 네,
2: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기가 좀 길어져야 된다. 투수 수모가 많아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1: 지금 뭐 이제 정현호 PD가 웃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진짜 뭐 LG와 기아의 대결도 끝에 끝까지 봤어야 되거든요.
2: 아,
1: 근데 그 월요일에 있었던 경기도 와 진짜 이래서 김도영 하는구나 싶은
0: 그러니까요.
1: 경기였어요.
0: 확실히 KBO 리그 슈퍼스타다라는 그 말이 딱 어울렸던 김도영 선수의 예, 최종전 활약이었죠.
2: 네.
0: 특히나 8회에 결승 트럼프 이 트럼프 하나로 팀의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지었고
2: 그렇죠.
0: 본인도 개인 첫 홈런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뭐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게 했던 그런 이제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었는데요. 역시 슈퍼스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했던 활약상이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2: 네.
1: 경기 상황은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류지영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2: 네, 제15대 사령탑이 되겠고요. 계약 규모는 3년 계약의 총액 20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최근에 류지영 감독이 WBC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한화 구단에서 좀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왔고 단장도 바뀌었습니다. 김경문 감독과 더불어 소력 단장도 임기가 만료되면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 경영지원실장이었던 석장현 단장이 부임을 하게 됐단 말이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화 에글스에 처음 입사한 게 2003년입니다. 이 석장현 단장이. 그래서 20년 넘게 한화에서만 몸담으면서 스카우트, 홍보, 운영 팀 전략팀 거의 모든 파트를 총망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단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점이 단장 선임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감독과 단장만 바꾼 게 아니라 뭐 코치진도 대폭 바뀌었어요.
0: 네. 기존에 김경문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양승관, 양상문, 김민호, 김재걸 코치와 모두 이제 결별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시즌을 마치자마자 한화는 새 감독과 새 단장을 선임을 하면서 이제 다음 시즌 판을 짜기 위한 속도전에 바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그 아시아 쿼터 선수로 올 시즌 활약을 했던 왕현청 선수와 또 재계약을
2: 그렇죠.
0: 예, 확정을 짓기도 했었고요.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이제 다음 시즌 그러니까 그 뒤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새 행보를 한화 에글스가 최근 들어서 보여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한화가 이번 FA 시장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지는데 어떨
2: 네.
1: 거라고 보시나요?
2: 일단 차기 시즌에 대한 행보 이야기를 뭐 모든 구단들이 하지만 한화 에글스의 최근 소위 말하는 FA에서 시장에서의 큰 손 행보가 남다르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번 시즌 한화를 괴롭혔던 게 바로 중견수 포지션입니다. 뭐 오재원 선수, 문현빈 선수까지도 다양하게 실험 아닌 실험을 해야 했을 정도로 마땅한 중견수가 없었는데 공교롭게 이번 시즌 종료 후에 김호령 최지훈 같은 수준급 수비를 가진 중견수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 선수를 물론 또 새롭게 중견수를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국내 선수를 FA를 영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자, 그럼 이어서 메이저리그 소식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지금 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왔는데 다저스가 의외로 부진하네요.
0: 네. 올 시즌 사실 다저스

0: 가 좀 들쭉날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셔널리그 올 시즌 승률 전체 1위에 올랐던 밀워키에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 2차전을 다저스가 모두 내줬습니다.
1: 그렇죠.
0: 1차전에서는 밀워키가 2-1로 어제 열렸던 2차전에서는 7-4로 밀워키가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나 이번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오타니 선수가 매우 부진합니다.
1: 맞아요.
0: 오타니 선수가 이제 두 경기에서 20타수 3안타 일단 또 홈런이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러면서 이번 포스트 시즌 타율이 1할 5푼 부진에 지금 빠지면서 지금 이 미국 현지 매체들 사이에서는 오타니를 이 다저스에서 좀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거든요. 일단은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이런 여러 이제 루머에 대해서 오타니는 경기를 뛰는데 문제가 없다. 3차전, 4차전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이다.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타니 선수가 계속해서 좀 부진을 하다면은 확실히 이 다저스의 타선의 무게를 이제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타니가 그동안에 역할을 해왔잖아요.
1: 맞아요.
0: 네, 오타니가 이제 부진을 이제 탈출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 다저스가 뭔가 이 터닝 포인트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메리칸 리그 상황은 어떤가요?
1: 여기도 약간 반전이 좀 연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템파베이 레이스가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경기 이제 7-3으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가 가져왔는데 지금 이 클리블랜드의 역전 페이스가 남다르거든요.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리버스 스윕을 거두고 올랐고 이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에서도 템파베이 상대로 7회 초부터 반격을 시작해서 역전승을 가져왔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클리블랜드의 기세가 괜찮다. 반면에 또 템파베이 역시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를 3승 무패로 제압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템파베이 기세도 한 경기 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아메리칸 리그도 아마도 최종 시리즈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두산과 LG의 경기 상황부터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7회 말일 LG의 공격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 LG가 2-1로 앞서 있는 상황. 아웃카운트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주자는 1루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2: 네.
1: 자,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도 열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감동의 여운과 함께 아직도 논란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시안게임 결산을 정리를 하면서 네. 예, 막판에 좀 논란만 좀 이야기를 하다가 예, 네. 끝냈던 것 같은데 이후에도 좀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죠. 네. 예, 사격대표팀 안에서도 이 여성 지도자 폭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제 대회 기간 도중에 이제 지도자 A씨가 이제 여성 지도자 B씨의 신체를 꼬집어서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사격 대표팀 안에서도 좀 예, 논란이 이제 있었고요. 지난주에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개체 문제, 선수의 어떤 개체 실격 문제로 또 논란이 됐던 이 정성숙 여자 유도 대표팀 감독 어제 세계 선수권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서 고개 숙여서 이제 사과를 했고 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어제 또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좀 감동의 여운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으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논란은 덮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2: 네.
1: 그래도 LA올림픽을 앞두고 희망적인 시그널들도 분명히 아시안게임에 있었어요.
3: 그렇죠. 항상 아시안게임이 올림픽을 한 2년 정도 앞두고 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던 10대,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다가오는 올림픽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뭐 10대 선수들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황서현 선수 있었고요. 또 강준희, 최지훈 이런 젊은 선수들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은 어떤 그런 애티튜드적인 모습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습이면 2년 동안 기량 유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영의 김영범 선수 역시 어떻게 보면 김우민, 황선우 쌍두마차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 김영범의 추격하는 속도가 매섭다.
2: 네.
3: 어떻게 보면은 이 김영범 선수가 향후 우리나라 수영의 차세대 간판스타 될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 선수들을 곧 있을 전국체전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6일 오후에 열릴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네. 2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네. 총 신규 종목 2만 9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김영범 선수라든가 펜싱 남자 사브로 2관왕에 빛나는 오상욱 선수 또 이제 양궁 이제 대표팀 선수들 또 유도 금메달 리스터 허미미 선수, 근대보종의 성승민 선수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빛냈던 스타들 대부분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경기 일정 때문에 이제 배드민턴과 기계체조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경기로 먼저 그렇죠. 경기를 치렀거든요. 여기에서 기계체조의 여서정 선수 4관왕을 달성을 해냈고요. 안세영 선수도 이제 사전 경기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에서 부산 팀의 또 정상을 이끌면서 이제 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커리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매년 이맘때 딱 이제 가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이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대 구기 종목을 다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2: 그렇죠.
0: 네. KBL도 지난주에 개막을 했고 이제 배구도 컵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여자부 7개 구단 같은 경우는 11일부터 이미 개막을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8일에 결승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자부 7개 구단 역시 다음 날인 바로 19일부터 경기를 시작해서 돌아오는 25일까지 우승컵을 놓고 경쟁할 예정에 있습니다.
0: 네. 자, 여자부 일정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자부는 숲이 새롭게 창단을 하기도 했고 감독들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어요.
1: 네, 확실히 이번 시즌에 이제 V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역시 새 식구 숲이 이번 컵대회부터 이제 참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김세진 감독이 또 여자 배구 팀에서는 또 처음 또 지도자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IBK 기업은행에서는 일본 배구의 올림픽 메달을 이끌었던 만화배 감독이 또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고 최근에는 이 정관장이 고이진 전 감독과 결별을 하고 권순찬 감독을 이제 신임 감독으로 선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 팀 감독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정규 시즌을 앞두고서 또 새 판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컵대회는 먼저 조별 리그를 치르죠.
2: 그렇습니다. A조와 B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자부 같은 경우는 숲 IBK 기업은행 정관장 흥국생명이 A조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팀인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세 팀이 B조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조별리그 상위에 있는 두 팀이 4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제는 A조 경기들이 있었고 오늘은 네. B조 경기가 있었는데 도로공사 대 현대건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끝이 났나요?
1: 네. 조금 전에 경기가 막 끝났습니다.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조별리그 B조 경기 도로공사가 3-0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두면서 조별리그 2연승으로 준결승에 먼저 진출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 모마 선수가 이제 18득점 그리고 마미 선수가 15득점 강소희 선수가 11득점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골고루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 말 그대로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코보가 이번 대회부터 국제배구연맹 기준에 맞춰서 일부 규정을 개정해서 경기를 적용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일단 이 국제배구연맹 FIVB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는 인아웃 판정에 있습니다. 공이 바닥과 접촉하는 어느 시점이라도 라인에 조금이라도 닿아 있다면은 이걸 인으로 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세트 종료 후 코트 체인지 하는 방식 그리고 넷터치 판정과 관련한 부분도 FIVB의 판정 기준에 따라서 선수들이 실제로 어떤 그 플레잉 동작 실제 동작과 관련이 있는 넷터치만 넷터치로 본다. 이게 이제 지금 FIVB의 규정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그동안 이제 배구 규정에 대해서 로컬 룰에 대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2: 네.
0: 근데 드디어 그래도 좀 고쳐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저희가 뭐 이 로컬 룰과 관련해서 뭐 몇 번 좀 이야기를 이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 배구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2: 그렇죠.
1: 예, 국제 룰을 따라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예, 봅니다.
0: 네. 자, 그리고 배구 팬들은 역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새롭게 창단된 숲에 대한 기대와 관심일 텐데
1: 네.
0: 두 분께서는 수업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1: 일단은 지금 컵대회에서의 두 경기에서의 전력을 놓고 보면 아직은 좀 정비가 덜 된 느낌? 네,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 선수 오드리아나 선수가 지금 컨디션 난조 때문에 그렇죠.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포 역할을 막

0: 맡고 있던 이제 박은서 선수 역시 어제 경기에서 또 컨디션 문제 때문에 결장을 했고 네. 뭔가 아직까지는 좀 합을 맞춰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아직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이런 경기력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이 정규 시즌까지는 좀 합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배구 신인 드래프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외국 국적 동포 선수가 생겼다는 점인데 이번 드래프트에는 세터인 오드리 박,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박혜린 선수, 그리고 아웃사이더 히터인 에너벨 박, 이런 이제 해외 국적 동포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TO에 있어서는 구단별로 시즌에 한 명을 선발하고 최대 두 명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좀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무대에서 뛰는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어떤 그런 해외 배구의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0: 네,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50명, 또 대학교 재학생 6명,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외국 국적 동포 선수 2명까지 총 58명이 참가를 하고요.
1: 네.
0: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단연 또 눈길을 모으는 선수들은 지난 2024년에 언더 18 대표팀 출신인 유다은 선수, 또 그렇죠. 여기 정가영 선수, 작년 21세 이하 대표팀 출신인 오세인 선수가 좀 상위 이제 순위를 받고 드래프트에 이제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선수들 중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선수들이 또 지명을 받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소식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김태균이 벌써 올라왔네요.
2: 네,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6이닝씩만 던지고 불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LG가 지금 7회 말 공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두타자 출루한 상황에서 두산도 김태경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칠까 합니다. 정윤호 PD, 김재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출근길에도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3도로 올가에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 10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한 자릿수로 내려가 오늘 아침보다 더 쌀쌀하겠는데요. 대관령 2도, 김천 4도, 춘천 6도, 대전과 대구 7도, 광주 8도 등 대부분 오늘보다 1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엔 얼음이 오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대형 상가에서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최모 씨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0: 진술했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1: 최 씨는 또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사람들을 향해 걸어오는 남성. 대치하던 시민이 뒷걸음질 치자 빠른 속도로 달려듭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59살 최 모씨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에 대한 불만을 알리기 위해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범행 대상으론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골랐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 의도가 다분한 계획 범죄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 씨가 집에서부터 흉기를 미리 가져왔고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범행 당일 행적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집에서 나와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먹고 자신이 다니는 인근 대학교에 휴학기를 제출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으로 시민 10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20대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갖고 있던 약물과 모발 등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또 수사가 끝나는 대로 최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번 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빠르게 최 씨를 막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의자와 우산으로 흉기에 맞선 시민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3: 2층 식당가에 흉기를 들고 나타난 최 모 씨. 놀란 시민들이 최 씨를 피해 달아납니다. 얼마 뒤 한 남성이 식당 의자를 손에 들고 조심스레 최 씨 쪽으로 향합니다.
4: 일단 살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니까. 아, 안 되겠다. 일단 그냥 간 거예요.
3: 이 남성 나현준 씨는 3층까지 쫓아올라가 최 씨와 대치했고 아래로 굴러떨어지기도 했습니다.
4: 의자 던졌는데 제대로 안 맞아서 이제 저도 무기가 없으니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이제 바로 도망을 가면서 이제 굴렀는데 4층으로 또 역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3: 최 씨가 영화관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고 2층으로 굴러떨어졌던 나 씨도 돌아와 힘을 보탰습니다. 바로 위 4층 상황도 긴박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왔던 시민들은 영화관 입구에 의자를 쌓아 최 씨가 4층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위아래가 모두 막혀 최 씨가 다시 내려오자 3층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붙잡고 의자로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최 씨 체포를 돕습니다.
5: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무섭겠어요? 무서운데 여기서 나라도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몸이 먼저 반응을 했고
3: 경찰은 당시 최 씨와 맞선 시민 5명에게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살인미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최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흉기를 지닌 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신고만 6번이나 있었고 경찰이 실제 조사도 했지만 범행을 미리 막지는 못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병원 앞에서 피켓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최 씨. 경찰이 출동해 가방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최 씨는 지난 8월부터 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9일엔 흉기를 갖고 있다는 병원 측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 씨는 피켓을 나무에 걸기 위해 구멍을 뚫는 용도라고 했고 경찰은 흉기만 회수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달 동안 접수된 최 씨 관련 신고만 6건. 경찰은 흉기 소지를 우려하는 병원 측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최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때도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이 아니란 말에 조사 뒤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여러 차례 흉기 범죄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2004년엔 원룸 보증금을 날리자 공인중개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07년엔 동거여성 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15년 전처 살인미수 사건 당시 재범 위험도 역시

0: 역시 15점 만점에 14점으로 높은 수준. 그런데도 경찰은 최 씨를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한 뒤에야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입건 통보를 받은 보호관찰소도 흉기 소지 금지 등 대상자 준수 사항도 추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범행 직전 가방에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3년 전 이번과 비슷한 흉기난동이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흉기난동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난문자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2023년 7월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약 보름 뒤엔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상자는 14명이었습니다.
3: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4: 전 경찰청장.
3: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2: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재난 문자였습니다. 서현역 사건 당시 퇴근 시간 인파 밀집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진 만큼 재난 문자를 보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재난 문자 방송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이에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재난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당시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은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무차별 흉기난동 시 재난 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체 판단으로 재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최 씨가 곧바로 체포돼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3년 전 최원종이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시간은 약 6분. 최 씨는 범행 장소 진입 이후 약 8분 만에 검거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5: 좀 무섭고 그렇죠. 좀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새 핸드폰이 다들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긴급 뭐 그런 문자를 넣어주면.
2: 경찰은 당일 사건 신고 4분 만에 피의자가 검거돼 별도의 재난상황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국회 입법활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여론이 들끓으면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통과된 법안은 드뭅니다.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2023년 불특정 다수 상대 이상 동기 범죄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림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여론이 달아오른 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앞서 발의됐던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무차별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도 상임위에 머무른 채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는 없습니다. 이유는 무관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안 검토 보고서를 봤더니 가중처벌의 법정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선 나옵니다.
7: 고의가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고의를
4: 우석대 경찰 범죄 심리학과 교수
7: 판단하느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6: 이미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무차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8: 이러한 이제 흉기난동을 하는 사람들이 형벌 강화라고는 억지력 때문에 과연 교수. 위축될 것이냐. 이것은 일방적인 기대인 거죠.
6: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법조문을 다듬는 노력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무차별 범죄 때 우후죽순 나왔던 법안들 중 불심 검문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폐기,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정도만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 오늘 김지웅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권이 찬반 둘로 갈라진 양상이 펼쳐졌고 야권은 이걸 꼬집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여권 내 반대에 재검증까지 거친 김지웅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지명 36일 만에야 청문회에 섰습니다. 후보자가 친윤 검사였는지 검증하겠다고 별렀던 여권 의원들 시작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10: 저는 독직폭행 기소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0: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 검찰 흑역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 하셨습니다.
1: 이에 맞서는 후보자 엄호 역시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2: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일을
3: 이상식 국회 행정안전위원
2: 엄격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
4: 정권 바꾸자마자 불먹은
3: 최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4: 할 수 있겠습니까? 반윤이죠.
1: 야당은 이런 상황을 따져 물었습니다.
5: 밀정이다. 나치 전범과 같다. 아희망과 같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6: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 후보자. 친윤 지적이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7: 정치 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3: 박덕흠 국회 행정안전위원
6: 전 총장이 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1: 이렇게 중수청장이 되면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8: 정치적 목적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청산하겠다는
3: 국회 행정안전위원
8: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덮겠다 뭐 이런 겁니까?
1: 여야는 편파 수사, 정치 수사 이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9: 네, 검찰 출신임을 문제 삼으며 정치 수사 우려가 나오자 김종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청장에겐 간접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10: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으로 검사 출신이 적절하냐는 지적을 마주한 김지용 후보자.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10: 검찰개혁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5: 검찰 보안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분인데
6: 수사기소 분리 반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안 없이 갑작스럽게 보안수사를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그 피해자들한테 돌아간다는
10: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책임수사제를 제시했습니다. 수사관이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면서 기관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는 잘 협력하겠다면서도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11: 이 임은정 광주청장의 행동에 조직기강 훼손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6: 우리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돼.
10: 김 후보자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빨리 보충해 중수청을 신속히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줍니다.
12: 네, 가을철 산행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정규 코스를 벗어나 샛길로 향하는 등산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위치 파악도 신속한 구조도 어려워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구조용 들것에 실려 암벽을 내려오는 남성.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서 암벽 등반 중 추락한 겁니다. 구조하는데 14명이 투입돼 1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설악산 신선봉으로 가는 한 길목. 초입부터 가파른 돌길이 시작되고 우거진 수풀 사이로 누군가 묶어둔 밧줄에 의지해야 간신히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샛길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14: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급하고 길이 고르지 않아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리면 미끄러지기 쉬워 사고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13: 그런데도 이런 길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설악산에서 적발된 비법정 탐방로 무단 출입만 600건을 웃돕니다.
15: 다니지 말라고 캠페인도 하고 뭐 출입구도 다 막아놓고 울타리도 다 해놨지만 피해서 주임. 다니실 분들은 다 다니셔서 큰 걱정입니다.
13: 국립공원 전체 산악사고 가운데 샛길 발생사고는 10% 수준이지만 사망사고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조난지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구조대가 진입하는데도 4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16: 1시간 거리를 한 4, 5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교대로 한 데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13: 안전을 등한시한 채 비법정 탐방로를 넘나드는 등산객들. 적발돼도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뿐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12: 오늘 울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0: 사업자 등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4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전병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전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우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 컨테이너 있었는데 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불이 났더라고요. 그 앞에 저희가 맞은편에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좀 있다가 계속 뻥뻥거리는 거예요.
1: 불이 난 공장 인근엔 9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씨가 퍼지면서 일부 공사는 중단됐고 작업자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3: 폭발하면서 소리가 어마어마히 크게 나면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1: 오전 10시 소방대응 1단계에 이어 바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4시간여 만에 불은 모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4: 사무실 직원들하고 근로자를 합해니까 12분은
5: 남산 대피하신 거예요.
1: 불이 난 공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2등급 위험물질로 인화성이 강한 톨루엔 8000리터가 5개 저장 탱크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국은 톨루엔을 드럼통에 소분하던 중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유관기관은 대기질을 측정해 분석하기로 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병국입니다.
0: 2020년 국회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한 강선우 의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활동 등으로 입지를 다졌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로 발탁돼 정치적 전성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명 3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였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까지 공개되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장관직을 눈앞에 두었다. 피고인이 돼 법정에선 강 의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호 의원은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공관이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7: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럼 저도 제보주세요.
6: 김병기 의원은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했지만 돈을 건넨 김경 당시 시의원은 결국 단수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른바 1억 공천 언금 의혹입니다. 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8: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김경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한 점, 그리고 강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준 점 등을 핵심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 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했습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정말 억울하다,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9: 시중에서 5만 원인 이 제품을 20만 원에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물건을 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입니다. 먼저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공원에 설치된 다기는 그늘막입니다. 전광판에 가로등, CCTV 거치대 등의 역할까지 하는 이 그늘막. 시청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해 설치했습니다.
11: 이 대형 시설물 납품가는 5천만 원가량. 고급 승용차 한 대와 맞먹는 금액인데요. 비슷한 제품들 가격은 어떨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 온라인상에서는 주요 기능과 규격이 유사한 3,800만 원짜리 제품이 나옵니다. 최근 1년간 전국에 8개가 설치됐으니 나라장터 대신 시중에서 구매했더라면 1억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5만 원대인 이 멀티탭도 마찬가지. 기능의 제조사까지 사실상 같은 제품으로 보이는데 나라장터 납품가는 4배 가까운 20만 원입니다. 올해만 400여 개가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돼 최저가 대비 6천만 원을 더 쓴 셈입니다.
12: 우리 국민들은 물건 살 때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정작 우리 정부에서 조달할 때는 굉장히 이걸 방만하게.
10: 이 밖에도 하드디스크나 가구 등 AI로 나라장터 계약 물품을 전수조사했더니 2만 건 가까이가 시중가보다 비쌌다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바가지 가격에 정부기관이 더 쓴 세금, 최근 1년간만 최소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9: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24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나라장터의 바가지만 잡아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안 하고 있는지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원칙은 시중보다 저렴하겠지만 공공조달의 특성상 원칙만 따질 수는 없다고 조달청은 말합니다.
14: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 지원, 약자 지원, 국내 제조기반 유지, 기술개발 촉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13: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 최빈 가격이 일단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가격엔 시중가에다 설치비와 품질 보증 비용 등 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대 비용이 붙습니다. 앞서 이를 들여다봤던 감사원은 이런 납품 조건, 세부 규격 기준 등을 가격이 부풀려지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시중가는 신제품이 나오고 경쟁이 심해지면 점점 내려가는데 100만 개 넘는 물품 가격을 감시하는 조달청 직원이 3명뿐인 한계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공무원들이 굳이 싼 값 찾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도 이유로 지적됩니다. 복잡하게 입찰 공고 내고 품질 따져가며 책임질을 만드느니 비싸도 나라장터에서 구매한단 겁니다.
15: 가격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가격 관리로 강화하겠습니다.
13: 조달청장. 조달청은 실시간 가격을 감시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는 의무금의 빚장을 풀어 시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9: 정부의 재난대응훈련 홍보물에 중국군과 비슷한 계급장이 들어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전국에 퍼질 대로 퍼진 뒤에야 정부는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경찰관 계급장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17: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은 무궁화나 무궁화 봉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의 어깨에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16: 별이 그려진 계급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베트남 공안 계급장에 있는 것으로 우리 경찰 제복엔 사용되지 않습니다.
18: 계급장이 이제 완전히 공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도 체크 안 하고 그냥 현수막을 걸어오는 거야. 훈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맞아?
16: 소방관 헬멧에 표시된 문양 역시 소방청의 공식 로고와 다릅니다.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AI 기술로 홍보물을 만들고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겁니다.
19: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AI로 했다 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고요. 최대한 빨리 폐기하도록 그렇게 조치.
16: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폐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홍보 연수막은 이미 전국 지자체에 걸렸고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와 SNS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광복절 기념 영상에 일본 도쿄역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0: 이틀 전 제주에서 40대 아빠와 4살 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었다며 부실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경주 기자입니다.
20: 지난 12일 이 렌터카 안에서 40대 남성과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양육권 분쟁 중 제주로 왔습니다. 딸을 돌려보내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어머니는 지난 4월 딸이 일주일 넘게 어린이집에 가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고 파출소에서 짧게 면담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1: 이건 종결이 됐으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애 아빠 정신 상태가 이러니까 정신과약을 먹고 있으니까.
20: 어머니는 대사관과 호주 경찰을 통해서도 아이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전 남편이 돌연 아이와 미국행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급해진 어머니는 경찰에 전 남편의 상황을 재차 알리며 긴급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21: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가 제주 경찰이 저한테 10월 12일 날 연락이 왔잖아요. 애기 이렇게 됐다고. 그게 다였다고요.
20: 경찰은 서귀포시 아동보호팀과 분열을 8차례 면담했지만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할머니에게서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이고 매일 등원 여부를 확인해 걱정이 없다고 전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열흘 전 어머니가 아이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단순 민원으로 처리해 별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0: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자 경찰은 올해 내부 기준을 만들고 고위험군의 경우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 역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태였는데 여러 위험 신호에도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평범했던 퇴근길 피해자는 차 안에 몸을 숨겼지만 남성은 유리창을 부수고 범행했습니다. 이 김훈 사건 이후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22: 유재성 경찰청장
3: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2: 경찰은 내부 판단 기준표를 만들어 관계성 범죄 위험도를 구분했습니다. 10여 가지 항목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고 고위험 중에서도 3점 이상은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로 구속된 20대 김모 씨 역시 여기에 해당했던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달 전 신고된 김 씨의 가정폭력 사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겁니다. 피해자인 아내가 혼인모유 소송 중이었고 폭행 피해를 호소했으며 가출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소재지가 명확하고 가정폭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3: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지키겠어요. 이 사건이
22: 프로파일러.
23: 폭력과 강제, 가스라이팅이 결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빠른 신병 확보가 했어야 되는데
2: 경찰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씨 근무지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 씨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워 3차례 다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0: 교제하던 남성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경찰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엔 스토킹 혐의도 있었는데요. 남성은 가정용 CCTV로 200번 넘게 여성의 집을 들여다봤지만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24: 30대 여성 A씨의 집에 가정용 CCTV가 설치된 건 3월 말. A씨는 당시 교제 중인 남성이 CCTV를 설치하게 한 뒤 영상을 볼 수 있는 앱 접속 권한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강요와 폭행 등에 시달려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25: 싫다하면 너희 니 또 뭐 캥기네. 니 뭐가 캥겨서 안 해주는데. 들들 뽑는 사람인데.
24: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집을 나와 숨어 지내며 남성을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남성의 CCTV 앱 접속 기록은 9일간 255차례. A씨가 집을 나온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A씨가 접속 권한을 강요에 의해 준 건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날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넣은 장문의 메시지를 남성에게 보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도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면 빵이 먹고 싶어집니다.

0: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호감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향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후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기억과 감정에 가장 깊이 연결된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책과 그림, 사진, 음악, 조각 등 예술작품에 향기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영 씨인데요. 향기를 통해서 예술을 더 깊이 기억하게 만드는 향기 작가 한서영 씨 지금 만나봅니다. 한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국내 1호 향기 작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향기 작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1: 저는 이제 향기 작가라는 말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이어가지고
0: 네.
1: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말이라서 아마 더 생소하실 텐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단순히 향기를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향기를 하나의 어떤 이제 보여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브제에 입혀서 전시를 한다거나 책의 향을 입혀서 이제 책의 형태로 본다거나
0: 네.
1: 그리고 뭐 어떤 작품과 함께 그 공간을 채워서 전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조향사라는 말이
0: 네.
1: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만들게 된 말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0: 근데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은 책에 향기를 입혀? 전시에 공간에 향기를 네. 입혀? 어떻게 입힌다는 거지? 하고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지난 봄에 박노수 미술관에서
1: 네.
0: 그 박노수 화백 작품 맞아요, 전시회를 맞아요. 할 때 거기에도 향기를 입히셨다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신 건지요?
1: 지금 이제 박노수 미술관 특별전을 산수경물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이제 협업 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박노수 화백님의 이제 작품들도 좀 보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머물면서 이제 공간에 어울리는 향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박노수 미술관 이제 시그니처 향 일종의 그런 향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1층과 2층에 이제 별도로 전시를 하는데
0: 네.
1: 단순히 향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작품도 만든 거예요. 향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면 1층에는 이제 족자를 제가 배첩을 배워가지고
0: 네.
1: 만들어서 이제 찬물하고 쪽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향이 나게 한다던가.
0: 예, 거긴 어떤 향이 날까요?
1: 거기는 이제 1층은 그 박노수 화백님이 주로 손님을 맞이한다거나
0: 네.
1: 이제 여가를 보내던 다천소옥이라는 이름의 거실이 있어요.
0: 예.
1: 그 거실이 이렇게 정원을 바라보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즈넉한 이렇게 되게 오래된 나무 창틀이 너무 예쁜데 거기서 바라보면서 차를 한 잔 했을 때 났던 향. 그래서 이제 차향, 다향이라고.
0: 그러니까 이게 거실, 박노수 화백의 거실을 네. 재현해 놨는데 거기에 그때 박노수 화백이 같이 지인들하고 마셨을
1: 네, 네.
0: 차의 향기까지
1: 맞아요.
0: 같이 느끼면서
1: 맞아요.
0: 전시를 보는 거네요.
1: 네, 네. 그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느꼈을까? 단순히 향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일까?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향을 저는 많이 상상하거든요.
0: 네. 네. 그럼 2층에는 또 다른 향이?
1: 네. 네. 이제 2층에는 이제 박노수 화백님이 주로 산수, 동양화를 그리셨기 때문에 먹을 많이 쓰셨대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작품을 볼 때 이제 먹 그림들이 많은데 그럼 먹의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묵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먹을 원래 소나무를 태워서 재로 만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소나무랑 나뭇진의 향 이런 향들로 약간 먹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붓에서 먹이 떨어져서 화선지에 이렇게 퍼질 때 어떤 향이 날까?
0: 네.
1: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공간에 계속 먹향이 채워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0: 다향과 묵향인데 거기에
1: 네.
0: 그 향기 작가님의 상상력이 추가되는 그런 향이네요.
1: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예. 뭐 사람들이 그 향을 맡을 때 아 이건 무슨 차향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차 자리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0: 네.
1: 누군가 좋은 사람하고 차를 마실 때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라는

0: 그런 감정을 떠올렸으면 좋겠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향에 담고 있죠.
1: 전시가 진짜 궁금해져요. 예.
0: 꼭 한번 가보세요.
1: 책에도 향을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네. 사실 작가님이 오시면서 이 스튜디오 안에 아~ 향이 정말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 나태주 시인의 네. 시집을 같이 작업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네네. 꽤 여러 번 하신 걸로 아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도 있고 뭐 행복 이거 제목이 행복인데 행복향은 네. 또 어떤 향인가?
0: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6월에 출간한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나태주의 행복인데요.
0: 아, 그러네요. 행복 너의 웃는 얼굴이라는 이제 전체 시집 제목은 그렇고 네. 이제 시인님이랑 향기 시집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22년부터인데 네. 처음에 이제 향기 시집을 만들고 나서 시인님께서 이 작업이 좀 마음에 드셨는지 향기 시집이라는 장르를 하나 향기 작가가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두 권을 낸 후에 마음 향기 시집 시리즈 해가지고 네 권을 더 계약을 해주신 거였어요.
1: 지금 보니까 행복향은 약간 제 느낌에 좀 상큼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사랑. 나태주 네. 시인의 향기 시집의 사랑은
0: 꽃향기죠.
1: 그러네. 네. 플로럴. 네. 꽃향기 느낌이 나고요. 네. 또 이 소망은
0: 뭘까요?
1: 무슨 향일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0: 달콤하지 않나요?
1: 맞아요. 이게 제 어휘력이 좀 한계가 있는데
0: 소망은 어떤 향일까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네. 저는 소망이 마음속에 심는 씨앗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씨앗에서 나는 향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이 향이 이 씨앗 향이었군요.
0: 네네네. 여기에 이제 들어간 씨앗류가 예. 약간 이제 쓴 향보단 달콤한 씨앗류의 향을 좀 넣었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이제 캐로시드라는 향인데 이게 이제
1: 캐로시드는 당근이에요?
0: 네네네. 근데 산당근 네. 우리가 먹는 당근하고 좀 다른
1: 네. 좀 야생 당근인가요?
0: 네네네. 예. 그런 류고 이제 추출할 때 추출법에 따라서도 또 가격대가 다른데 CO2 추출법이라고 굉장히 그 맑은 향 그대로를 추출하는 추출법으로 하는 예. 향을 이제 넣었죠.
1: 아니 기술적인 게 좀 궁금해져요. 네. 이거 이 향을 어떻게 입혔을까요? 이 책에다가?
0: 이제 종이랑 잉크에 향을 입히는 방법이 있고요.
1: 네.
0: 이제 그때그때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책의 향을 입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의 향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네. 우리 그림 그릴 때 도화지가 깨끗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것처럼.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환경 종이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표시가 다 돼 있고 맨 뒤.
1: 네. 그러네요. 쏘잉크, 그제 네. 콩으로 네, 했다는 네, 네, 네. 거죠. 여기 네. 제작비 올라가겠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예.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향기 시집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었거든요.
1: 예.
0: 이제 거기서도 제작비나 이제 공정이 까다로우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1: 그래서 차리신 거군요.
0: 네. 제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1: 예.
0: 향도 충분히 넣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 프로세스를 하고 싶은데 그걸 요구를 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편이 직접 해보자. 그래서 네. 사실 책값이 약간 비쌀 수도 있는데 저희가 수익을 줄이고 최대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니까
1: 예.
0: 일반 시집에 비해서는 높지만 이제 향도 넣고 이런 프로세스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거기는 해가지고.
1: 그러니까 향기와 함께 읽은 시는 사실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고
0: 그쵸, 그쵸.
1: 이게 선물로서도 조금 맞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선물로 좋아하세요. 예.
1: 그 잠시향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아마 나태주 시인하고 작업을 하셨나요?
0: 두 번째 향기
1: 두 번째.
0: 네. 2023년에 나왔는데 네. 스테디셀러예요. 계속해서 예. 지금도 팔리고 있고.
1: 잠시라는 거는 뭔가요? 잠시 잠깐의 잠시인가요?
0: 잠과 시와 향.
1: 잠시 향이군요. 네.
0: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읽는 시와 향. 이런 예. 뜻이에요.
1: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0: 시인님 아이디어예요. 시인님이 아, 어느 날 예. 전화가 와가지고 독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거든요. 시인님은 네. 뭐 북토크라든가 강연도

0: 진정이라든가 숙면을 위해서 많이 하니까.
1: 아, 약간 라벤더 향이 느껴지는데요.
0: 라벤더도 들어가 예. 있고 레몬도 들어가 있고 베티베르라는 또 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 향들을 담은 책이고 이제 시인님의 시 중에서 잠자기 전에 읽으면 좋은 시랑 제가 시인님의 뭐 유튜브 강연이라든가 쓰신 글들을 읽고 잠언 형태로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이제 따옴표 있는 파란 초록색 글씨가 네. 시인님의 잠언이에요.
1: 와,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잠언과 시 향의 의미도 같이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1: 참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는 드문 일인데
0: 네. 네, 좀 편안하신가요?
1: 예, 아주 오늘 기분이 아주 뭐랄까요? 좀 편안하고 예. 이 윤동주 시집도 네. 향기 시집으로 맞아요. 내셨네요.
0: 맞아요. 윤동주 문학관하고 함께 기획해서 출간한 시집이에요.
1: 이건 약간 세월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0: 이제 윤동주 시인을 딱 떠올렸을 때 저는 네. 별빛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목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표지에 윤동주 시인의 사진 뒤로 유향나무를 합성한 거예요.
1: 이게 원래 사진에는 이 나무가 뒤에 없는
0: 없어요.
1: 거잖아요.
0: 네. 네, 네. 네. 유향나무고 그다음에 이 시집 안에는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 기념으로 선물했던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담았어요.
1: 유향 냄새였군요.
0: 네, 네. 약간 후추 냄새 같기도 하고
1: 약간 그 세례 때
0: 맞아요.
1: 그 느꼈던
0: 예,
1: 그 아시죠? 냄새랑 좀 닮아있네요. 지금 다시 맡아보니까.
0: 네, 모략도 들어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표지에 보시면은 테두리가 황금이죠.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런 의미를 좀 담았어요. 예.
1: 뜻을 알고 또 보고 네. 향을 맡으니까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근데 이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향이 날아갈 텐데
0: 그렇죠.
1: 포장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0: 맞아요.
1: 들고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랩핑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책이 다행히 이렇게 보시면은 덮여져 있잖아요, 늘.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확 날아가지는 않아서 저희가 2022년에 출간한 그런 책들도 지금도 은은하게 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요. 근데
1: 예. 그래도 무한정은 아니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향을 따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고민을 했을 때 시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향이 날아가야 향이지 사라져야 향이지.
1: 그러네.
0: 그걸 자꾸 에이. 붙들려고 하지 마라. 붙들려고 하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인공적인 네. 거. 근데 그런 날아가는 것조차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시인의 마음이고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받아들이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1: 우리가 책의 용도 중에 이렇게 네. 머리맡에 가끔 낮잠 잘 때 책 베고 자는 것도 있는데 너무 베개로
0: 그쵸.
1: 좋을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1: 은은하게 향이 올라오니까.
0: 그래서
1: 올라오니까.
0: 이제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좀 예.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사실 향기 작가는 제가 만든 거예요 하셨잖아요.
0: 네.
1: 어떻게 향기 작가가 되셨어요?
0: 이제 이 얘기는 조금 네.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끊어주세요. 제가 원래는 이제 IT 기획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1: IT 네. 전혀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예.
0: 네. 16년 반 정도. 그래서 PC 통신 시절부터
1: 네.
0: 이제 포털 이런 이제 그래서 유수의 그런 이제 기업들을 다니면서 기획자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성공하고 싶고 뭔가 승진이 예. 목표고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팀장으로 스카웃이 됐는데 어떤 회사에 이제 열정이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좀 덕이 부족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0: 네. 네. 욕심도 많고 뭔가 해내고 싶고 그래야만 하는 회사였어서 거의 밤을 안 샌 적이 없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도 저희 팀원들도 저처럼 일하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트러블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많이 다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1: 네.
0: 정말 우연히 긍정심리학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생에서 바라보는 지점이나 태도들도 바뀌었는데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들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향도 이제 그때는 그 중에 하나였고
1: 네.
0: 이제 긍정심리학도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가평에 집을 짓게 된 거예요.
1: 예, 아우 정말 저 푸른 주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셨네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가평에 집을 짓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서울과 가평 둘 다를 유지할 만한 자금은 없어서 일단 이사를 가보자. 근데 이사를 가려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됐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뭘 할까? 근데 강의는 긍정심리학 강의는 하고 있었는데 드문드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향기로 네. 이제 방향제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향기를 이제 사업의 하나의 품목으로 생각했죠.
1: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아로마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0: 네네네.
1: 예.
0: 네. 그러다가 제가 오른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게 된 거예요.
1: 사실 저 정도면 꽤
0: 네. 3도
1: 중한 화상. 화상이었을 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근데 다행히 네. 이식 수술은 하지 않았고.
1: 아. 네. 3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0: 네네. 얼마나 부분 3도 전체적으로는 심재성 2도. 그래서 아. 굉장히 심한 화상이었고
1: 네.
0: 이렇게 장애 진단도 받았었어요. 근데 예. 6년 정도 재활을 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1: 아, 화상을 젊은 나이에 입고
0: 네.
1: 되게 그 충격이나 화상 치료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0: 맞아요.
1: 힘드셨을 맞아요. 것 같은데.
0: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저는 또 몰핀 부작용 때문에 진통제를 못 맞아가지고
1: 예.
0: 그냥 생으로 참아야 돼서 이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몸에는 화상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은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병원에서 새벽이 되면 엄청난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내가 쉽게 죽지? 이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1: 그 정도까지 힘든 네. 상황이 있으셨네요.
0: 네, 네.
1: 예.
0: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그냥 바라보고 아, 서영아 네가 힘들구나. 이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날짜를 셌어요. 그런 극심한 우울감이 14일이 넘어가면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대요.
1: 네,
0: 제가
1: 네.
0: 그렇게 배웠거든요.
1: 예.
0: 그래서 날짜를 샌데 이게 딱 열흘 정도 되는 날 그날도 똑같이 또 막 어떻게 해야 죽지? 어떻게 잘 죽지? 막 이 생각을 제가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우울한 사람한테 네가 좀 마음을 다 잡아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그게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인데. 근데 그날은 너무 신기하게 사실 늘 향기가 그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배경처럼 몰랐다가 그날은 향기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서 아 문득 향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 강하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1: 네.
0: 향을 맡으면 향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아 이 향을 하나의 존재로 내가 여기면은 나는 평생 외롭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1: 네.
0: 향기를 단순히 내가 만드는 제품의 어떤 하나의 원료로 바라보던 게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1: 이제 주제를 내가 향기로 네. 삼아야겠다. 네.
0: 그리고 이 향기를 네. 내가 너무 귀하니까 향기한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고
1: 네.
0: 그래서 작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된 거예요.
1: 첫 번째 활동한 작품이 혹시 어떤 거였나요?
0: 다랑아리를 이제
1: 지금까지도 우리 한서영 작가의 시그니처
0: 네. 네.
1: 작품이
0: 네.
1: 된 거죠?
0: 다랑아리.
1: 나무 다랑아리.
0: 네, 네.
1: 예.
0: 그거를 이제 상표랑 이제 디자인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1: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네. 전시를 혼자 보게 됐는데 우연히 본 전시가 백자대호전이었어요.
1: 네.
0: 백자대호가 이제 별칭으로 다랑아리였고 그때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이 쓸 때는 아니었고 2015년이니까.
1: 네.
0: 근데 이 다랑아리랑 저만 그 공간에 있는데 다랑아리에서 향이 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1: 원래 항아리에서 향이 안 나죠.
0: 안 나죠.
1: 예.
0: 안 나죠. 그래서 저 다랑아리에 향을 입혀보고 싶다. 그렇게

0: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막 고안하다가 도자기로도 해보고 하다가 나무를 깎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장인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제가 직접 깎을 순 없으니까 디자인은 해놓고 디자인 특허는 출원을 했고 그래서 장인분을 찾아서 다랑아리를 깎았는데 그걸 보고 또 어떤 분께서 너무 작품이 좋다 해주셔가지고 집처럼이라는 이제 전시 단체전이었는데 네. 거기서 처음 선을 보이게 됐죠.
1: 그동안에 향기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그래도 아무래도 뭐 국보 중에 국보라고 불리우는 네. 백제 금동대학로 향을 만든 일일 것 같아요.
1: 아
0: 네, 국립부여박물관 혹시 아세요?
1: 네네. 네, 네.
0: 작년 12월에 2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백제 대향로관이 새롭게 생겼거든요.
1: 네.
0: 네. 전 세계적으로 국보 한 점을 위한 전시는 처음이래요.
1: 그렇군요.
0: 네. 그 네. 아예 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위한 향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 전에 이제 30주년 특별전을 위한 향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연결이 돼서 네. 또 작업을 하게 된 거죠.
1: 그럼 지금 그 부여박물관에 가서 백제 금동대학로전 가면은 네, 네. 우리 향기 작가님의 네.
0: 향이 네. 그 관에서
1: 가득 채우고 있겠네요.
0: 네. 예. 은은하게.
1: 아 이런 뭐 책이나 작품이나 전시 공간에 향기가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0: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표정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1: 네 매력 없죠.
0: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의 차이.
1: 네
0: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몸짓이나 태도가 나를 배려해주고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1: 예
0: 그냥 무미건조한 사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뭐 친절한 태도나 미소 같은 게 아닐까 향기는.
1: 그리고 어떤 장면이 향이랑 같이 기억이 되면 훨씬 머릿속에 맞아요.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향을 맡는 기관이 코잖아요. 네. 이 후각이 처리하는 이 감각이 대뇌변연계라는 뇌 부위에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가 기억과 감정. 자율신경을 처리하는 뇌예요.
1: 아, 그 과학적인 네, 이유가 네, 다 네. 있었군요.
0: 너무 당연하게 이제 네. 후각은 이제 그런 기억과 연결이 되죠.
1: 그 향기를 만들 때 네. 작가로서 어떤 원칙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0: 저는 이제 처음부터 지켜온 원칙이 행복할 때만 향기를 만든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1: 아니, 지금 업으로 삼으셨는데 좋을 때만 만들면 이게 업이 되나요?
0: 그렇기 때문에 네. 매일 행복을 결심합니다.
1: 아, 네. 거꾸로 만들어야 네. 되니까 행복해야 네. 되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행복이라는 게 우리는 예.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행복은 결심이다. 나태주 시인님이 그런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내가 행복하기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가 더 행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집니다.
1: 네. 네. 그러네요. 불행한 사람이 만든 향은 맡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우리 향기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사실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뭐 많이 향들을 활용하시더라고요. 좀 가장 흔하게 우리가 활용할 만한 그런 뭐 향기 팁 같은 게 있으면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예.
0: 이제 불면증에는 라벤더 이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불면증에 좋은 또 하나의 향이 있어요. 우리 아주 가까이에 그게 바로 레몬이거든요.
1: 그래요? 레몬이?
0: 네. 네. 근데 레몬 하면은 상큼하니까 왠지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레몬 향이 생각을 정리해주는 힘이 있대요. 그리고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그래서 자기 전에 레몬 향을 맡으면은 막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불면증에 도움을 줘요.
1: 네, 전에요, 저.
0: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레몬 에센셜 오일을 구하기도 너무 쉽지만 예. 혹시 구하기 어렵다면 레몬을 사서 레몬 즙은 물에 타먹고 레몬 껍질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1: 좋은 생각입니다.
0: 네.
1: 예, 당장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0: 네.

0: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어떤 베이스에 섞어서 쓰시라는 거예요.
1: 아, 그냥 원액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안 돼요?
0: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미를 예로 들어보면은
1: 네.
0: 장미 오일 한 방울이 장미꽃을 한 60송이 정도 짜야 나온대요.
1: 그렇게 많이
0: 거의 한 소쿠리잖아요.
1: 농축을 한 거, 응축한 네. 거군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트 한 방울이 그냥 한 방울이 아닌 거예요. 거의 한 소쿠리. 그래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섞어서 써야 되는데 요즘에 간혹 그냥 원액을 귀찮으니까.
1: 전 한 방울 그까이 거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습니다. 사실 별거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네. 되지 뭐 굳이 희석을 해서 쓰나.
0: 절대 안 돼요. 그거를 꼭 왜냐하면 요즘에 오일을 사는 게 너무 쉬워졌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주의하시는 네. 게 좋고 유일하게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이제 잘 구하기 힘든 게 하나 있어서 라벤더, 티트리, 프라고니아 이 세 네. 가지 오일만 원액을 써도 돼요.
1: 아, 그거는 괜찮다.
0: 네. 근데 예. 하루에 여섯 방울 이내로.
1: 네. 뭐든지 네. 과유불급입니다. 네. 나의 행복 향기는 무엇인지 예, 필살기를 하나씩 좀 간직해
0: 맞아요.
1: 두시면
0: 맞아요.
1: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형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고 일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남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며 한파 영향예보와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3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20도에서 24도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오늘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최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씨 의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선관위가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게 활동비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로 명시됐던 독직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일부 정치 검사들의 담합에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소신 발언이나 상급자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감찰받는 사례가 있었느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질의에 모호하게 답한다며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안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욱 의원은 공수처의 인력난을 거론하며 중수청도 정원 충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는 캐피탈에서도 고객 84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는 캐피탈은 오늘 지난 12일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 경로를 통한 접속으로 인해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848명으로 유출 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를 계기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6개 금융사가 해킹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금융권 555곳 가운데 130곳은 보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컨소시엄에 SK그룹과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으로는 SK 외에도 원전 산업 생태계 일원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와 영국 BBC, 일본 NHK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참여하는 세계 공영방송 총회가 올해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강원과 충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밀려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여권 내에서도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아왔던 만큼 이 청문회는 후보자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주를 이뤘는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티키타카 자팍 사전에서는 세계 3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에 관한 다양하고 깊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용의자의 황당한 범행 동기는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이 작가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10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김지영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미 뭐 이 부적격 의견이 좀 있었고요.
1: 네.
0: 예, 청문회 분위기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1: 예,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적격 여부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 개파 간 이견이 노출됐고요.
0: 예.
1: 이렇게 여당 간의 공방을 이어가는 아주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모두 네 가지인데요. 먼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독직폭행사건은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2020년 이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를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 김 후보자가 역할을 했다 이런 사건이에요.
0: 예.
1: 당시 정 부장검사는 이 한동훈 검사 예, 이 가입자 식별 모듈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한동훈 검사가 정진웅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이었고요.
0: 예.
1: 결국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2019년 3월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야간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려 하자 검찰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0: 예.
1: 김 후보자가 이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검사를 기소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0: 예.
1: 남은 두 가지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한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이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2018년 대검 감찰 1과장 재직 당시에 진동균 전 검사의 이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 무마 의혹입니다.
0: 예.
1: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 등 비명계 의원과 이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친 이재명계 여당 의원들은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예.
1: 여당 행안위 간사이면서 친명계 의원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해식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 반대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군대 같은 조직인데 서면으로 이의 제기서를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최종 결재권자와 담당자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중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서면으로 의견을 남길 정도는 거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김정 후보자의 입장 또 해명은 어떻습니까?
1: 예, 먼저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2020년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를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에 결재 라인에 있어서 결재는 했지만 기소에 반대했고 대검찰청의 진상조사에도 협조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0: 예.
1: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인정하고는 이 저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정 검사 성추행 의혹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진 전 검사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는 점과 진정 검사에 대해 감찰이 무마된 게 아니냐는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진상조사단에서 진 전 검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했다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 비위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답을 하면서 당시 법무부가 이 감찰을 위해 피해자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임은정 검사가 피해자와 접촉한 뒤에 진술 의사가 없는 점을 확인해서 감찰에 협조하지 못했다는

0: 취지의 설명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이 여권에서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또 이게 친윤석열계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나왔습니까?
0: 예, 이 민주당 내의 강경파 성향인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이 후보자의 이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하면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친윤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제시를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를 뽑아달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했고요. 네. 박 의원이 또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포함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이른바 정치 검사들에 의해 검사들로 인해서 이 개혁의 대상이 된 점도 인정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김 후보자는 이미 과거 검찰 재직 당시에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이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산물이라며 이 개혁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을 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서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인데 대해서는 직무 배제 결정에 관해 당사자의 소명이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 이 비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소명 없이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는 게 현 시점에서 맞느냐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사의를 표명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이 정해졌다면서요.
0: 예, 이재명 정부 청와대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이 국세청장이 전격적으로 발탁됐습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4일 만이고요. 임 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의 행정관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고요.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 대통령과 이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습니다. 임 청장 발탁은 이 정치권에서는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중진이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비명계, 비이재명계 인사를 임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오히려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는 친명계 실무형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지지기반 분열 등으로 국정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통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임 청장을 택해서 국정운영의 축을 경제, 민생에 두고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강훈식 실장은 임 청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청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비판을 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임광혁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면서 대장동 공직선거법 유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해당 변호사의 누나이자 임 실장의 부인은 복지부 출신의 비외교관임에도 현재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발탁됐다면서 이 대장동 패밀리 이 보훈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예.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0: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충근 부장판사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호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1: 예.
0: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에 있는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 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에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서 당선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고요. 돈을 건넬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뭘 이런 걸 다 편하게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 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아주 생생하고 일관되며 이 모순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 의원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또 돈을 받고 실제로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에 50억 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강제수사에 나섰다고요?
0: 예,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께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와 대구의 이 선거용품 관련 업체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 올해 지방선거 당시에 총 50억 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사업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왔고요.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 A씨를 입찰 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정당 과장 출신인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이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A씨와 그 배우자 또 그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이 계약을 체결해서 이른바 선피아 선관위 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계약 규모는 175억 원 상당이었고요.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서 수의 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의혹 전반을 살피면서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입니다.
1: 네. 12.3 비상경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이제 1심에서 무죄였는데 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고법 형사 12-2부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차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 아웃을 통해서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은 박 전 차장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박 전 차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봉식의 비화폰이 삭제될 당시 해당 전자정보가 윤석열 등 내란 형사사건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홍장원 윤석열의 이 전자정보 역시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서 증거인멸 결과 이 발생을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1: 네.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좋아하는 게 많을수록 인생은 더 재밌어진다. 궁금한 모든 것을 함께 파고드는 티키타카 잡학사전. 한준희 잡학마스터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잡학의 세계를 여행을 떠나볼까요?
1: 아, 예전에 이제 숫자 3에 관해서 저희가
0: 한 적 있죠.
1: 네, 정말 다양한 연유로 인해서 특히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 숫자 3이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0: 예.
1: 뭐 그건 동양도 마찬가지다.
0: 그렇죠.
1: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3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0: 예.
1: The Three Tenors.
0: 네. 세계 3대 테너.
1: 네. 3대 테너인데 뭐 영원한 3대 테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0세기의 3대 테너 아닙니까? 20세기
0: 예.
1: 후반부의 3대 테너인데 뭐 굳이 말하자면. 근데 사실 그 이후에 3 테너 버전 2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0: 예.
1: 예.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도 결국은 뭐 유일무이한 3대 테너라고 볼 수 있는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에 관한
0: 예.
1: 얘기입니다. 네.
0: 야. 좋습니다. 저도 뭐 또 이쪽으로는 굉장히 또 관심이 많고.
1: 그럼요.
0: 예.
1: 예. 이영호 아나운서의 그 최대의 특기 중에 하나가 노래죠.
0: 최대 특기는 아니고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노래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는
0: 아유,
1: 얘기입니까
0: 찾아보면
1: 지금?
0: 있겠죠.
1: 예. 아, 찾아보면 있다는 얘기 뭐 예. 본인이 모릅니까 지금?
0: 아, 예. 있을 겁니다. 제가 또 그 KBS 불후의 명곡
1: 또 출연도 했었어요?
0: 아, 출연했죠.
1: 아, 저 못 봤어요.
0: 아, 그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
1: 아, 굳이 뭐 찾아보고 싶진 않아요.
0: 아, 유튜브에 예.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우승 뭐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특집. 네.
1: 그 아나운서들의 평균적인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0: 최승돈
1: 혹시?
0: 아나운서도 감탄했다는. 노래 잘하는 최승돈 아나운서도 감탄했다는.
1: 아, 네. 예. 최승돈 아나운서라면 또 신뢰도가 있습니다.
0: 네. 인정했다는.
1: 네. 신뢰도는 있어요.
0: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뭐 음악을 뭐 큰 관심이 없더라도 이 세 분 정도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바로 그 지금 포인트를
0: 그렇죠.
1: 이영호 아나운서가 그냥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음악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셋의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다.
0: 예.
1: 아, 물론 일부 옛날에 그 옛날 미드 같은 데서 사실 카레라스는 대중들한테 파바로티, 도밍고만큼 유명하진 않았었거든요.
0: 사실 이제 3대 테너가 그때 등장했을 때 두 명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았고
1: 예, 예, 예.
0: 카레라스는 사실 전 잘 몰랐습니다.
1: 그때 아, 클래식 나우가 팬들에게는 알았어요. 매우 유명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그리고 80년대에도 제가 이제 학생 때 음악 잡지 같은 것도 예술 잡지도 구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카레라스 이미 유명했습니다.
0: 유명하셨던 그런데 분이니까 거기서 나왔겠죠.
1: 클래식 팬들에게는 그랬는데
0: 예.
1: 대중성은 사실 앞에 두 분에 비하면 좀 떨어졌죠.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미드 어디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어요. 아, 왜 그 쓰리 테너 뭐 있잖아. 그 파바로티, 도밍고, 그리고 앤드 디 어덜 가이. 뭐 네. 그 카레라스가 그렇게 표현됐던 적도 있어요.
0: 아,
1: 사실은.
0: 예, 예, 예. 예. 그 정도로. 예. 자, 세계 3대 테너. 이게 공연이 그때 한 게 1990년이었습니까?
1: 네.
0: 이탈리아에서 했었죠.
1: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0: 예.
1: 정확히 저는 기억을 하는데 월드컵 3, 4위전 하기 전날 밤에 했나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당시에 월드컵이 이탈리아에서
0: 월드컵
1: 열렸거든요.
0: 예.
1: 물론 그 이탈리아가 우승을 못 했어요. 그
0: 예.
1: 자신들의 월드컵에서. 그렇긴 한데 예, 그 마테우스의 독일이 우승했죠. 그런데
0: 예.
1: 그 어쨌든 그 월드컵 어떻게 보면 그 이제 3, 4위전 결승전 앞두고 그걸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고 그거보다 더 이제 이 공연이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됐던 공연이 성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카레라스의 백혈병으로부터의 복귀입니다. 네, 카레라스, 호세 카레라스가 1987년에 생존율이 정말 뭐 1%, 2%밖에 안 되는 백혈병으로 쓰러졌었거든요.
0: 예.
1: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입원을 해서 한 1년여 이후에 이제 1988년에 무대 복귀를 하게 됩니다.
0: 예,
1: 그 복귀
0: 예.
1: 리사이틀도 있었는데 상당히 좀 불안정한 음정이기는 했지만 정말 모두가 이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이제 그라나다를 불렀었는데 그 카레라스가
0: 예.
1: 돌아오는 리사이틀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이 창립이 돼요.
0: 예.
1: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많은 또 여러 도움 속에서 백혈병의 병마를 극복하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들이라든가 다른 이제 불우한 이제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카레라스가 이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탈리아의 어떤 제작자 한 사람이 아, 이 재단에 그러면은 좋은 정말 좋은 취지의 재단이니까 여기에 좀 돈을 금전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파바로티 도밍고를 모았는데 이 두 분이 흔쾌히 오케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레라스의 그 백혈병으로의 복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이 셋이 모이는 거를 가능하게 했던 촉매제였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때 들은 얘기로는 이 세 사람의 공연 스케줄이 워낙 뭐 빡빡하고 진짜 뭐 몇 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게 성사가 됐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네, 기억이 나요. 네,
1: 이미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오페라 일정이 미리 뭐 1년 전, 2년 전 뭐 다 잡혀 있고 뭐 월드 투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믿기 어려운 공연이 펼쳐졌는데 그 첫 번째 90년 공연이 너무 환상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0: 예, 대단했었잖아요.
1: 너무 환상적으로. 예. 예. 그리고서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보통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뭐 이제 여기서 끝이지. 예. 예, 이거는 the one and only로 이 공연 하나로 끝이지 뭐 이거를 계속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쓰리 테너 공연은 그 로마 첫 공연 포함해서 34차례 이루어졌습니다.
0: 아, 꽤 많이.
1: 그러니까 나중에는
0: 너무 많이 했네요.
1: 너무 이게 이제 예. 찍어내듯이 양산형 공연이 되고
0: 조금 그러네.
1: 네, 그러다 예. 보면은 이제 그 최고의 성악가 분들도 사실은 컨디션 그 왜 축구 선수도 폼이 좋은 날이 있고 좀 안 좋은 날이 있고 그 얘기하듯이 예. 사실은 폼이 안 좋은 시기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런 타이밍에 걸리면 약간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노래의 레퍼토리 자체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듣던 게 또 좀 반복되기도 또 하고 이제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자꾸 변화를 주시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그럼에도 또 이제 듣던 거를 또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점도 좀 있어서 사실은 좀 비판도 나중에는 좀 많이 받았죠.
0: 게다가 저는 한 두세 번 더 했나 했는데
1: 아니 34번 했어요.
0: 34번을 더 했어요.
1: 그런데 이제 음반으로 나온 거는 예. 몇 장 안 되긴 하죠.
0: 아,
1: 그거는 이제 월드컵 할 때마다 했던 것만 이제 음반으로 나와 있고 예. 여기에 이제 저는 사실은 이따가 추천곡을 그 다른 음반이 하나 있거든요. 쓰리 테너 예. 공연의 그 월드컵 때 하는 거 말고 크리스마스 때 한 공연이 하나 있어요.
0: 예.
1: 1999년 크리스마스 때 비엔나에서 했던 크리스마스 기념 공연이 있는데
0: 예.
1: 그거 정말 괜찮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캐럴 음반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 쓰리테너의 그 99년 크리스마스 앨범이
0: 시기적으로 같이 캐롤을 많이 불렀겠네요. 예.
1: 비엔나 그 비엔 오페라 하우스에서 정말 그 좋은 공연이었고 아주 컨디션들도 아주 상당히 좋았고,
0: 좋았고.
1: 예. 그래서 예. 그런 음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공연 자체는 아니 서울에서도 하고 도쿄에서도 하고 베이징에서도 하고
0: 진짜 많이 했군요.
1: 전 세계 안 간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0: 아니 그냥 네. 월드 투어를 할 정도로 네. 많이 하셨군요.
1: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너무 이거 금전을 밝히는 거
0: 그런
1: 아니냐.
0: 그런 비판 나오죠.
1: 네. 그런 유의 비판도 있기는 했어요.
0: 예. 네. 저도 뭐 처음 했던 공연의 그 CD.
1: 그 있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때는 네. 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영상 매체를 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 그 영상으로 된 뭐 레이저 디스크라고 합니까?
1: 그렇죠.
0: 뭐 그런 걸로 봤던 제가 기억이 나고
1: 이영호 아나운서 연배가 드러나는데 네. 제가 그 레이저 디스크가 있습니다.
0: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1: 네, 지금도 그리고, 있죠.
0: 아 그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꽤 집안이 좀
1: 아니 저는
0: 뒷받침돼야지. 네,
1: 저의 이제
0: 샀었는데.
1: 제가 이제 네.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이제 모은 모든 돈을 사실은 그때 제일 많이 제가 지출했던 데가 레이저 디스크 수집을 했어요. 제가.
0: 아 그랬군요.
1: 근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칠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레이저 디스크가 몇 년 있다가 이게 이제 쓸데없는 매체가 돼버렸거든요.
0: 약간은 그런 게
1: 그러니까 이제 네. DVD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0: 맞아요.
1: 사실은
0: 기술이 발달하면서
1: 내가 레이저를 왜 모았지? 이제 그런 그 당시에 그 레이저 디스크 많이 모으시는 저보다도 뭐 한 뭐 10배, 20배, 네. 100배 많으신 분이 그 유명했던 전영록 씨.
0: 예.
1: 네, 전영록 씨가 그 레이저 디스크 귀할 때 그거 많이 모으셔가지고 화제가
0: 음악 카페에서 제가 보고
1: 되셨던 적도
0: 나고.
1: 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저 수단을 왜 모았을까? 아, 이제 예. 그런 레이저 디스크가 당시에 이제 뭐 종로나 명동이나 이제 우리 그 음반 가게들 많고 또 이제 카페 예. 같은 데 많고 이런 데 가면 서울 시내에서도 다 그것만 틀어놨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쓰리테너 콘서트가 당시에 한국에서도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세계적인 문화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있죠.
0: 지휘를 주빈 메타가 했었던 거예요. 그죠?
1: 그 1, 2회는 네. 주빈 메타가 90년, 94년까지는 주빈 메타였고
0: 예.
1: 그 다음에는 제임스 레바인으로 바뀌었죠.
0: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새 테너를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해 주신다면은

0: 네.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차원을 얘기할 수는 없는 수준의 분들이니까 특징이 또 있잖아요 보면은.
1: 근데 잘한다 못한다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은 사람들이.
0: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함부로는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예. 음악 평론가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제가 음악 관련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그거는 전 세계에서도 뭐 이제 뭐 펠레가 나아요, 마라도나가 나아요, 뭐 이제 그런 얘기처럼 사실은 그 굉장히 옛날부터 인구의 회자 되어 오긴 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또 재밌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그렇긴 한 건데 뭐 굳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세 분은 특히 이제 파바로티 같은 경우는 별명 자체가 하이시의 왕 아닙니까?
0: 예.
1: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힘있으면서도 호흡적으로도 거의 끊어지지 않는 그 긴 시간의 고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그 누구도 참 흉내내기 예. 어려운 영역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좀 젊었을 때의 파바로티의 성악을 들어보면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저 인간이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들죠. 생각이 그러니까 예. 지금도 이제 너튜브 등을 통하면은 이제 7, 80년대
0: 예전에
1: 그 정말 젊게 생긴 그 그렇죠. 파바로티의 이제 콘서트나 이제 오페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0: 예.
1: 거기서 그 남들은 그 정말 1, 2초 하기도 힘든 그 하이시를
0: 예.
1: 막 연타로 막 7, 8번 계속 쏠 때도 있고 그거를 막 30초, 40초 막 계속 느릴 때도 있고 그건 대단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파바로티는 음색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예전에 그 위대했다는 그 선배 성악가 분들도 많잖아요.
0: 예.
1: 그리고 뭐 후배들도 지금은 많지만 근데 그 누구와도 파바로티는 목소리가 그렇게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예.
1: 정말 이제 자신 특유의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힘있게 뻗어나가면서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느낌까지 있는 게 저는 파바로티라고 생각을
0: 맞습니다.
1: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노래로만 따지면 이제 파바로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도 인정합니다.
1: 네, 생각이 예. 드는데 버트 그러나 그 몇 년 전인가 BBC의 어떤 음악평론가도 그 BBC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최고의 성악가 뭐 탑 20, 뭐 탑 30 이런 거를 하면서
0: 예.
1: 1위를 플라시도 도밍고로
0: 도밍고로
1: 선정을 한 분이 있어요. 그게 BBC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 글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그 도밍고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논점이 있어요. 뭐냐면 파바로티는 일단 오페라 배역 자체를 한 30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평생
0: 예.
1: 2007년에 돌아가셨지만.
0: 예.
1: 그런데 도밍고는 150개를 넘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페라 하면 보통 이탈리아 오페라 그리고 독일 오페라가 있거든요. 두 개가 성격이 많이 다르고 필요한 테크닉도 좀 다르고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 접근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탈리아 독일 오페라 두 가지를 뭐 프랑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를 전부 다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실상 이제 본인에게 더 잘 어울리는 한쪽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파바로티는 사실은 이탈리아의 특정한 유형의 오페라들의 그 활약이 좀 집중돼 있는 반면에 도밍고는 전 세계 오페라 뭐 독일 뭐 프랑스를 망라해서 요즘 작곡가들이 만드는 좀 현대적인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150개가 넘는 배역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에 나와 있는 오페라 거의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이제 도밍고의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학구열과 광범위한 레퍼토리 소화 능력
0: 예.
1: 그리고 여기에는 도밍고의 언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0: 예.
1: 이제 그 이제 사실 파바로티나 카레라스가 영어 할 때 들으면 아 영어를 잘 하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당연히 잘 하시는데 근데 약간 좀 어색한 발음이나
0: 이탈리아 분이고 스페인 사람이고
1: 틀린 문법 같은 게 조금 보이거든요.
0: 예.
1: 특히 파바로티 같은 경우에는
0: 예.
1: 그러니까 파바로티는 이탈리아어 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완전히 집중돼 있는 반면 도밍고는 세계 각국 언어를 다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도 되고 뭐 프랑스어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도밍고는 그 언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사실 오페라는 소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밍고는 그것도 되고 게다가 도밍고는 지휘도 해요. 요즘은 지휘자 활동도 많이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음악에 대한 이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게 도밍고가 지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의 레퍼토리도 굉장히 넓을 뿐 아니라 또 이제 파바로티에 대한 비판 중에는 요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파바로티가 아까 이용호 아나운서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점은 매우 높은데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수준의 진짜 고점이 나오는데 그 안

0: 좋은 날 있잖아요.
1: 예.
0: 저는 사실은 그거 약간 경험을 했어요. 파바로티가 예전에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와서 90년대에 와서
1: 맞아요.
0: 공연을 했는데 제가 예. 보러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잠 올림픽 경기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 사용해서 했는데
1: 그렇죠. 예.
0: 제가 느끼기에는 그 파바로티의 그 고점을 100 평상시를 한 80이라고 한다면 그날 서울에서 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한 3, 40.
1: 기복이 있다.
0: 네. 그러니까 예. 파바로티는 안 좋은 날은 좋을 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안 좋은 날은 조금 좀
1: 실망할
0: 안
1: 수도
0: 좋게.
1: 있다.
0: 예. 아. 저는 약간 그때 파바로티에 대해서 조금의 실망감을 아, 갖고서
1: 그렇죠. 공연에 돈 주고
0: 예,
1: 보러 갔는데.
0: 예. 돈 엄청 비쌌거든요.
1: 그렇죠. 예.
0: 제가 진짜 영끌해가지고 저도 제가 90년대 초에 그 쓰리 테너 콘서트 영향으로 예. 도밍고 파바로티 카레라스가 차례차례 한국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가장 좋은 인상을 받은 테너는
1: 카레라스?
0: 셋 중에 카레라스입니다.
1: 그렇죠.
0: 저는 인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호세 카레라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1: 저도 좋아해요.
0: 세 사람 중에서. 그런데
1: 예.
0: 예. 다만 이제 노래의 파워는 좀 떨어지고 역사적인 어떤 성악적 평가에서는 앞에 두 분보다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분이 그 노래를 부르는 자세랄지 예. 그리고 그 이분의
1: 애절함이 있어요.
0: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네. 그 카레라스에 관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게 70한 3, 4년부터 한 80한 1년 요 사이에 카레라스가 했던 오페라 라이브나 레코딩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시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 70년대 한 중반부터 80년대 한 초 요 사이에 카레라스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 사람이 왜 파바로티 도밍고가 기꺼이 무대를 함께하는 쓰리테너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1: 그때가 완전 최전성기였군요.
0: 네, 그러니까 카레라스가 이 최절정기가 아주 짧아서 좀 문제긴 한데
1: 예.
0: 최절정기 때 카레라스는 엄밀히 글쎄요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면 도밍고보다 오히려 좀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파바로티와 음색이 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서정적인 미성이 파바로티보다도 아름답게 들리는
1: 아, 그렇죠.
0: 그런 시기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게다가 그때는 이제 카레라스가 이제 백혈병 앓기 전이기 때문에 호흡과 나중에 이제 백혈병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카레라스가 호흡이 좀 힘들어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호흡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고음 처리도 더 괜찮고. 그래서 한 70년대 중반에서 한 그 5, 6년 사이에 호세 카레라스는 쓰리 테너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그 실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1: 매력적.
0: 아, 근데 제가 하여튼 아까 파바로티 대 도밍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밍고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어떤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냐면은 도밍고가 파바로티보다 또 훨씬 장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그러니까 도밍고는 이제 요즘은 이제 80대 중반인데 이제 한 70 넘어서부터는 바리톤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1: 아. 원력을 좀 내리네요.
0: 예, 예. 원래 도밍고 님이 저 커리어 출발을 바리톤으로 했어요.
1: 아,
0: 바리톤으로 하다가 이제 테너로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약점이 그 하이시나 고음에서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1: 아닌 것 같아요.
0: 예, 분명히 예. 약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그 삑살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런 게
1: 이탈입니다.
0: 예, 아주 네. 고음에서는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1: 예, 맞아요.
0: 도밍고는. 그래서 네. 이제 도밍고는 이제 그런 배역은 가급적 조금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음역에 잘 맞는 또 배역을 이제 골라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도밍고는 그 약간 그 바리톤 출신이니까 좀 중후하면서 안정적인 음역대가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역대를 굉장히 장기간 유지를 했는데 이거는 파바로티는 뭐 돌아가셔서 더 못한 것도 있지만 파바로티나 카레라스가 흉내내기 조금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밍고의 그 레퍼토리의 광범위함 그리고 그 지성미 그리고 뭐 지휘나 여러 가지 음악적인 이해의 부분은 거기다가 장수하는 능력까지 그리고 목소리 관리가 정말 잘 돼 있고 파바로티가 저점이 조금 낮은 반면에 도밍고는 어떻게 보면 고점은 파바로티보다 약간 노래에 있어서 낮을지 모르지만 저점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대목을 좀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도밍고 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1: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팝 음악을 또 히트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Perhaps Love라든가
0: 네, 존 덴버와 예. 더불어 예.
1: 한 곡이 더 있는데 이렇게 제목이 생각나는데
0: 그 모린 맥거번과 예. 그런 저 예. Love Until the End of Time
1: 맞아 맞아 예. 예. 예.

0: 그 거기 또 대중적으로 인기가 그럼요. 있어서 예. 플라시드 도밍고는 그렇죠. 그렇게도 많이 알고
1: 그러니까 있죠. 사실은 퍼레스 러브나 그 러브 언틸 디 엔드 오브 타임을 도밍고가 더 먼저 하긴 했는데 예. 나중에 어떻게 보면 더 상업적으로 가신 분은 또 파바로티예요. 예. 왜냐하면 그

0: 서트 이런 네. 쪽으로 좀 많이 레퍼토리를 바꾼 거죠. 예. 그게 또 그게 돈이 훨씬 됐을 겁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노래는 제 기준에서는 파바로티가 뛰어난데, 예. 근데 도밍고가 칭찬을 받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카레라스도 그런데 장점이 또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릴 수 있고, 예. 어쨌든 이 세 분이 당대에 남겼던 문화적 센세이션은 엄청난 것이었다. 예.
1: 아. 뭐 지금은 셋이 함께하는 공연 이제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0: 네, 한 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분은 80대 중반, 한 예. 분은 한 80쯤 되셨는데 네, 목소리는 그래도 카레라스보다는 지금도 도밍고가 더 좋습니다.
1: 더 좋아요. 예. 자, 오늘 추천곡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캐롤 중에서
0: 아 예. 예. 예. 그 이 음반은 이제 2000년에 발매가 됐고 네. 공연은 이제 99년에 비엔나에서 크리스마스에 있었는데 네. 그 공연에서 스트리트너가 불렀던 존 레논의 노래입니다.
1: 예.
0: 네, 존 레논이 이제 비틀즈를 해체하고 나서 오노 요코가 이제 당시 와이프 아닙니까?
1: 예.
0: 오노 요코와 더불어서 이제 예, 오노 요코
1: 밴드.
0: 플라스틱 밴드 예. 거기 뭐 에릭 클랩튼 뭐 조지 해리슨 이런 사람들도 이제 참여하곤 했었는데 그 활동을 하던 시절에 그 60년대 말에 반전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1: 네.
0: War is over.
1: 네.
0: Happy, Happy Christmas, Christmas. War is over.
1: 존 덴버의 네. 이제 원곡을.
0: 존 레논입니다.
1: 아, 존 레논. 네.
0: 존 덴버가 아닙니다.
1: 덴버가. 존 레논. 네.
0: 존 레논입니다. 그래서 존 레논의 War is over를 그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쓰리 테너 버전으로 예. 부른 버전이 있는데 좋습니다. 정말 예. 정말 좋은 명곡이고 명테너들이 이거를 또 소화를 해줘가지고
1: 원곡도 좋으니까
0: 네, 아름다운 예. 곡이 나왔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이 곡은 저희가 엔딩곡으로 네.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티키타카 잡학사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준희 잡학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의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가 좀 드러났다면서요.
1: 네, 네. 어제 흉기를 휘두른 이 50대 남성이 조사에서 말한 게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0: 예.
1: 이 남성이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0: 네.
1: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0: 그 무좀 치료를
1: 네, 무좀 치료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도 근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병원 측이 신고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0: 예.
1: 여기에 불만을 가졌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이 남성이 신고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했고 또 특정인을 노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신보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골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범행으로 이어졌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0: 예.
1: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예. 피해자들 중에서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1: 네.
0: 네, 지금 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1: 안타깝게도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고요.
0: 예, 예.
1: 19살 여성 피해자인데 어제 응급수술을 받았고요.
0: 예.
1: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고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상자 5명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당초 피해자를 9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오늘 10명으로 정정을 했는데요.
0: 예.
1: 이 가운데 실제로 다친 사람은 8명이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0: 예. 이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미수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고 그때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1: 네. 지난 2015년에 전철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예.
1: 당시 재판과

0: 과정에서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법원이 출소 후에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범행 당일 오전에도 보호 관찰관하고 만나서 35분 동안 면담을 하고 점심 식사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호 관찰관과 헤어진 지 불과 1시간 10분 만에 흉기를 휘두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자발찌로 위치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면담하는 것만으로는 네. 이런 돌발적인 강력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다시 드러난 겁니다.
1: 예. 아무튼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금융권을 겨냥한 AI 해킹 피해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그 피해 금융회사가 16곳으로 늘어났다고요.
0: 네. 금융당국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해킹 피해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7곳에서 시작된 해킹 피해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뭐 가상자산 업체 등으로 번지면서 현재 모두 16개 금융회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약 10만 건이고요. 뭐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뭐 계좌 비밀번호라든지 카드번호처럼 직접적으로 이 부정결제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금융회사들이 이제 추가로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예,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보안 수칙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요.
0: 네.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 한 500여 곳을 점검을 했는데 130곳에서 보안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기술 지원이 끝난 오래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4시간 해킹 시도를 감시하는 체계가 없거나 중요한 시스템의 추가 인증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의 공격 기술은 AI를 활용할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문단속조차 제대로 안 한 건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 전체 보안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보안 취약점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도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뼈아픈 문제라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진 보안 책임까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불법 사채 업자들이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연 이자로 뭐 거의 570%가 넘는
0: 네.
1: 그런 돈을 받았다고요?
0: 네. 광주경찰청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2명을 구속했는데요.
1: 예.
0: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최고 연 578%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무려 한 30배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 19명에게서 받아 챙긴 부당 이득이 1억 원이 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살인적인 이자뿐만이 아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자뿐만이 아니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면서 빚 독촉을 했다는 겁니다.
1: 예, 나쁜 사람들인데 안타까운 게 이런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한 50대 여성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고요?
0: 네. 평범한 자영업자이자 주부였던 50대 여성인데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이 좀 어려워지셨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이제 대출 전단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보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원금이 4천만 원. 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갚은 이자가 5천만 원이 넘은 거죠.
1: 이자만?
0: 예, 이자만.
1: 예.
0: 그런데도 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다른 사채까지 빌려 했는데
1: 빚으로 빚을 갚은 거겠군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만 이자 상황이 늦어져도 독촉이 너무 가혹하게 오니까 결국 지난 4월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유서에 수천만 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경찰이 이 유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서 사채업자와 범행의 계좌를 제공한 사람 모두 명을 입건을 했고 주요

0: 사채업자 두 명을 구속해서 소공치 했습니다.
1: 예. 지금 엄벌을 해야겠습니다. 구급차가 이제 나타나면은 요즘 이제 길을 또 많이 피해 주잖아요. 예. 길을 터주기도 하고. 예. 그런데 가끔 또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실제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는 가짜 구급차.
0: 그렇죠.
1: 예. 이 정부가 새로운 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면서요?
0: 네. 이제 그동안은 구급차의 GPS 기록과 실제 운행 서류를 나중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걸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실제 환자를 태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더라도 예. 나중에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구급차의 출발지와 도착지, 뭐 이동 경로 등이 전용 시스템의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운행 기록을 일일이 뒤지지 않고서도 시스템이 점검이 필요한 구급차를 먼저 가려내는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또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축적된 운행 정보를 분석해서 아 이건 좀 비정상적인 운행이 의심된다 이런 구급차를 자동으로 찾아내서 담당 기관에 알려주는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예, 이 사설 구급차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걸 좀 상시 확인하기로 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모든 구급차는 사고에 대비해서 예. 책임 보험하고 종합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기 점검 때만 그 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점검을 받은 후에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이걸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뭐 환자라든지 보호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정부가 보험사 등과 정보를 연계해서 구급차의 보험 가입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구급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0: 않다는
1: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0: 예.
1: 예. 10월부터 자동차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으면 단속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0: 네.
1: 뭐 규정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전혀 아니고요.
1: 예.
0: 이게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한다는 의무는 1961년부터 있었고
1: 예.
0: 범칙금도 1973년부터
1: 아,
0: 부과되어 왔습니다.
1: 예.
0: 근데 경찰이 올해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이게 마치 뭐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것처럼 알려진 건데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현장 단속될 때는 범칙금 3만 원, 공익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4만 네. 원이 부과됩니다.
1: 차선 변경을 하거나
0: 네.
1: 예, 뭐 우회전, 좌회전 할 때.
0: 그렇죠.
1: 예. 방향 지시 등 뭐 언제 켜야 되는지 좀 잠깐 정리해 주시죠.
0: 네.
1: 예.
0: 좌회전이나 우회전 뭐 차로 변경할 때는 한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켜야 하는데 예.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요. 좌회전이나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도 반드시 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안 켜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0: 그래서 지난해 조사에서 보면 좌회전 차량 4대 중에 1대는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앞으로는 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으면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이병욱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끝곡으로 한준희 자판마스터의 앞서 추천곡 Three Tenors의 Happy Christmas War is Over 들려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이용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고 일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남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며 한파 영향예보와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3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20도에서 24도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2도, 습도는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어째서 그 여자가 이 옷들을 보고 울었던 걸까? 옷들은 그에게 마치 아내가 남기고 간 그림자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토니 타키타니의 한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인 토니 타키타니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 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조혜은 작가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소설 녹색 절벽의 신자들입니다. 오리지널스에서 나왔는데요. 진실과 거짓, 그 모호한 경계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하죠. 연상호 감독 그리고 구한의 MD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자, 관심 있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이성과 감성 예매권 준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마주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데뷔작이 스크린 위에 새롭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인스타그램 또는 샵 973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예매권 두 장 보내드리도록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한 이유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도와주세요.

입과 입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0: 장유진 작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아, 매주 이 시간 저 엄청 기다리는 거 알죠?
1: 아, 정말요?
0: 저 굉장히 저한테 힐링되는 시간인데 와 오늘 이거 이 작품 너무 재밌었어요.
1: 너무 좋죠. 아, 네. 제가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0: 아, 예, 우리 다독이분들과 꼭 빨리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책 작품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토니 타키탄이고요. 단편집 렉싱턴의 유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 네, 전 처음에 이거 책 표지 보고 약간 어린이 무슨 이렇게 기담진 같은 건가 뭐 지금 좀 귀신 이야기인가 싶은 그런 굉장히 옛날 책이네요. 지금 보니까.
1: 네, 엄청 옛날 책이에요. 2006년 책입니다.
0: 네. 자, 뭐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이라 그러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텐데 장유진 작가님과 하루키 작품 얘기하는 거는 오늘 처음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책갈피에서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워낙에 유명한 작가고 대표작도 많고 그래서 뭘 소개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만 제 취향으로 엄선해서 네.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실 이 하루키 작가에 대해 어쨌든 최대한 간단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사실 이 작가의 삶 자체가 너무 소설 같긴 해요. 이 사람이 소설 같아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49년생인데 사실 이력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 문학부에서 뭐 공부했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졸업을 하기도 전에 그 도쿄에서 피터 캐시라는 그 재즈 카페를 열어서 1970년대 그 한동안 직접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즈 카페 사장님이었던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의 작품에 곳곳에
0: 맞아요.
1: 재즈 음악이 이제 네. 깊게 배어 있기도 한데요. 이 시절과 다 연관이 있겠죠. 근데 또 하루키 소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키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엄청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78년도라고 합니다. 도쿄 진구 구장에서 그 어떤 개막전, 야구 개막전을 보던 중 그 1회 말에 그 미국인 선수 데이브 힐턴이라는 선수가 좌익수 쪽으로 되게 깨끗한 2루타를 날렸대요.
0: 네.
1: 그래서 그 방망이에 공이 맞는 그 경쾌한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공을 보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나 소설을 쓸 수 있겠다.
0: 마치 그게 뭔가 종소리 울리듯이?
1: 네. 캐시를 네. 받듯이. 그래서 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 만년필을 사서 곧바로 쓰기 시작한 소설이 그 6달 뒤에 완성한 그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네. 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로 무려 군조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0: 네, 작가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뭔가 뜬금없이 뭔가 계시를 받은 듯 신에 홀린 듯 푹 썼는데 한 편의 소설이 된다?
1: 많이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하시죠.
0: 그동안 구상 많이 해오다가 그냥
1: 그쵸. 펜을 그런 잡은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진짜 어떻게 써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느 날 누굴 만나서 얘기하다가 네. 근데 그거랑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0: 예.
1: 전혀 아닌데 그냥 뭔가 뉴런 신경이 갑자기 그걸 자극을 했는지 이거 이렇게 쓰면 풀리겠는데? 라는 식으로 뜬금없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창작물을 볼 때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0: 네.
1: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쓴 소설이 몇 개 있거든요.
0: 오, 그렇군요. 아유 무라카미 하루키 우리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서는 하루키를 내 인생 뭐 작품입니다 하면서 이제 가져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1: 그렇죠.
0: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이 시간대에는 최민석 작가님이 이제 불타는 문학에서 우리가 헛간을 태우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네.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또
1: 이창동 감독님 버닝의 원작이기도 네.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워낙에 그러니까 다장만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사랑을 받고
0: 맞아요.
1: 다 유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작품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뭐 장편으로는 뭐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 국내에서는 이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네. 출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루키 신드롬이 네. 완전히 일으켜지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올라섰고 그 이후로도 뭐 태엽 감는 새 해변의 카프카 1984 기사단장 죽이기 등등 또 최근작으로는 도시와 그 후락실한 벽 까지 굉장히 위상이 높은 작가죠.
0: 네.
1: 그래서 뭐 50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씩 팔린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고 또 해외의 상도 많이 받았어요. 프란츠 카프카상 무슨
0: 노벨상 빼고 다 받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네. 해마다 노벨 문학상 발표할 때가 되면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0: 맞습니다.
1: 그런 작가이기도 한데 또 소설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난 하루키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루키의 그 두꺼운 장편이 좋다. 아니면 에세이가 좋다. 에세이스트로서 에세이 너무 글을 잘 좋아요. 써서 네. 팬이 아주 많죠. 네. 그래서 뭐 여행 에세이, 먼 맞아요. 북소리나 이웃고 슬픈 외국어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 러닝이 또 시대잖아요. 달리기를 말할 때 달리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0: 맞아요. 뭐 위스키, 뭐 주제들이 다 네. 굉장히 힙하잖아요.
1: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또 대담집, 저의 최애는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라는 그 약간 대담집 같은 인터뷰집도 좋아하고 또 무라카미가 좋아하는 게 재즈, 위스키 그리고 티셔츠를 좋아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티셔츠라고 자기가 수집해온 그 티셔츠에 그 티셔츠는 사실 로고가 써 있고 뭔가 사연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은 에세이도 있고 여러 종류의 팬이 많죠. 근데 저는 사실 단편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렉싱턴의 유령 너무 좋아하고 뭐 신의 아이들을 모두 춤춘다라든지 TV 피플 또 유명한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단편이 실린 여자 없는 남자들 이런 단편집도 굉장히 좋아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토니 타키타니 역시 대표적인 단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오래 붙들어온 고독, 상실 이런 주제가 되게 선명하게 오히려 짧은 길이의 단편에 응축되어 있다고 느껴서 이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0: 토니 타키타니 오늘 소설의 제목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잖아요. 네.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밝힌 사연이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티셔츠에 대한 에세이를 쓸 정도로 티셔츠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무라카미가 하와이 마우이의 헌 옷가게에서 토니 타키타니라고 적힌 노란색 티셔츠를 발견을 했대요. 아. 특이하죠. 왜냐하면 토니는 영어 이름인데 타키타니는 일본의 성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공직에 출마한 토니 타키타니라는 인물의
0: 있었어요?
1: 성고용 티셔츠였대요. 아. 그게 이제 빈티지 샵을 돌고 돌다가 간 거예요.
0: 그랬군요.
1: 근데 이 이름의 흥미를 느껴서 이 남자의 일생을 이런 이름을 가진 남자의 일생을 써보자 라고 해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0: 거기서 시작된 게 또 작품으로 이렇게 이어졌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설의 내용 궁금해 하실 텐데 들어볼까요?
1: 네. 토니 타키타니라는 인물이 물론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고요. 근데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요. 이 아버지가 타키타니 쇼자부로예요. 제법 성공한 재즈 트롬본 연주자고 그 전쟁 이때 세계 2차 대전이겠죠? 일어나기 몇 해 전에 또 여자 문제로 도쿄를 떠났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21살에 트롬본 하나만 들고 상하이로 건너가요. 네.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 고국에서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되게 초연하게 연주하면서 상하이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유력 인사들과 가까워지는데 그 종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유력 인사들과의 그 어떤 인맥 탓에 중국군에 붙잡혀가지고 투옥이 돼요. 굉장히 오래. 그리고 날마다 같이 수감돼 있던 수감자들이 그 재판도 없이 그냥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살아남은 단 두 명의 일본인 포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귀국을 해요. 46년도라고 합니다. 근데 도쿄 대공습으로 어쨌든 집과 부모를 잃고 형마저 뭐 실종이 되고 세상에 딱 진짜 나 홀로밖에 없는

0: 근데 이후에 이제 할 줄 아는 게 트롬본 연주니까 미군 기지에서 밴드를 꾸리면서 재즈를 좋아하는 그런 미군 소령과 친해져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이듬해 이제 아들 토니를 얻어요. 네. 토니 다키타니가 태어난 거죠. 근데 아내가 또 출산 4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아이 이름 짓는 것조차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미군 소령이 내가 대부가 되어줄게 하면서 내 이름을 따라. 그래서 미국식 이름인 토니 타키타니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 뭐 혼혈도 아니고 이런데 이름이 토니고 또 곱슬머리였어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그래서 혼혈아로 오해를 받으면서 되게 놀림을 받으면서 자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니까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삶의 전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아이로 자랍니다.
1: 네.
0: 근데 또 왜 외롭냐면 아버지가 항상 순회 공연을 다녀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혼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돌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또 기계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라디오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을 되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려내는 연습을 혼자 집에서 막 하다 보니까 미술학교를 거쳐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감정 이런 것보다는 되게 정확성을 앞세운 네. 그런 걸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35세에 되게 성공을 해요. 큰 집을 소유할 정도로.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무실에 일러스트를 이제 받으러 오잖아요. 이제 출판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 그림이면. 근데 그 직원이 여성 직원이었어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1: 네.
0: 근데 마음을 빼앗긴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성의 옷 입는 방식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네,
1: 그럴
0: 거예요.
1: 수 있죠. 예,
0: 그럴 수 있죠.
1: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0: 단순히 막 옷이 예쁘고 뭐 세련되게 잘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입는 방식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우아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얘기가 잘 통해서 청혼을 해요. 다섯 번째 만남에. 근데 그 여성분은 그 고교 시절부터 사귄 남자친구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진심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평생 외로운 삶이었잖아요. 오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행복이 다시 혼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내가 시아버지가 트럼본 연주자라고 하니까 연주가 듣고 싶다. 그래서 긴자에 클럽을 찾아가서 그 어린 시절 이후로 자기도 처음으로 그 아버지 연주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 어렸을 때 기억하던 거랑 되게 미묘하게 다르다.
1: 아빠가?
0: 아빠의 연주가.
1: 아빠 연주가?
0: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되게 답답한 감정에 사로잡혀요. 그러다가 결혼 생활도 되게 평온했어요. 다툼도 없고.
1: 네.
0: 근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뭐냐면 자기가 반했던 바로 그 포인트에서 유발되는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예. 뭐냐. 이게 잘만 입는 게 아니라 아내가 네. 옷을.
1: 쇼퍼홀릭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0: 아내가 옷 사는 거를 억제를 못해요.
1: 네.
0: 그래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는데 밀라노랑 파리 이런 데 네. 뭐 성당도 있고 볼거리가 많잖아요. 네. 관광을 안 해요. 부티크만 가요.
1: 네.
0: 옷을 막 미친 듯이 사드리고 네. 귀국한 뒤에도 그냥 매일매일 새 옷을 와. 사서 입는 거예요.
1: 아유, 어찌나 부럽던지
0: 저도 있는데 파리에서 뭘 샀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옷장과 신발장을 새로 맞춰야 되고
1: 네.
0: 급기야 방 하나가 통째로 옷방으로 개조를 하게 돼요. 근데도 사실 매일 사잖아요. 옷을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갈아입어도 2년 가까이 같은 옷을 안 입어도 될 정도 네. 됩니다. 여기서부터 장면이 되게 소설적으로 가요. 토니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네. 옷을 조금 줄여보면 어떻겠냐.
1: 네. 그 얘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그 말이 아 맞아 맞아. 나 옷을 좀 그만 사고 줄여야 되라고 하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견딜 수 없어지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중도까지 간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자기도 그 말을 들었잖아요. 어느 날 열흘 전에 사서 한 번도 아직 안 입은 코트랑 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 이 토니 다키타니의 말을 듣고 나 이거 이제 반품할래. 차를 타고 그 옷을 산 데로 가요. 그리고 옷을 돌려주고 아 그래 이게 맞지. 이러면서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돌아오던 길에 신호 대기 중에
1: 네.
0: 방금 반품했던 그 옷의 색, 모양, 촉감, 감촉이 자꾸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옷을 입으면 몸에 감긴다 그러잖아요.
1: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0: 네. 그 감겼던 감촉이 자꾸 떠오르는
1: 거예요. 거기 되게 집착하더라고요. 이 안에는.

0: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반사적으로 가속페달을 밟는데 그 교차로를 건너려던 그 대형 트럭이 그녀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1: 아이고, 네. 교통사고로 네. 아내가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0: 그래서 혼자 남은 토니가 그 사이즈 7이라고 나와요. 사이즈 네. 7에 수많은 드레스들과 구두가 200켤레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나 뭐 모자 같은 거를 헐값에 넘기고 뭐 속옷이나 뭐 스타킹 이런 거는 그냥 다 태워요. 근데 그 옷들이랑 드레스랑 구두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여기서 이제 명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설의 네. 명장면. 열흘 뒤에 아내랑 발 사이즈, 몸 사이즈 똑같은 치수의 여성을 구한다. 조수 구인 광고를 내요.
1: 네.
0: 근데 급여가 또 파격적으로 높아요. 13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서 아내와 체형이 가장 비슷한 여성을 뽑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 아내가 남긴 옷을 근무복처럼 입고 왔다 갔다 해달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는
0: 게 아니에요.
1: 하우스키퍼인데 그 아내부 옷을 입으라고요?
0: 네. 하우스키퍼도 아니고 네. 그냥 그걸 입고
1: 왔다 갔다 하면 돼요?
0: 왜냐하면 아내의 죽음을 실감하기 위한 그 시간 차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없는 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여기서 정말 정말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성이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 한번 입어봐라 하면서 그 옷방 문을 쫙 여는 거예요. 네. 옷방이 또 얼마나 네. 휘황찬란한 옷들이 많았겠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원한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 좀 이상한 것 같아. 변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1: 근데 그렇지만 마음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0: 네. 일단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들어가 봐요. 그리고 보는데 그 옷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바라봐요. 그리고 또 옷도 마치 내 옷처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아름다운 옷들의 이제 결을 느껴보고 네. 그걸 보는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와요. 그리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여자가 남긴 옷을 내가 걸치고 거기 서서 그냥 꼼짝 않고 흐느껴 오는 거예요. 토니가 들어와서 어? 왜 오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막 닦는데 토니가 내일부터 출근해줬으면 하니까 일단 일주일치의 옷과 신발을 골라가라 라고 해서 신중하게 골라서 가요. 근데 토니가 의상실에 들어가서 그 옷들을 다시 또 자기도 멍하니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1: 네.
0: 왜 울었을까 이 여자가 이 옷을 보고.
1: 그러니까 왜 울었을까.
0: 옷을 보면서 네. 그 옷들이 마치 아내가 남기고 간 그림자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 그림자가 7사이즈로 몇 줄로 켜이 네. 옷걸이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가능성의 샘플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낭독해보겠습니다. 그 옷들은 그에게 마치 아내가 남기고 간 그림자처럼 보였다. 7사이즈 아내 그림자들이 켜켜이 몇 줄로 열을 지어 옷걸이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의 샘플들을 모조리 모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 그림자들은 예전에는 아내의 몸에 찰싹 붙어서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움직이던 그림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생명의 뿌리를 상실한 채 시시각각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 볼품없는 그림자 더미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그저 낡고 바랜 옷일 뿐이었다. 그것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는 점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1: 아, 옷장에 있는 옷, 특히 이제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옷을 바라보면 아, 이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 공감은 됐어요. 네, 네.
0: 그러면서 네. 비로소 느낀 거죠. 무슨 조수고 뭐고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거구나.
1: 네.
0: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잊어달라고. 내가 말했던
1: 어떤 일로 합시다.
0: 어떤 일을 하고 너가 가져간 그 신발 옷 그냥 다 주겠다. 너 가져라.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1: 네.
0: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헌옷상을 불러요.
1: 네.
0: 그

얼마나 비싼 옷들이었겠어요? 그 부티크에서 산 건데 다 상값에 몇 분의 10분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헐값에 모두 넘겨버리고 시간이 흐르고 아내에 대한 기억이 이제 점차 흐려지면서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어도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은 점점점 그려지잖아요. 안타깝게도. 네, 네. 근데 희한하게 그 이름조차 모르는 그 울던 여성의 얼굴이 계속 오래 남아요. 그리고 나서 또 2년 뒤에 아버지, 재즈 트롬폰 연주자였던 쇼자부로마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품이라고는 그 트롬폰 그거랑 그 방대한 옛날 재즈 레코드 컬렉션 뿐인 거예요. 그 레코드 상자들은 그 또 그 옷방에 쌓아둬요. 근데 그 옷방은 뭔가 되게 상실의 방인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점점점 그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레코드에서도. 그리고 또 1년이 지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짧게 낭독하면서 소설 소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 산더미 같은 레코드를 집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점점 짐스럽게 느껴졌다.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때로는 숨이 찰 지경이었다. 한밤중에 눈을 뜨고 나서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할 때도 있었다.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거기에 꼭 걸맞은 무게를 지닌 채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중고 레코드상을 불러 얼마를 내고 사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미 예전에 절판된 귀중한 레코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꽤 높은 가격이 매겨졌다. 소형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그 역시 그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레코드 더미를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나자 토니 타키타니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외톨이가 되었다.

0: 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외롭고 고독했던 이 주인공이 마지막도 이렇게 외톨이가 되면서 끝나버리는
1: 네.
0: 이야기인데 지금 내용만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건 장편 소설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막 태평양 전쟁 얘기가 나오고 그 아들의 또 일생이 쫙 다 다뤄지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40페이지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1: 맞아요.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 이것도 그나마 네. 이게 사실 토니 타키타니가 세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래요.
0: 네.
1: 처음에 문예제 발표한 버전, 그것도 중간에 조금 늘린 버전. 우리가 읽은 건 가장 늘어난
0: 네.
1: 최종 개고판의 버전인데
0: 네.
1: 이렇게 짧은 분량에 2대에 걸친 이야기를
0: 그
1: 사실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가 고독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토니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외톨이가 되었다. 이
0: 네.
1: 문장이 참 너무 좋은데 여기서 저는 진짜로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토니가 태어날 때부터 줄곧 혼자일 수밖에 없고 외로운 인생을 네. 살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의 고독에는 어쨌든 관계의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완충제 같은 게
0: 네.
1: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0: 네.
1: 그 연주의 기억도 있고 흐릿한 기억 같은 게 있는데
0: 네.
1: 이 마지막의 고독은 한번 사랑을 하고 잃어본 사람만이 그 다다를 수 있는
0: 네.
1: 그 어떤 미약한 완충제마저 모두 사라진 그 고독이라는 점에서 이런 말이 좀 역설적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된 고독 이렇게 이르게 된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라는 게 결국 그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0: 아, 진짜 딱 그 생각이 드네요.
1: 그냥
0: 진짜.
1: 공수래 공수거 혼자 와서 혼자 가고
0: 네,
1: 고독한
0: 네.
1: 존재가 아닐까요? 근데
0: 네.
1: 인간이 고독한 존재가 아닐까요? 라는 이 말을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그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0: 약간 또 뭐 가족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자발적인 외톨이로 살아가는 부자 같아요. 아버지는 그 전쟁 통에 시국과 상관없이 트럼본만 부르다가 그냥 이렇게 시류에 떠밀려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이제
1: 네.
0: 고까지 왔고 아들도 사실 이

0: 그림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을 담고 그려야 된다고 이제 그 당시 미대생들 친구들은 네.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세밀화만 그리잖아요. 맞아요. 기계처럼. 네. 그러면서 친구들과 단절되는 길을 걷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말이죠.
1: 이렇게 근데, 극단적인 고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대의 거친 삶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느 순간에 얼어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 처음과 끝은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명제가 아니라 이거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한 일본에서 태어난 어떤 인간의 이대에 거친 삶을 통해서 마치 그 사람의 삶을 네.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기라도 한 것처럼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실 30분이면 다 읽을 것 같거든요.
0: 30분도 안 걸렸던 것 그쵸? 같아요. 네, 40페이지가 안 된대요. 네.
1: 네. 그동안 이 고독한 이대의 삶을 마치 살아본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문학 작품 또 단편 소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0: 작가님 왜 그 여자는 울었을까요? 아직도 왜 울었을까? 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왜 울었을까요?
1: 사실 네. 왜 울었을지 그 뭔가 그 사실 저도 눈물 났을 것 같긴 해요.
0: 아 그래요?
1: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용도로 고용하기까지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어떤 상실과 아픔이 있었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났을 것 같기도
0: 공감이었다고요?
1: 하고
0: 공감이었다고요?
1: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여성은 또 다른 이유에 네. 눈물일 수도 있죠. 그건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고
0: 그 여자가 또 살아온 다른 어떤 면이
1: 그렇죠.
0: 있었어요. 너무나 그 휘황찬란한 옷들을 보고 감격에 겨워서 이게 다 내 옷이 될 수 있다니
1: 너무 아름다워서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0: 아, 그러네요. 네.
1: 그 사실 이 여자가 운 이유 이 여자가 어떤 표정으로 울었을지는 저는 이 소설을 만약에 1,000명이 읽었다? 그러면 1,000가지의 다른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1: 이게 또 소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0: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1: 맞습니다. 네. 2004년에 이치가와 준 감독의 동명의 영화예요. 네. 토니 다케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0: 보셨어요 혹시?
1: 전 보긴 봤어요.
0: 전 보고 싶어요. 이게 트롬본 연주, 재즈가 있고 화려한 의상이 있고 그런 볼거리가 너무 다양하고 이게 음악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맞아요. 네. 또 음악을 네.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 감독을 맡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울리는 음악도 류이치 사카모토의 솔리튜드 스팀을 네. 골라왔습니다.
0: 네. 고독하게 끝나는 건가요 오늘?
1: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 곡이 실제 그 영화 토니 타키타니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소설 토니 다키타니 함께 살펴봤는데요. 재밌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렉싱턴의 유령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루이치 사카모토의 솔리튜드 테마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0: 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이렇게 큰 책을 들고 오시느라고.
1: 무거운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네. 미메시스 출판사에서 나온 AJ 덩고의 파도였던 날들입니다.
0: 아, 이게 파도가 또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이 표지도 청록색의 예, 파도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왠지 한여름에 가져왔으면 더 시원하게 우리가 즐겼을 것 같은데 좀 늦게 가져오신 거예요?
1: 이게 네. 딱 파도가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여름책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다 읽어본 결과 이 책의 계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름이 지나간 직후에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아, 나는 여름을 아직 못 보냈는데 아직 다 못한 게 남았는데 지난 여름에 남긴 뜨거운 기억이 많지만 아직도 못 다한 일들이 남아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언제부턴가 그 매미 소리가 사라졌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면 아 끝났구나 싶은 생각에 조금 울적해지는 마음이 드는데요. 네. 그런 아쉬움에 너무나 적절한 책이라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0: 올여름 뭔가 이렇게 뭐 아쉬움이 많은 해였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여름 타령하세요?
1: 제가 네. 그 여름이 언제부턴가 한 해의 또 절정 이고 절반인 때라서 네. 지나가고 나면 괜히 그렇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0: 사실 여름이 이렇게 막 엄청 더울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 그렇죠.
0: 예, 한복판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1: 그래서 막 약간 나이가 들수록 더 여름의 끝에 집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책이 혹시 지나간 여름을 추억하는 책인가요?
1: 이에 계절로서의 여름보다는 이 저자의 삶에서 찬란했던 여름이 가고 남은 슬픔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래픽 노블이에요.
0: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표지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1: 네.
0: 얼핏 이렇게 쓱 펼쳐보면 글밥이 엄청 적은 네. 그래픽 노블입니다.
1: 이게 또 표지에 있는 파도와 제목 폰트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네. 이 책 내내 파도 이미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시원스럽고 청량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 책의 주요 키워드는 서핑입니다.
0: 오.
1: 이 책의 저자 AJ 덩고 본인이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서퍼예요. 저자 소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서퍼. 본인을 서퍼라고 소개하는 데서 좀 멋짐이 있지 않나요?
0: 네. 서퍼인 저자가 그린 서핑을 이야기하는 그래픽 노블.
1: 네.
0: 굉장히 이게 요즘 말로 힙.
1: 힙하죠.
0: 그렇죠.
1: 네.
0: 자, 뭔가 이게 좋은 기운을 주는 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1: 이 책은 사랑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화자인 나와 나의 여자친구 크리스틴의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0: 네.
1: 크리스틴은 오빠 제프와 함께 어릴 때부터 서핑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파도를 아주 잘 타는데요. 나는 서핑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대학 졸업반일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둘 다 서핑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책에서 크리스틴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크리스틴의 생일을 맞아서 가족들과 내가 크리스틴을 서프라이즈로 바다에 데려가서 파티를 하고 서핑을 아주 오랜만에 하도록 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애는 병에 걸린 뒤로 한 번도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크리스틴이 서핑을 하는 장면에서 크리스틴의 다리에 의족이 끼워져 있습니다.
0: 시작부터 좀 본격적인데 여자친구인 크리스틴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이죠?
1: 그런 것 같죠. 네, 크리스틴은 아주 오랜만에 파도 위에 올라섰지만 네. 마치 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아주 잘 탑니다. 나도 크리스틴이 파도를 타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요. 그 결정에 감탄합니다.
0: 파도를 탈 수 있을 정도라면 건강하다는 얘기인데 회복을 다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 거죠?
1: 궁금하시죠?
0: 네.
1: 근데 이 둘의 이야기는 선형적으로 쭉 이어지지는 않아요.
0: 아, 과거 얘기.
1: 네. 책은 과거의 장면들이 마치 뒤죽박죽인 기억들을 회상하듯이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한 씬씩 들어가 있어요.
0: 네.
1: 근데 둘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크리스틴 집의 차고에서 만나서 껴안고 있었던 때 그리고 크리스틴과 크리스틴의 오빠 제프 그리고 내가 함께 서핑을 하던 때 제프가 나에게 크리스틴과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친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는 때 뭐
0: 네.
1: 이런 씬들이 여러 장씩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씬에서 암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크리스틴과 작별했다는 암시입니다.
0: 어떤 종류의 작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크리스틴이 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해서
1: 네.
0: 좀 불안한데요.
1: 불안하죠. 네. 크리스틴의 생일날 그렇게 파도를 한번 탄 이유로

0: 이들은 매일매일 파도를 타요. 물론 크리스틴은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타서 속상해하지만 크리스틴이 모래사장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 파도를 탑니다. 함께 바다에서 보내는 여름, 아름다운 기억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여름이 끝났을 때 크리스틴은 7번째 폐 수술을 장장 10시간에 걸쳐서 받습니다.
1: 폐수술을 받는다는 게 폐가 뭐안 좋은가 보죠?
0: 크리스틴은 암이었어요.
1: 아이고.
0: 고륙종, 뼈에 생기는 종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의 사랑이 처음 싹트기 시작했을 때 이미 크리스틴은 고륙종 진단을 받았어요. 다리에 이미 종양이 퍼져 있어서 살기 위해서는 다리를 포기해야
1: 그래서
0: 했고,
1: 이쪽으로 하고 있었구나.
0: 네, 절단을 했습니다. 이런 투병 초반의 힘든 이야기는 사실 막 강조되어 있진 않아요. 둘이 얼마나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이 관계를 이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둡지만 오히려 설레는 부분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크리스틴은 아픈 상태였어요.
0: 맞습니다. 네, 사실 이들의 이야기가 되게 띄엄띄엄 성기게만 나와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촘촘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축약해서 보는 풍경처럼 느껴져요. 처음 읽을 때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기에 좀 바쁜 면도 있고요. 네, 이들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무도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틴과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걸한 거예요. 베이스 음이 둥둥거리는 어두운 무도회장에서 내가 굉장히 뻘쭘해하면서 여긴 나와 맞지 않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춤추고 있는 예쁜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걔를 보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갑자기 밀어요. 좀 뻔하죠.
1: 그거 하이틴 영화의 단골 장면이죠.
0: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예쁜 여자아이와 내가 부딪혀서 내가 너무 당황하는데 그 여자애는 아무렇지도 않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바로 사귀게 되진 않았고 나의 오랜 짝사랑 끝에 나중에 어떤 계기로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풋풋하고 귀여운 게 내가 크리스틴에 대해서 회상을 할때 크리스틴은 완벽했다. 신이 지상에 보낸 가장 눈부신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런 최상급의 표현들이 반복돼요. 좀 유치하고 딱 어린 나이에 사랑해서 쓸 법한 표현이라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1: 아니, 네. 그런 말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귀엽고 신선해요. 이게
0: 그쵸.
1: 학우물에만, 어? 뭐 그런 데서 나올 법한 대사 같은데 그립네요.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0: 그쵸. 근데 이 귀여운 사랑이 영원히 이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크리스틴의 건강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6개월 시한부의 진단을 받고요.
1: 6개월.
0: 네, 버킷리스트를 짜서 여행하고 싶은 곳을 나, 제프, 그리고 다른 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네 명이서 여행을 하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명한명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와도 인사를 한 후에 떠납니다. 크리스틴의 마지막 얼굴을 구석구석 보고서 나는 또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틴은 완벽했다. 근데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1: 뭘 눈치를 제가 채야 되는데 왜요? 왜요?
0: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더 마음이 찡하네요. 아이고,
0: 네.
1: 네. 작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본인
0: 맞습니다.
1: 얘기예요?
0: 네. 작가 AJ 덩고가 나이고요.
1: 네.
0: 크리스틴은 작가가 그리워하는 떠난
1: 여자친구?
0: 여자친구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책 시작할 때요. 제일 첫 장에 한 송이 꽃 그림과 함께 크리스틴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이 작품이 나온 것 또한 크리스틴과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장면들이 띄엄띄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허구로 구성된 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작가의 소중한 그리고 아팠던 기억들을 모아서 크리스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도로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의 기억을 옮긴 방식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이게 뭔가 아유 이런 유치한 대사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실화라고
0: 그렇죠.
1: 생각하니까 이 작가의 다 과거고, 그쵸? 이 아픔이 다 묻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안
0: 안
1: 좋네요.
0: 좋죠. 이게 사실 픽션이었다면 읽다 보면 막좀 클리셰다 이렇게 생각했을 내용이나 대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작가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다 보니 읽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막 찡하고 뭉클해지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담긴 작품은 이런 어쩔 수 없는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뭔가 또 실하고 그 애틋함이 좀 느껴진다면 저자와 독자가 언어를 넘어서 통하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정말 느꼈던 책이고요. 있고요. 네. 이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두 사람이 8년 이상을 만났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씩씩하게 투병해왔던 크리스틴도 또 그 크리스틴 옆을 잘 지켜왔던 작가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크리스틴과 나의 이야기만 말씀

0: 함께 서핑이 위로를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대요. 네. 그리고 작가는 이 믿음이 나의 삶 또한 지탱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 크리스틴을 보낸 이후에 나는 바다에 가서 오래오래 서핑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을 때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다 마침내 적절한 답을 찾습니다. 뭐라고? 파도 같아.
1: 아, 네. 너 요즘 어때? 네. 파도 같아.
0: 파도 같아. 아. 네, 상실의 고통은 패턴 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갈 뿐이야. 아,
1: 파도가 곧 고통이고.
0: 네.
1: 내 서핑은 위로가 되고.
0: 네. 아.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대사가 나와요.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책에 어떤 끌림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네. 꼭 읽어보시고 그 감동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1: 그래요. 네. 뭐 스포가 된다고 하니까 다루기분들도 직접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감동을 좀 아껴 놓겠습니다.
0: 네. 네. 이 책의 책 소개를 보면 제일 앞에 이런 카피가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도 삶은 계속 밀려온다. 그 밀려오는 삶을 우리는 계속 맞아야 하잖아요. 네. 저자는 서핑을 하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든 달래어 본 거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카피를 다시 보니까 또 찡하더라고요. 이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1: 엄청 두꺼워요.
0: 네, 크고요. 두꺼워요. 네. 근데 금방 읽습니다. 네. 전 처음에 읽고 저는 마지막에 울었어요.
1: 진짜요?
0: 네, 왜냐하면 저 사전에 정보 없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핑과 여름 바다에 관한 책들은 일단 별 정보 없이 무조건 읽어보는 버릇 같은 게 있는데요.
1: 왜요?
0: 저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좋거든요.
1: 김경애 MD 혹시 서핑하세요? 네.
0: 아, 했다가 실패했어요. 아. 저는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 착즙하듯이 에너지를 활자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서핑하는 사람들이 가진 호감이 주는 에너지가 이 책에서 텍스트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서핑에 관한 책이다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생각한 내용과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픽션인 줄 알았어요.
1: 아, 완전히 아무 정보 없이 네. 시작을 하셨군요.
0: 네. 그런데 픽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분명히 좀 클리셰스럽고 네. 그렇게까지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집중해서 읽게 되는 책이라서 혼자 아,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머리를 딱 맞듯이 실화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더라고요.
1: 그거 지금 자체가 스포일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읽고 읽다가 이게 실화야 했을 때 그 주는 감동을.
0: 감동.
1: 네.
0: 아, 그렇지만 네. 이거는 제가 너무 안 봐서 그런 거고요. 이게 책 속에 다 나와 있고.
1: 아, 그래요?
0: 네. 네. 표지에도 사실 제가 표지도 제대로 안 보고 읽었어요. 근데 표지에 크게 자전적 이야기라고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딱히 스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읽고 그래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데 며칠 동안 이 책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잔잔한 파도 같은 슬픔이랑 아련함을 계속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파도와 서핑, 사랑과 죽음, 삶과 위로 이런 단어들이 뒤섞이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찬찬히 꼼꼼히 읽어봤어요.
1: 아, 두 번이나 읽으셨단 말이에요.
0: 네. 근데 다시 읽는데 되게 여러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한 장 한 장 힘줘서 그렸을지 가늠이 안 되고 네. 또 함께하던 지난 날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크리스틴은 완벽했다라고 쓸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그런 걸 생각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슬픈 거예요. 두 번 읽고 든 느낌은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정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읽으면서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저자가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좀 평화로워요. 파도의 이미지나 저자의 담담한 서술 같은 것이 평화로운 감정을 주거든요. 단적인 예로는 크리스틴이 떠나고 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평온의 파도가 병실을 채웠다. 네, 슬프고도 좀 평화로운 문장이죠. 그래서 이 책이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후에 아픈 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류의 위로를 찾아 헤매셨던 분들께는 이 책이 꼭 닿으면 좋겠어요.
1: 뒤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누군가와 파도였던 날들을 살아간다. 내가 죽으면 네 그림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싶어. 혹시 이게 명대사 아니에요?
0: 그것도 명대사인데 네, 다른 대사가
1: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0: 네.
1: 설명만 듣는데도 굉장히 그 뭔가 잔잔하게 그게 파도처럼 지금 뭔가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네요.

0: 이 책이 또 지난 2019년에 네. 그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선정 최고의 책으로 뽑혔다면서요?
1: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크리스틴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계 어디서든 이 책이 팔릴 때마다 한 권에 10센트씩 암 치료와 연구에 기부가 된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름다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이거 저기 사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걸 저는 약간 아까 너무 예쁘고 그래서 네. 참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물도 그냥 이게 조금 이런 아픔에 네. 그 좀 그 치유가 좀 된 분들한테 네, 네. 드리면 맞아요. 좀 좋을 것 같아요.
1: 시간이 조금 지나는
0: 한복판에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슬픔으로 다가올 것 같고 네. 그렇죠. 자, 오늘은 AJ 덩고의 그래픽 노블 파도였던 날들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름이 끝난 지금 왜 좋다고 하셨는지 네. 이제 알 것 같네요. 가을이 읽기 좋은 책이었어요.
1: 네.
0: 자, 지금까지 알라딘의 김경영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비틀즈의 Something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의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입니다. 페다고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두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세계를 통해 함께 배웁니다. 프레이리는 이것을 더 과감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고정된 구분을 해체하고 학생인 교사와 교사인 학생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학생은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세네카의 문장 사람은 가르치는 동안 비로소 배운다가 2000년을 건너 브라질의 교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도 있죠.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같은 순간에 쪼아줄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프레이리의 교실에서 그 알껍데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침묵의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동안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두르고 있던 두꺼운 침묵의 껍질. 농부들은 안에서, 교사는 밖에서 그 껍질을 함께 쪼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이라는 단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어의 탄생이 아니라 목소리의 탄생이었습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에는 생성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전에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가장 절실한 말, 삶의 무게가 실린 말을 찾아냅니다. 벽돌, 우물, 괭이, 임금, 빈민가, 비.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땀과 한숨에서 길어올린 단어입니다. 벽돌은 집에 대한 대화를, 집은 주거에 대한 대화를, 주거는 정의에 대한 대화를 낳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장 그럴듯한 문장, 가장 많은 사람이 쓸 법한 평균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조금씩 맞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언어입니다. 인공지능은 평균으로 수렴하는 지식을 추구하고 진정한 스승은 그 평균화에 저항하는 개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은 바로 그 저항의 방법입니다. 세계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몸이 겪는 일에서 내 이웃의 얼굴에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1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고 일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남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며 한파 영향예보와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3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20도에서 24도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은 5에서 20mm, 강원도는 5mm 미만이 되겠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전국이 7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수원 10도, 인천 13도, 파주 8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파주 21도, 수원 22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원주 7도, 춘천 6도, 대관령 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0도, 원주 21도, 대관령 16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속초 12도, 강릉과 동해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과 동해 23도입니다. 충청남북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9도, 충주 7도, 대전 7도, 세종 7도, 천안 5도, 보령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3도, 충주 22도, 대전 23도, 세종과 천안, 보령 23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8도, 광주 8도, 목포 10도, 여수와 순천 9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3도, 군산 21도, 광주 24도, 목포 22도, 여수 22도, 순천 23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7도, 포항 8도, 안동 5도, 부산 12도, 울산 10도, 진주 6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포항 24도, 안동 21도, 부산 23도, 울산 24도, 진주 23도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2도, 신의주 10도, 개성 9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과 개성 20도, 신의주 22도입니다. 예보에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뜨는 시각은 6시 40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여야가 오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합의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약 11시간 반 동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청문회 질의가 끝난 뒤 김 후보자를 향해 새로운 중수청장이 왔을 때도 초대 중수청장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를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자 무소속 강선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 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 의원이 김 전 시 의원 공천심사 면접 질문 등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어제 선고한 강 의원 등의 사건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2022년 4월 15일과 16일 김 전 시 의원에게 공천 면접 준비와 관련한 조언을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과거 치료받았던 병원과 해당 병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품고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입장을 정정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재차 해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SNS에서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은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는 캐피탈에서 고객 84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는 캐피탈은 어제 지난 12일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 경로를 통한 접속으로 인해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848명으로 유출 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입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를 계기로 진행된 피해 실태 점검 결과 모두 16개 금융사가 해킹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금융권 555곳 가운데 130곳은 보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들 16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0만 건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구청 공무원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인 7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천에서 체포했습니다. 일본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4위에서 내년에 6위로 밀려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어제 IMF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명목 GDP가 내년에 4조 4,676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내년에 GDP가 4조 5,211억 달러가 돼 세계 4위로 올라서고 영국도 내년 GDP가 4조 4,889억 달러로 예상돼 5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강원과 충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100세 시대 70이 넘어서도 현역처럼 활동하는 셀럽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70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들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70이 넘어서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의 노래 만나봅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7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 노래를 가져오셨다고요?
2: 네, 지난 주말에 저와 김윤아 씨가 한영애 씨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좀 보고 왔거든요.
0: 맞아요. 네. 안 봐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2: 네. 네. 네. 네. 70이 넘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인.
3: 저보다 네. 더 체력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0: 저희 50주년 기념 저희 방송 출연하셨었거든요. 아, 네. 아, 너무 사랑스럽고.
2: 네, 네. 맞아요. 네. 사랑스럽다가 또 무대 위에서는
3: 네. 갑자기 네.
0: 카리스마.
3: 네,
0: 맞아요. 네. 돌변.
2: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고 왔는데 네. 이제는 정말 한영애 씨뿐만이 아니고 70이 넘은 아티스트를 한국에서도 많이 좀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70대 음악인들을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뭐 롤링스톤즈 같은 외국의 노장 음악인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그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는 음악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인들을 소개하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티스트가 생각보다 더 많아서요. 저희 뭐 한 두어 번 정도에 네. 걸쳐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런 선배들의 활발한 활동이 아무래도 후배들한테는 큰 자극이 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그럼요. 정말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2: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린 아티스트는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한영애 씨.
3: 네.
2: 한영애 씨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정말 독보적인 보컬리스트로 꼽히는 인물이고 허스키

0: 특이한 예, 특성이 있기도 하고 네. 표현도 굉장히 좀 남다르잖아요. 네. 예, 그 독특한 표현법으로 소리의 마녀라는 수식어를 얻었는데 이런 수식어를 어떻게 보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고.
1: 굉장히 좀 여러 면에 있어서 오픈된 네.
2: 맞아요.
1: 마음으로 활동을 해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5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에너지가 언제나 느껴지고요. 1976년 이정선, 이주호 등 과 함께 포크 그룹 해바라기 멤버로 데뷔를 했고 이후 연극계에 몸담았다가 가요계로 재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1986년 여울목과 건널 수 없는 강으로 1집을 발표하면서 솔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같은 시기에는 신촌블루스 1기 멤버로도 활동했죠. 1집 때는 프로듀서가 모아온 곡을 부르는 게 좀 답답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든 앨범이 2집이었습니다.
0: 네. 네. 1집에서도 여울목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주목받긴 했지만 대표곡이 쏟아진 건 역시 이 집에서부터 였습니다.
1: 네.
0: 이 집에서 누구 없소 이 노래가 정말 큰 히트를 기록을 했고
2: 너무 독특해서 그 당시에 네. 놀랐던
1: 네. 맞아요. 네.
0: 누구 없소만큼 독특했던 코뿔소 있었고요. 그래서 두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루실이나 바라본다 같은 노래가 음악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네.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명반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표한 3집에서도 말도 안 돼 이 노래가 사랑받았고 조율 이 노래는 시간이 갈수록 맞아요. 더 많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명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0: 1993년에는 63빌딩에서 열린 라이브를 담은 실황앨범 아우성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현장의 에너지 그리고 한영희 씨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이 네. 정말 잘 담긴 라이브 명반이고요.
2: 네.
0: 이 앨범에서 또 신대철, 신윤철 형제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드문 네. 앨범이기도 합니다.
2: 정말 음악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분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독보적이다 뭐 이런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뮤지션이라 조율 얘기도 살짝 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또 많은 후배들의 따름을 받는 뮤지션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 네.
1: 이렇게 가수에서 또 싱어송라이터로 확장해간 시기도 한영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995년에 발표한 4집 불어오라 바람아 같은 경우에는 한영애가 싱어송라이터로 발돋움한 앨범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병우의 프로듀싱이 또 굉장히 잘 맞아요. 어울렸었죠. 우리 또 김학선님의 온리원 러브 어떤 날에
0: 맞습니다.
1: 초등인 이병우 얘기 나오면 네. 또 학선님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때문에
2: 네.
1: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프로듀싱 아래도 이전과는 다른 관조적인 음악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었고요. 이후 99년에는 5집 난다 그리고 2003년에는 1925, 1955년대 이렇게 30년 동안의 노래를 담은 비하인드 타임 그리고 2014년에는 6집 샤키포로 이어지는 음악 작업을 해왔습니다. 샤키포 시기부터는 확실히 음악이 또 맞아요. 달라져서 요즘 라이브에서도 색다르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게 미디라고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것을 배워서 직접 곡을 만들기도 해서 정말 좀 그 나이 때 멈추지 않는
0: 그렇죠.
1: 네. 음악적 열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0: 그리고 공연하면 보통은 사실 예전에 익숙한 곡들 많이 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래도 이 샤키포 시절에 곡도 일부러 더
1: 맞아요.
0: 넣으시고
1: 맞아요.
0: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1: 뭐 의상이나 무대 연출 같은 것도 조금 다르게
0: 맞아요.
1: 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늘 느껴지고요.
0: 네. 그래서 뭐 음악적 특징은 블루스와 락을 뿌리로 하면서 재즈, 국악 정말 장르를 많이 넓게 넘나드는 폭넓은 네.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요. 이 한영희 씨가 데뷔했을 당시만 해도 여성 보컬은 그냥 이렇게 곱게 부르는 이렇게 청아한 음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절이었는데 막 탁성으로 이렇게 내지르는 창법 택해서
2: 정말
0: 그래,
2: 네. 너무 독특하고 독보적이어서
0: 맞아요.
2: 좀 느낄 수 없는 그런 네, 느낌 남녀를
0: 맞습니다.
2: 구분할 수 없는
1: 네.
2: 느낌
1: 네. 어디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늘 들죠
2: 맞아요.
0: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고 무대에서 이렇게 그걸 지켜보는 관객들도 어딘가로 데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올해로 데뷔 50주년 맞아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김태원 씨가 선사해준 신곡 스노우 레인을
2: 네.
0: 4월에 발표했는데 이게 정말 김태원 씨 느낌도 담겨있고
1: 맞아요.
0: 한영애 씨 느낌도 담겨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트랙이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서울에서 50주년 콘서트 열었고
2: 네.
0: 이후로도 계속 전국 투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스노우 레인 듣겠습니다.

0: 아, 한영애 씨 너무 멋집니다.
1: 네, 이게 네. 또그 한영애 씨의 삶도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담겨져 있는 느낌이 맞아요. 들다 보니까 예. 라이브 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맞아,
0: 정말 여기 오셨을 때 놀랐던 게 어릴 때 봤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1: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0: 네, 다음 어떤 분인가요?
2: 다음은 국내 최장수 밴드이자 소울, 펑크 등 흑인 음악을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린 밴드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전신이 서울 나그네라는 팀인데요. 이미 10대 시절부터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이들이라는 밴드를 이끌었던 기타리스트 최희철이 이후에 김대환의 김트리오, 영에이스를 거치면서 서울 나그네라는 밴드를 조직하게 되죠. 당시 서울 나그네 멤버는 기타의 최희철, 키보드 김명곤, 베이스 이남이, 드럼의 김태흥, 그리고 보컬과 퍼커션의 이철호였습니다. 네. 뭐 익숙한
3: 네,
2: 이름
3: 맞습니다.
2: 그러네요.
3: 그냥 네. 밴드 이름만 다른 거지 멤버는 그대로입니다.
2: 그쵸.
3: 그래서 이 서울 나그네에서 이제 사랑과 평화로 최종 이름을 개명을 한 건데요. 서울 나그네는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연주를 잘한다 네. 이런 평가를 받던 밴드였습니다. 그 미팔군 무대에서 정기적으로 밴드 오디션을 보고 등급을 매기면서 설 수 있는 무대를 이렇게 정해줬었는데 서울 나그네는 늘 최고 등급인 AA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유명하죠.
3: 그리고 이게 허투루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네. 음악을 전공한 군무원들이 와서 그걸 다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 말고도 이게 소문이 많이 나면서 각종 나이트클럽 무대에 서면서 음악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2: 네.
3: 이때 서울 나그네 연주를 보고 앨범을 제작해 준 게 싱어송라이터 이장희 씨였고요. 당시에 사랑과 평화, 뭐 서울 나그네 이 밴드의 연주는 최고였는데 곡을 만드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장희 씨가 앨범을 제작해 주면서 곡까지 만들어줘서 이렇게 앨범을 세상에 공개를 하게 했습니다.
2: 네. 그 서울 나그네라는 이름.

0: 도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데 맞아요. 사랑과 평화라는 게 러브 앤 피스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글로벌하게도 뭔가 한 번에 느낌이 오는 또 멋진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78년에 데뷔 앨범을 낸 것과 동시에 스타 밴드가 됐어요. 뭐 워낙 연주가 뛰어나고 곡까지 맞아요. 좋다 보니까 맞아요.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고요. 한동안 뜸했었지가 엄청난 인기를 그렇죠. 끌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대표곡이죠. 뭐 이거 전주 나오면 맞아요. 연령과 상관없이 다들 엄청난 환호가 쏟아지더라고요. 뭐 이 곡을 비롯해서 어머님의 자장가, 이집트 곡인 얘기할 수 없어요, 장미 이런 곡들 다들 좋아하실 텐데요. 이 곡들 모두 이장희의 손이 닿은 곡들입니다. 하지만 첫 앨범을 발표할 때부터 약간 팀이 흔들렸었는데요. 대마초 사건이 이제 당시에 뭐 사랑과 평화뿐만이 아니라 한국 가요계를 전부 뒤흔들게 되었는데 이때 베이시스트 이남이 또 메인 보컬리스트이자 퍼커션 연주자인 이초로가 밴드에서 빠지게 되면서 또 다른 길을 걷게 되죠.
1: 맞습니다.
2: 네. 그래도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1: 맞습니다.
2: 그룹이죠.
1: 계속 지금까지도 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밴드의 핵심이었던 키보디스트 김명곤 씨가 팀을 떠나면서 잠깐 이렇게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렇게 흔들리던 시기에 터진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울고 싶어라.
0: 아, 저는 이 노래로 네. 이 노래로 알았어요. 사랑과 평화를. 네.
2: 그것도 너무 독특해서 그
0: 맞아요.
2: 저런 가수가 다 있나 그래서
1: 맞습니다.
2: 어린 시절에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집 녹음까지 마쳤는데 대마초 문제로 밴드를 떠났던 이남희 씨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남희 씨가 이제 울고 싶어라 노래까지 불렀었는데 앨범에선 거의 큰 기대가 없던 노래였습니다. 막 B면 한 세 번째 곡 막 이렇게 있던
0: 네.
1: 노래였는데
0: 네.
1: 그 이남희 씨의 독특한 창법 그리고 외형도 굉장히 막 특이했잖아요.
2: 맞아요.
0: 아, 당시에
2: 피피?
1: 네.
0: 아 맞아요.
1: 뭐 한국에 좋게 말하면 피피고 나쁘게 말하면 각설이.
0: 아 예전에 진짜 네, 그런 일 많이 했었죠. 맞아요.
1: 그런 맞아요. 독특한 외형으로 큰 인기를 얻었었고 그래서 이 노래로 사랑과 평화는 다시 한번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밴드 자체보다는 그 이남희 한 명에게 모든 조명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맞아요. 이남희 씨는 3집을 끝으로 다시 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0: 네. 아, 참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 이름을 볼 수 있는 게 반가운 밴드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후로도 계속해서 팀은 뭐 오락가락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박성식, 장기호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 당시에는 큰 히트곡이 터진 건 아니었지만 연주자 사관학교 뭐 이런 맞아요.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명맥을 잇게 된 탄탄한 밑거름을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밴드의 창단 멤버였던 기타리스트 최일철과 보컬리스트 이철호의 불화 때문에 최일철이 밴드를 떠나면서 구설수에 올랐었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또 사랑과 평화 뭐 못 보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리더는 떠났지만 이 이철호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팬들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2: 네.
0: 특히 이철호 씨는 그 라이브 보시면 대단하죠.
1: 네, 맞습니다.
0: 이분이야말로 또 저희보다 네. 체력이 적은 것 같아요.
1: 한영애 씨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철호 씨도
2: 만만치 않군요.
1: 네. 이분이 52년생 지금 74세?
0: 그렇죠.
2: 부모님 나이신데
1: 제임스 브라운 보는
0: 그렇죠.
1: 같이.
0: 우선 에너지가
1: 네.
0: 그리고 이 노래들이 다 굉장히 좀 펑키하고 좀 댄스 음악 같은 풍이다 보니 뭐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게 정말 남다르다고
1: 맞습니다.
0: 밖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2: 네.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사랑과 평화에 이게 요즘에 라이브에서 제일 인기죠.
1: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0: 떼창의 네. 아주 정석인 곡으로 함께 가야 해 준비해봤습니다.

0: 함께 가야 해.
1: 네, 다음에 만나볼 분도 기대가 되네요.
2: 네, 다음 아티스트는 김창완 씨입니다. 아,
1: 빼놓을 수 없죠.
2: 네, 맞습니다. 김창완 씨 뭐 너무 유명하지만 1977년 삼형제 락밴드인 산울림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김창완 밴드의 리더로 반세기 가까이 현대진흥형 음악을 이어오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고요. 네. 음악뿐만이 아니라 연기도 하고 계십니다.
3: 맞아요.
1: 연기도 왜 이렇게 잘해요.
2: 그러니까요.
1: 소름 끼치게 잘하죠.
2: 네, 네. 작가, 화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음악의 특보 그래도 중심은 음악이니까
1: 그렇죠.
2: 네, 한국 음악의 거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3: 이런 분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대중적으로 대중과 맞닿을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자기 음악도 멈추지 않는 뮤지션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멀티 엔터테이너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1: 맞아요.
3: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1977년으로 시계를 돌려야 데뷔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이렇게 삼형제가 산울림으로 1집 아니버서를 발표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네. 정말 센세이션한 가요계의 데뷔 손 꼽으려면 들어갈 수 있는 데뷔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 대마초파동과 가요 정화운동 등으로 가요계의 암흑기로 불리던 시절이었는데 뭐 이전의 어떤 시대를 전혀 의식하지 맞아요.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면서 암흑기를 밝힌 또 한국 대중음악계의 명맥을 이은 몇 안 되는 비트로 평가를 받는 팀이기도 합니다. 밴드는 저는 항상 이 서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삼형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부족할 게 없죠. 첫 앨범을 내기 전부터 삼형제가 흑석동 집에서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합주를 하면서 이미 100곡이 넘는 창작곡을 만든 팀입니다.
1: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후배들의 존경받는 뮤지션, 뭐 워너비
2: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산울림이 31년간 정규앨범 13장 그리고 동요집도 이런 거 동요집 낸 것도 굉장히 독특한데 네. 동요집 4장 총 17장의 앨범을 남겼는데요.
1: 그렇죠.
2: 2006년에는 데뷔 30주년 콘서트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후배 뮤지션들에게는 계속해서 영감의 원천이 되는 존재로 자리를 네. 잡았습니다. 특히 인디씬에 있는 뮤지션들도 정말 많이
3: 맞아요. 산울림 송골매 뭐 이런 네. 팀들이 늘 호명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2: 네. 네. 근데 좀 안타깝게 산울림의 활동이 2008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해 1월에 삼형제의 막내인 김창익 씨가 캐나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1: 맞아요.
2: 김창완 씨는 막내가 없으니 더 이상 산울림으로 음반을 내지 않겠다.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대신에 산울림 음악의 진취성과 미래를 잇는 밴드로 김창완 밴드를 결성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또 이 밴드 활동하실 때 산울림 노래도 솔찬히 불러주셔서 여전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사랑하고 있기도 한데요.
1: 네.
3: 뭐 이런 밴드와는 별개로 솔로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뭐 이것도 저는 정말 대단한 맞아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솔로작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발표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2020년 독집 문에 이어서 2023년에는 나는 지구인이다. 거짓말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제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 초에는 김창완 밴드로서 10년 만에 신곡 70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포크, 발라드, 사이키델릭, 프로그레시브 록 색채를 아우르는 곡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곡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전시회를 열 만큼 미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도 쓰고
2: 맞아요.
3: 네, 시집도 와,
1: 재능의 끝이 어디 있는 건지 도대체
3: 네, 기억이 나는데 뭐 연기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1: 맞아요.
3: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능 엔터테이너가 딱 맞는 뭐 종합 예술인. 네.
2: 사실 연기를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 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가
1: 사실 메소드 연기의 대표죠.
3: 네. 정말 타고났다고밖에는 말하기
2: 맞습니다.
3: 어려운 것 같아요.
2: 네. 이 김창완 씨가 들려준 음악적 특징은 동요 같은 노랫말이 있고
3: 네.
2: 굉장히 서정적인 사운드가 있고 또 서정적인 사운드와 반대에 있는 사이키델릭한 그런 네. 사운드도 있고요. 그리고 보컬은 정말 정직하죠. 끊임이
3: 맞아요.
2: 없고 소년 같고
3: 아이 같은 느낌.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팝에 열광하던 세대에게 색다른 감각으로 다가온 그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락 음악이 좀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은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1: 네.
2: 그런 이중적인 정서가 산울림 때부터 이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고 김창완 밴드에서는 군더더기 없는 락 사운드 그리고 펑크적인 에너지가 더해진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음악을 나를 반영하는 창구이자 해방구이면서 달아나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의 이미지로 좀 수렴되지 않는 폭넓은 얼굴을 가진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 김창완 밴드 곡 어떤 곡 들을까요?
2: 네. 김창완 밴드의 그래도 최근 신곡이죠. 네. 70 듣겠습니다.
1: 네.

0: 네, 뭐 언제 들어도 새롭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1: 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맞아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0: 네, 다음은 누군가요?
1: 네, 다음 주인공은 어미노가 이끌고 있는 그룹 신촌 블루스입니다. 처음에는 이정성과 어미노가 중심이 된 블루스 동인 형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어미노가 상징적으로 이끌고 있는 밴드가 됐죠. 1986년 신촌의 라이브 클럽 레드 제플린에서 어미노, 이정선, 김현식, 한영애, 정서용이 모여 결성을 했습니다. 밴드라기보다는 당시엔 정말 그 아까 동인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동호회라고 해야 할까요?
2: 맞아요.
1: 그런 블루스 동호회 같은 집단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래서 네. 신촌 블루스 처음 결성할 때도 멤버 대부분도 신촌 블루스 말고도 그냥 기존에 솔로 활동을 해오던 뮤지션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블루스를 매개로 해서 모인 동호회 성격이 그쵸. 더 강했고요.
0: 네.
2: 레드제플린이라는 공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팀 이름도 없이 블루스 콘서트를 열었는데 동승동에서 좀 크게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팀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그때 그럼 신촌 블루스를 정하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 네. 초기 신촌 블루스는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요. 이정선, 어미노 이렇게 두 사람이죠.
2: 네. 네.
1: 이정선이 굉장히 정확하게 연주하는 걸 중요시하면서 교과서적으로 연주하는 타입이라면 어미노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미노 씨는 스스로 자신의 기타 연주를 두고 뭐 엉터리 연주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반된 두 사람의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큰 매력을 줬고요. 이 집에서는 히트곡도 나왔죠. 김현식이 불렀던 골목길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신촌 블루스의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정말 참 많은 뮤지션들이 거쳐간 걸로 기억하는데
1: 네.
0: 중심에는 그 비단 머릿결에 어미노 씨가
2: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네. 그 머릿결이 고운지
1: 그러니까 왜 락코 남성들은 이렇게

0: 머릿결이 다 어떻게 관리하는 거니까요.
1: 관리를 정말
2: 반짝반짝했나요? 할 때마다. 예.
1: 그래서 3집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어민호 씨가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현식 씨는 좀 세상을 떠났고 이정선 씨 역시 솔로 활동에 주력하면서 밴드를 떠났고요. 근데 어민호 씨는 신촌블루스 이끌면서 좀 더 한국적이고 가요화한 블루스를 좀 하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정선 씨도 흑인이 흑인 블루스 하듯이 한국인은 한국적인 블루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고 하고, 그래서 블루스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짝의 정서와도 좀 잘 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호 씨가 52년생이시거든요. 어민호 씨도 이철호 씨와 동갑인데
2: 아, 그렇군요.
1: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제 신촌 블루스를 이끌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70대는 뭐 정말
1: 그러니까요.
0: 건강해서요.
1: 네,
2: 맞아요.
0: 네, 한동안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어민호 씨는 이후에도 신촌 블루스 활동뿐만이 아니라 솔로 활동으로도 꾸준하게 이 블루스 음악을 한국에 전파시켜 왔습니다. 또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젊은 남녀 보컬리스트들을 발굴해서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것도 전 굉장히 의미 있는
1: 맞아요.
0: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 네.
0: 지난 9월에도 과거곡을 새로운 보컬리스트와 함께 작업한 40+1이라는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40+1이라는 숫자는 올해가 활동 41년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지은 이름인데요.
2: 네.
0: 지난해에도 뭐 40주년 그냥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기념 콘서트를 열기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를 더해가며 의미 있는 매해매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네, 신촌 블루스의 노래 들어보죠.
0: 네, 바람인가 빗속에서 준비했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네, 신촌 브루스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2: 네, 네 역시 아, 한국인의 얼이 담긴
3: 브루스입니다. 그리고 오미노와 김현식 씨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
2: 맞아요. 네.
1: 자, 어떤 가수도 만나볼까요?
3: 네, 다음은 낭만 가객이라고 불리고 있는 최백호 씨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3: 네, 최백호 씨가 부산 기장 출신인데 네. 어릴 때는 그림이 좋아서 화가를 꿈꿨지만 우연히 마이크를 잡은 뒤에 반세기 가까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3: 우리 이제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건데 친구 매형이 운영하던 클럽에서 노래를 시작해서 인기를 그곳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1976년 부산 뭐 음악 살롱 이런 곳에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77년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발표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후 그자 이병전야 영일만 친구로 승승장구를 했지만 또 한동안 히트곡이 없던 시기가 있어서 실의에 빠진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40대 중반에 내놓은 낭만에 대하여가 역주행을 하면서 최백호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됐었죠.
3: 맞아요.
2: 드라마였었나요? 뭐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네. 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는데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두 시간 만에 써내려간 곡이라고 합니다.
3: 네. 이 최백호 씨는 낭만에 대하여 덕분에 가수 생활이 20년 가까이 연장됐다. 이렇게 말하고 예순이 넘어서까지 노래할 수 있게 해준 은인 같은 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이 곡은 좀 나이가 있어서 불러야 되는
2: 맞아요.
1: 곡이니까
2: 네,
1: 더 불렀던 것 같아요.
3: 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2010년대에도 이게 젊은 뮤지션들과 협업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래서 집시 기타리스트인 박주원 씨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에 앨범 다시 길 위에서 이 앨범 내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코브릿지의 부산에 가면 이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2: 맞아요.
3: 또 아이유와 함께 아이야 나랑 걷자 이
2: 맞아요.
3: 노래도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도 뭔가 굉장히 멋있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네. 인식이 좀 있습니다.
1: 후배들하고 다양한 시도하는 모습 볼 때마다 놀라운 게 후배들보다 더 젊은 느낌?
3: 맞아요.
2: 맞아요. 좀 이렇게 신선한 느낌을 주죠.
1: 네.
2: 그게 보통 이제 나이 들면 뭐 음악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백호 씨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재즈, 보사노바, 탱고 같은 월드뮤직을 터치하면서 새로운 길을 펼쳐나가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한다는 게 또 이런 장수 비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2: 보통 이제 한국엔 어덜트 컨템포러리가 없다. 뭔가 댄스 음악 됐다 바로 트로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3: 맞아요.
2: 하는데 그 빈 공간을 최백호 씨가 참 잘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활동의 곡들이 20대 때는 오히려 못 만들고 40대 중반 이후나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곡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76년에 부산에서 노래했던 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걸 이제 50주년 기준으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 네.
3: 데뷔 50주년이 됐는데 이를 기념하는 여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1월에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고 50주년 기념 앨범인 박수라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네.
3: 또 이 앨범에도 역시 재즈 피아니스트 임영건의 편곡 아래서 트로트가 아닌 정말 성인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 네, 최백호 씨 어떤 곡 들어볼까요?
3: 네, 최백호 씨를 좀 대표하는 성인 음악인데요. 바다 끝 준비했습니다.

0: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으로는 최근 오히려 활동이 활발해진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수 정미조 씨 소개해드릴 텐데요. 가수라고 소개하긴 하지만 사실 가수로 복귀해서 다시 활동하기까지 정미조 씨 삶에서 노래를 부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0: 맞아요.
1: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화가로서 활동한 기간이 훨씬 깁니다. 네. 35년 동안 화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가수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72년에 데뷔해서 패티김을 잇는 대형 가수로 평가받으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이렇게 가수 활동을 계속하다가는 그림을 못 그릴 것 같다는 이유로 79년 TBC에서 고별 방송까지 하고 가수를 은퇴합니다. 이후로 뭐 프랑스, 파리 유학, 뭐 수원대 서양학과 교수 계속해서 미술의 길만 걷다가
0: 네.
1: 어느 날 전시장에서 비공식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우연히 이를 들은 가수 최백호가 그 좋은 목소리로 왜 노래를 하지 않냐면서 가수 복귀를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2: 정말 중요한 네. 역할을 하셨
0: 그러게요.
1: 큰일 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
0: 네.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2: 앨범 제목에서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앨범 제목이 37년.
1: 맞아요.
2: 3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 네.
2: 그래서 재즈 음악을 하는 색소폰 연주자 손성재가 작곡과 프로듀싱 담당하고 그리고 앨범의 제작자이기도 한 이주엽이 앨범의 가사를 썼는데 이 앨범 발표되고 나서 정말 좋은 평가가
1: 맞아요.
2: 쏟아졌습니다.
1: 네.
2: 진정한 성인 음악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네. 젊은 날의 영혼, 바람 같은 날을 살다가 등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백호의 사례와 마찬가지겠지만 트로트 말고도 제대로 된 성인 음악이
1: 맞아요.
2: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준 그런 가수가 좀 정미조 씨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7번 곡도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노래가 요즘 역주행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정미조 씨 노래 듣고 있으면 그럼 세대를 불문하고 긴 세월을 살아온 정미조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좀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네.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박우현.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무서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그때는 좋은 줄 모르다가 늘 지나서 깨닫게 되는 건 왜일까요? 박우현 시인의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는 11월 1일 시의 날 특집으로 청취자가 함께하는 시 101장 내 안의 시인을 깨우다를 개최합니다. 시 101장에 도전하실 분들은 문화공감 홈페이지에서 응모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이영주 시인과 시인으로 활동하는 이상엽 아나운서의 시 낭송,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강아솔의 공연도 만나실 수 있는 한민족 방송 시의 날 특집 내 안의 시인을 깨우다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7시 30분 소전서림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이문정 청장 감찰로까지 번진 가운데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재용 후보자의 수사 역량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놓고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안팎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의 언행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네 분의 열린토론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치권의 이런 이슈들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함께할 네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도 함께하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꼭 좀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뭐 줘요?
0: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2: 아, 예.
0: 예,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오늘 이후로 02로 된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열린 토론의 최고 인기 코너.
2: 그게요. 앞자리가 2자 아니면 네. 6자로 시작하는 전화는 되도록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0: 아, 시작 02 다음에요.
2: 2땡땡땡 혹은 6땡땡땡9개 네. 뭐 몇 번. 그러니까 2자 6자 이게
4: 사회를 하도 많이 봐 가지고
0: 그러네요.
2: 예. 아니, 여기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0: 아, 근데 이게 02로 전화 걸려면 잘 안 받게 되잖아요.
3: 이게요. 네. 제가 시골에서 경험한 네. 건데 02로 오잖아요.
0: 네.
3: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각인 효과가
0: 맞아요. 맞아요.
3: 일단 안 받습니다.
4: 네. 저도 안 받아요.
3: 네, 어른들은 안 받습니다.
4: 앞으로 받을게요.
0: 그렇죠. 다음 주까지만 좀 받아주시고 네. 혹시 모르니까요. 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커피 쿠폰이랑 케이크 세트 쿠폰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죠. 아, 국회 행안위에서 열렸는데요. 일단 현장 상황 잠깐 듣고 나서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협조했습니까?
6: 협조한 걸로 기억합니다.
5: 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7: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6: 사적으로 그런 없죠? 말을 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7: 사적이나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겁니다.
8: 이 사람은 정치검찰이다.
6: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예. 그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제일 번째일 것 같습니다.
8: 예. 그럼 거기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6: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민주당 윤건현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 내용 아,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청문회는 약간 좀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게 넘어갔다라는 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기됐던 뭐 의혹이라면 의혹이죠. 근데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0: 네.
1: 그동안에 이제 여당 내부에 반대론자들이 제기해왔던 문제들을 이제 검증의 장에서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한 거여서 뭐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 건 없는데,
0: 네.
1: 글쎄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당 의원들의 그 검증의 칼날이라는 게 일부 이제 윤건영 의원이나 또 뭐 정춘생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렇게 질의할 때 긴장감이 있었습니다만,
0: 네.
1: 저 사람을 낙마시켜야 되겠다 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아쉽고 여전히 미심쩍은 점은 초대 중수청장이고 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다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0: 네.
1: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 된 최상위 수사기관이 된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그 초대 중수청장의 장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어떤 뚜렷한 소신과
0: 뭐 단호함과 네, 이런
1: 강단과
0: 네.
1: 원칙과 또 어떤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안착시킬지에 대한 비전과
0: 그렇죠.
1: 근데 그런 게 좀 있나? 그렇게 보기에는 이분은 뭐랄까 좀 뭔가 뚜렷하지 않아요.
0: 뭔가 좀 약해
1: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친윤이 아닌 건 예. 분명합니다.
0: 네네.
1: 친윤이었으면 훨씬 확신범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행적에 친윤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좀 불투명해요. 그렇다고 뚜렷한 반윤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정치색이 없는 것도 많지만 어떤 초대 중수청자로 기대할 수 있는 소신과 강단, 비전, 원칙, 뭐 단호함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0: 네.
1: 아 이거는 이분이 어떤 그 중수청장이 되기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자질이 있나라는 조금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정치색이 없는 건 알겠지만 다른 색깔도 없어 보인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사실 뭐 오늘 청문회는 이미 그 이전에 여권 내부에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돼서 이 후보자가 갖추어야 될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어떤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강단 또 뭐 수사 전문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나눠졌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청문회 내용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청문회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권이 내부 분열이 있느냐 없느냐 임명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수그러드느냐 이 부분이 우리 더 관심자가 될 것 같아요 여권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이렇게 조금 지켜봤어요 이런 네. 부분에서 이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그 나치의 아이만에 비교하고 또 밀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조금 강단 있게 보이기보다는 너무 자리에 연연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자기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있었다면 추미애 지사의 그런 모욕적인 비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아니면 정말로 야 이게 정치판 너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관두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저런 상태로 해서 정말 외압으로부터 중수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보는 분들에 대해서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그 박덕흠 의원이 이제 그 정치 검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이제 정치검찰이라고 답변을 하고 이게 아마 저기 한동훈 의원 디스하려고 아마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도 그 정치검찰에 들어갔다 부정하지 않는다.
0: 부정이 어렵다.
3: 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저는 이거 전형적인 저는 권력 아부형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라도 본인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들의 수사나 행위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 점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강직 있게 자기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성대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앞으로 외압이나 이런 데 좀 이 조직을 지켜낼 수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들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좀. 보고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중수청장으로서 어느 정도 본인의 소신도 나와야 되고 본인의 생각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많이 없었다라고 좀 받아들이신 것
3: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의 어떤 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네. 이미 상위법 중수청법에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위 규정으로 그걸 차단을 합니까? 오히려 부당한 외압이 있다면 제가 직을 걸고서라도 이걸 막아내겠다 이렇게 강단 있게 답변을 했어야 정상이죠.
0: 강단과 단호함 이런 면은 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후보자가 정치 편중되지 않게 일했다. 부적격이라 뭐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최찬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만한 답변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9: 오늘 청문회라는 게 특별히 네. 무슨 어마어마한 쟁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쟁점은 다 이미 다 걸러졌고.
0: 이미 많이 나왔었죠. 네,
9: 제가 오늘 보는 관점이 이런 거였어요. 민주당 내에 이제 강경파 그룹이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네. 추미애 지사도 그랬고 김영민 의원도 그랬고 박주민 의원도 그랬고 막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 오늘 윤건영 의원은 상당히 비판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네. 민주당 내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갈릴 것인가 저는 이걸 좀 봤어요. 김지용 후보자가 어차피 검찰 출신이고 당연히 뭐 그 자리에 가고 싶겠죠. 뭐 그렇게 큰 강단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예상대로 이상식이나 최현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답변하기 좋은 이런 질문을 했고 네. 윤건영, 박주민, 박정현 의원 아까 얘기했던 저기 정추석 의원은 뭐 조국혁신당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여전히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지금 김정 후보자가 뭔가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 다시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하는 인물이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검찰주의자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그동안 김정 후보자에게 여권 강경파에서 쏘았던 비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그 인사가 뭐 저는 100%까지는 그렇겠습니다. 99.9% 임명하려고 보는데 네.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계속 비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검증을 지시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증 지시했는데 또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 이제 추미애 지사 등이 계속 비판을 이어갔거든요.
0: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네. 나오고 있죠.
9: 좀 계속 어제 추미애 경기도의 지사에 대한 그 국감도 그랬고 지금 여권 내에 이 지금 하나의 그 권력 지형의 변화 이런 걸 좀 봤어요 사실은.
0: 네.
9: 왜냐하면 이번 이 뭡니까 이 김정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저기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무슨 그 채널A 그게 다 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런 문제들은 다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제 당신은 검찰개혁에 반한 인물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안수사권을 반대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인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더라고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민석 대표도 총리 때 마찬가지고 근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반윤이 아니라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런 것들의 비판의 그 논점이 좀 약했던 걸로 봐요. 근데 김지영 후보자 여기 대해서 잘 대응을 못했던 거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역시 오늘 청문회에서도 되게 일반적인 청문회는 옹호하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주제가 나와도 옹호하기 바쁜데 저도 그런 면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라는 게 이 지금 이 여권 내에서의 그 이 진보 이른바 진영 내에서의 이 균열이라는 거 이런 것도 네. 저는 읽을 수 있었다.
0: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 나온 거는 이미 나왔었던 이야기들이고 그렇죠. 오늘 네. 특별히 뭐 그러면 낙마를 시킬 만한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온 건 아니었다. 그러면 임명이 강행될 것이다. 뭐 그렇게 뭐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9: 강행이라고 할 것도 없어. 임명이 네. 이루어질 것이다.
0: 자연스럽게 네. 임명이 이어질 것이다.
9: 이런 상태에서 네. 임명 안 할 대통령이 인사권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죠. 안 할 뭐 근거가 없잖아요. 지적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고.
0: 네. 알겠습니다. 그 신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인사청문회.
2: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수업이 오늘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0: 아, 솔직히 좋네요. 네.
2: 그래서 그걸 못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떻게 답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네. 하나의 신기한 얘기만 신기하게 느낀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민주당이 검찰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뭐 검찰 없애고 수사 기소 분리하고 예? 그리고 보안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0: 네.
2: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믿어야 되거든요. 시스템에 대해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되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이 정도로 됐으니까 누가 되든 마음대로 못할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 우린 상관 안 해 라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모든 논리가 맞아요. 근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냐면 당신 친윤이야? 그러니까 오늘 뭐 저도 기사 몇 개 봤는데 뭐 이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난 친윤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0: 네. 예?
2: 근데 왜 그게 기준이 돼야 돼? 아니 자기네가 시스템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 오히려 뭐를 봐야 되냐면 야, 이 사람이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어.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야, 너 친윤이야 반윤이야. 이거의 기준이 된다는 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느낀 느낌은
0: 네.
2: 자기네들이 그 난리를 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거 그래도 우리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한 행적을 스스로 좀 자신이 없음을 드러내면서 부정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9: 민주당이 지금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어요. 지금 언제입니까? 2024년도 12월 3일인데 아직도 친윤을 따지는 건 그야말로 비판받을만 해요. 그 신희 교수가 지적을 잘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자꾸 이걸 뭐 검찰 개혁엔 반한 인물이다. 이건 좀 과도하다고 해요. 우리 검찰 주의자다. 이것도 과도해요. 검찰이 당연히 검찰 주의자죠. 그런데 그거 알고 임명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수청장이 검찰의 수사 경력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0: 네.
9: 그럼 중수청장은 뭐 누구 교수 같다는 겁니까? 전 그래서 이 민주당의 그 프레임 자체가 강경그룹의 프레임이 친윤이냐 아니냐 이거 자체가 대단히 유치해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친윤이라고 이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근거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에 검사장들이 그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절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근데 그 검사장들의 성명을 보면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윤 반윤 검사들은 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빼고
2: 설득력을
1: 예, 정치적 그런 성향이 없는 검사장들만 입장을 낸 거고 그 핵심적인 반대의 취지는 이게 이 절차에 어긋나는 무리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친윤 반윤을 규정하는 건 굉장히 무리고 또 오늘 아까 윤건영 의원도 뭐 질의했고 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분이 결재 라인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 얘기는 본인의 소신은 반대였지만 당시 어쨌든 검찰 전체의 분위기나 혹은 자기 윗선의 지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했다라는 정도예요. 저는 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중수처장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검사 출신 중에는.
0: 그렇죠. 네.
1: 아니, 그 얘기는 검사 출신 시키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아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상위 수사기관이 됐고 그 7대 범죄라는 게 국민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그 사건들이잖아요.
0: 네네.
1: 그 수사를 지휘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안착시켜야 되는데 수사 경험도 없고 수사도 모르고 그런 분이 와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주장들이 잘못되고 이른바 강경파들의 반대가 좀 선을 넘는 이제 반대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김지용 후보자에게 정작 검증돼야 될 그런 정말 중수청장으로서의 소신과 강단과 또 실력과 비전을 가지고 중수청을 조기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인물인가. 이게 검증 잘 안 되는 거예요.
0: 네. 그 제일 중요한 동공을
1: 오늘 청문회에서 이분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런 걸 좀 찾기는 어려웠다. 그 점이 아쉬워요. 그걸 더 깊게 파고들어서
0: 네네.
1: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0: 그 예를 들어 수사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1: 아니, 그건 아니고 엉뚱한 예. 얘기를 지금 많이 한 거예요.
0: 이런 거죠.
3: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여건 자체가 이 김지용 후보자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아까 이제 신율 교수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접근 방식이나 관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의 중수청의 어떤 성공 중수청의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관심 있는 게 아니고
0: 네.
3: 거기 수장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런 권력

0: 이 조직을 장악하겠다 이런 안 좋은 의도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찬반 양론과 별개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여권의 분열상이 여기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청문회 내용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권이 단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임명을 할 텐데 그 임명 과정에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냐.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이게 보고서 청문회가 끝난 데도 보고서 채택에서도 여권 내에 균열이 생기거나 임명에 어떤 계속해서 어떤 그 반발이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제가 일단 여권발 권력 누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 저는 이거 저기 권력 누수가 조금씩 조금씩 지속되면 조기 레임덕 오는 거예요.
1: 제가. 반발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뭐 임은정 광주지방중청장에 대한 감찰이 또 본격화됐잖아요. 이런 반발이 나오면서요.
2: 저는 사실은 임은정 네. 이 광주 지청장 뭐 공소청장인가요?
3: 중수청장.
1: 지방중수청장.
2: 아니 예. 보세요. 공부를 하고 중수청 있고 어?
1: 공소청.
2: 공소청 있지.
3: 공소청.
2: 국가수사본부 있지.
3: 공수처도 있어.
2: 거기다 공수처도 있지. 아니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그 임은정 그 청장한테는 저는 징계를 내리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1: 아 감찰은 하지만 약간 경고다.
2: 왜냐하면 네. 일단 너무 시끄럽게 오니까 그냥 조용히 해라 조용히 이 정도 하세요. 수준이고 지금 실제로 조용히 하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갈 거라고는 보는데 저는 사실 지금 그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면 추미애 지사 있잖아요.
1: 네.
2: 추미애 지사는 아마 임명이 되면 그날부터 제가 볼 땐 엄청난 이 비판과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왜 그러냐면 네. 어제만 보더라도 오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추미애 지사는 충분히 그럴 거고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야 뭐 더 심해지겠죠.
1: 일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이제 말했어요. 어제 국감에서도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왜 그런지 조목조목 좀 짚어줬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뭐지 궁금만 해지고.
3: 근데 김지영 후보자가 만약에 중수청장이 되면
1: 네.
3: 임은정 그 광주지방청장은 좀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해임을. 해야
3: 그때
1: 됩니까?
3: 징계하고
1: 네. 뭐 일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3: 왜냐하면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대한민국 법과 제도라는 건 말이죠. 그건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1: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그냥 해임을 해야 된다.
3: 저것도 해임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징계위에 회부가 돼야.
3: 돼야
0: 해임을 하는 거죠.
2: 근데 그 징계위를 열 수가 있어야지.
3: 근데 왜
2: 중수청에서?
0: 아니요.
2: 사람이
0: 이게 5급 이상은요. 네. 국무총리 산하의 징계위원회를 회부가 됩니다.
3: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 네.
3: 세상에 지금 현재 청문회도 열리기 전인데 광주 지방 중수청장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상관이 된 중수청장인데 아직 임명은 안 됐습니다만
1: 네.
3: 그걸 직격한다? 그 논리도 빈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이게 설령 김지영 후보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여기 지금 이른바 강경파라는 의원들은 어떻게든 검찰개혁에 반한 인물로 몰아갔을 거예요. 김종 후보자를 옹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1: 네.
3: 이쯤에는 이게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이게 다른 기관하고 달라요. 또 중수청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1: 네.
3: 이걸 그대로 갖고 데리고 간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종 후보자가 제가 볼 때 뭐 해임까지 뭐 너무 많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기관을 잡아야죠.
2: 아니, 근데 네. 이런 사람은 왜 그러면 뭘로서 청장을 시켰는지 그거부터 좀 물어보고 싶어요.
3: 김지영 후보자가 시킨 게 아니니까.
2: 아니 물론
3: 김지영 얘기를 하는 거니까.
2: 그러니까 여기 그 시킨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1: 알겠습니다.
2: 싶어요.
1: 알겠습니다. 방송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될까요?
4: 아니 일단 뭐 그 지금 감찰을 하는 단계니까
1: 네.
4: 감찰 결과를 봐야 될 텐데 감찰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뭐 조사를 할 게 없습니다.
1: 그렇죠.
4: 말이 다기 때문에.
1: 네.
4: 다만 이제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신분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상 항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수청이 개문발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그 지방중수청을 안정화시킬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진력하기보다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저분이 뭐 그냥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문제될 게 없는데 현직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1: 그렇죠.
4: 또 공무원 그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고

0: 있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건 적어도 조직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벗어나서 정치인처럼 도어스태핑을 한 거예요. 때문에 저거는 공직기관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감찰 결과 아마 징계위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뭐 징계의 양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 제가 모르겠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한 대로 아주 중징계가 나올 수 있고 네. 그보다는 낮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임은정 청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1: 예전에도 그렇죠. 예.
0: 동부지검의 검사장이 맞아요. 되자마자 검찰개혁 5적을 거론했어요. 뭐 법무부 차관, 뭐 검찰총장 대행
2: 임명권과 뭐 등등 해가지고.
0: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1: 징계 받았잖아요. 이때.
0: 아니요. 그때 징계 안 받았어요.
1: 징계 안 받았습니까?
0: 징계 받았던 건 다른 걸로 회부가 됐었는데.
1: 아, 다른 겁니까?
0: 이분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그 검찰 조직의 방침하고는 다르게 아예 무죄 구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사유로 징계 회부됐는데 그 징계에서 재심이나 아니면 뭐 재판까지 거쳐가지고 징계는 다 무효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경험자의 여유 아니냐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군요. 이번은 좀 경우가
1: 네.
0: 다릅니다.
1: 네네.
0: 이번은 사유도 다르고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전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봐요.
1: 징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 저는 아마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면 이 감찰을 해서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사전 아마 법률적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장관이 발언했을 거예요. 그거 검토 안 하고 지시를 했다면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 정말 아마추어고 그래서 이제 국가 공무원상이 공무원법상의 이제 품위 유지 문제 또 복종 의무나 직무상 명령 준수 의무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는 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찰을 지시했을 거라고 보는데
1: 네.
3: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이전에 사실 이 임은정 씨가 이렇게 자기의 자유롭게 어떤 정치적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사실 민주당 책임이 커요.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 그 보수 정권의 어떤 검찰을 공격할 때 이거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줬던 데가 민주당이에요.
1: 그렇죠.
3: 그런데 이제는 여당이 돼서 이제 이쪽에다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 이제 품기도 버리기도 뭐한 이제 계륵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만약에 징계를 내렸을 적에 이 사람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2: 그렇죠.
3: 법적 투쟁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 여권으로도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거예요.
1: 네네.
3: 다 이 모든 것이 다 민주당이 스스로
1: 자초한 것이다.
3: 네,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1: 네, 아니 아까 근데 신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귀에 꽂히는데
2: 뭐가요?
1: 그러면 임은정 그 중수청장을 광주지방 중수청장을 그러니까 이럴 거를 몰라서 임명을 한 아니, 겁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세요.
2: 저는 그거 그래서 전 그게 지금 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 네.
2: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1: 그렇죠.
2: 정성호 법무부장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런 걸 다 안 상태에서 또 시켰어요.
1: 임명을 한 거죠.
2: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뭐.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을 뭐 어기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내세우면 정치 참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만 키워주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 상명하 복종 이 복종의 의무를 어겼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하면 모르는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뭐 정치 참여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정치 참여의 기준이 뭐냐 가지고 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요새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볼 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오늘만 해도 뭐 신천지 얘기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왔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이 그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직 머리에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4: 그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임은정 이분이 지금 동부지검장도 했잖아요. 그 백혜령 경주하고도 갈등을 많이 빚었고
1: 네.
4: 워낙 유명해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저도 왜 이분을 계속 이렇게 요직에 임명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정보를 제가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원이나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쨌든 공직자로서 말이죠. 아주 간부잖아요. 높은 간부예요. 그런데 이건 정치 참여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직업 유리에도 어긋나요. 전혀 아주 정통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1: 공무원의 직업 유리에 어긋난다.
4: 어긋나고 정치적 중립에도 위배되고 게다가 이게 중수청장이잖아요. 광주청장.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민주주의 이런 걸 떠나서 이건 기강의 문제임을 떠나서 제도의 어떤 허점이 드러나는 거라서 이걸 그대로 갖고 간다? 그 해임이 될지 모르겠는데
1: 네.
4: 전 징계위원회 반드시 회부될 거 하고 상당히 중징계 내려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죠.

0: 중기청장 임명에 반대하는 분 추미애 지사 얘기 아까 좀 잠깐 했는데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선언과 또 시군 보조예산 삭감 방식 또 공무원 인사 보류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가 독주라는 지적에 반박을 했는데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도정에 대한 정책 검증 이것은 국감에서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먼저 도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예산 삭감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0: 네.
1: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중앙 정치 개입 문제 중수청장 후보자 비판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여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0: 통제가 안 된다.
1: 예.
0: 네. 네.
1: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현재 당 지도부의 어떤 정치 역량 가지고 통제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이제 추미애 지사의 개인 스타일 문제가 하나가 있고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권력의 생리가 지금 저는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좀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문제가 여권 전체로 저는 이제 확산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대통령의 정책이나 인사 실패 또 공소 취소나 이런 정치적 무리수가 결국은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갔고 이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인사에 대한 당내 반발이나 이런 걸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이제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국정운영 능력의 문제를 또 확산되는 거 이 부분을 저는 추미애 지사가 본능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추미애 지사는 적어도 지금 차기 구도에 대한 자기 기초 발판을 지금 다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제가 일단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에서 추미애 지사를 뭐 제명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징계를 할 겁니까? 그래도 경기지사로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여권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추미애 지사를 적절하게 제어해서 좀 잠잠하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부분이 여권 전체 아마 정치적을 시험하는 중요한 저는 기준점이 될 거라고 봐요.
0: 그래서 뭐 주민소환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2: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안 갈 거라고
0: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2: 일부 지지자들이 네. 온라인에서 하는 얘기고
0: 네.
2: 자당의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소환이라는 게 그리고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0: 그렇군요.
2: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풀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풀어야죠. 그거는 추미애 지사를 설득을 하든 아니면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더 선을 넘을 때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 그렇게 당의 해법을 찾아가야 될 문제지 대통령이 그 추미애 지사하고 무슨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추미애 지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의 또 특성까지 여기 더해져 있어요.
0: 그러니까
2: 이 전략뿐만이 아니야.
0: 네네.
2: 이분의 전략적인 이런 각세우기뿐만이 아니라 특성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분이 항상 자당이 정권을 잡으면 팀킬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죠. 그다음에 예전에
0: 네.
2: 여당 시절에 상임위원장 하면서 문거로 잠그고 타임오프제 그 노동법 개혁하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국민 탄나라당 의원들하고 당시 징계받았어요. 그리고 당대표 돼가지고도 박근혜 이제 막 탄핵이 거론되는데 박근혜랑 1대1로 회동하겠다고 해서 당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탄핵이 아니고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거 얘기했다가 드루킹 사건. 이분이 지시해가지고
0: 그렇죠.
2: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얼마나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까?
0: 그랬었죠.
2: 표현 갈등 네. 때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리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특성이 뭐냐면은 약간은 어떤 면에서 안하무인인 거예요. 주변을 안 봐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팀킬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상당한 저는 이 전략적 혹은 정략적 계산까지 더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지사는요. 뭘 해도 잘 인구의 회자가 안 되는
0: 맞아요.
2: 자리예요. 서울시장하고 너무 달라요. 그 대한민국의 최대 인구를 가진 광역단체장인데
0: 네.
2: 서울시장에 비해서 정책적 운신의 폭도 좁고 가용할 수 있는 재정도 얼마 안 되고 무엇보다 정치적 위상이나 체급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전임 김동연 지사도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언론에 많이 안 나왔었죠.
2: 이재명 대통령은 왜 경기지사하고 대통령이 됐냐.
0: 네.
2: 경기지사 하기 전에 떠서 경기지사가 됐어요.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권력하고 치열하게 각을 세우면서 정치적으로 몸값이 커졌고 대선 출마했고 그 상태에서 이미 차기 대선 주자를 확정된 상태에서 경기지사가 된 거예요.
0: 그렇죠.
2: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경우가.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도 노련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치의 존재감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계속 저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0: 그렇죠.
2: 그렇게 보면
0: 네.
2: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를 검찰개혁 강경론자 입장에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인의 어쨌든 이 정치적 체급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도구로 소재로 저걸 소환해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

0: 면도 있다.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한 거죠.
1: 어쨌든
0: 그 대해서는 저는 네네. 당에서 단호하게 나와야 된다고.
1: 그 추미애지사 이야기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박원석 의원님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더 추미애지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실히 기사도 많이 나고.
2: 아, 그럼요. 예, 아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죠. 역사상 최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0: 이재명 대선 예? 후보가 된 이후의 국정감사. 그렇죠. 그때 한번 있었어요.
1: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200% 동의하는데 당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첫째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비교했을 때요.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다 대통령이 당에 이걸 이끌고 간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 말이면 뭐가 될 수가 있는데
1: 네.
2: 지금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엇비슷하거나 못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엔 대통령 말이 먹히기가 힘들다는 거. 제가 일단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뭐냐면 요새 청와대를 보면은요 대응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대응해야 될 거는 침묵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청와대가 나서서 대응을 하고 뭐 SNS에 뭐 올렸잖아요. 뭐 호의 오식 뭐 어쩌고 저쩌고 올린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하면 추미애 지사 몸집만 키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될 거든 대응을 하고 있고 정작 저 같으면은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대통령에게 무척 화가 나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단호하게 나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대응해야 될 것과 대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마구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을 보면 추미애 지사는 같이 굉장히 이분이 난 정치 감각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절대로 이런 기회 안 놓칩니다. 네. 더하죠.
3: 근데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체급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위상만 높인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그걸 알 텐데 자꾸 이제 SNS 모르겠어요. SNS 활동 계속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뭐 멕시코 그 대통령을 만났는데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한다. 그걸 보고 내가 배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를 그 수석이 소개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비행기 안에서. 근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 SNS를 하더라도 정책에 치중해야 돼요. 정책에. 근데 자꾸만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 그 정쟁의 또 한복판이 될 수 있고 정쟁의 한 켠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전형적으로 추미애 지사를 의식하는 발언들이에요. 그게 네네. 추미애 지사를 의식했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추미애 지사는 어제 그랬죠. 뭐 저를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1: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죠.
3: 누가 봐도 네. 뭐 저기 관사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호화론 이런 얘기 나오고 호의
1: 어렸을 때 힘들게 산 사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3: 또 무슨 네. 예산 깎은 얘기 나오고.
2: 저기 힘 안 들게 산 사람 있어요?
3: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결국 네. 지지율의 문제예요. 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추미애 지사는 더욱더 그걸 이제 밟고 올라가려 하는 거기 때문에.
1: 대통령 지지율의 문제다.
3: 그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일단 지지율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1: 네.
3: 중도 확장 실험으로 가라. 그렇게 돼서 떨어지면 할 수 없어요. 지지율 떨어지면. 근데 이건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중도 중도에도 통합이 안 되고. 진영은 진영 내부에서 통합이 안 되고 양쪽이 다 통합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알겠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아니 근데 이게 뭐 대통령 4년 차나 뭐 이럴 때면 이해가 가죠. 지금 임기 2년 차인데
4: 제가 그때 네. 지금 여권 전체 국정운영 구조 그 권력의 어떤 그 분당과 역할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집권당 여당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과도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김민석 후보를 밀었을 적에 이게 푸들은 귀엽지만 집을 지킬 수 없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1: 푸들 집 잘 지켜요.
4: 그래서 이게 제가 특정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의 권력이나 지지율에 기대서 만들어진 여당의 집행부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걸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영향력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려울 때의 어떤 그 보완제나 돌파구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건데 지금 여당의 상황이나 모습이 딱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권력의 분산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지만 네. 대통령한테 집중된 정치적 압박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봐야죠.
1: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된 후에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3077님께서 오늘 네 분 출연자 모두 너무 든든하고 신뢰가 가는 분들입니다. 네 분 건설적인 토론 들으면서
2: 그거 진짜 문자 맞아요?

0: 어? 아, 제가 뭐
1: 본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0: 개인적인 어? 생각이겠습니까? 아. 진짜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0022님께서 시사 맛집 열린 토론하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775님 열린 토론 들으며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아, 설거지할 때 딱 듣기 좋은 방송 열린 토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열린 토론과 함께하는 것도 네, 시사 또 방송 좋아하시는
1: 분들 설거지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0: 어, 왜 그렇습니까?
1: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설거지해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전 와닿기 때문에 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죠.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 걸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십시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가 아, 부과됩니다. 아, 다음 이야기, 다음 주로 넘어가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오늘 발탁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비례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도 지냈는데요. 어떻게 이 임명 보셨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역할을 맡을 적임자라고 생각하신지 최선입니다. 한 말씀
2: 처음에 오늘 이제 발표가 누가 나올까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굉장히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렇죠.
0: 사실 지난주부터 발표 나온다고 네. 그랬었잖아요.
2: 유임을 또 시킬 것 같지는 않고 강훈 실장을. 근데 오늘 이제 소식으로 좀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0: 네.
2: 아니 이분이 비서실장을 딱 맞나 이런 생각이. 이분이 특별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1: 원래 이름 아셨어요?
2: 알았죠. 국세청장. 아. 비례대표 의원했고.
0: 그렇죠. 국세청장 하셨으니까요.
1: 그 비례대표 1년 안 했어요.
2: 1년 했어요. 1년 했어요. 1년 했는데.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이름 많이 나왔죠. 국세청장 이름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대체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비서실장은 이제 국정 쇄신의 차원에서 원래 인사라는 게 메시지니까 국정을 어떻게 쇄신하고 그래서 뭐 중량감이 있고 말이죠. 뭔가 통합형이고.
0: 네.
2: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나요. 좀 이재명 대통령보다 연세도 많아도 괜찮고 꼭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도 괜찮고 뭔가 좀 파격적이고 참신하면서 뭔가 국정쇄신의 이미지를 딱 담을 수 있는 인사 이런 걸 저는 바랬는데
0: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2: 그렇게
0: 맞아요.
2: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0: 네.
2: 이분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광현 국세청이 향시 출신이고 국세청장을 바로 이제 하던 분이고 비례대표 출신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때도 그랬고 대통령 후보 때도 많은 이제 조세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조언했던 분이거든요.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0: 네.
2: 한마디로 이제 가장 원론적으로 평한다면은 진부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실무형 관료형이다. 안정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형 정무형 이런 것보다는 관리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데
0: 네.
2: 지금 관리형보다는 뭔가 좀 이 지지율이 안 좋은 국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비서실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안정적으로 간다.
2: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면 네. 어떻게 경제정책.
0: 무난하게 간다.
2: 정책실장도 네. 경제정책 전문가를 했잖아요. 하준경 정책실장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맥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라는 게 어떤 향후 국정 방향을 아는 건데 이 임광영 이 국세청장 이분은 그렇게 무슨 여야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를 조정하고 뭔가 큰 지금 진영 내의 갈등을 통합해내고 또 다음에 중도와의 어떤 통합 이런 걸 해내면서 대통령께 조언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분이 걸어온 길이라든지 현재 직책 이런 거로 볼 때는 그런 것보다 일단 실무 관료형을 택했다 행정형이다
0: 네.
2: 이렇게 봅니다. 일단.
0: 뭐 강력하게 뭐 정치력을 발휘해서 뭐 통합을 한다거나 사람을
2: 그런
0: 뭐
2: 스타일 같지 않아 보이긴 해요.
0: 그립감을 네. 잡고 뭐 움직인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2: 정치 출신이 한데 비례대표였고 1년 네.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0: 무난하게 이끌어가는
2: 뭐 정치 출신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솔직히.
0: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0: 네.
1: 첫째 이분이 할 말은 한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0: 그렇군요.
1: 다시 말해서 이분의 전문 분야가 경제 특히 세제 아니에요? 그러면 세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대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그 TV 생중계에서 이분이 뭘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기분 나쁘다 말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말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끝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진짜 레드팀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0: 네.
1: 문제는 이거는 그거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는 할 소리를 분명히 하겠지만 아이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어디 경제 문제만 다룹니까? 당정청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0: 어차피 뭐 그냥 문자 그대로 진짜 비서 실장으로 그냥 하고 본인이 결국은 다 챙기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했었어요.
1: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할 그렇죠. 수 있는 인선을 했다라고 저희 받아들일 수 아니, 있는 겁니까?
0: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 게 이것도 우리나라 음모론이 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음모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그 비서실장 했는데 비서실장이 사실 자기 모르는 분야는 잘 못하니까 거기에 조언 아닌 조언을 하면서 다른 분이 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가 뭐 그렇게 썩 잘된 인사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1: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김현지 부속실장이
0: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 얘기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1: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0: 왜 자꾸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요?
1: 아, 혹시 내재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예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0: 절대로 그렇습니다.
1: 네, 박원순 의원님은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1: 의외였다.
2: 그동안에 이제 여러 함화평이 돌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함화평을 떠나서 그 강훈식 실장 후임으로서의 차기 비서실장의 말하자면 컨셉 이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거론이 됐어요.
1: 네.
2: 아예 대통령이 최측근을 임명해서 편하게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런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1: 네.
2: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하고 거리감이 좀 있더라도 이제 그립이 있고 뭔가 이게 안정감과 균형감과 확장성 이런 걸 기할 수 있는 중진 실세형,
1: 그렇죠.
2: 확장 안정형
1: 네.
2: 이제 이런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컨셉이 주로 거론이 됐는데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이분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통령하고 같이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입돼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일정하게 하다가
1: 네.
2: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세청장으로 발탁이 된 대통령이 인정하는 전문가인 건 맞는데 대통령하고 정치를 같이 오래한 측근 실세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1: 최측근은 아니다. 예. 네.
2: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확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중진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1: 아니 그럼 뭡니까?
2: 관료는 오래 했는데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실무형?
1: 실무형?
2: 네, 그다음에 관리형 그런 비서실장을 택한 건데 아 지금 상황에 이게 맞나 이런 의아함을 좀 자아내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결국에는 만기 칠람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을 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과 부담은 다 대통령이 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대통령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일을 잘하고 매끄럽게 관리하고 이 역할을 맡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권 내에서 나오는 의견이 대통령이 책임과 권한을 좀 나눠주고 부담을 내려놓고 뭔가 이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여권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2: 물론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이나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으로서의 전문성만 알지 정치적으로 뭐 다른 어쨌든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인물의 살아온 경력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평판과 이런 걸로 봤을 때
1: 네.
2: 기대했던 그런 유형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상황 판단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요즘에 현일 SNS에 진영 내부 갈등에 대해서 언급이 잦고 그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당이 해결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서실에서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비서실장은 일종의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정운영을 재설계하는.
1: 네.
2: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과연 중심 의제가 뭔가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반도체 얘기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권이 만들어낸 의제라기보다도 지금 어쨌든 이런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 거지 그게 정권의 의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양극화면 양극화 불평등이면 불평등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면 뭐 이렇게 정권의 중심 의제와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국정을 재설계할
1: 네네.
2: 이런 데 큰 역할을 해줄 그런 기획력과 감각과 경험과 조율 능력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기대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1: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있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습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원래 좀 이거 관련된 박원순 의원이 그... 추측들이 난무했잖아요.
2: 예, 예.
1: 뭐 국회의원 예. 출신 분, 지금 현역 의원분 예. 출신 분. 근데 그분이 다 안 되고 이분이 되면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인선입니까?
2: 전혀 그렇고요.
1: 네.
2: 전혀 생각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 뭐 발표 앞두고서

0: 발표한다는 얘기는 있었대요. 청와대. 네. 네. 청와대 기자실이 일대 혼란이었다. 누구냐. 마지막까지 보안은 지켜졌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좀 발표되니까 막상 어? 이게 뭐지?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에 없던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 비서실장으로 갈 거다. 측근형으로. 근데 이제 현역 의원들은 부담이 너무 커요. 배지를 내려놓고 그 다음 총선 출마 안 할 각오를 해야 되는
1: 실제로
0: 데다가
1: 거부했다는 얘기도 진짜입니까?
0: 당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에 보궐선거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2: 그렇죠. 네.
0: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제가 보기 선택지에서 제외됐던 것 같고
1: 그렇군요.
0: 일부 들리는 풍문으로는 원외 중진한테 제안이 있었는데 뭐 총선 준비하겠다고 정중히 거절했다는 썰도 있고
1: 거절했다.
0: 확인이 안 되지만
1: 오, 네네.
0: 그래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3: 글쎄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발표된 현상만 보면
1: 네.
3: 전직 굉장히 실망스러운 인사다 이렇게 조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실망스럽다고 평가하십니까?
3: 우리가 배가 있잖아요.
1: 네.
3: 그 무게중심이 높으면 낮은 파도에도 침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수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1: 네.
3: 그러면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평형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요. 사소한 일부터 하다못해 골프 치는 문제 그냥 모든 정치적인 압력이 다 대통령한테 집중돼서 대통령이 다 커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권력의 배분도 합리적으로 돼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처한 국정 상황을 본다면 저는 고도의 어떤 정무적 감각과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관료 출신을 썼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이것이 상황에 맞는 인사인가 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고요.
1: 네.
3: 특히 이제 야당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적어도 이 지금 이 신임 비서실장이 대장동 변호사하고 인척 관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이건 이제 정치 인사 연고 인사다.
1: 처남이었나요?
3: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마 그 정치적 비판이 아마 굉장히 좀 드세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2: 그 부인 되시는 분은
3: 부인은 지금 저기 그
2: 휴스턴 영사인가
3: 예, 공관장으로 또 나갔고 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인사에 대한 아마 논란이 또 아마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1: 그렇군요.
3: 어쨌든 이번 인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 이제 속사정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아, 대통령이 사람을 못 믿거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하고 또 연고가 있어야 쓴다. 예, 이런 부분. 또 자기 편한 사람을 쓴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그 대통령 때의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실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도 긴장 요소가 좀 있어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3: 그래야 대통령의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인사는 그냥 비서를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저는 대통령 스스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더 키워간다고 보기 때문에
1: 네.
3: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평점을 주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취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전 다층적이라고 보는데 국정기조를 바꿔야 돼요.
1: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
4: 우리가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정권 때만 나와요.
1: 네네.
4: 제가 기억나는 박근혜 때부터 그 기억이 나는데 국정 전환해야 된다. 운영 스타일을.
1: 네.
4: 그게 국정 운영 방식이거든요. 국정기조. 윤석열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인데 국정기조의 전환은 인사에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뭐 인사에서 다들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썩 그렇게 잘한 인사다라는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뭐 결들은 차이가 있는데 네 사람이다. 차이 있습니다만 뭔가 의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인사가 주는 그 국민들이 느끼는 중도층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거. 이 사람이 잘해야죠. 이분이 잘하고 제가 몇 개 적어봤어요. 이 정권이 지금 처한 문제들. 너무 많아요. 인사 문제 있죠. 당내외 통합 문제 있죠. 그다음에 진영 내 갈등 균형 문제 있죠. 만기 칠남 문제 사법 리스크. 너무 많아요. 대법원장의 갈등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첩적이고 다층적이에요. 그 결이 다 달라요. 층위가 다 다른데 이거 최소한은 이게 비서실장 정도는 이걸 파악을 쫙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 큰 레벨에서는 큰 레벨대로
1: 네네.
4: 낮은 레벨은 낮은 레벨로 해야 되는데 관료를 한번 보시면 관료를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세청장이 세제 문제 주로 했던 분 이걸 전반적으로 조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1: 알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쥐고 그러니까 인사가 나올 때 국민들이 야, 저 뭔가 좀 다시 일을 하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다는 거잖아요.
4: 국정수신의 강력한 의지가 같은 건 좀 덜 있는 게 아닌가.
1: 국정수신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
2: 그런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수신이라는 거 인사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사람들한테 두 개를 동시에 줘야 되거든요.

0: 거든요. 신선감과 파격이다 라는 두 개를 동시에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신선감이라는 게 아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선감을 느끼기 보다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 중에서 신선, 이런 사람도 했다라는 신선, 파격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없었다는 거. 그게 없었으면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치 감각 뭐 이런 게 사실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데 네. 이게 지지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치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 아무리 잠재력 있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이 경험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 경험까지 있어야 되는군요.
0: 아니 경험이 오히려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1: 네네.
0: 잠재력 경험 없는 잠재력 전 필요 없다고 보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이거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인선을 한다면 어떤 분이 좋은 분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참 인사하는 게 어렵네요.
2: 누가 와도 비판 만점이 있어요.
1: 아니,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2: 두고 봐야죠. 뭐
1: 네. 일단.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주 초에 나온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지지율도 좀 나왔었죠. 근데 이 시점에 신천지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굉장히 좀 민주당으로선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어쨌든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1: 네.
3: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입당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 먼저 사실로 드러나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그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때문에 신천지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에 입당했다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어떤 요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1: 네.
3: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최대 저는 이제 리더십이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걸
1: 그렇죠.
3: 명쾌하게
1: 네.
3: 그래서 상대도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걸 정리해내면 당이 조금 안정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과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전 당이 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1: 그렇죠.
3: 예.
1: 지금 김석 대표가 오늘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을 확인했고 의미 있는 증언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수사 의뢰까지 좀 거론하고 있는데 이거 추가 조치가 계속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4: 아니 만약 그 자체 조사에서 그런 집단적인 가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1: 네.
4: 수사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투명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1: 근데 보고요. 반발이 없을 거예요?
4: 아니 반발 당연히 있을 텐데.
1: 네.
4: 근데 어쨌든 그 이에 대해서 그동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발했던 뭐 정청래 대표 측이나 이쪽도 아니 한 점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하자는데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형평성의 논리에서 봐도 국민의힘이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1: 수사당했죠.
4: 5만 몇 명 예. 한 자릿수까지 밝혀냈어요.
1: 그렇죠. 예.
4: 그러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면 여기도 수사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사당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3자에서 고발장장만 들어가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모양새는 사나워요. 여당이 그렇다고 당원 명부를 이제 수사기관에 주고 이걸 뭐 수사를 받고 하는 게 모양새 사납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쟁점이 이미 됐고
1: 네.
4: 심지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이 전당대회 판에 드리워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김인석 대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또 다른 당내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당내 그 입장들이 있는데 그 입장들도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4분 5열 자중질환하는 도화선이 될 수가 있는 데다가 이게 신천지 얘기를 가지고 그동안에 또 야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1: 그렇죠.
4: 이제는 반대로 이제 공격받는 위치에 내몰리게 생겼잖아요.
1: 네.
4: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긁어부스럼 아니냐 이거.
1: 그렇죠.
4: 무슨 전당대회 네. 실질 영향도 안 미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조용히 정리했어야지 이걸 갖다 터트려가지고 결국에 벌집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터져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뭐
4: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 네.
4: 근데 그걸 떠나서 신천지 이슈를 떠나서 지금 여당 지지율 굉장히 위기입니다. 김민석 대표 굉장히 위기예요.
1: 네.
4: 본인이 본인 입으로 3개월 내에 10% 지지율 올리겠다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당대표 된 이후에 김민석 대표의

0: 리더십이 이렇게 발현되고 있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민주당 TV 그거 하나 정도 만들고 40개 TF 구성됐다는데 40개 TF를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TF가 뭘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새로운 의제가 없어요. 새로운 의제가 없으니까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마치 다수인 것처럼 그렇게만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김민석 대표가 이 본인만의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도 견인하고 대통령 부담도 덜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커요.
1: 네. 리더십의 문제까지 제안해 주셨어요.
2: 이것도 생각이 드는 게 정치에서 가장 그 중에 뭐니까 이슈 전환이거든요. 그걸 제일 잘했던 조선 임금이 숙종이에요. 숙종. 이런 환국 정치.
1: 네.
2: 밖으로 한자에도 국면국자.
1: 오.
2: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신 대출척하다가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서인과 남인을 계속 균형을 맞췄던 게 숙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공학자가 숙종이거든요. 이건 우리 좋고 나쁜 것도 현실 정치예요. 이른바 파워폴리틱스가 바로 그런 건 권력 정치인데 그게 안 돼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말이지 여기서 뭐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이 야당 이슈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한때 전부 야당 이슈였죠. 그구 뭐 부정선거론 올공정치 근데 그거 사라졌다고.
1: 국민의힘 얘기가 없죠.
2: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슈가 완전히 100% 여당 이슈예요.
1: 그렇긴 하죠.
2: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 여당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거니까 방송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확 바꿀 수 있는 게 정치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현실 정치라고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지금. 그러지 이 신천이 뭐 이걸 왜 꺼냅니까 지금 이걸. 그러니까 전 당연히 평소에 저의 생각들은 당연히 이걸 밝혀내는 게 맞는데.
1: 여당에서 지금 꺼내면 안 되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2: 꺼내 이걸 지금 꺼내서 뭐가 이득이 되겠냐고요.
1: 이득이 되는 게 없다.
2: 그 정의로움을 그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1: 네네네.
2: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걸.
3: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1: 네. 추구는 하겠죠. 추구는.
2: 아니.
1: 추구는 하겠죠.
2: 여당 뭐 여야 다 얘기하는 거 여야 다. 네. 여야가 뭐 정의로움을 추구합니까 의원들이? 모든 의원으로 이 두 분은 안 그런데 이 두 전직 의원들은 안 그러시지만 근데 굳이 이걸 왜 꺼내냐고요. 지금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민주당 편에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지금 정청 대표 바로 반발하고 나왔잖아요. 벌써.
1: 민주당의 입장이죠.
2: 아, 입장에서.
1: 네.
2: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걸?
1: 친청계 쪽에서는 지금 가입 정원만으로 특정 개파와 연결하지 말라는 입장을 좀 발표하긴 했습니다.
2: 그만 얘기하는 거지. 이거 뭔가 국면을 바꿀 만한 이슈를 뭔가 터트려야죠. 아.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그 흔한 것도.
4: 근데 지금 네.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세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 뭐라고 합니까?
4: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1인 제일 야당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 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까?
4: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한동훈 의원한테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그런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신천지 문제 가지고 신천지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엄청난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반란인가 뭐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종교와 정치 이거 붙으면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신천지 문제를 김민석 대표가 꺼냈다.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몇만 명이다 뭐 이 숫자까지 나오고 이랬잖아요.
1: 대략적으로 나왔죠.
4: 대략적으로. 그 뭐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 일단 규모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전당대회 직전이 언제냐 시기를 이걸 또 굉장히 해야 되고 세 번째 한꺼번에 들어왔냐 아니면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중당정 문제도 사실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중당정 문제가 되면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하고 이중당적도 있을 수 있지만 조국 혁신당하고도 이중당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걸 민주당하고 지금 털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그 이거 나오죠.
4: 이거 털면은 또 야권 전 아 여권이군요. 여권 전체가
1: 네.
4: 아주 또 들썩이겠죠.
2: 이슈가 전부 신천지로 덮이게 돼요. 그럼.
3: 그런데 이게 이제 이중당적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이제 특정 종교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으로 입당을 했다면 또는 순차적으로 입당을 했다면 저는 여러 당에 동시에 이렇게 입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떤 종교 단체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 입당했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그 당의 어떤 경선이나 권력 결정 과정에서 어떤 그 당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럼 정당 정치를 부정하게 되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각 당이 사실 책임 있으면 다시 같이 검증해서 이중당적 다 걷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1: 같이 당을 오픈하자
3: 예,
1: 뭐 이런 거죠.
3: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을 이 정말 호미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자꾸 두둔하다 보니까 이제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도 아닌 거를 해서 정리를 당해서 해줬으면 거기까지 안 갔는데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치켜올리다가 정말 망신 다 당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저는 그 개파에 상관없이 원칙과 기준대로 정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 정당 정치의 보호를 위해서 네. 발전을 위해서 이러면 누가 저기 여기에서 저기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결국에 김민석 대표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기는 위기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이 하락세고 지금 뭐 100일 안에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 지지율 10% 높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당분간은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계속 이런 이슈들이 터져 나오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주실 저는 수 있겠습니까?
2: 네. 그 당대표, 특히 여당의 대표는 어떤 기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게 아니고 돌파하고 성과로 증명하고 뭐 이렇게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 보면 그동안의 과거에 정치적 역할도 그랬지만 어떤 기획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참모형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다운 어떤 돌파력이나 어떤 의제 설정이나 그걸 또 결과로 만들어내는 증명하는 이걸 보여야 됩니다. 지금 정기국회예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지만 국정감사 지나고 나면 이제 입법과 예산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제 여당다운 어떤 결과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게 어쨌든 국정의 성과로 나타나는
1: 그렇죠.
2: 거고. 그러면 지금쯤 되면은 한 의제 우선순위가 한 대여섯 가지로 뽑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별로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TF 40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TF 만드는 게 성과가 아니고요.
1: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2: 그 TF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TF는 만들었지만 TF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 네.
2: 심지어 뭐 의원들 다 배치해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1인 1 그 태스크를 갖는 그런 당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뭐 그런 그 말로 할 수 있는 때는 지났고 네.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1: 성과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잠깐 그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 35.5%, 국민의힘 41.3%. 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청열 용인대 특임교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 고맙습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 그리고 여당 내부 갈등까지 짚어봤죠. 정치권 곳곳에서 문제는 드러나는데 해결책 찾기가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열토 비대위인데요. 요즘 정치권은 비상은 많은데 대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났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는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빚은 얼마나 줄여주는 게 적절할까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 출발 기금의 지난 8월 말 기준 매입형 채무 조정의 평균 원금 감면율이 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이 1억 원이라면 평균적으로 7천만 원 넘게 줄어드는 셈인데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다시 설 기회를 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노력도 함께 존중받아야겠죠. 채무 조정의 목적은 빚을 무조건 줄여주는 게 아니라 다시 갚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재기의 기회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과 책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노라조의 내 도망간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AI로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로 이 회계사가 자주 꼽히는데요. 네. 이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 초급 공인 회계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2: 네, AI를 기반으로 채용 및 평가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인 머코의 아덴 바튼 연구원이 그 이제 초급 회계사 AI가 능가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1: 네.
2: 이 바튼 연구원은 비교를 위해서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개발한 최첨단 AI인 클로드 오퍼스 5와 이 평균 경력 5년 반 정도의 초급 공인회계사 12명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 네.
2: 이들은 실제와 유사한 월말 결산 시나리오 4개를 수행했는데요. 업무 파일에서 수치를 찾아서 계산하고 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비교 결과를 보면 회계사의 정확도는 0%에서 90%까지 분포했고요. 평균 점수는 37%로 나왔습니다.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80분이 걸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1: 예.
2: 반면에 이제 클로드 오퍼스 5는 20차례 시도 모두 정확도 100%를 기록했고 과제당 소요 시간은 이게 10분 이내였다고
1: 어허.
2: 합니다. 평가 기준 한계 충족당 비용은 클로드 오퍼스 5가 $0.21,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0원이고요. 회계사가 $10.35에서 14,000원으로 계산이 돼서 미국 회계사 평균 임금 기준으로 뭐 거의 50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번 네. 연구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2: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이 한계가 없을 수가 없는데요.
1: 네.
2: 이 연구진에 따르면은 18개월 전만 해도 최첨단 AI 모델도 회계사 평균에 못 미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PT-5는 정확도 60%를 기록했고, 오픈 AI O3는 2025년 봄에야 이제 회계사 평균을 넘어섰는데요. 근데 이후 최근 들어서 이제 최첨단 AI 모델은 정확도가 100%에 근접했지만, 일부 저가 개방형 모델은 그래도 뭐 여전히 회계사 평균 아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연구진이 설정한 과제는 이제 꼼꼼함, 파일 검색, 지시 이행 등 그 AI가 강한 영역에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1: 네.
2: 이에 따라서 이제 AI 그 고객과의 소통, 질문 제기, 맥락 구축 등은 측정하지 못했고, 또 동료의 도움이나 축적된 업무 맥락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첨단 AI 모델 발전이 향후 회계 분야에 상당한 변화와 생산성 향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정형화된 결산이나 자료 추출 및 계산 업무에서는 AI가 공인회계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또 비용도 크게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단순 반복 업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2: 반면에 이제 복잡한 판단과 감사 책임은 인간이 맡을 수밖에 없으므로 공인회계사는 AI 결과를 검증하고 자문과 윤리적 판단에 집중하는 협업 구조로 전환될 텐데요.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전에 불가능했거나 비용 탓에 못하던 과제도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 그렇군요. 미국의 경유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80%나 급등을 하면서 생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요?
2: 네, 이 상품 운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식료품은 물론 의류, 가전제품 등 그 생활 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경유를 직접 구매하지는 않지만 경유는 경제 전반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움직이는 연료라면서